신속하게 보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업무 보고에 참여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ETF 때문에 시끄럽지 않느냐며 이같이 주문하고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니 잘 챙겨보라고 했습니다. 바로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겐 삼성전자 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 이를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이어 금융당국이 개최한 두 번째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청년층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고 청년층 실수요자 지원 방안과 전세 대출 관리, 이주비 대출 규제, 가계부채 총량 규제 등 네 가지 주제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청년층 실수요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부모의 지원 여부에 따라 청년층 내부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금융 지원을 늘리는 것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전세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한정론과 서민들에 대한 주거복지론이 제기됐습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에 대한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다시 밟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열린 홈플러스 노동자 상인 총궐기 대회에서 메리츠가 내일 이사회를 열어 2천억 원을 빌려주고 MBK 타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연대 보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메리츠 금융그룹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 대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이 승인되면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한미 간 현안에 대해 유관부처와 직접 논의하기 위해 귀국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로 오늘 새벽 귀국한 강 대사는 조현 장관을 만나기 위해 외교부 청사에 들어가면서 한미 간 쿠팡 이슈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 이슈를 포함해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담은 팩트시트에 대해서도 진전을 이루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려다 보니 논의가 좀더 필요하다며 산업부와 미 상무부 사이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이 지난 2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의 회사를 통해 백악관과 미 연방 하원 등에 로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 상원이 로비 공개법에 따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쿠팡은 2분기에 로비 회사 밸러드 파트너스에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로비 사안으로는 미국과 동맹의 경제적 유대 강화를 적시하면서 한국과 타이완 등을 거론했고 로비 대상은 백악관과 미 하원, 무역 대표부로 명시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우승국 아르헨티나가 축구 종가 잉글랜드에 역전승을 거두고 두 대회 연속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준결승에서 후반 10분 잉글랜드 앤서니 고든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40분과 추가 시간에 각각 메시의 도움으로 2점을 뽑아내며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메시는 이번 대회 8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은바페와 득점 공동 1위, 공격 포인트 단독 1위가 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는 20일 스페인과 결승전을 치르고 60년 만에 우승에 도전했던 잉글랜드는 결승전 전날 프랑스와 3, 4위전을 치릅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차량 뒷문에서도 혈흔이 발견됐지만 경찰이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어제 앞서 구속한 당시 광산서 강력팀장을 증거 은닉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기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차량 운전석은 물론 조수석과 뒷문에도 혈흔이 있었지만 경찰이 놓쳤고 뒷문을 열어둔 것 같다는 팀원의 의견도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묵살하면서 성폭행 살인이 아닌 살인 혐의

0: 이만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노렸을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숨진 이 모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지내며 계획적으로 노린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윤기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피해자를 몰랐던 것은 물론 여학생인지도 알지 못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 왔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운용 자산 규모가 2분기 글로벌 증시 랠리와 신규 투자 자금 유입에 힘입어 1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블랙록은 2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총 운용 자산이 15조 3천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중 약 1,920억 달러의 신규 투자금이 순유입된 데다 2분기 중 글로벌 증시가 랠리를 거치면서 자산 가치가 불안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가 30도를 웃돌며 다시 무더워지겠고 남쪽에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 충남 남부, 충북 남부는 20에서 60mm, 전북, 광주, 전남에는 30에서 80mm, 부산, 울산, 경남도 30에서 80mm, 제주는 5에서 30mm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8도, 습도는 82%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 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 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용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도 생각보다는 잘 나왔고요. 이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정 부분 낮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빅테크는 강세였는데요.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또 상당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종목의 변동성이 참 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의 변동성은 우리 시장과 비교하면은 역시 가소로운 그런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는 9% 폭락하고요. 또 하루는 6% 치솟고 오늘은 또 5%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코리아 도박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지목이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지시를 내리기도 했지만 인기는 전혀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그리고 통화 정책도 변수입니다. 당장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미국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절대적입니다. 시장의 변수가 참 많은데요. 전망부터 전략까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목요일 코너입니다. 어쩌면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허재환 유신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하는 주식 영재반 시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먼저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허 상무님은 지금 오고 계시니까요.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장 초반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네요. 지금 코스피가 4.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선물은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0: 아무리 그래도
1: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향이 큰데 이게 이제 꼭 우리만의 어떤 문제다라기보다는 보는 여러 가지 시각 중에 하나가 어제 뉴욕 증시에서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큰 폭으로
0: 많이
1: 빠졌습니다.
0: 빠졌죠.
1: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이제 SK하이닉스 ADR이 빠졌는데 우리가 이제 코어이브라는 미국의 그 데이터센터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코어이브가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빅그 반도체 그 가격이 지금 고점 아니야? 그러면 반도체 가격과 관련해서 내가 선물을 매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가격의 하락에 대해 베팅을 할 거다라는 것이 이제 어제 뉴욕 증시에서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매그니티 7은 올랐어요. 매그니티 7은
0: 빅테크는
1: 올랐어요. 빅테크는
0: 올랐더라고요.
1: 올랐어요. 빅테크는 올랐는데 반도체에 관련된 주식들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쪽에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영향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D램과 HBM 뭐 어차피 같이 반도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국내외에서 고점 논란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점 논란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단기 변동성이 극심하게 우리는 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언제까지 도대체 이렇게 정말 천수답처럼 뭐 누구 얘기 하나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냐라고 보게 된다면 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속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희망을 걸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나오는 그러니까 확정 실적이 나오면 그날 이제 가이던스가 나올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SML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고
0: 좋았죠.
1: 근데 저는 그 실적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ASML은 선행 지표거든요.
0: 그렇죠.
1: 우리가 이제 노광 장비라는 것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설계도를 그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이 매년 30%씩 출하량을 늘리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가격에 대한 논란들은 있어요. 근데 가격에 대한 논란을 물량으로 커버를 해버리면 저는 전반적으로 사이즈는 커질 것이다라고 보는 긍정론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한번 흔들렸었던 투심이 지금 계속해서 노이즈들을 만들어내는 얘기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좀 감기 기운이 좀 있을 때 몸이 건강하면 알약 하나 먹고 푹 자면 다음날 개운한 날이 있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행동했는데 몸이 허약하면 여지없이 다음날 감기에 걸리죠. 지금은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적으로 좀 힘들고 변동성이 시작되니까 조그만 어떤 얘기만 나와도 시장이 철렁거리는 거죠.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하지만 그렇다고 펀드멘탈이 훼손됐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펀드멘탈이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심리적으로는 불안할지언정 펀드멘탈과 관련해서는 조금 믿고 보자.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0: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론이 간밤에 많이 빠졌고요.
1: 네.
0: 마이크론도 만만치 않게 지금 변동성이 크긴 하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전체 지수 자체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지수 자체가 미쳐 날뛰고 있어요. 요거는 쏠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1: 그렇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 이제 빅테크,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또 매그니티 7 같은 경우 M7이 워낙 또 어제는 또 올라가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다우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요두 종목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 되다 보니까
0: 시가총액에서
1: 뭐
0: 워낙
1: 이거 저 정확한 퍼센트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마무시한 퍼센테이지를 좀 보이고 있고 또 더군다나 지금 이와 관련된 AI 모멘텀과 관련된 그러다 보면 이제 기판 관련주니 전력주니 뭐 줄줄이 엮여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차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허재환 상무님이 도착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하고 있었던 거는 이게 변동성이 커도 너무 크다. 오늘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이 됐거든요. 너무 큰데 이게 우리는 반도체가 너무 쏠려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도 지금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반도체 저점을 확인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증시 자체가 끝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2: 근데 이제 수급이 흔들리면 사실 이제 주가가 제대로 방향을 찾기가 어려운 건 맞는데요. 이게 끝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미국도 보면은 미국의 그 반도체 레버리지 ETF가 지금 네. 문제가 조금 심각합니다.
0: 아, 역시 여기도 레버리지 네. ETF가 예.
2: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일반적인 그냥 그 ETF의 어떤 그 예를 들면 이제 시가총액, 그러니까 기초 자산의 시가총액 대비 이제 ETF의 이제 그 순 자산 가치 이런 걸과의 비율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ETF에 대한 쏠림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SOXL이라고 하는 네. 예를 들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두 배 정도 추정하는 메모리 반도체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가총액 대비 그 ETF 레버리지 ETF의 그 순 자산 비율이 순 자산 가치의 네. 비율이 일반 ETF의 거의 다섯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쏠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본주 거래 대금만큼 대금의 80%가 네. 레버리지 ETF예요.
0: 이건 좀 네.
2: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경기나 기업 실적이 뭐 이상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전쟁 이슈도 전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반도체에 좀 미국도 저희도 좀 많이 쏠려 있었다.
0: 네네.
2: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야 원래 가격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0: 그럼 수급의 문제라는 건데 그 조금 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여전히 반도체 기업들의 펀더멘탈, 실적, 추후 실적 이런 데에는 예전 전망과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2: 변함은 없는데요. 근데 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그 기업들의 이익이 너무 좋잖아요.
0: 네.
2: 근데 좋아도 너무 좋고 이익률이 매출총 이익률이
0: 말이 안 돼
2: 80%인데 그 저희가 이제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친한 분들이랑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가면은 이 80%에 해당하는 반도체 이익률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건 마약이다.
0: 네네.
2: 마약 말고는 이런 네. 이익률이 나올 수 없다. 일반적으로
0: 그치, 그렇죠.
2: 일반적으로 네. 제조업체들의 대한민국의 제조업체들의 이익률이라는 게 사실 뭐 10%잖아요. 10%도
0: 10% 나오면 잘한 거죠.
2: 엄청 잘한 네. 거고. 뭐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 막 5% 이런 건데 이 이익률이 뭐 60% 70% 매출 총 이익률이 네. 80%라는 거는 사실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사악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들의 저항이 되게 센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 그걸 사들이는 기업들의
2: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어쨌든 제품 가격 올렸잖아요. 이제 아이폰 11월에 사면은 40만 원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자꾸 좀 다른 형태의 이제 반도체를 자꾸 설계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중국도 뭐 창심 메모리 이제 상장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업황을 어떤 무너뜨리는 요인들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반도체의 이익률이 너무 세다. 가격에 대한 저항이 되게 센 거죠.
0: 네.
2: 그러면 아무래도 자꾸 이제 기업들이 대안을 마련을 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뭐 반도체 기업들이 이익은 좋긴 하겠지만 이익률 자체는 저는 이번 2분기에서 3분기 가는 사이가 좀 정점을 지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다면은 정점을 지났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저점을 확인한 건 아니고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 거예요?
2: 아니 저는 가격으로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0: 그러니까
2: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데
0: 예.
2: 이제 이익이 늘어난 속도가 좀 분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기업들의 이익이 확 그러니까 올해 반도체 기업 이익이 작년 대비 7배 늘어난다고 네네. 지금들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반도체 가격이 10배 올랐잖아요.
0: 네.
2: 근데 내년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한 40% 50%밖에 안 느는 건데 40% 50%가
0: 엄청난 성장세죠.
2: 엄청난데 이게 이제 올해 그냥 뭐 10% 20%도 아니고 6배 올랐으니까 6배 7배 올랐으니까 이게 내년에는 이게 이익이 늘어나는 거 맞나?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익률이 예.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가 이제 좀 완만해지는 그런 구간에 좀 돌아섰다. 아직 근데 끝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제 기울기의 함수라도라고 또 모멘텀이 엄청 예민한 거라고 하면 어쨌든 일반 투자자들 느끼기에는 약간 이제는 좀 재미가 없어졌네 이제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0: 아, 참 예전에 저 오래전에 기자 생활할 때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률이 30%가 나와서 다들 깜짝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있나? 그런데 이제는 그거는 상대도 안 되는 그 정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상무님께서 창신 메모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할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금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건 맞아요?
1: 예, 그건 우리가 우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기

0: 어려울 텐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있는 상태지만 예. 자금은 정치 색깔이 없잖아요. 그렇죠. 수익을 예. 쪼개서 쫓는 거죠.
1: 뭐 돈 되는 데 가는 거죠.
0: 돈 되는 데 가는 거죠. 예. 우리랑 중국은 신흥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의 어떤 뭐 반도체 회사가 IPO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자금을 빼서 일본으로 갈 확률은 지극히 낮죠. 아, 시장 예. 자체가 다르니까. 네. 일본은 선진 시장이고 우리는 신흥 시장이고 우리가 이제 더군다나 레버렌싱을 해서 이제 팔아놓은 반도체와 관련된 돈들이 저는 두 갈래로 움직인다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그동안에 우리가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좀 빠져나간 돈도 있었을 거고
1: 있었죠. 예, 예, 예.
0: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팔아서 중국 반도체를 사기 시작하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갔다라는 건데 이번에 창신메모리가 IPO를 하면 뭐 톰이라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뭐 삼성전자 팔아놨는데 그 돈 갖고 이제 국내에 머물렀다가 채권을 사놨다가도 야 그럼 창신메모리 IPO 내가 참여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보겠죠. 물론 갔다가 다시 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IPO는 일단은 증거금을 넣어야 되니까 네네네. 저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1: 뭐 대형주들 상장할 때 항상 맡은 일이 반복이 되잖아요.
0: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톰이라면 그 기회를 놓치진 않겠죠. 그렇게 저는 그러면 일단 일시적으로는 아마 네. 자금의 유출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자, 그러면 이런 일시적인 어떤

0: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주춤한 것 같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제 조금 매수를 했고, 이런 수급 흐름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은?
1: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뭐 리밸런싱이었다라고 하면
0: 네.
1: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40% 가까이 빠진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0: 아, 웃으면 안
1: 리밸런싱 한
0: 되는데.
1: 게 리밸런싱 할게 이제 많이 사라진 거죠. 네.
0: 예.
1: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외국인들을 오히려 이제 좀어막 적극적으로는 안 사더라도 이제는 빠져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매도하는 거는 거의 좀 끝났지 않았나.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주요 종목들에 대한 지분율도 지금 40%가 살짝 깼잖아요.
0: 네.
1: 여기서 더 팔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여져서 오히려 외국인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약간씩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1: 저는 이
0: 이렇게 예.
1: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월요일 날 외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팔면서 지수가 빠졌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사면서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들의 고객의 탁금이
0: 네.
1: 어제 109조였어요. 제가 오늘 확인 못했는데 이게 102조까지 빠지다가 109조였는데.
0: 조금 반등을
1: 예,
0: 했네요.
1: 근데 이게 우리가 130, 한 8조까지 올라갔다가 좀 30조 정도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고객의 탁금이 100조를 하회해버리면 이제 개인의 영향력은 상당 부분 산실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주식시장에 올라올 때 외국인들이 팔더라도 리밸런싱을 하던 뭘
0: 네.
1: 하던 팔아라, 우리는 밀리면 산다. 결국 그러면서 이제 꾸역꾸역
0: 예.
1: 올라왔는데
0: 야수의 심장에
1: 예,
0: 개미들이.
1: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보는 관점은 오히려 주도권이 7월 들어서 개인들은 이제 한번 화들짝 놀란 거죠. 뭐 저도 요즘 유튜브 나가보면 댓글에 저 주린인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시장이 원래 이런 거예요. 막 이런 어떤 그래서 화들짝 한번 놀리신 거거든요.
0: 제 친구들도 다 손절하고 나가버렸다 이런 얘기들
1: 그러니까
0: 하더라고요.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도권이 자칫 잘못하면 과거처럼 외국인들이 사는 날만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파는 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의 재현이 될 가능성도 그러면 이제 휘둘리는 거죠. 그런 모습들도 저는 좀 우려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 또다시 외국인의 놀이터로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는데 뭐 수급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요. 개별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에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SK하이닉스, ADR, 나스닥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사흘 동안에 주가가 50% 급등을 하고 또 밀릴 때는 엄청 밀리고 여기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요거 왜 우리 장에는 별로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겁니까?
1: 어쨌든 플레이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물론 이제 ADR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어떤 프리미엄도 약간 있긴 한데
0: 네.
1: 어쨌든 ADR은 저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 본주 대비 2.5%밖에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수가 적으니까.
0: 네.
1: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변동성도 높지만 이 본주 대비해서 약간의 프리미엄이 붙는 게좀 맞는 것 같고.
0: 아, 적으니까.
1: 예.
0: 예.
1: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에도 이 대만에 있는 본주 대비해서 미국에 있는 ADR이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20% 사이의 프리미엄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프리미엄을 계속 갖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0: 네.
1: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저희는 이제 뭐 하이닉스 본주하고 ADR을 보지만 사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의 ADR 간의 어떤 밸류에이션 차이, 가격 차이 이런 게 이제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좁아지는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본주랑 ADR은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시장 자체가 다른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궁금한 점이 그러면 삼성전자는 왜안 해요? 이런 궁금증이 나올 법도 하거든요.
1: ADR?
0: 예.
1: 예.
0: 일단은 ADR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는 전해졌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 저는 그 보도의 신빙성에 별로 이렇게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0: 아하.
1: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에서
0: 예.
1: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이 외부에 알려질 확률이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제가 항상 그래요. 뭐
0: 예.
1: 애플카를 뭐 이런 모델로 검토하고 있다. 그때마다 제가 방송에서 그랬어요. 천하의 애플이 그 비밀주의 철저한데 이게 외부로 나온다? 이건 뭐 아니다. 삼성전자가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이 외부로 나온다? 그 내용들만 놓고 보면 저는 아닐
0: 네.
1: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굳이 삼성전자가 뭐 ADR 발행할 수도 있긴 하겠죠.
2: 근데 ADR을 발행하려면 일단 증자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또 여기 뭐 여기 있는 주식을 갖고 또 해야 되면 또 미국의 또 ADR과 관련된 IR을 또 해야 되고 여러 그렇죠. 가지 또 여러 가지 예. 또 미국 쪽에 있는 투자자들을 뭐 눈치를 봐야 되는데 글쎄요 삼성이 그럴까요? 그럴 만한 또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나요? 뭐 아직까지 지금 삼성의 현황이라든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만큼
0: 그럴 필요 없다.
2: 네 그렇게 할 필요는 지금

0: 저는 크지 않다 그렇게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검토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여기에 공식 부인을 하기도 했는데 뭐 부인했다가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뭐 가만히 있다가 안 하기도 하고 막
0: 그렇죠?
1: 그랬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에 일일비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여전히 썩 좋지 않은데요. 왜 갑자기 인터넷이 끊겼지? 아무튼간에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크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네, 1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따로 라이브 하고 있는 거 다들 잘 아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지금 잘 보고 계신 분들 YTN 라디오 경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YTN 경제라디오라고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독자가 440명이네요. 저희 PD가 오늘 안에 500명 돌파하고 싶다고 거의 읍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독 인증샷 보내주시는 분께 선정을 해서 커피 쿠폰이나 프로그램 내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우물정의 공구사오 샵 공구사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앤 밀리에서제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LB 세븐업, 물없이 머리 헹구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여기에다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피 쿠폰 원하시는 분들은 커피 쿠폰이라고 따라 써서 보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공의로 걸려오는 전화 있으면 꼭 받으셔서 오전 9시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코스피 8,900선까지 무너져서 5% 조금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대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2부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 봅시다.

0: 봅시다.
1: 충성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2: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5.4% 빠져서 6,890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 넘게 빠지는 거 이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정도로 범상한 일이 돼버렸는데요. 정말 이상한 장이 돼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PD는 이 얘기하면 조회수 잘 안 나온다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어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게 지금 주식시장 변동성의 원인 가운데 하나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맞습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주가가 4월달, 5월달 좋았잖아요.
0: 예.
1: 근데 이제 사실 6월달 들어서 그 하루의 변동률이, 코스피의 경우 하루의 저가와 고가 간의 변동률이 5% 6%를 넘어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0: 아, 도입되고 나서네요. 예. 예.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월 27일날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가 짜잔 했는데 그 한 전주부터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미리 사들어가는 세력들이 나타나면서 6월 달에는 거의 뭐 정말 다른 주식 시장의 변동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대만의 일중 변동률에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는 변동률을 이제 6월 달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보여줬고,
0: 네.
1: 그다음에 빠지는 과정에서도 보여주고, 이제 7월 달에는 이제 조금 더 심해졌죠. 그래서 이거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소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뭐 화를 막 눈에 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야, 요거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대책이 있습니까?
2: 글쎄요, 어떤 대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책 당국자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부추기는 듯한 좀 그런 거죠. 첫 번째 이제 그 설화를 만들어낸 게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된다라는 거죠.
0: 저 본인 스스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2: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자산운용사 대표분들하고 아마 간담회 비공개 간담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또 나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대책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언론에 흘러나온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죠. 일단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선물 파생시장 도입했을 때부터 주식시장이 있었는데요.
0: 네네.
2: 그때 당시에도 파생시장이 도입되고 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0: 그게 언제입니까?
2: 그게 아마 그 저기 IMF 끝나고
0: 2000년 좀 전쯤이겠네요.
2: 그때 초반에 이제 도입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조금 이 변동성이 외도덕 현상에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증거금을 3천만 원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문 투자자, 그러니까 이제 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만 할 수 있게 하면서 변동성이 좀 잦아들었죠. 그래서 이제 본연의 이제 파생의 역할, 어떻게 보면 해지라든지 뭐 이런 쪽들을 좀 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증거금 자체를 높인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요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0: 지금 벌써 난리가 났다라고 얘기를 한 게 한 달 좀 전부터 보고 있는 것 같은데.
2: 제가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어쨌든 잘못된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첫 단추를 잘못 끼었을 때 차제 빨리 고쳐야 되는데,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 작년에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문제 갖고 3개월을 끌었거든요.
0: 아, 맞아요.
2: 그러면서 이제 주식 시장이 정말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상법 개정, 세법 개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오히려 주식 시장이 3천에서 한 6천 가는데 굉장히 일조를 했거든요.
0: 네.
2: 근데 어쨌든 뭐 이건 뭐 소를 잃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소를 잃었네 만에 뭐 이거 갖고 따지면 이미 버스는 떠나갔습니다. 외양간 빨리 고쳐야지.
0: 네.
2: 그렇지 않고 이거를 또 지지부지 끌게 되고 뭐 계속해서 뭐 대책이 없네 있네 막 이런 거 갖고 싸우면 이거는 뭐 정말 뭐 외양간까지 다 홀라당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벌어진 일이라면 하여튼 속도를 좀 내라.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0: 금감원장에 후회된다는 말이 나온 지도 벌써 보름이 훨씬 넘었죠.
2: 넘었어요. 네. 네.
0: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건 이거 자체도 좀 문제인데, 일각에서는 배수를 낮춰라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 가능한 겁니까?
1: 근데 뭐 이미 나와 있는 상품에 대해서 배수를 낮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그럼 이거를 폐지를 하고 새로 상장을 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1: 네, 그럴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뭐 증거금 인상, 뭐 지금 이제 증거금을 조금 더 이제 많이 올리는 방법, 그다음에 매매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 뭐 이런 정도로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이제 그렇게만 정책이 나오는 걸로는 이제 지금의 어떤 이런 쏠림을 해소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2: 이게 또 시기적으로 중요한 게 이것도 변동성을 키우잖아요.
0: 네네네.
2: 지수가 7천을 깨졌습니다. 월요일 날 문자 받으신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신용 반대매매에 대한 문자.
0: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본격화될 때
2: 네, 화요일 날 다행히도 이제 지수가 예. 올라서 화요일 수요일 올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오늘 또 이렇게 깨지면 이것을 건드려 버리면 이거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해서 막말로 제가 좀 과격하게 해서 폐지를 시킨다 하더라도 신용 리스크를 건드려 버리면 우리가 2022년 9월 달에 악몽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0: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 그때 뭐 반대매매 나가고 그다음에 기관들이 로스컷 나가고 뭐 네. 엄청나게 이제 시장을 밀어버리는 역할들을 했는데 그건 이제 수급 논리죠.
0: 네.
2: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들기 전에 차제에 빨리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0: 자, 문제가 있는 건 확인했으니까요. 계속 논의만 하실 게 아니라 빨리 결론을 내서 이런 부작용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 물타기를 하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빠지면 돈 더 넣고 돈 더 넣고 이러다가 지쳐서 이제 알랄래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제 오늘처럼 훅 빠지는 날 이럴 때는 돈을 더 넣어서 어떤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그런 날입니까? 어떻게 버텨야 되고 뭐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날입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사실 이제 그 물타기라는 거는 예. 지금이 어떤 바닥이다라는 확신이 좀 있을 때 해야 되는 건데 일단 뭐 코스피 레벨로만 보면은 뭐 충분히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특히 저희가 이제 6월 22일이었나요? 9,100 종가 기준으로 9,100에서 지금 그저께 이제 6천 한 3,400까지 빠졌으면은 거의 고점 대비 30% 가까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 25% 26%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제 웬만큼은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여져서 저도 약간 좀 그 야수의 심장이 있으시다면 약간 물타기를 해도
0: 예.
1: 크게 나쁘지 않은 지수대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근데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은 그냥 일단은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0: 사지도 말고 팔지도 않고.
1: 예. 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의 어떤 이런 변동성은 또 이게 한두 달 지나면은 또 원래 자리로 그러니까 뭐 지수가 뭐 8천이 되고 9천이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웬만큼은 또 이렇게 흔들린 거는 또 웬만큼은 또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급 때문에 이렇게 확 빠졌던 레벨들 특히 코스피가 한 8천에서 이렇게 6천 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급하게 금방 빠졌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또 그러면 또 금방 올라옵니다.
0: 그래서
1: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수대 지금 7천이 다시 깨졌는데 뭐 적어도 한 8천 정도 수준까지는 생각보다 되게 좀 쉽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시장을 안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0: 네.
1: 그러다가 이제 약간 좀 시장이 안정이 되었을 때 이때 이제 뭐 물타기를 그 고려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0: 자, 그렇다면은 지금 같은 시장 지금 낙폭이 더 커지고 있어요. 한 6.2% 빠지면서 6,800 초반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심장이 너무너무 단단해요. 그래서 내 모든 걸 걸고 한번 지금 들어가고 싶어. 이런 사람한테 소장님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어떤 조언 해주시겠어요?
2: 기회가 그런 분들에게 지금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0: 네.
2: 어떤 거냐? 다행히도 실적 시즌입니다. 지금이 실적 네네. 시즌이거든요. 지금 이제 어제도 이제 실적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 나왔고 우리 기업들도 계속 실적이 나옵니다.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 최근에 뭐 한미 반도체 뭐
0: 실적 서프라이즈였죠.
2: 서프라이즈 나와서 네. 상한가 들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면 야수의 심장을 보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반기까지 실적이 안 나왔다. 그러면 야수의 심장을 바꿔서 과감하게 손절하는 것도

0: 판단의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 예.
0: 지금은 단순하게 지수와 관련된 수급 관련된 얘기들을 지금까지 했다라면 이제부터는 실적이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실적 살아있다라고 믿습니다.
1: 네.
0: 어쨌든 점은 좀 흔들릴 수 있지만 선은 여전히 우상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살아있다라면 현 구간에서는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1: 질러봐.
0: 제가 월요일 날 머리가
1: 예.
0: 굉장히 아팠어요.
1: 예.
0: 왜 머리가 아팠냐면 월요일에 지수가 많이 밀렸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제 머릿속에는 야 실적이 살아있는데 이렇게 밀려? 이게 아무리 레비오리지라도 이게 이런 변동성을 보이는데 그러면 내가 한번 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머리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머릿속과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다르니까
1: 네.
0: 그럴 때는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1: 보통 그럴 때는 이제 정신적으로 타격이 많이
0: 타격이 많이
1: 되죠.
0: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믿을 거는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믿을 건 실적 아니겠습니까?
1: 예.
0: 또 변동성 장세에서는 안전 자산을 찾죠. 안전 자산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뭐 소액을 갖고 금으로 갖다 채권을 갖다 할수 없으니까 안전 자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금이고요. 하나는 이익이에요. 그래서 허지한 성분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익이 나는 기업이다라면 한번 질러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돌고 돌아서 실적이라는 원론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러면 숫자로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전망이 될것 같은데 코스피가 아까 상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9,100에서 6,800으로 증발을 했습니다. 하반기 이럴 때 조금 빠르게 다시 갈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반기에 9,000피, 만피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생길까요?
2: 저는 9,000, 그러니까 많은 잘 모르겠는데요.
1: 네.
2: 9,000 언저리까지는 다시 한번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1: 근거는요?
2: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아직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실적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반도체라는 게 조금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처음에 좀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이익이 너무 독주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1: 예.
2: 좀 있고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수급도 쏠리고 뭐 시가총액에서 반도체 두 종목 또는 관련된 다섯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 너무 역대급으로 높아져서 좀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익이 지금 감소하는 구간은 아니고 그리고 경기도 뭐 미국계의 경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뭐더 나빠지진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또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면은 생각보다는 빨리 다시 저는 반등을 할수 있다.
1: 예.
2: 근데 이제 7월 달은 적어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7월 말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도 있고,
1: 결국엔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2: 예,
1: 겁니까? 예.
2: 삼성전자 뭐그 주주 환원 계획 같은 것들도 좀 봐야 되고요. 뭐 창신 메모리도 이제 그 이달 말에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많은 이벤트들이 좀 지나야 될것 같아서 7월 한 달이 되게 좀 괴로울 것 같지만 그래도
1: 예.
2: 하반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뭐한 8, 9천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력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1: 8,000, 9,000 말씀해 주셨는데 허상무님께서는 그때 코스피의 적정 레벨을 한8,500 정도로 보셨어요. 이거는 기익에 기반한 건데 이8,500 넘어서 예전처럼 9,000 다시 가고 그러면은 또 오버밸류 얘기 나오고 이러지 않을까요?
0: 일단 가봐야죠.
1: 갈수 있을지도
0: 근데 이제
1: 모르겠는데
0: 갈
1: 아무튼
0: 때는 근데
1: 예.
0: 지금은 우리가 처음에는 약간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만 포인트 간다 그럴 때 그러다 이제 꺾인 건데 지금부터 이제 가는 것은 두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우리가 쫙 올라갈 때 소위 물리신 분들에 대한 매물대죠.
1: 아,
0: 매물대를 이제 소화해야 되는데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허들입니다. 결국 이익이 증명이 돼야 돼요. 이익이 증명이 되면 이제 다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거품론이 좀 줄어들 수 있죠. 처음에는 우리가 어어 하다 보면 촥그좀 분위기 타가지고 술도 좀 많이 먹을 때 있잖아요.
1: 네.
0: 내가 그래서 지금 이제 숙취 해소 구간인데 그다음부터 내 주장권 먹게 되잖아요. 근데
1: 예.
0: 내가 주장이 세졌을 수도 있고 체력이 더 강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성우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익되는 물론 반도체이긴 하겠습니다만 점점 내 체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같은 주량의 술을 먹어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좀 비유가 좀 아침부터 부적절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지금 우리가 레벨단이 이익단이 좀 살아나면
1: 네.
0: 결국은 첫 번째 9천과 두 번째 9천은 다를 수도 있겠다.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1: 결국에는 이 7월 말까지 나오는 실적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또 하나의 변수를 꼽자면은 역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회의를 한참 진행하고 있고 잠시 뒤면은 아마 금리 결과가 나올 텐데요. 한국은행은 아마 금리 인상을 하겠죠. 그 외국에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나온 CPI나 PPI 모두 생각보다는 잘 나왔던데 그러면 미국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옅어진 거 아닙니까?
2: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렇게 좀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뭐 그래도 미국이 한 번 정도는 인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 적어도 7월은 안 한다. 하는 게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고 아마 하반기에도 많아봐야 한 번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한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세 번이 일단은 뭐 확정적이고
1: 예.
2: 그리고 그 지금 채권 시장에 있는 계신 분들은 이번에도 25bp가 아니라 50bp 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이 좀 큰 것 같은데 예. 저는 이게 이제 좀 미국이나 다른 시장들 대비해서 저희 한국은행이 좀 많이 매파적인 것 같다라고 느끼고 이게 또 사실은 이제 시장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버거워지는 좀 그 장애물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매파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거 역시 증시 역시도 지금 연준보다 우리 중앙은행이 훨씬 더 매파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증시도 여기에 더 타격을 받을 가능성 이렇게도 있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지금 매파적으로 막 그 가는 이유를 보면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부동산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고 현 정부에 대해서 이제 아킬레스건으로 이제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1: 예.
0: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비투가 많이 늘어난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줄이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물가를 낮춰야 되고 여러 가지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레버리지 투자를 좀 낮추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도 반영된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매파적인 성향을 좀 띄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당장 그 주식 투자 시장에 있어서 신용 융자금리가 올라갈 것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뭐 마통을 이용해서 주식하시던 분들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1: 예.
0: 심리 뭐 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뭐 어떤 구체적인 그 경로를 따지기 이전에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으로 느끼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조금 데미지가 있고 수급이 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한국은행이 네.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인상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또다시 한번 피벗을 하게 된 그런 결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여파가 올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끝으로 반도체 외에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을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은행주가 피난처로 부각이 되고 있다고요. 맞습니까?
2: 그럼요. 그 어저께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삼성전기처럼 SK스퀘어처럼 급락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하긴 했는데
1: 네.
2: 사실 은행주 그다음에 이제 뭐 화장품 뭐 이런 소비주들은 거의 안 빠졌고 되게 꼿꼿이 잘 견뎠는데 어제도 조금 올랐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되게 좀 의외로 굉장히 좀 견고하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었고 지금 미국도 보면 어저께 뭐 미국의 그 뭐 JP 모건, 뭐 골드만 이런 금융주들 또는 은행주들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대단히 좋았습니다.
1: 물론
2: 이제 주가는 약간 오른 업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있긴 했지만 뭐 굉장히 좀 견고해서 사실.

0: 주주 같은 경우 증권사 쪽의 이익도 어마무시하게 나고
1: 네.
0: 있거든요. 삼성 증권, 키움 증권 것도 지금 이익이 어마무시하게 나고 있고, 그다음 화장품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이익이 어마무시하게 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2차 전지 삼성 SDI도 목표가 올린 것도 2분기 흑자 전환 얘기 나오고 있고, 뭐
1: 역시 실적.
0: 실적이기
1: 근데
0: 때문에.
1: 전력기기도 그렇게 치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걸로
0: 근데
1: 보이잖아요.
0: 약간의 밸류가 높습니다.
1: 아,
0: 그건 이제
1: 거의
0: 선반영된,
1: 고평가
0: 네, 거긴 좀
1: 문제.
0: 선반영된 문제들이고요.
1: 예.
0: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 종목들은 시장에 조금 잊혀졌던 종목들인데 이제 실적이 부각된다라는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어쨌건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니까 다시 원론으로 가는 것 같아요. 실적과 밸류에이션 앞으로도 잘 챙겨보셔야 되는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목요일 주식 연재반 오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PD의 애원 그리고 저의 애원이 효과를 본 것일까요? 저희 경제 라디오 채널 구독자 수가 한 20명 넘게 늘었네요.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중에 500명 넘고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저 보너스 좀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10명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61 쓰시는 분, 1181번, 6046번, 2662번, 2402번, 5484번, 0346번, 9892번, 5866번, 3288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생경제 지금 2년 조금 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선물 번호를 불러드린 날이 됐습니다. 저도 감회가 좀 새롭긴 합니다. 4261 쓰시는 분, 운전직이라서 유튜브는 못 보지만 라디오로 열심히 청취합니다. 뭐 저희 라디오 채널이니까요. 기본적으로는 라디오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나실 때 저기 쉬실 때 YTN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YTN 경제 라디오 구독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92번 쓰시는 분, 생생경제 애청자예요. 오늘 500명 달성 기원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주식 경제반 너무 좋아요라고 하셨는데 주식 이렇게 흔들릴수록 어떤 전략과 인내심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2402번 쓰시는 분, 매일 듣는 경제 방송이시래요. 구독자 1만 가자라고 하셨는데 요즘 1만 가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죠. 저희도 열심히 해서 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759번 쓰시는 분, 한술 더 뜨시네. 1000만 구독 갑시다. 우리나라의 이 경제 유튜브 채널 가운데서 그럼 1등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6.4% 빠지면서 6820선까지 내주고 상당히 시장이 안 좋네요. 어쨌건 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연휴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3: ...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5: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했었어.
4: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구름만 많겠고요. 반면에 충청 이남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제헌절인 내일까지 비가 이어집니다. 내일까지 20에서 최대 80mm, 제주도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2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비봉 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팔탄분기점에서 비봉까지 3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하고 이후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서울 다 가서 6km 구간도 밀립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김포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도 화물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자유로 분기점에서 김포 나들목 사이도 주춤합니다. 이 밖에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 부근 하위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 뒤쪽으로 복정 부근부터 시속 20km 미만으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 대한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과 그리고 의견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이란 측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이스라엘 때문에 대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미국 측도 여기에 대한 반격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네. 네. 간신히 멈췄던
3: 다만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집착 문제는 그만큼 이란 내부의 분열 가능성을
0: 차두현 아산전쟁 연구원 부원장입니다.
3: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란에서 처음에 발표를 한 거는 정해진 항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라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해진 거는 이제 경고가 아니라 공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란의 혁명수비대, 그러니까 이란 중앙정부와 혁명수비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시 말해서 이란 중앙정부의 협상 방침이라든가 명령에도 혁명수비대가 이걸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혁명수비대 내부에서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인근 지휘관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어느 정도로 개방하느냐, 그러니까 상징적인 주권을 인정받고 완전 개방할 거냐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통행료를 받느냐, 여기에 대한 걸 해법을 놓고도 지금 이란 내부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다는 걸 암시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4: 예.
3: 장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전략적으로 어떤 목을 쥐고 있다는 면에서는 분명히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네. 결과적으로는 이란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란 쪽의 여론이 결코 유리하게 형성되지가 않을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이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2: 네. 네. 이란 내부 분열 가능성도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좀 지배적인 분석은 간신히 멈췄던 총성이 다시 울린 어떤 결정적인 도화선은 그 호르무즈 5호, 5조 이 조항 때문이다. 이걸 이제 미국과 이란이 각자 다르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화근이었다라는 이제 분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2: 예.
1: 그 5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그 상업 선박들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서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2: 네.
1: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제법과 연안국의 주권에 따라서 이란 측은 연안국과 그리고 오만과 협의를 거쳐서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서 자유통행이 통행료 없이 이것은 완전히 보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란의 조치라고 하는 것은 이란의 의무사항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바로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0: 연합국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에서 계속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왜 그러면은 이렇게 논란이 되는 해석의 논란이 있는 부분에 합의를 했을까? 미국은 미국대로 아주 바쁜 상황에서 빨리 종전하기 위해서 이 안에 찬성을 했는 것이고, 이러한 측은 또 다른 이 내용을 보면은 MOU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측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모호한 상태를 놔두고 후속 협상에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저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공습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일단은 동결 자금을 비롯한 경제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그 모호한 가운데서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고지들을 이제 점명을 해나가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교전을 중단을 하고 이 휴전 협정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이란이 하는 행동 대 행동에 그이 다른 후속 조치로서 제재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이란을 움직여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애초부터 동상이몽이었던 거예요.
1: 그러니까요. 지금 조치를 취한다라는 그 내용이 미국은 길을 제거하고 상선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이란 쪽은 아니 우리가 그 호르무즈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조치할 건데, 이렇게 지금 해석을 달리하면서 지금 이렇게 공습이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결국에 MOU 이거 다시 뒤엎지 않는 이상은 또 협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0: 네. 그런데 이제 후속 협상, 60일간 후속 협상이 그 MOU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 이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다시 검토를 하고 합의를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이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 쪽으로 돌아오고, 협상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MOU에 따라서 문제 해결을 찾아내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1: 협상에 돌아오려면 이렇게 공습이 확대되거나 강력해지거나 이런 거는 좀 힘든 거 아닙니까?
2: 네, 일단은 뭐더 갑자기 기존에 없던 규모의 그 공격을 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협상장으로 이란을 끌어내기 위해서도 현재 수준의 공습은 며칠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3: 결국에는 이제 양측 다 자국민들에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서둘러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애매한 조항에 합의를 했다는 건데요. 말씀드리는 도중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일차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4: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인류가 불을 발명한 거 또는 전기기관을 발명한 거, 뭐 거기에 거의 준하지 않나. 전기를 발명한 거, 이런 수준.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사실상 인간의 지능에 유사한 또는 어쩌면 그를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동반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뭐 생산 영역이든 일상생활이든 인공지능이 활용되지 않는 곳이 없겠죠. 근데 이 사실은 누가 먼저 대비하느냐의 경쟁이 됐습니다. 국가 간 경쟁도 아주 매우 치열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회라고 하는 게잘 활용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위기가 되기도 하죠.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드리는데,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거는 괴로운 일이긴 한데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다 똑같이 어렵다. 또 시험 문제가 쉬워지면 즐겁긴 한데 똑같이 다 쉽다. 그럼 결론이 뭐냐? 평소에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로 결국 결판나죠. 시험 문제가 어려웠냐, 쉬웠냐는 사실은 뭐 기준선이 올라갔냐, 내려갔냐인데 다 똑같죠, 조건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뭐 국제적인 전쟁 위기, 뭐 또는 질서의 불안정,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다 모든 국가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기업들이 똑같이 처하고 있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정말 기술 대전환, 이것도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강점이 있죠. 어쨌든 그 강점들을 잘 활용하고 우리가 가진 약점들을 잘 보완하면 또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뛰어난 추격자가 아니라 뛰어난 선도자가 될 수도 있겠다. 반발짝 빨리 가느냐, 반발짝 늦

0: 내놓느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앞서느냐 추격하느냐는 결정적 차이가 있죠. 조금이라도 앞서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1.9%에서 예측치죠. 2.6%로 대폭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예측이 전 수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2.5%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기를 부총리로 지명한 이유는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과학기술이 존중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흥했죠. 그런데 과학기술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나라가 흥한 예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과학기술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좀 전환해야 되겠다 해서 과학기술부를 부총리로 격상했는데 그 취지를 잘 이해해서 우리 과학기술부가 주어진 책임을 잘 이행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 됐는데 그 사이에 실제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정상화했죠. 사실 있을 수 없는 대규모 R&D 삭감이나 또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난폭한 대처 이런 것들이 많이 시정됐습니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긴 했는데 꽤 많은 성과를 냈던 것 같고 최근에는 정부 정책 방침에 호응해서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도 이끌어냈습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놀랄 만큼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의 몫이겠죠.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총리님 막 부담 확 되죠?
1: 네, 뭐 부담도 되지만.
0: 별로 부담이 안, 표정이 별로 부담되는 표정이 아니에요. 네,
1: 또 잘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잘하고 계세요 지금.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양면이 있죠. 매우 유효한 중요한 산업 발전 원료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인격, 인권과 관련된 또 재산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분야죠. 개인정보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또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악용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2: 청와대에서 열린 2일차 정부부처 업무보고 현장을 생중계해드렸습니다.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5: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습니까?

0: 해보죠. 해봅시다.
1: 충성!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2: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올해로 결혼 10년 차 6살 딸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엄마입니다. 제 남편은 은행원입니다. 돈을 다루는 직업이라 그런지 결혼 초부터 생활비에 인색했습니다. 주식 고수는 계좌를 섞지 않는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대면서 모든 자산 관리는 철저하게 각자 하자고 고집을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제 월급으로 아이 양육비와 자잘한 살림을 도맡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주식을 증여하셨고 남편은 그걸 팔아 현금 7억 원을 챙겼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비밀로 한 채 그 돈을 주식과 해외 채권에 굴려서 현재 10억 원까지 불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생활비 한번 시원하게 안 주더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아버지가 준 돈이야. 내 특유 재산이니까 내 몫은 없어 라고요. 사과는커녕 오히려 저를 욕심 많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은 6살 딸을 데리고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법원으로 달려가서 유아인도 사전처분이라고 하는 거를 신청했고 겨우 아이를 되찾아올 수 있었죠. 남편은 이제 와서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헤어지자. 돈은 한 푼도 못 준다. 대신 일주일씩 번갈아 아이를 키우자. 싫으면 내 경제력을 총동원해서 양육권을 가져오겠다. 이대로 아이를 뺏기게 될까봐 매일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정말 법원이 남편 말대로 일주일씩 번갈아 키우는 공동육아를 판결할 수도 있나요? 저 역시 남편

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불어난 투자 수익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 간의 신뢰를 깨뜨린 남편에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신뢰가 깨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돈 문제 그리고 아이 문제가 한꺼번에 얽히면 갈등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임경미 변호사님,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어린 자녀까지 데리고 집을 나가고 경제력을 앞세워 양육권을 가져오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컸을 것
0: 네,
1: 같습니다.
0: 그렇죠. 그러면 이제 먼저 재산 문제부터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남편 아버지에게 받은 돈이니까 내 특유 재산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거 증여받은 재산으로 불린 투자 수익, 재산 분할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1: 증여 재산의 경우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기에 원칙적으로는 특유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사연자의 경우처럼 증여 재산을 수령한 지 3년이 흘렀고 그 돈을 주식과 채권 등의 투자에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연자님이 가사, 육아, 맞벌이 등으로 내조하여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여 재산이 특유 재산일지라도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투자 자산은 혼인생활 기간 및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 네, 그렇네요. 지금 남편은 숨겨놓은 재산이 드러나니까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남편의 행동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요?
1: 네, 재판상의 이혼 사유 중 배우자가 아기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남편은 거액의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여 신뢰를 깨뜨렸고, 문제 해결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린 점은 명백한 유측 사유가 있기에 이혼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0: 네, 그렇네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 배우자가 자산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할까요? 사실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1: 네, 사연자님은 남편과는 소득을 각자 관리하여서 정확한 자산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 자산에 대한 확인을 위해 재산 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남편이 주식 계좌를 해지하거나 은닉할 수 있으므로 소송 시작과 동시에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해 숨겨진 자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남편 명의의 주식 계좌나 부동산에 대해 미리 가압류를 신청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재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조언하고 싶습니다.
0: 그리고 남편은 지금 돈은 못 주겠다. 그러면서 또 일주일씩 번갈아서 아이를 키우자라고 공동 양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 양육하자고 하는 부분도 큰 문제인데요. 현재 법원이 공동 양육 인정하고 있나요?
1: 네, 법원 역시 이혼 후 부모 모두를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공동 양육이 인정되려면 부모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없고 양육 방식에 대한 긴밀한 협조 체제와 신뢰가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의 거주지가 가까워 아이가 학교나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혼란이 없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연자님의 경우 남편은 재산 분할을 회피하고 경제적 우위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 육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뢰가 완전히 파탄났고 감정적 골이 깊은 상태이므로 법원은 공동 양육이 오히려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 그러면 공동양육이 아니라고 하면 한쪽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0: 지금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남편의 압도적인 경제력, 이것 때문에 양육권을 빼앗길 수도 있냐 이거를 좀 걱정하세요.
1: 네, 결론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경제력이 양육권자의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0: 네.
1: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며 현재까지 아이를 주로 돌본 사람이 누구인지, 양육의 계속성과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누구와 더 깊은지가 핵심입니다. 엄마가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남편의 경제력은 양육권 박탈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증여받은 재산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입니다. 하지만 이제 혼인 중 투자로 불어난 수익은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거 재판상 이혼 사유 될수 있거든요. 지금 사연자분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면 재산 조회, 소송 중에 재산 조회를 하시고요. 또 소송 전에 가압류 같은 거를 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이제 파악하고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의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문을 열고 피서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올여름 해수욕장의 단골 불청객인 바가지 요금과 텐트 알박기를 뿌리뽑기 위해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먼저 파라솔이나 튜브 같은 대여 물품은 지자체가 정한 표준 가격을 지켜야 합니다. 해수욕장 운영을 맡은 단체가 공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받으면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위탁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텐트 알박기도 단속 대상입니다. 해수욕장법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할수 없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곳에 텐트나 취사 도구를 두거나 차박을 하면서 자리를 오래 차지하면 물품이 철거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간 해수욕장에서 터무니없는 자리세를 요구받거나 불법 시설물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해당 지자체나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불편신고센터로 즉시 접수하시면 됩니다. 올여름은 바가지 요금과 알박기 없는 쾌적한 바다에서 기분 좋은 추억만 한가득 안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옥상 달빛에 없는 게 메리트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의 내용입니다. 내일은 제헌절입니다. 사실 그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걸 기념하는 국경일이고요.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민주주의 발전을 기념하고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입니다. 1949년부터 줄곧 공휴일이었는데요. 2008년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공휴일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그동안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의 평일로서 그냥 지나치기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18년 만입니다. 헌법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돌아보는 날로 보내야 할 것 같은데요. 내일 제헌절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헌법 탄생 과정을 다시 돌아보는 특별한 행사 등도 많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관심 갖고 참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헌절 전날이고요. 이번 주의 마지막 평일이네요. 슬라생도 이번 주 오늘 시간이 마지막인데요. 그런 만큼 오늘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16일 목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위더 벨 마레 루치.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늘어나는 시즌입니다. 휴게소 음식은 비싸고 맛이 없다는 오명. 그 뒤에는 단순 물가 문제를 넘어서 도로공사와 운영사 전관구조가 얽힌 불공정한 운영 시스템 때문이라는 탐사 보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때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도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이후 3개월 만에 정부가

0: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휴게소 물가와 운영 체계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 한겨레 21 박준용 기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준용입니다.
0: 먼저 축하드립니다. 상 받으셨다면서요.
1: 아, 예, 맞습니다.
0: 지난번에 휴게소 운영 실태와 전광구조 추적한 기획 보도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아유, 축하드리고요.
1: 예, 감사합니다.
0: 아, 당시에 취재 그 기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파장을 큰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그 정도일 거 예상하셨어요?
1: 아, 처음 보도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이 휴게소 개혁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있으실 줄은 몰랐고요. 지금 물론 상도 상이지만 그보다도 휴게소 내 불공정 문제가 하루빨리 또 개선이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0: 맞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사실을 알려준 측면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도 함께했고 그것이 또 이번에 정부 방안을 이끌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사회적 반향이 크게 일어난 걸 보고 기자상 받을 수 있겠다도 예상하셨어요 혹시?
1: 막 그런 거를 굳이 막 예상하고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좀 이게 이 문제가 좀 많이 알려지면 개혁의 어떤 이제 출발점으로 기능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다행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0: 예. 맞습니다. 보도 이후에 많은 제보가 쏟아졌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1: 네, 많이 오고 있고요.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토부에도 아마 제보가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불공정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조사를 하고 점검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0: 보도 이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거, 뭐 체감되는 거 있으세요?
1: 일단은 정부 발표에서 이제 그 불공정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점검하겠다 이렇게 스탠스가 좀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도로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이익단체한테 주유소 운영권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보도 이후에 바로 시정조치가 됐고 그다음에 도로공사 출신이 운영한 업체에 휴게소 돈으로 계약을 해주는 관행 같은 것도 지금 강하게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보도가 나간 게 3개월 전입니다. 4월 보도였는데요. 국토부가 휴게소 운영 개편 방안 최근에 발표했거든요. 일단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주세요.
1: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휴게소 안에 있는 다단계 구조를 직계약 구조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이제 휴게소가 전국 휴게소가 이제 도로공사의 소유이고 도로공사가 중간 운영사한테 위탁을 줍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운영사가 각각 뭐 라면 가게라든가 커피 가게에 다시 위탁을 주는 구조이거든요. 그 다단계 구조 때문에 각각 이제 주체들이 마진을 남겨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물가가 비싸지고 그 안에서 또 불공정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휴게소의 공공관리회사라는 정부 차원에서 한 회사를 세워서 입점업체 점주분들하고 직접 계약하겠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네.
0: 공공관리회사를 새로 출범시킨다는 거잖아요.
1: 예, 맞습니다. 네.
0: 이 출범 시점은 나왔나요?
1: 출범 시점은 현재로서는 뭐 가을 이후에 출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회사를 출범시키면 원래 기존에 있던 이제 점주분들이 내시던 이제 수수료를 절반 이하로 지금 33% 정도 내는데 8, 9% 정도 수준만 받으면서 영업을 하실 수 있게 만든다라는 계획입니다.
0: 그동안의 휴게소 운영 구조가 약간 다단계 구조 같은 형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수수료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휴게소 음식값 같은 게 좀 비싸졌다 이제 이런 판단이 남았고 그래서 그거를 단순하게 정부가 공공관리회사를 출범시켜서 직접 운영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다는 건데요. 이번 대책 딱 보시고 직접 취재한 기자로서 먼저 평가 점수 내리실 수 있겠어요? 한 몇 점 주실 수 있겠어요?
1: 네, 일단 사실 중간 단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런 전관 카르텔이라든가 이제 물가 높은 거라든가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 직계약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는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 한 70점 이상의 이제 방향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속도가 얼마나 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 계획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더 이제 대책이 더 좋은 조건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0: 일단은 70점 이상을 줄 수 있는데 나머지 30점가량은 속도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1: 예, 맞습니다.
0: 일단은 다단계 구조를 없애면 음식값은 내려갈 수 있는

0: 있는 거예요?
1: 네, 지금 현재 구조로는 이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일단 중간 단계가 하나 빠지면은 이제 점주분들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제 그 중간 단계에 내는 이제 수수료 때문에 계속 어쩔 수 없이 본인들도 이제 원하지 않은 상태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간 단계가 빠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떼가는 몫이 적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싸게 팔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식자재의 경우에도 원래 좀싼 거를 쓰다가도 이제 떼가는 것들이 좀 적어지니까 좀 좋은 것들을 쓰고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기존의 민간 운영사 거치지 않고 새로 만들 공공관리 회사가 입점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좀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공관리 회사 설립이 결국에 과거에 폐지됐던 고속도로 관리공단 체제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1: 예, 과거에 이제 고속도로 관리공단이라고 해서 도로공사 산하에 이제 이 휴게소만 관리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정부가 발표한 안은 이제 이 안하고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이제 행정기관을 또 하나 만든 그런 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지금 도로공사 내에 휴게소 관리부서가 그냥 다른 회사가 하나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 새로 만드는 자회사의 경우에는 운영 전문가들이 판매 서비스 전담 인력, 그러니까 행정 조직을 넘어서는 판매 서비스 전담 인력을 통해서 이제 그 휴게소 관리를 하겠다 이런 것이고, 인적 구성 자체도 원래 이제 도로공사 퇴직자 출신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자회사에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민간 전문가분들을 불러서 여기에 이제 경영에 참여시켜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래도 이제 그런 우려 같은 것이 아직 공공관리회사라는 것이 출범도 안 됐고 사실 뭐 운영 방안도 정확하게 나온 게 없잖아요. 실제로
1: 예,
0: 뭐 돈은
1: 맞습니다.
0: 뭐 누가 될지 정부가 되는 건지 아니면 도공이 출자하는 건지 이것도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어떤 이런 나오고 있는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좀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1: 네, 일단은 이제 도로공사가 이제 이 새로운 회사에 새로 생긴 이제 공공관리회사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회사에 여러 루트로 개입하고 뭐 영향을 줄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은 약간 개혁에 조금 방향성이 좀 어긋나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또 퇴직자 출신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이제 영향력을 만들고 그런 불공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독립성을 많이 유지하는 형태로 정부가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1: 일단은 이제 도로공사 산하에 이 기관을 둔다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뭔가 조건을 둔다거나 이렇게 하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정부 차원에서 좀 따로 떼놓고 이 기관도 이제 뭐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도 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또 운영도 하고 이런 상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국토부는 임대료와 수수료 부담도 줄이겠다고 밝혔잖아요. 이번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제 이 방안의 내용을 좀 살펴보셨을 때 임대료, 수수료 부담 확실히 이 점주들에게 줄어드는 효과 있을까요?
1: 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공공관리 회사가 이제 중간에 이제 원래 휴게소 운영사 대신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공공관리 회사의 목적 자체가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제 원래는 이제 수익을 보는 민간 운영사가 했었는데 공공관리 회사는 수익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휴게소 서비스를 좋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을 보는 중간 주체가 하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익이 지금 입점하신 점주분들, 그리고 물가를 실제로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분들한테 갈수 있다는 것이죠.
0: 근데 이 공공관리회사, 물론 주체가 누가 되어 이거를 할지 모르겠지만, 앞서 정부가 만약에 직접적으로 이 공공관리회사를 운영한다고 쳤을 때, 정부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1: 예,
0: 근데
1: 맞습니다.
0: 뭐 임대료라든가 수수료 부담을 점주들에게 좀 줄여주겠다라고 하면, 실제 뭐 업계에서는 기본 관리비만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임대료를 억지로 낮춘다 할 경우에 또 공공관리회사의 운영비는 또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뭐 세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일단은 이제 뭐 세금으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사실 휴게소 사업으로 도로공사가 이제 매년 1,800억 가까이 수익을 거둬왔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는 관점을 이제 휴게소 사업으로 국가 계속 수익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이제 좀 시민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차원으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거대 조직을 신설하는 게 아니고 휴게소만 딱 관리하고 이제 영업을 하는 그 판매 조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우려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 관리 회사가 생기면은 이제 휴게소들 함께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휴게소들끼리 식자재를 공동 구매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또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0: 네. 이번 대책에는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편의점 24시간 운영 확대하고 2,000원 이하의 저가 커피 브랜드를 유치하고 간편식 확대한다. 간편식 판매 확대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기존의 식당 뭐 입점 업체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1: 예.
0: 그들이 서로서로 또 매출을 깎게 하는 효과가 있거나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거나 뭐 그런 측면은 없겠습니까?
1: 아, 예. 그 부분도 뭐 우려가 되시는 분 입점 업체 점주분들이나 이런
0: 예.
1: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휴게소라는 것 자체가 사실 공적인 이제 장소이고 사실 공공 서비스가 중요하게 좀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 간편식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수요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시민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제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요. 그리고 입점 업체 분들은 이제 당장 사실은 이제 내야 할 수수료 임대료가 줄어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간편식이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좀더 많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0: 정부안이 발표되고 나서 기자님은 지금 계속 쭉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오고 있으시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 실질적으로 그 휴게소에 입점돼 있는 업체분들의 이야기도 이후에 한번 들어보셨어요?
1: 예, 연락도 오시고 저도 연락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네.
0: 뭐라고들 하세요? 이번에 정부가 낸 안을 보고?
1: 일단은 이제 정부 안에 대해서는 이제 좋게 평가를 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문제는 이제 여러 정부가 바뀌면서도 항상 이제 정부 초기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이렇게 똑같이는 아닙니다만 이제 휴게소 개혁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적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행되는지까지는 사실 안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실행되는 거에 대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혹은 잘안 될까 봐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0: 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이 안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1: 일단은 뭐 계획을 내놨으니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이제 그 휴게소가 생기고 공공관리회사도 만들어지고 뭐 이런 상태로 갈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존의 상황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1: 예, 맞습니다. 기존의 상황이 워낙에 또 오랜
0: 그러니까요.
1: 기간 동안 짜여 있는 구조기 때문에 기존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0: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기자님이 취재한 내용 보도하실 때 가장 좀 안타깝고 충격적이었던 내용은 뭐냐면 운영사의 물품 대급 미지급 그리고 입점 업체들 피해였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실질적인 구제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1: 일단 그때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 미지급된 금액들이 53억 원에 달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조사한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휴게소 운영사들이 본인들이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지급을 대다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안된 것도 있지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조는 그대로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보도가 나간 뒤에 다시 또 미지급금이 일부 생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정부가 이번에 이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올해 초부터 휴게소 운영에 대한 현장 조사, 감사 이런 것들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현장에서 조금씩 뭐 달라지는 면들이 있기는 했나요?
1: 그나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 도로공사의 퇴직자분들이 이제 재취업하는 문제, 이 이제 전방위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아주 강하게 입장을 밝히고 지속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혹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퇴직자분들이 좀 부당하게 뭐 정당하게 재취업하는 건 좋습니다만 부당하게 재취업하는 것은 조금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일단 현장에서 그동안 또 휴게소 물가만큼이나 핵심적으로 좀 제기할 수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도로공사 전관 재취업, 뭐 운영평가 공정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 했던 사람들이 이런 휴게소 관리하는 그쪽에 주요 역할을 하는 자리에 가면서 이게 공정성이 사라지는 이게 문제였다면 이제 정부에서 전수조사하고 감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는 조금씩 좀 이제 바뀌었다는 말씀인 건데 사실 이번 개편안에도 도로공사 전관구조 끊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거든요. 이번
1: 예.
0: 개편안을 통해서 확실히 이런 전관 카르텔 끊어낼 수 있을까요?
1: 네, 개편안에는 카르텔 부분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도로공사 전 퇴직자 출신 분들이 만든 이제 단체가 계속해서 이제 휴게소 계약을 따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방지하는 그런 이제 개편안도 있고 거기에다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공관리회사가 직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전관 퇴직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퇴직자가 거기에 취업을 해서 또 이권을 취하고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는 보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퇴직자분들이 휴게소 쪽에 연락을 해서 자리나 계약을 부탁하는 관행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고 있다. 뭐 적어진 걸 수도 있겠지만 아예 없지는 않다라는 또 제보도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계속적으로 일단 주시는 해야 되는 상황이다. 올해 계약이 끝나는 휴게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8곳 정도. 근데 공공관리회사 출범은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도로공사가 그때까지는 직접 계약을 맡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1: 네,
0: 이 부분은
1: 맞습니다.
0: 어떻게
1: 네.
0: 보십니까? 괜찮을까요?
1: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어색한 상황이 발생이
0: 그렇죠.
1: 됐는데요. 예, 지금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게 이제 도로공사인데, 도로공사가 이제 개혁의 시작점을 이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맞지 않는 측면은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부가 이야기한 공공관리회사를 빠르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예요. 이제 빠르게 공공관리회사가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요 개혁의 시작점을 도로공사가 이끌게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엇박자가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요. 정부가 어쨌든 개혁 의지를 밝혔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어떻게 실행해 나가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선순위로 무엇을 가장 손볼 것인가 이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1: 네,
0: 뭐 어떤
1: 맞습니다.
0: 부분을 좀 우리가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될까요?
1: 일단은 개혁이나 방향성 자체는 뭐 좋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실질적으로 잘 이제 완성이 되는지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아까 시범적으로 규모 휴게소들을 이제 직계약으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좀더큰 규모의 휴게소들에서도 이런 직계약 구조가 변화가 될지 이런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관리회사가 독립성을 가지고 잘 운영이 될지 이런 것들도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보시고 좀 감시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기자님도 계속 취재하실 거잖아요.
1: 네. 예, 맞습니다.
0: 어떤
1: 네.
0: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실 건가요?
1: 저 또한 이제 공공관리회사를 좀 주의 깊게 볼것 같은데요. 이제 공공관리회사가 그 전에 어떤 전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운영 방향이라든가 이제 지금 누가 들어올지 이런 것들이 약간의 이제 여러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좀 이제 방향이나 의지를 잘 잡고 정부가 잘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0: 네. 휴게소 음식값, 물가가 너무 올랐다. 근데 그거를 따져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에서 문제가 많았더라. 이제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정부가 개편안도 이번에 내놓은 건데 지금 당장 휴가 시즌이잖아요, 기자님.
1: 예,
0: 이제 많은
1: 맞습니다.
0: 분들이 휴게소 들르실 거란 말이죠.
1: 네.
0: 지금 휴게소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격이 떨어진 거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 아닌 건가요?
1: 아, 예. 아쉽지만 이제 지금 바로 체감하시기에는 이제 정부의 이제 개편안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0: 네.
1: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휴게소 운영사들이 이제 구조가 짜여져 있잖아요. 그 계약이 이제 바로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또 기간이 있단 말이죠. 뭐 1년이면 1년이 뭐이 정도가 또 있고 그 운영사가 좀 바뀌어야 지금 개편한 대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0: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 보도 이후에 기자님이 기획하신 게 하나 있네요. 콘텐츠가 있습니다. 전국 휴게소 해자 가격 비교 인터랙티브 서비스. 이거 뭡니까?
1: 아, 예, 저희 취재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저희 한겨레신문 IT국에서 개발을 해주신 건데, 이제 출발지하고 목적지를 고속도로에서 입력을 하면은 동선에 있는 휴게소 음식들의 가격을 한눈에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싼 데서, 합리적인 데서 이제, 휴게소 이제 음식을 소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터랙티브

0: 이용하고 계신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 아, 예, 예상보다 좀 반응이 좋은 편이고요. 실제로 여행이나 뭐 어디 가시면서 어느 휴게소 가장 저렴한지 찾아봤다 이런 후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보도를 하면서 사실 뭐 정책이 바뀌고 이런 것도 또 좋겠지만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독자분들 생활 속에서 실제 효용을 줄수 있게 한번 기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0: 앞으로 대상 고속도로 더 확대됩니까?
1: 데이터하고 시스템을 조금 봐야 되는데 보완이 되면은
0: 네.
1: 뭐 약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0: 네. 전국 휴게소 해자 가격 비교 요 검색창에 쳐서 여러분 휴가 떠나시기 전에 한번 비교, 물가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20초 있습니다. 이번에 취재 응원해 주신 독자들 또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이제 이번 보도가 가능했던 거는 이제 많은 제보자분들하고 독자분들 덕분이었고요. 진짜 작은 제보라도 저희한테 주셔서 그게 단서가 돼서 이렇게 좋은 취재로 이제 결과물로 나올 수 있고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끝이 아니고 사실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점업체 부담이 진짜 줄어드는지, 음식 가격 진짜 내리는지, 뭐 휴게소 운영사 불공정이 진짜 없어지는지 저희가 끝까지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관심 갖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네, 감사드립니다.
0: 지금까지 한겨레 21 박준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키.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습도 높은 무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폭염특보가 내려진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현재 전남 일부 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차츰 충청 이남 지역에 장맛비가 확대되겠고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 또한 모레 토요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다음 주 초반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 시간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이 전 시간에 비해서 작업 구간도 많아진 상황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주문터널을 나와서 1차로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기름램프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 양화대교 진안 지점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중에 있는데 이 뒤쪽으로 마포대교부터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는 창

신동교에서 월계 1교, 다시 월릉교에서 중랑교까지 밀리는데요. 중랑교 부근 3차로에서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혹시 라디오 들으십니까?
2: 아, 네, 왜요?
3: 얼마에 한 번 들으시나요?
2: 평일엔 맨날 듣는데요.
3: 무슨 프로그램 주로 들으세요?
2: 아, YTN 라디오 슬라생이요.
3: 네? 뭐라고요?
2: 아, 평일 오전 10시 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요.
4: 내 이름을 불러 불러 불러 불러 불러 주세요. 단 한

0: 다시 돌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이번에도 슬라생 불러주실 거죠? 라디오는 평일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귀가진이와 함께해 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여러분 진짜 꼭 단 한 번만이라도 슬라생 불러주실 거죠? 슬기로운 한 번만이라도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 내 맘속에 들러 준다면 잠깐만이라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를 대한민국의 성장 기회로 규정하며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 세계가 인공지능 때문에 문명사적 대전환을 겪고 있다며 누가 먼저 대비해야 하느냐의 경쟁이 됐고 우리에게는 결정적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6회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진행한 뒤 과학기술심장부에서 대한민국 창의성과 융합성, 전문성과 기술 감수성이 구비된 장교를 양성해 나갈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현재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해서 긴축으로 선회했습니다.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미국에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과 댄 케인인 미국 합참의장, 일본 합참의장격인 우치쿠라 히로아키 통합막료장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워싱턴 DC에서 제23차 한미일 합참의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나체로 피를 묻히고 동네를 돌아다닌 24살 정재환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 결과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이 잔혹한 데다 증거도 충분한 점을 고려해 정재환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산 위기에 놓였던 홈플러스가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회생 절차를 다시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긴급 운영 자금 2천억 원에 대한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대 채권자인 메리트금융그룹이 오늘 이사회를 열고 대출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하원이 말기 불치병 환자가 의학적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력 사망 법안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이번 통과는 보수 우위인 상원의 부결 결정을 뒤집고 하원이 헌법적 우선권을 행사한 결과입니다. 해당 법안은 프랑스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성인 가운데 약물이 듣지 않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명확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만 엄격하게 조력 사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찜통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2도, 광주 30도, 포항은 37도까지 치솟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이보다 1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만 많겠지만 충청 이남으로는 점차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충청으로, 밤사이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하겠는데 제헌절인 내일까지 최고 60에서 80mm, 제주도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부터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도 장맛비가 오겠고 충청과 영서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7월 말, 8월 초 여름 휴가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그 휴가 회사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법에는 여름 휴가라는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회사가 정해준 날짜에 다 같이 쉬든 내가 나를 골라 쉬든 결국 여름 휴가는 이것을 하루하루 꺼내 쓰는 것입니다. 1년을 일하면 15세,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자 언제 쓸지 고르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내 몫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한 직장인은 조퇴한 뒤 내일부터 사흘 쉬겠다고 카카오톡으로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가 무단 결근으로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회사 운영에 지장이 크면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데 그 절차 없이 혼자 통보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름 휴가도 여기에서 나오고 못 쓰면 수당으로 돌려받는 직장인의 가장 소중한 재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연금, 2번 연차, 3번

연어 초밥. 4번 연제나 슬라생. 1번 연금. 2번 연차. 3번 연어 초밥. 4번 연제나 슬라생.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뭘까요? 직장인들에게는 필요할 때 회사를 쉴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권리이죠. 뭘까요? 그런데 여름 휴가라는 제도가 아예 없었군요. 우리 법에는. 이거를 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냥 휴가가 있지.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휴가도 결국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연금, 연차, 연어초밥, 연재나 슬라생. 네, 연재나 슬라생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언제나 슬라생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보기에 넣어놨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어느새 여름휴가 시즌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보내주셔도 좋겠고요. 한 며칠 정도 쓰실 수 있는지도 함께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고 하거든요.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아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라면 끝까지 들으셨다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02로 오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청취율 조사 전화더라 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 제보도 부탁드립니다. 가끔 이렇게 그래도 몇 건씩은 전화 받았습니다. 가끔 이런 문자가 올 때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아직 그런 문자를 못 받았습니다. 뭔가 좀 불안해요.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받았으면 분명히 문자를 보내셨을 텐데. 문자 보내신 분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답과 함께 뭐 여러분 하시고 싶은 말씀 보내주세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고요.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배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준비하고 있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 한정 모바일 커피 쿠폰도 있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커피 쿠폰은 청취율 조사 종료 후에 발송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는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권리이자 소중한 재산입니다. 못 쓰면 수당으로 돌려받게 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연금, 2번 연차, 3번 연어초밥, 4번 연재나 슬라생.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힌트송 나갑니다. 이것을 모아서 여름 휴가를 가는 거군요. 이승기가 부릅니다. 여행을 떠나요.

0: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요즘 의료용 마약류 사건 관련 뉴스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사실상 그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부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이후 마약 범죄 사범이 2만 명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2025년 기준으로 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 중에 20, 30대 마약 범죄자 수가 60%가 넘는 1만 5천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료용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분들 계시죠.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법중앙조사단의 강권수 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식약처 위해사법중앙조사단 의료 마약류 수사팀장 강권수 사무관입니다.
0: 의료용 마약류 이것도 역시 마약의 일종으로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용 마약류 수사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1: 네, 저희 팀에서는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식약처가 의약품 허가나 식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만 알고 계신데 사실 식약처에서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마약류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조직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담 수사관 5명을 선발해서 지난해 9월부터 새롭게 의료용 마약류 수사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마약류 범죄는 단순히 필로폰이나 코카인 같은 불법 마약류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프로포폴, 케타민, 에토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제조부터 조제 투약까지 전 과정을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를 축적해 왔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감시와 수사를 연계함으로써 마약류 범죄나 이런 예방에 조기 차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사실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의료용으로도 사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용 마약류가 정확하게 뭔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1: 네,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마약하면 이제 필로폰이나 코카인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서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 이런 성분들 중에서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국가가 허가해준 의약품이 마약류 의약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료용 마약류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수술이나 내시경 검사에 사용되는 프로포폴, 그 응급 환자에 진정시키는 에토메데이트, 그리고 강한 통증 조절을 하는 펜타닐이나 모르핀 같은 마약성 진통제들이 여기 속하고요. 문제는 이러한 약물이 뇌에 보상회로를 영향을 주어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는 계속 사용하고 싶은 욕구를 유발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처럼 의료인의 정확한 진단, 처방 그리고 철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입니다.
0: 의약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용 마약류도 네, 의약품으로 이용이 되는 거라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1: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그 관련 법에 따라서 의사를 하더라도 치료 목적 이외에 마약류를 무분별하게 처방하거나 사용하는 건 금지가 돼 있습니다. 뭐 실 예를 들어보면 피부 미용이나 이런 것들 프로포폴이나 케타민 등을 불필요하게 반복적 또는 다량 투여하는 경우에 환자한테 의존성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중독을 이어질 수도 있고 모르핀 보다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는 잘 아실 수 있는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오남용을 통해서 심한 중독 증상이 왔을 때 좀비처럼 행동을 하는 것들은 영상이나 이런 것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의료용 마약류가 치료가 아닌 개인적 호기심이나 도파민 분비에 의한 쾌감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치료의 목적으로 처방받은 마약류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남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0: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 앞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이번에 의료용 네. 마약류 수사권도 추가가 된 건가요?
1: 예, 맞습니다. 일단 의료용 마약류 확산세에 더불어서 관련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배경이 있었고요. 통계를 보면 23년도에 1,991만 명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받았는데 24년도에는 2천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특히 의료인의 마약 범죄는 2017년에 42명에서 2024년에 403명까지 크게 증가했고요. 우리가 많이 접한 롤스로이스 사건이라든지 포르쉐 추락 사건이라든지 유명 운동선수 또는 연예인의 의료용 마약 투약 사건 같이 사회적으로 충격 주는 사건들이 빈발했습니다. 이런 시급성에 따라서 기존에는 식약처가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검찰이나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를 수행하게 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의료용 마약류 수사나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 어느 한 분야의 수사기관에서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예방을 해서 조기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어떤 사건들 주로 수사하고 계세요?
1: 우선은 의료용 마약류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마약을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의사나 약사나 아니면 도매상 이런 쪽에 을 전부 다 통틀어서 마약류 취급자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마약류 취급자나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이나 케타민, 뭐 마약성 진통제 등을 치료 목적에 벗어나서 반복적으로

0: 아니면은 환자 같은 경우에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동일한 마약류를 중복 처방하거나 아니면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마약류를 빼돌리는 행위 같은 것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학이나 이런 연구기관, 그리고 병원, 약국 등에서 저희한테 그 식약처에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재고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마약이 유출됐을 때 국민 건강에 위협하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끝으로 뭐 이번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뭐 인식 변화도 필요해 보이고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수사 관련해서 뭐 계획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예, 네, 의료용 마약 범죄는 사실 갈수록 진화되고 있고요. 식약처는 앞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이상징후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불법 유출이 의심되는 사례를 조기 발견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고요. 아울러 경찰이나 검찰, 관세청처럼 관계 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서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앞서서 정부가 앞장서고,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 마약, 의료용 마약 등 마약에 관심을 갖는다면 반드시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1: 네. 의료용 마약류는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이지만 엄연한 마약류입니다. 의사 처방으로 꼭 치료를 위해서만 사용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식약처 의회사법중앙조사단 강권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한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 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 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94.5 메가헤르츠 YTN 라디오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SAT는요. 직장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이자 소중한 재산이기도 합니다.

0: 1년을 일하면 15일. 예,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몫인데 언제 쓸지 직접 근로자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 사용하겠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뭘까요? 1번 연금, 2번 연차, 3번 연어초밥, 4번 연제나 슬라생. 언제나 슬라생 들어주세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을 보내시면 되고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그래요. 받아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라면 끝까지 들으셨다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671번이며 저희 회사는 인원이 적어서 한 명이 휴가 쓰면 그 사람 일을 다른 사람이 나눠해서 휴가 쓰기가 눈치 보여요. 유유. 이런 경우 많아요, 진짜. 그래서 정당하게 내가 쓸수 있는 이것도 눈치 보면서 써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7217번님. 7월 말에 가평 계곡으로 3박 4일 놀러 가요. 직장인의 쉼 이것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을 사용해서 3박 4일 가평 가시는군요.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4261번님도 저희 회사는 이게 없어요. 직원이 저 하나라서 이 제도 적용이 안 되나 봐요. 유유.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네요.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다. 이렇게 설명은 해드렸는데 사실 이게 또그 직장의 그 규모에 따라서 또 적용이 되기도 하고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직장인의 정당한 권리 1년을 일하면 15세가 나옵니다. 1번 연금, 2번 연차, 3번 연어초밥, 4번 연제나 슬라생,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저는 박규빈입니다.

0: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던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차휴가가 있죠. 문제는 연차가 며칠 생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 이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가장 흔한 게 회사가 연차를 거부해서 발생하는 일인데요. 최근에는 상사가 승인을 거부했는데도 카카오톡으로 연차를 통보하고 사흘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가 회사에 240만 원 물어주게 됐다는 법원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연차를 둘러싸고 실무 현장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죠.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0: 네. 연차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 시간에 참 자주 해봤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늘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연차에 대해서는.
1: 끝도 없죠. 이거 뭐 한 사흘 밤낮으로 얘기해도 계속 얘기거리가 있습니다.
0: 오늘도 아마 얘기 시작하다 보면 네. 다 이렇게 마무리 못하고 끝날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얘기할 네. 게 많으니까 그러면 연차 네. 얘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또 많은 네.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요거 하나만 짚어보고 갈게요. 네.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시간당 1,700원이에요. 올해보다 3.7% 인상됐거든요. 네. 네. 예, 맞아요.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이제 원래 시간당 이제 내년에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700원이고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시려면은 12,840원을 지급해야지 최저시급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 40시간 근무한다고 하면요. 세전급여가 2,236,300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공고하고 이 제기를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껏 이 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이 없거든요. 재심의가 된 적이 없어서 아마 이대로 확정이 될 겁니다.
0: 8시간 근무하면 월급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 2,236,300원이고요. 이제 이게 최저 시급 임금이 오르니까요. 내년도에는 이제 고용보험 실업급여 하한액도 오를 거고요. 예, 조금 더 한 23개 법령에 이제 연관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조금씩 더 인상이 될 것입니다.
0: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당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더라도 꼭 나오는 이야기는 노사가 모두 불만족한 결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역시 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결정됐음에도 올해도 뭐 비슷한 네. 이야기가 나와요. 왜 노사 모두 이게 다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1: 사실 이제 올 이게 이제 노사 공익위원 이 세부류에서 만나서 이제 그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대표성이 과연 있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항상 이제 노사 양측에서의 대립에서 결국에는 맞춰지지 않고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그 안으로 통과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역시 이제 그 격차가 한 300원까지, 300 몇십 원까지 격차가 좁혀졌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일방인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안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 구조가 이제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해야 된다, 개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소식 전해드렸어요. 이거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죠?
1: 내년 1월 1일입니다.
0: 1월 네.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죠. 연차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요. 직원이 네. 240만 원 배상하게 됐다는 지금 판결이 나왔잖아요.
1: 맞아요.
0: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1: 근데 이분이 너무 막무가내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회사에 어떤 규정이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차를 쓰려면은 뭐 3일 전에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뭐 조금 더 엄격한 데는 한 일주일 전에 제출한다고 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분께서는 그날 그 조퇴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카카오톡으로 해서 저 3일 연차 쓰겠습니다라고 그냥 카카오톡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내일 쓸 걸. 그 전날 오후에 상사가 노라고 했죠. 안 된다. 절차를 안 지켰으니까. 그런데도 이분은 강행을 했고 실제로 여기는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인데 이분의 했던 업무가 그 검사 업무였던가 봐요. 출하 검사 업무였는데 갑자기 이분이 없어지니까 다른 분들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라인이 3일 동안 4시간 가량 서게 되는 피해가 발생했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원청 납해야 되는 원청으로부터 정말로 손해를 배상해줬고 그 손해에 대해서 인정해준다. 근데 그 판례에서는 이 결국에는 연차 신청을 반려한 거는 무단 결근에 해당되므로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네, 조금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오게 됐습니다.
0: 네. 그런데 연차 휴가는 원래 근로자가 자기가 쓰고 싶은 날쓸수 있는 권리라면서요.
1: 맞아요.
0: 근데
1: 그래서 이게 사실 많이 부딪혀요. 이게 시기 지정권을 근로자한테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하면 이 회사에서는 우리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기만 하면 바로 쓸수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그다음에 시기 변경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기 변경권은 결국에는 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다른 날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어. 이 막대한의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시기 지정권에 더 중심이 무게가 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결국에는 그러지 않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무단 결근에 해당되고 이 손해배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하나의 징계 사유를 구성을 한다, 징계를 할수 있다. 네, 요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0: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연차를 쓸때 근로자가 회사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날 내가 쓰겠습니다라고 했어도 회사의 승인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1: 사실 이게 가장 애매한데요. 이 법으로 돌아가면 이 회사가 며칠 전까지 신청해 해야 된다는 규정이 법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의 절차 자체적으로 절차를 규정해 놓는데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게 법이 이게 막상 그 전날 내는 게법 위반입니까라고 말씀드리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회사에 우리가 내규로서 정해놓는 거는 다른 동료 근로자들과 그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 운영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사용해버린다고 하면 어떤 조율 없이 법은 위반한.

0: 그건 아니겠지만은 그 회사의 어떤 직장 내에 질서를 지키지 않은 행위가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위반은 아니지만 그 사규 위반의 행위로 징계는 사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회사 내에서 정해놓은 규칙들이 있겠죠. 실제로
0: 맞습니다.
1: 절차가 있겠죠. 이건 좀
0: 네.
1: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죠,
0: 다를
1: 그러면.
0: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절차나 또 그다음에 그 신청 시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서로 논의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항상 당사자 일방, 어떤 일방이 막무가내로 뭔가 자기의 주장이나 그 행동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는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는 거거든요. 이 근로자도 자기가 시기 지정권이라는 그 하나만 믿고 다음날 바로 연차를 3일날 쏜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례에서는 우리 버스 운전기사분이 3일 전까지 사용 계획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책상 위에 그냥 20분 전에 나 연차 내겠다고 하고 올려두고 그냥 퇴근해 버리신 거 사례에서는 그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는 판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연차 부분에 있어서는 잘 얘기가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돼요. 네.
1: 대화가 필요합니다.
0: 그렇죠.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연차는요. 예. 네.
1: 그러니까 근로자에게는 시기 지정권이 있는 거고,
0: 맞아요.
1: 어떤 날 쓰겠다라고 그 시기를 지정하는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는 거고,
0: 맞습니다.
1: 회사 측에는 시기 변경권.
0: 네.
1: 근데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고요.
0: 네, 거부권이 아니에요. 시기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차는 오로지 근로자가 뭐 어떤 그 요건을 만족시켰을 때 확정적으로 그 휴가를 보유하게 되는 권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얘기해서 그 시기를 지정해서 주면 변경할 수 있는데 이 변경도 사실상 막대한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만 바꿀 수 있습니다만은 그 엄격하죠,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무가내로 연차를 반려한다거나 시기 그날 못 가니까 바쁘니까 안 돼. 반려. 이거는 못 쓰게 하는 건안 된다. 다른 날 쓰게 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막대한 운영의 지장에 대한 해석이 회사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는 굉장히 엄격한 거지만은 어떤 정말 한 명만 빠지면 운영이 안 돌아가는 그런 데도 있을 거고 또한 명이 빠지더라도 그렇게 운영에 지장이 없지만 사업주는 막대한 지장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식차가 다 다르니까 조금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 연차를 신청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신청을 하잖아요.
0: 네.
1: 근데 거기에 사유를 적게 되는 칸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0: 네.
1: 꼭 적어야 되나요?
0: 안 적어도 되세요. 사실 이제 그 서식의 사유라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양식인데 뭐든지 우리가 뭐 사직할 때나 뭐 조퇴할 때나 뭐 심지어 비상연락망을 적기도 하고 사유란을 꼭 적어서 예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개인이 더 중요시 되는 거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개인적인 거는 안 적으셔도 돼요. 사유 안 적었다고 반려하면 이것조차 이제 연차 사용을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거니까 이것도 법에 대해서 통용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유를 너무 엄격하게 물어보거나 적도록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연차를 쓸때 보통 동료들한테 얘기합니다. 나 무슨 무슨 일이 있어서 이날 쉬어야 돼라고 뭐 구두로 서로 그냥 일상 대화로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0: 그렇죠.
1: 거는 신청서에
0: 네.
1: 사유를 안 적어도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사유를 안 적었다고 해서 회사 측에서 너 연차 못 써. 왜
0: 네.
1: 가는 이유를 안 써. 이러지 못한다는 얘기죠.
0: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엄격한 데는 그 소식이 제대로 안 갖춰서 신청이 되면 이제 그거 가지고 뭔가 얘기가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유는 그냥 개인 사유라고 쓰든지 아니면 뭔가 휴식, 재충전 이런 이 정도만 쓰셨더라도 조금 회사가 이제 넘어가 주시고 이제 그래야 될 시기입니다.
1: 네.
0: 네.
1: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죠. 그렇다면
0: 네.
1: 실제 현장은 어떤가, 직장인들의 현실은 어떤가를 보면,
0: 네.
1: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저희가 퀴즈를 또 내드리면서 오늘
0: 네.
1: 관련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런데 청취자분들의 사연의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7601번 님도 이 직전 회사에서는 눈치 보고 이거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직한 회사에서는 다행히 눈치 안 보고 사용합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연차는 직원들의 권리라고 하면서 편하게 사용하라고.

0: 하네요. 이게 대표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의 운영 간의 적절한 조화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이제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마치 어떤 사업장에 가면 눈치 게임이 되는 때가
0: 그러니까요.
1: 있어요. 뭐 회사 눈치도 봐야 되고 직장 동료 업무가 많으니까 직장 동료 눈치도 봐야 되고 결국에는 명시적으로는 거부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거부한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매모호한 사항들을 못 버티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0: 이거는 어떻게 해요? 4671번님, 저희 회사는 인원이 적어서 한 명이 휴가 쓰면 그 사람 일을 다른 사람들이 나눠서 해야 해서 휴가 쓰기가 눈치 보여요, 유유, 이런 사연을 주셨고, 또 4261번님은 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어요. 직원이 저 하나라서 연차 제도가 적용이 안 되나 봐요, 유유, 이런 사연들이 들어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인 이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차 휴가가 한 분만 계시면 적용이 안 되죠, 사실상 이제 법상으로요. 네, 그렇다고 또 이제 아까 앞서 말씀 주신 한명 휴가 가면 다른 분들이 이제
0: 그러니까요.
1: 업무를 떠안아야 되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 회사에서 풀어줘야
0: 근데
1: 되는
0: 그것도 역시 소규모 회사에서 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1: 거거든요. 맞습니다.
0: 사람이
1: 이게
0: 적으니까.
1: 5인 이상 뭐 30인 미만 이쪽으로 넘어 가면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연차가 있는 걸 알면서도 동료의 눈치를 내가 봐서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서로 막 눈치 보고 있는 거야 못 쓰니까 나가면 여기가 더 힘드니까. 그러니까 제도가 그렇게 안 돌아가면 사실상 연차 수당이라도 제대로 지급되면 좋겠는데 이게 연차를 안 쓴다고 하면 그냥 너안 썼으니까 그냥 끝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이 수당으로 다 지급이 되고 하면 아 그래 이거라도 받으니까 좀 그리고 어떤 날 하루쯤은 쉬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수당이 지급 안 된다는 데는 정말 네, 너무 많아요. 아직도 그런 데가.
0: 근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1: 맞습니다. 그거는 법이 위반인 거거든요. 이게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재직하고 계시면서 이 제기를 못하는 이유가 항상 여기 이제 직장을 다니셔야 되는 거니까 그 연차 수당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내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바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행위가 상당히 꺼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이제 익명신고란을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도 상담 드리면서 활용해 보셔라. 익명이니까, 저기, 잘 나타나진 않는다. 정말 익명이 보장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0: 아니, 가끔씩 그 회사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노동부에서 감사가 들어온다거나 뭐 그런 일도 있지
1: 네.
0: 않아요?
1: 맞습니다. 이게 익명신고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들을 갖춰서 이제 익명신고를 하게 되면요. 근로감독이 실시가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청원감독이나 이제 익명신고에 의해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도 제가 사례도 목격을 하긴 했습니다.
0: 근로감독을 통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면 그건 회사에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정 지시를 해서 예, 그 시정 지시가 안 되면 이제 위법하니까 바로 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하고 송치하고 바로 여기 지급하지 않는 미지급 수당은 여기 회사가 지급해야 될 이제 채무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고 되기 전에 회사도 조금 지급을 해주셔야
0: 아,
1: 되는
0: 그게
1: 경우.
0: 만약에 근로감독이 와서, 그러니까 신고가 돼서 근로감독이 와서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조사를 통해서. 그럼
1: 네.
0: 회사에 불이익이 갈수 있습니까?
1: 그렇죠. 이제 회사 이제 근로감독이 나오면 우선은 첫 번째는 시정 지시라는 걸 하게 돼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위반이 요렇게 요렇게 요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시정해서 결과 보고를 해주세요라고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게 안내가 나가서 시정 지시 기회를 드립니다만은 그걸 안 하면 바로 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뭐 저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벌금이 나오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0: 1197번이며 법인 택시 기사입니다. 단연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80% 이하면 연간 근무 시간이 80% 이하면 연차가 발생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1: 사실 요거는 이제 협약을 더 들여봐야 되겠지만 이제 연간 근무 시간 이제 근무일 출근일이 이제 80% 이하면 연차가 발생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우리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처 그걸로 돌아가서 그 1개월 근속하면 하나가 발생하는 그 구조로 되는 겁니다. 원래는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 1년이

0: 15개가 발생하는 조건이 그 전년도 출근율이, 그러니까 출근율이 8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 미만이 돼버리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아, 그 달에 만근한 달에는 하나가 발생하는 그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1: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연간 근무 시간이 80% 이하면 연차가 없는 게 아니라 좀 적다.
0: 네. 그렇죠.
1: 연차
0: 이제
1: 개수가 좀
0: 그,
1: 적게 발생한다.
0: 맞습니다. 15일은 아닌 거고요. 개근 한 달에만 하나씩 나가는
1: 아하.
0: 거니까, 확실히 적거나 아니면,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은 그렇게 되죠.
1: 1197번님 한번 이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네.
1: 3969번님은요, 자영업자인 저도 있으면 좋겠네요.
0: 네. 자영업자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근로자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우시니까.
1: 네, 맞아요.
0: 네.
1: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직장인들
0: 네.
1: 내용이고요. 연차 관련해서는 올해 연차 관련법이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0: 그 사실 이제 올해 5월 달에 이제 그 국회에서 통과됐고요. 이제 바뀐 게 이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에 연차는 1단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 업종에 있던 분들은 그주 6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하루 쉬는 건 이제 평일이시기 때문에 평일날 연차를 쉬게 되면 뭐 9시간, 10시간 쉴수 있지만 토요일 날 연차를 쉬게 되면 뭐 4시간밖에 그일안 하는데 연차가 그냥 하루가 까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 단위로 쓰는 게 허용이 됐습니다. 반차 반반차는 사실 법에서 허용된 게 아니라 이그 회사의 어떤 그 복지 정책으로 운영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차로 쓸수 있게 되면서 이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생겼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하게 하나 생겼는데요. 그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처분을 한다고 하면요. 그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벌금형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근무 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휴게 줘야 되는데 이게 연차 쓸 때, 반차 썼을 때도 문제가 되거든요. 반차 쓰면 4시간이니까 그 30분 더 있다가 집에 가야 되는 퇴근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휴게를 안 하겠다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연차도 빨리 퇴근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바뀌게 됐습니다.
1: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0: 아까 말씀드린 저기 그 시간 연차는요 내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여기 이제 4시간 휴게 4시간에 30분 휴게에 대한 있고 없고의 동의 문제는 이제 12월 달부터 바로 적용되겠습니다.
1: 이렇게 시간 단위 연차가 도입되면 직장인 입장에서는 좀 편리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뭐
1: 근데
0: 사실 네.
1: 실제 현장에서 뭐 한계가 생기거나 뭐 이런 건 없을까요? 우려되는 부분?
0: 사실 우리가 이제 근로자 입장과 사업주 입장만을 보면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시간차가 생기니까 정말 시간 단위로 쓰고 다시 돌아와서 연차가 없어지는 게 도리어 이제 연차 사용의 질이 떨어지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연차를 기존에 이제 하루씩 다 자유롭게 쓰시는 데는 이걸 더 쪼개서 이제 근로자분이 원하시는 대로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지만 연차가 이동안 잘 보장되지도 않았는데 시간차를 도입하면 그 시간만 은행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 그럼 당신 연차 써서 갔다 오세요라고 연차 시간을 제외하고 마치 이제 그다쓴 것처럼 지급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면 이게 조금 규모가 있는 데는 인사 담당자는 이제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서 관리가 되잖아요. 근데 소규모 사업장에 보면 이제 대표님이 그냥 다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차를 시간 단위로 계속 관리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시스템을 쓰면 좋겠지만 그것도 비용으로 다가오니까 결국에는 조금 더 번거로워지고 혼란이 오고 나중에 계산이 좀 어려워지고 이런 경우들 관리에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문자로 9744번님이요. 사업자를 세 군데로 나누어서 5인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연차를 못 쓰게 해요.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0: 네, 그 사업자 세 개로 쪼개서 이제 그런 경우 한 사무실에서 다 근무하시면서 행정적으로 쪼개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0: 이제 노동부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때 판단할 때는 이 사업자 등록증이 세 개로 나눠져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명목상 사업주들은 다 세 명이겠지만은 실제 사업주가 이 사업들 다 관할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그것만 확인된다고 하면 이분들은 이 노동권리법상 5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권리들을 다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연차, 그 다음에 휴일 근로, 휴일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근무하셨다고 하면, 예, 그 휴일 근로 수당을 1.5배 해서 받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예, 해고, 그 다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1: 그러니까요.
0: 5일 이상이냐, 아니냐는. 예,
1: 정말.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끝으로 이거 뭐 정리하는 김에 하면 좋겠습니다. 6635번님이 네. 근데 연차는 뭐고 휴가는 뭐예요? 직장인인데 휴가가 뭔지 너무 오래돼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리 좀 해주세요.
0: 네, 말씀드릴게요. 이제 휴가는 회사에 우리가 두 가지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휴가는요 법에서 정해놓은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연차휴가예요. 그다음에 약정휴가는 뭐냐면 이제 휴가 늘 회사나 이제 우리 근로자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상의해서 정하거나 회사가 정해놓은 겁니다. 뭐, 그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름 휴가, 그 다음에 경조 휴가, 이런 것들이 있거나 없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약정 휴가는 법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거든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1: 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죠.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SAT 정답은 뭐 지금 계속 쭉 인터뷰 들으셨죠? 연차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은 제헌절 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방송이 없고요. 매시 20분에 뉴스앤뮤직 생방송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반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죠. 박기빈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은 구름이 가득한 편입니다. 반면에 전남 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앞으로 오후에는 충청 지역에 또 밤이면 그 밖에 남부 지역에도 장맛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20에서 최대 80mm, 제주도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 광주 30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장맛비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은 사고 때문에 밀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반포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뒤쪽으로 양화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요.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는 여의교에서 한강대교 다시 동호대교 부근 일대로 잠깐 서행이고 반대편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실대교부터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나들목 부근 5차로에 화물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고요. 이 부근에서도 정체입니다. 이 밖에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 부근 1, 2차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0: 너무 재미나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채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 조치에 대해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 보고에서 최근 과징금 액수가 올라간 것을 두고 일부 기업에서 표적 제재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면 제재금을 대규모로 올려야 한다며 제재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정부 조사를 받고 있는 쿠팡 측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쿠팡 사태가 한미 간 통상 문제로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기원 의원은 오늘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당에 보고했다며 관계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잘 되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성과,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넘어서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적절하다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세계 경제에 대해 중동 불확실성에도 AI 투자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는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인 2.6%를 큰 폭으로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김병주 회장과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DIP 대출이 집행될 경우 해당 대출 전액에 대해 연대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K는 회생 절차 개시 전후 사재 출연과 현금 지원, 연대 보증 등을 통해 약 4천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해왔으며 이번 연대 보증까지 포함하면 지원 규모는 약 6천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생 절차가 유지될 경우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와 투자자 유치, 인수 합병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MBK는 현재까지 홈플러스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의 이사회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에서 2천억 원 대출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차량 뒷문에서도 혈흔이 발견됐지만 경찰이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어제 앞서 구속한 당시 광산서 강력팀장을 증거 은닉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기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차량 운전석은 물론 조수석과 뒷문에도 혈흔이 있었지만 경찰이 놓쳤고 뒷문을 열어둔 것 같다는 팀원의 의견도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묵살하면서 성폭행 살인이 아닌 살인 혐의만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0: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평소엔 세상 만사, 공무원 술자리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호통치면서 정작 보안수사권처럼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눈치만 살살 보면서 침묵을 지키고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다음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 뒤 기자들에게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당내에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을 두고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할 거라는 건 예상했다며 경찰보다 검찰의 폐해가 10배, 100배는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검표와 특검을 동시 수용할 것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SNS에 공개 재검표와 특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보완하는 관계고 쌍두마차로 함께 가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6.3 지방선거 이후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국민이 원하는 진실 규명보다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만 이어지고 있다며 투명한 검증과 철저한 수사만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남아있는 투표지 247만 장에 대한 공개 재검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공개 재검표와 수개표를 즉시 실시하자고 제안하니 국민의힘이 특검이 먼저라고 말을 바꾼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남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남아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체감기온 3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서울 32도, 청주 31도, 강릉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는 강한 자외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전에 호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 밤이면 영남 서부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8.6도, 습도는 72%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됐습니다. 시간당 1,700원인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2026년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원이죠.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시간당 12,000원을,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한 1,320원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노동계는 임금 오르는 속도가 물가 오르는 속도를 못 따라간다고 주장했는데요. 1시간 일하고 번 돈으로는 점심도 못 사 먹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에 빠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수 부진과 인건비 부담 증가를 근거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거죠. 이후 양측은 12차례나 수정안을 주고받으면서 금액 차이를 130원까지 줄였지만 결국 합의는 불발됐고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표결에 붙여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게 내년 최저임금은요, 시간당 1,700원으로 확정됐죠. 시급 1,70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223만 6,300원이고요.

같은 조건으로 일하더라도 올해보다 월 79,420원을 더 받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간 장맛비, 오늘 밤부터 다시 시작해 사흘 연휴 내내 비가 온다는 소식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토요일인 모레는 중부에 주로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오늘 밤에는 남부지방에 먼저 비가 예보가 됐죠?
2: 그렇습니다. 정체 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점차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전남 해안에 비가 시작돼 전남 진도 등에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부터 밤사이 영남까지 비가 확산합니다. 내일까지 호남과 경남에 최대 80mm, 충청 경북 20에서 60mm, 제주에는 50에서 30mm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계속 강하게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비가 약해지거나 그쳤다가 내일 아침 남부에 또 내립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쯤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1: 모레 새벽부터는 중부지방에도 강한 비가 예상된다고요?
2: 그렇습니다. 정체전선에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비구름대가 중부까지 올라오는데 토요일 자정이 넘어가면서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충청과 강원에 100mm 이상, 수도권과 경북에도 최대 80mm, 전북에는 많게는 60mm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벽 시간이 고비가 될 전망인데요. 토요일은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과 강원 등 중부지방과 경북에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에도 시간당 30mm 안팎으로 폭우가 쏟아집니다. 이 비는 일요일인 19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흘 연휴 내내 비가 내리는 셈인데요. 취약 시간대에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어두운 시간에는 하천 산책로나 지하차도 등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출입을 하면 안 됩니다. 비는 일요일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마다 강수 편차가 큰 만큼 최신 예보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1: 경북 지역은 연일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비가 내리면 더위도 누그러질까요?
2: 네, 어제 경주와 포항 등 경북 곳곳에 낮 기온이 37도를 웃돌았는데요. 오늘도 포항은 37도, 대구와 경산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현재 영남과 강원 동해안, 제주 일부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고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가 내린다고 해서 더위가 완전히 물러나는 건 아닙니다. 낮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1: 네, 전해드린 것처럼 다시 장맛비가 예보됐지만 폭염특보가 내려진 부산과 경남에서는 연일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낮이 없는 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해수욕장을 찾아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임영준 기자.
3: 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뒤로 보니까 해수욕장 찾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3: 네, 평일 오전이고 날도 흐려서 그런지 14개월 한여름 휴가철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나 친구, 연인끼리 바다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 해수욕장은 지난달 26일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 등을 시작으로 잇따라 개장했습니다. 높은 기온과 달리 해운대 바다 수온은 18도 정도로 아직 차가운 편인데요. 7월 말이면 바닷물 온도가 23에서 25도까지 올라 해수욕하기 최적의 조건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물은 차갑지만 날씨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경남 일부 지역을

0: 제외하고는 부산과 울산, 경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동안 달아오른 열기는 밤중에도 좀처럼 식지 않는데요. 지난주 경남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열대야는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해수욕장 개장이 맞물리며 폭염과 열대야에 지친 시민들이 바닷가를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시는 올 여름에도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보고 해수욕장 8곳에 안전관리 인력 420여 명을 투입합니다. 지금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YTN 이명준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일차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이 늘어난 걸 두고 자신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강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고 법과 방침에 따라서 제재하는 거라고 강조했는데 사실상 쿠팡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죠?
2: 네, 어제에 이어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2일차 정부 부처 업무 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 현황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부담 비용이 보안 비용보다 적게 나가다 보니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한다는 취지에 지적을 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으려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한 제재 부담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 그러면서 최근 과징금 액수가 좀 늘었는데 이를 두고 자신들을 표적으로 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실상 쿠팡을 겨냥한 거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은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른 거란 점을 충분히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정보보호위 등에 주문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강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란 점도 강조했는데요. 강경화 주미대사가 이례적으로 임기 중 귀국하는 등 이른바 쿠팡 사태가 한미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염두에 둔 거로 해석됩니다. 이 밖에 오늘 오전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업무보고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가짜정보와 허위선동에 의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규제기관으로서 방미통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을 인류가 불을 발견한 것과 비교하며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AI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거듭 내비쳤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 보고가 계속 진행될 예정인데 추가되는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쿠팡 사태가 한미 간 통상 문제로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기원 의원은 오늘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당에 보고했다며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가 잘 되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와 교량 공격 시한을 정하지 않겠다며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이란은 종전 합의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호르무즈 해협 사수를 선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다음 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주요 교량을 공격할 거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을 바꿨습니다. 데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행동하는 게 좋을 거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4: I don't like giving deadlines, 나는 시한을 제시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그들은 무슨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다. 얌전히 행동하는 게 좋을 겁니다.
3: 또 이란이 합의를 간절히 원하지만 합의 여부도 미국이 결정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4: 이란은 정말 간절히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지 않으며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란과 합의를 하게 될지 그냥 끝점을 내지 두고 볼 일입니다.
3: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무기를 조달해온 개인 3명과 단체 4곳에 대한 제재도 추가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봉쇄가 각각 재개된 가운데 이란은 미국이 합의를 위반한 이상 종전 양해각서를 이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저는 산산조각 났다고 표현했고 이란 외무부 차관은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양해각서 첫 문단, 첫 부분부터 약속을 깨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3: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란의 국가안보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유지에 달려있다면서 호르무즈 사수를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와 외교를 분리하지는 않겠다며 협상이 타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이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사수를 최우선 목표로 강조하면서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미군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자칫 전면전으로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2: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 참모들을 소집했습니다.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 여기다 댄켄 합참의장까지 모두 불렀습니다. 회의에선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범위를 확장해 대규모 공세를 펴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특히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도 다시 논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상군을 투입해 호르무즈 인근의 섬들을 점령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이란의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작전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이란의 급소로 불리는 하르그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하르그섬 점령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매번 군사시설 폭격에만 그쳤습니다. 자칫 미군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니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합니다.
3: 이란은 여전히 합의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합의를 할지 그냥 끝장낼지 한번 두고 보시죠.
2: 이른바 곡괭이 산 주변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실제 전쟁을 확대하기보다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로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전쟁을 빨리 끝내려 조바심을 보일수록 이란에 더 끌려다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야 의원 두 분을 모셨는데요. 서울 중구 성동구 을 박성준 민주당 의원 그리고 강원 원주시 갑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는 필연적 실패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2: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3: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입니다.
2: 그런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본인의 수준에서는 검토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이제 국회의장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서울시장도 명픽을 넣으려다 실패했어요.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청래는 나오지 마라고 말을 안 했을 따름이지.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4: 민주당 내에선 유 작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5: 지금 충격은 이해하겠으나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것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4: 장철민 의원은 어떻게 저주의 언어를 토해낼 수 있느냐며 경고했습니다.
2: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여당 대표를 사실상 명픽으로 해서 성공시켰다고 가정을 해봐요. 대통령은 이걸 모르나? 또는 대통령의 참모들은 이걸 모르나? 이런 것이 안타까운 거죠.
0: 네, 재건축론에 이어서 필연적 실패, 상당히 파장이 커지는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민주당 의원분들도 네. 이제 유시민 작가 발언을 봤을 텐데 내부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1: 저는 상당히 지금 전체적인 우리 민주당 지지그룹과 전당대회를 앞둔 이 시점에서의 유시민 작가의 발언 이런 것들이
0: 예.
1: 혼돈과 혼란 속으로 더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매우 위기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0: 위기의 시그널이다.
1: 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시민 작가의 언어가 원래 이제 독설도 있고 또 독단적인 면도 있고 또 저렇게

0: 보면은 대통령이 직접 저격의 언어를 쓴 거잖아요. 근데 그 유시민 작가가 개인의 어떤 생각도 있지만 또 유시민 작가의 지지 그룹들이 상당해요. 그 핵심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 단일되고 우리가 민주당에 가야 할 길에 있어서의 큰 집을 짓고 가야 되는 건데 저유 작가의 저 발언이 이제 지지층의 분화 아니면 더 분열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매우 걱정 어린 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저 발언 자체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동의하냐 이걸 떠나서 민주 진영에 상당한 파장이 일으킬 거고 좀 혼란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0: 그렇죠.
1: 보시는
0: 왜 그러는데 이제 핵심적인 유 작가의 발언이라는 게 저거는 이제 도를 좀 넘었는데
1: 거예요. 예.
0: 이제 뭐 실패까지 얘기하고 필연적 실패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유 작가는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도 있어요.
1: 충정입니까?
0: 뭐 그걸 제가 뭐 충정이라고 얘기하는 건안 맞는 것 같고
1: 예.
0: 왜 그러냐면 일단 대통령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당정청 원팀을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하나 된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유시민 작가가 정말 극단의 언어잖아요. 저런 언어가 나올까.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 흥분과 차분이 있어야 되고 열정과 냉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흥분보다는 차분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열정보다는 냉정히 얘기를 해야만 일이 풀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유시민 작가는 지금 우리 당에 대한 이제 격정을 쏟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격정의 근본적 원인이 어딨냐를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1: 예.
0: 그것은 그 불안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1: 예.
0: 검찰개혁에 대한 불안의 발로로 저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전당대회 앞두고 있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의 당내 분열 양상이 분명히 있는 가운데에서 유시민 작가의 저 발언은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정을 쏟아낸 거고 또 한편으로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고의 메시지가 단순하게 유시민 작가의 개인적 생각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1: 예.
0: 우리 당 안에 있는 핵심 지지층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개혁을 염원하고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워서 새로운 정권을 만들고 새로운 시대에 열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의 염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1: 예.
0: 염원의 핵심적인 주제와 테마와 과제가 뭐냐 하면은 검찰개혁인데 지금 8.17 전당대를 앞둔 시점에서의 당내 논의 구조를 볼때 검찰개혁에 대한 특히 이제 보안수사권 이 문제를 가지고 당내 여러 목소리가 나오니까
1: 예.
0: 유 작가는 그러한 불안을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센 언어를 썼는데 그
1: 예.
0: 불안의 발로를 저격의 언어로 썼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걱정이 당내의 큰 파장뿐만 아니라 혼돈, 혼란 속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국면에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기름을 부었다.
1: 예.
0: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 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 국면에서 지금 계파별로 상당히 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뭐 보통은 극단의 언어를 쓸 때는 극단적으로 화가 날때 쓰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어떤 부분 때문에 제일 화가 났다고 보세요?
2: 저는 영상으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지금 여기서 처음
1: 예.
2: 봤는데 그 상상했던 것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날이 엄청 서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썰렁하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1: 예.
2: 글쎄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게 노선이나 정책 간의 싸움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지분 싸움, 주도권 싸움 이런 걸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우리 저 봤습니다만 앞서 ABC론, 그다음에 중축 재건축 얘기하고 오늘 이번에 와갖고 이제 실패의 길이라고까지 했잖아요.
1: 예.
2: 이런 거 보면은 그이 진보 진영 내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헤게모니 싸움이고 지분 싸움 하면서 지금 그 집권 2년 차에 대통령한테 직접 대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전에 제가 이제 2007년도 대통령 선거를 하고 2008년부터 이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좀 모시고 청와대에서 일했는데 저희 때는 초기에 이상득 부의장과 작고하신 정두원 의원 간에 이런 헤게모니 싸움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도 전하고 아쉽게 느껴졌던 건 뭐냐면 정권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는 파이가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예. 여기서 아무리 많은 부분을 먹으면

0: 해도 작은 부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파이가 10배 이상 커진다면 거기서 조금만 먹어도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진영 내에서도 정권을 잡았으면 정권이 잘 되게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2년 차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힘도 굉장히 센 거잖아요. 이럴 때 저렇게 말고 좀 슬기롭게 해결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같이 동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텐데, 날이 엄청 서 있고 그 안에 보면은 저격이라고 우리 박 의원님 말씀 주셨죠. 제가 볼땐 저주스러운 언어들이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뭐 실패라는 단어까지 쓰는 거 보면서 아,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제가 밖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생각했던 거보다 그 안이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치열하게 부딪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위험스러운 마음까지도 들 정도였어요.
1: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명픽 관련해서 서울시장도 명픽하더니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결국은 명픽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아니, 저는 민당이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당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 당원들 아닙니까? 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윤석열 정권의 그 칼날을 우리 당원들이 지켜줬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데 그 역할을 한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집단지성이라고 했을 때이 당원들이 그러면 민당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지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가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전당대회의 기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해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 구구공성장을 만드는 역사적 기로에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당원들의 목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논점을 흐리는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지금 대통령께서 무슨 뭐라고 했죠? 명픽?
1: 대통령이 지배하는 당, 뭐
2: 뭐
1: 명픽
2: 명픽
1: 이런
2: 이런
1: 단어를
2: 표현은 저는 맞지 않는
1: 했습니까?
2: 것 같고 지금 결국은 뭡니까? 명픽이었으면 다 선거도 안 하고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당대표들의 지금 선언을 토하고 거기에서 지금 토로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그러면 몇 가지들이 중요 쟁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뿐만 아니라 당정청 원팀뿐만 아니라 당원 주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고 실질적으로 당원 주권을 1인 1표제에서 보다 더 어떻게 현실화할 거냐에 대한 부분 또 청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한 문제 앞으로 삶의 문제 더 나아가서 AI 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민주당이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저는 저렇게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이 정치인이 어느 정도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지지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시점에서는 좀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좀 제가 볼때 이제 걱정 어린 목소리가 계속 나와서 앞으로 이제 당이 이걸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부가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1: 일단 뭐 청와대에서는 이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은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0: 저 부분에
1: 얘기하시겠어요?
0: 대해서는 그 유시민 작가 말에 일부는 동의가 되는
1: 어떤
0: 부분도 있어요.
1: 부분이요?
0: 그러니까 명픽이라는
1: 명픽,
0: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어제 얘기한 중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이재명이냐 이런 얘기도 던졌잖아요. 이거 보면은 그 거론했던 서울시장 선거, 그다음에 부산의 북갑 하정우 후보, 그다음에 그 평택 선거 결과 등등을 보면은 사실은 당시에 그당 지도부를 구성했던 뭐 특히 뭐 정청래 전 대표 만의 책임이라고 할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명픽 맞잖아요. 그러면 그 선거에서 잘못되고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몰아가고 있는 부분은 모두 다 당의 책임을 전가하고 대통령은 전혀 관련이 없다. 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늘 말씀해 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이 명픽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유체이탈식 화법을 가끔 쓰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청와대도 사실은 곱씹어볼 부분은 좀 제법 있다고 봅니다.
1: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에 있었던 일이죠.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했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6개월 만에 배후 세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최종 수사 결론을 내렸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TF

0: 캐프가 오늘 흉기 피습 사건으로 기소된 60대 김모 씨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재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김 씨는 2018년부터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극우 성향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면서 관련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극단적 성향의 김 씨가 유튜브 정보를 편향적으로 확대 해석했고 공범 조력에 결합해서 테러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배후 세력을 특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은 당시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가 범행 도구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해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국정원 관계자 2명과 함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가덕도 테러 TF가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지난 2024년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피습 사건, 배후 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 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성준 의원님, 뭐 명핑 논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했는데,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대통령이 지배하는 당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잘못된 거고 당이 해체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전당대회 이후에 당이 이렇게 좀 많이 좀 통합되지 못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1: 아니, 저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정당의 역사라든가 집권당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권과 싸웠어요? 내란 세력하고 싸워서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그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집권한 이후에 1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여전히 검찰 정권이 있었던 잔존 세력이 있는 거고 그 내란 세력의 일부 세력들이 계속 저항하고 있는 국면에서의 대통령이 1년을 보냈지 않았어요.
0: 예.
1: 그러면 모든 정당도 마찬가지로 모든 집권의 주기를 보면은 당정청이라고 할때 실제 청와대가 일기 지도 체제를 주도를 하는 거예요, 국정을요. 청와대와 정부가 국정을 주도를 하면서 이끌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래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 역할을 대통령이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무회의도 열고 외교에서의 빛나는 외교도 성과를 이루고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주가시장의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이루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가면서
0: 예.
1: 일을 해온 거죠. 그러다가 보면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당과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정청 원팀이라고 하는 것이 이기체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당이 청와대와 정부와 함께 개혁주도 입법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거예요. 실적주가 업적과 성과를 내는 거고, 그리고 나서 집권 말기에는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서 대권을 형성하는 후보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당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볼 때, 당정청이라고 할 때, 정부와 청와대가 중심이 되다가 이기체제는 당정이 협력을 이루다 당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표현에서의 유시민 작가의 말에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명픽이라는 단어를 끌어들인 게 결국은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파장이 커질 걸 알면서도 저렇게 또 나온 건 결국은 정청래 전 대표 돕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2: 그렇게 보이죠.
0: 예.
2: 지금 현재 뭐 사실은 그 유시민 작가가 노골적으로 지금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본인이 속해 있고 본인이 민주당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하는 세력을 지금 밀고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역으로 또 보면 지금 현재 청와대나 혹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 주류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또 거꾸로의 일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념적인 일에 순백의 이념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이 이미 해체됐잖아요. 곧그 검찰 대처하는 기관이 세워지는데
0: 예.
2: 모든 게다100%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실에 들어가면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지금 적지권에서 제일 시끄러운 보완수사권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를 인정 안 하고 저렇게 유시민 작가처럼 너무 몰아가면 글쎄 저는 저게 그 현실에 있어서의 정치 내지는 정책, 정권의 이 무언가의 실적을 만들어내는 일보다는
0: 예.
2: 이념적인 투쟁에 너무 빠져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진보 진영 전체가 너무 옛날식 운동권 그 사고에서 그리고 그 분위기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0: 예.
2: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유시민 작가가 이제 검찰개혁이 좀 나름의 기준에서 이제 지지부진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심으로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0: 검찰개혁 관련해서 어떤 얘기했는지 이 부분도 잠시 들어보시죠.
1: 대통령이 지금 검찰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0: 유시민
1: 이룬
0: 잠깐만요.
1: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이미 지났어요. 대통령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그거 말고는 다른 설명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걸 원치 않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 미디어 공론장에서도 이제 지금 보안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남기는 걸 계속 옹호하기,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있고 지금. 그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0: 네, 보안수사권 문제로 지금 당내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유시민 작가 발언이 나오는데 저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지금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같은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도요.
0: 예.
2: 어떤 거냐면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에 있는 거고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0: 네.
2: 대원칙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당의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민석 당대표 후보, 송영길 당대표 후보, 정청래 당대표 후보도 보안선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지
0: 예.
2: 않습니까? 다만 수사권의 남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의 보안수사 요구권을 주고 또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시민적 통제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2: 그런 부분을 하는 거고 검찰도 지금 그동안에 왜 검찰개혁이 나왔냐? 검찰이 수사 기소를 독점적으로 행사하면서 수사를 덮어줄 때 덮어주고 기획수사하고 조작수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수사의 1차 권한이 경찰에 넘어갔을 경우에 이런 수사권 남용에 대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수사 요구권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2: 보안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수사권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론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 거고 지금 요 근래에 이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원내 지도부도 그렇고요. 또 법사위에 있는 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명한 결론을 내려서 조만간 우리 당의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의 이제 우려가 인권에 대한 침해 또이 수사권의 남용에 대한 불안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숙지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보완책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0: 유 작가의 발언의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보안수사권 논란이나 검찰개혁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키아벨리적, 그러니까 악역을 뭐 법무부 장관 등에게 맡기고 본인은 진심의 의도를 좀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의심인 것 같거든요.
2: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정치를 할때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그 입장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0: 예.
2: 야당일 때는 주의 주장이 앞서고 선언적 정치적 언어를 쓸 때가 있는데 여당일 경우에는 뭡니까? 집권당이면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책임은 결국은 국민의 인권과 생명에 대한 보호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수사권에 대한 부분을 좀더 면밀히 봤을 때 수사 기소라고 하는 분리를 대원칙, 직접 수사권에 대한 것은 검찰에서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대원칙하에서 여기에서 혹시 모를 인권에 대한 침해 요소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기
0: 네.
2: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런 책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당내에서도 충분한 보완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3: 지금 박성준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있는 것 같고 조만간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법안을 대체할 만한 법안을 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의 부담을 다 고스란히 넘고 가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데
0: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을 내야 한다 이런
3: 요구를
0: 걸
3: 했었죠. 아마
0: 요구했는데요.
3: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변화를 유시민 작가나 정청래 전 대표는 저항을 하면서 지금 전당대회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유도하려고 하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검찰의 문제나 검찰 개혁을 하자는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만 지금 광주에서 있었던 불행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 경찰 수사에만 모든 걸 맡겨서는 안 되고 꼭 경찰이 아니더라도 권력이라는 거는 어디선가 견제를 해야 되는
0: 예.
3: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이념 성향에 빠져서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만 소구하려고 보안수사권 얘기를 저렇게 가고 있는 거는 전체 전당대회 상황 그리고 민주당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에도 도움이 안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어쨌든 뭐 유시민 작가 발언이 전당대회 국면에 어떤 변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박정화 의원 나오셨으니까 국민의힘 얘기도 좀 네.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장애투쟁을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고 어제는 이제 광주로 갔는데 조배숙 의원 뭐 한 명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역구니까 참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들이 뭐 장애 집회 같이 가자라는 전화를 좀 피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3: 저는 뭐 직접 하기는 못했습니다만 예. 보도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0: 전화 못 받으셨습니까?
3: 뭐 저는 워낙 비주류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예. 지금 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워낙 공개적으로 반발을 예. 하고 있는 거니까 저한테 전화할 일은 없는데 다른 의원들한테는 더러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천, 부산, 이번에 광주까지 갔는데 참석하는 의원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거는 현재의 대표직 사퇴라는 당내의 압박을 넘기 위해서 저런 장외투쟁, 그 장외투쟁마저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재선거라고 얘기하고 참정권 얘기하지만은 속내는 제가 볼 때는 저거는 노골적으로 부정선거 옹호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우리 당이 언제까지 그 계엄 때문에 힘들었고 탄핵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이제는 또 다시 부정선거 옹호 정당의 이미지까지 예. 써야겠어요. 이런 거는 지난번 의총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다 뜻을 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불가피 정말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투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전국 재선거 그리고 이거에 대해 또 연계돼서 부정선거까지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다.
0: 동의하는 의원들은 당권파에도 없다.
3: 전혀 없었죠. 그랬는데 네. 저거는 대표 혼자 저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를 당내에서 아무도 저지하지 않고 문제 제기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의원들이 같이 동참하는 의원들이 없는 거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저 당권을 유지하기 위한 나 홀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0: 권영세 의원이 이제 평소에 말을 상당히 아끼는 오선 중진 의원인데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고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의 내부가 좀 여론이 정리된 건가요?
3: 아니요. 지금 전 당내 여러 분의 의원들이 계시고 중진 예. 의원님도 생각들이 다 달라서 저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그 함수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은 그 정점식 원내대표는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회동 얘기도 좀 있었어요. 뭐 이런 거 보면은 중진들 간에 차기 우리 리더십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서로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 그다음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뭐 원내대표파,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당의 진로를 걱정하고 있는 여러 중진 의원님들 그리고 초재선의 소장파 그리고 뭐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게 서로 다른 얘기들이 물고 물리면서 지금 굉장히 혼돈되고 혼전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예. 저는 어제 권영세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게 큰 그림이 그려진 상황에서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당신께서는 전 지금까지의 당 상황을 보면서 참지 못해서 예. 말씀을 하신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시점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아직은 좀 혼란 양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4: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 여권 내 논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친여 성향의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놓고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오늘의 정치권 소식,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으쌰. 나이가 들어도
9: 으쌰, 으쌰.
8: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9: 으쌰, 으쌰.
8: MG 새마을금고 보험.
1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2: 글레오?
1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5: 워킷 워킷 안전화.
17: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8: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7: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8: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0: 휴레킹.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 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7: 라디오 청취율 조사.
6: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7: 02.
6: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7: YTN 라디오.
6: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7: YTN 라디오.

0: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선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이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독립운동가.
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1: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춤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춤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동쪽 지역의 더위는 여전합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자외선 지수도 동쪽 지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29.7도, 대구 32.1도, 부산 31.4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용담터널 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업 구간 주변에서 정체 중인데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1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입니다. 잠실대교부터 밀리고 한강대교에서 여의 상류 구간 1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동작대교부터 서행 중이고 하남방향은 서강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동작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중랑교에서 장안교 구간,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화월구 구간 양방향 정체고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성산램프 부근에서 정체 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총장이 선관위 고위직을 지내면서 자녀의 입사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재판이 몇 시입니까?
1: 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총장이 선관위 고위직을 지내면서 자녀의 취업을 위해 없는 자리까지 만드는 등 겁니다. 지난 2024년 4월 감사원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지 2년 3개월 만에 김 전 총장은 첫 사법부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김 전 총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정에 나온 당시 채용 담당자 증언은 엇갈렸던 만큼 오늘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0: 네, 선관위 내부에서는 뭐 아들이 세자로까지 통했다고 하던데 특혜 의혹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김세환 전 총장이 지난 2019년 11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을 일입니다.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던 아들 김모 씨가 인천 강화군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게 핵심 의혹입니다. 김 전 총장은 당시 원래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든 건 물론 인사 담당자에게 잘 봐달라고 청탁하거나 면접관을 자신과 친한 사람으로 교체하도록 압박한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후 아들의 인천 선관위 전입을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 요건을 낮춰주고 단독 관사까지 특혜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아들 김 씨는 채용된 이후에도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선관위 내부에서 이른바 세자로 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2: 네, 리오넬 메시가 벼랑 끝에서 아르헨티나를 구해내며 두 대회 연속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메시는 잉글랜드와의 준결승전에서 후반에 막판 도움 두 개로 팀의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3: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축구 종가 잉글랜드도 넘어섰습니다. 잉글랜드는 후반 10분 앤서니 고든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공격적으로 선수를 교체하며 파상 공세를 펼쳤고 잉글랜드는 픽포드 골키퍼의 선방으로 버텼습니다. 잉글랜드는 메시의 슈팅은 한계로 막았지만 그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공격은 막지 못했습니다. 후반 40분 메시는 잉글랜드 선수들이 자신에게 몰리자 빈 공간에 있던 엔소 페르난데스에게 공을 내줬고 페르난데스는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메시가 이번에는 오른발 택배 크로스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헤더 역전골을 돕습니다. 주로스는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로 올려준 크로스였습니다. 잉글랜드는 선제골을 넣은 뒤 수비 라인을 뒤로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패착이 됐습니다.
4: 아버지가 폴란드 전쟁에 참여해 이 승리는 무엇보다 큽니다. 준결승에서 잉글랜드를 이겨 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3: 스피드를 내고 슈팅할 때와 패스할 때, 드리블할 때를 선택하는 판단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축구 천재 메시. 음바페와 함께 8골로 득점 공동 1위인 메시는 월드컵 최초로 득점상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결승은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 3, 4위전은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대결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2: 메시를 앞세운 아르헨티나는 이제 질식 수비의 부족함 대 스페인과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두고 격돌합니다. 그런데 이번 결승에서 메시는 19년 전에 만났던 아기와 운명의 대결을 펼치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19년 전 앳된 얼굴의 20살 메시가 한 아기를 씻기고 있습니다. 메시의 손길이 마음에 드는지 아기도 활짝 웃고 있죠. 메시 덕분일까요? 이 아기는 커서 스페인의 초신성 축구 천재로 자라게 됩니다. 바로 라민 야말입니다. 야말은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을 거쳐서 메시를 상징했던 등번호 10번까지 물려받았습니다. 메시는 이런 야말을 두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가장 많이 떠올리게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축구의 신 메시가 야말에게 목욕 축복을 내렸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메시가 19년 전 야말을 씻겼을 때만 해도 이 월드컵 결승전 상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텐데요. 후계자 앞에서 화려한 라스트 댄스를 완성할지 아니면 야말이 왕좌를 물려받을지 두 사람은 축구 최고의 무대에서 운명의 대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0: 미군이 현재 시간으로 15일 닷새 연속 이란의 군사시설 공격에 나선 가운데 그동안 하루 한 차례 하던 공격을 이제는 두 차례로 늘렸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동부 시간으로 15일 오후 3시, 테헤란 시간으로는 밤 10시 반, 이란의 두 번째 공습작전을 수행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과하는 선박들을 위협하는 데 사용되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당국은 최근 며칠 동안 이뤄진 미군의 공격에 30명 이상이 숨지고 26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 수행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서 공습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란은 모든 원유 수출길을 폐쇄하겠다고 위협을 했는데 홍해까지 봉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5: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을 겨냥한 새로운 공습 장면이라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5일 아침 90분간 공습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배툰부 섬에 있는 해안 방어 체계와 순항미사일 저장 발사 시설에 정밀 유도 무기를 투하했습니다. 미군은 이번 작전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란의 민간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남부 주요 해안 도시들을 겨냥한 미군의 공습은 대낮에도 이어졌습니다. 부쉐르에 있는 이란의 유일한 민간 원전 인근도 또다시 표적이 됐습니다. 이란 당국은 닷새간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가 30여 명으로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바레인에 주둔 중인 미 제5함대,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종전 양해각서를 폐기한 건 미국이라고 책임을 돌리면서 협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6: 미국의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란이 먼저 미국의 협상을 요청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란 외무차관입니다.
5: 이란 협력 수비대는 보복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악행이 종식될 때까지 봉쇄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원유 수출길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이용해 홍해로 향하는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돼 중동 내 확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서 합의를 압박하는 기한을 제시하지 않겠다면서도 올바르게 행동해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교량을 공격하기 전에 기한을 줄 거냐는 기자 질문에 나는 데드라인을 제시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이란은 상황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제대로 행동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미군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참모들로부터 지상군 투입 작전을 보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군사작전 범위를 확장해 대규모 공세를 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상군을 투입해서 호르무즈 인근 해협의 섬들을 점령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쿠팡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의 회사를 통해서 백악관과 미 연방 하원에 최근까지 거액의 로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로비 업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수십 년 친분이 있는 워싱턴의 핵심 로비스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7: 미 연방 상원이 로비 공개법에 따라 공개한 올해 2분기 로비 자금 집행 내역입니다. 쿠팡은 로비 회사 밸러드 파트너스에 25만 달러, 우리 돈 3억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로비 사안으로는 한국과 타이완 등 미 동맹국들과 경제 통상 협력 강화 논의가 적시됐습니다. 로비 대상은 백악관과 미 대통령실, 미 연방 하원, 미 무역대표부로 명시했는데 눈에 띄는 점은 쿠팡이 선택한 로비 회사입니다. 이 회사 대표인 브라이언 델러드는 트럼프 대통령과 30년간 친분이 있어 트럼프 재직권 뒤 워싱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4: 모르는 번호에 전화를 받았는데 트럼프였어요. 당신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 저를 위해 일해주셨으면 한다고. 브라이언 델러드입니다.
7: 트럼프 2기 백악관의 문고리 권력인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펜 본디 전 법무부 장관이 몸담았던 회사기도 합니다. 지난 1분기에도 쿠팡은 이 회사를 통해 백악관과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를 상대로 17만 달러, 2억 5천여만 원 로비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쿠팡은 그동안 백악관과 미 정부, 의회를 상대로 꾸준히 대관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최근 하원 법사위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가 나온 데 이어 백악관도 쿠팡이 표적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8: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7: 결국 쿠팡이 트럼프 인맥까지 동원해 백악관과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확대하며 한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이런 가운데 쿠팡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오늘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어떤 특정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닌 법과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최근 과징금 액수가 올라간 걸 두고 나만 표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다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대규모로 올려야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이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미국 내 일각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주장이 불거지며 논란이 된 걸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2: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거칠게 비판한 데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우 기자.
9: 네, 국회입니다.
2: 네, 유시민 작가의 수위 높은 비판을 두고 민주당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죠.
9: 네, 어제 유시민 작가는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며 아주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직격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 반박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내 최연장자인 오선 중진 박지원 의원은 SNS에 DJ 정부 때도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힌 유 작가가 아니었느냐며 이 대통령은 필연적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썼습니다. 친명계로 꼽히는 강두구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유 작가의 비판이 금도를 넘었다며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고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남준 의원도 SNS에 대통령 말을 왜곡해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유 작가 발언을 둘러싼 당내 파열음이 당장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8.17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아침에 후보 등록을 위해 민주당사를 찾은 고민정, 송영길 당대표 후보들도 유 작가의 발언이 대화나 토론을 막는 방식이다.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2: 이 검찰 보안수사권 관련 논란도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이죠?
9: 네, 최근 민주당 내에선 검찰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급부상하고 있죠. 이를 겨냥해 어제 유 작가는 검찰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도 오늘 오전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보안수사권을 남겨두게 되면 검찰이 보인 무소불위 행태가 되살아날 거라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거듭 외쳤습니다. 유 작가의 발언을 고리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한 건데요.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보면서 침묵을 지키고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 작가의 말처럼

0: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도 민주당 주도로 법안 소위를 열어 기존에 회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행안부와 경찰청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이 담긴 민주당 홍기현 의원 대표 발의안과 국민의힘 발의안도 검토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1: 국민의힘은 오늘도 장외투쟁을 이어가죠.
0: 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응하지 않고 대여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국회 본관 앞에 모여 결의대회를 엽니다. 당내 투톱인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포함해 당 지도부가 총출동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입틀막법이라고 명명한 개정정보통신망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야당이 추천하는 국민선관위 특검을 받아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동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승조원의 실종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친 게 맞는다면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2: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용기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1: 당시 수사팀은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아 의도적 부실 수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초동 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았던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장용기가 피해 학생을 범행 훨씬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다고 하던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3: 네, 일단 지금 특별수사단이 밝히기를 뭐 포렌식이나 혹은 주변 그런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최소한 이 범행 몇 달 전부터 이 장윤기가 일방적으로 이 피해 여학생에 대해서 이채원 양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까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는 주장은 이미 신빙성을 잃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말고도 또 상당히 계획적인 범죄라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정황이 아닌가. 심지어는 피해자를 뭐 수개월 전부터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 말은 이제 범행 대상을 미리 특정을 해놨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라는 점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황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뭐 지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예컨대 이 포렌식 결과 피해 학생에 대해서 뭐 사진을 몰래 찍은 흔적들이 보인다든가 동영상을 찍었다든가 혹은 뭐 범행 이전에 그런 피해자와의 그런 이동 경로가 겹치는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든가 이런 네. 것들이 일단 주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수사 결과 나중에 그런 것들이 나왔다는 게 좀 밝혀지게 되면 뭐 스토킹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로 좀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건가요?
3: 일단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일방적으로 이채원 양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이 범행 이전부터 계속해서 추적을 한다든가 혹은 미행을 한다든가 혹은 뭐 연락을 취하려고 하거나 접촉을 하려고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이 돼서 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인 접근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별도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뭐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국 이 죄질을 따지는 데 있어서 범행이 우발적이었느냐 계획적이었느냐 또 계획은 또 얼마나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죄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것과 이제 직결되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그런 흔적들이 충분히 보이고 이것들이 재판에 제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 아무래도 이제 장윤기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 죄질을 나쁘게 평가받는 그런 사실관계가 될 겁니다.
2: 네. 근데 이제 광산경찰서가 초기에 이 부분을 인지를 했는데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3: 네, 이게 또 충격입니다. 사실 사건이 예. 발생한 지가 2개월이 넘었는데 네.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들, 그러니까 경찰 당시에 수사팀이 이 사실관계들을 덮었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만약에 이제 피해자를 사전에 일방적으로 인지를 했다. 라고 보면은 뭐 애초에 이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게 단순 살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좀 짐작할 수 있지 그렇죠.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얘 아무런 연결 관계가 없는 아무런 그런 뭐 친분 관계가 없는 대상을 일방적으로 일단 뭐 수개월 전에 인지를 하고 그런데 그 뒤에 살인을 했다. 사실 뭐 우발적인 살인이라고는 당연히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원한 관계가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니까 이게 과연 본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피해 학생을 왜 죽였을까?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당시에 이 점들이 충분히 드러났고 또 수사를 진행했다고 한다면 미리 알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0: 다른 동기가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을 했을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성범죄 목적이라든가 그 밖에 동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 조사가 진행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덮었다라는 것, 이걸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거는 뭐 저도 사실 앞으로 이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들 수사뿐만 아니라 뭐 재판까지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이건 결국에는 부실 수사가 아니라 부정한 수사다, 의도된 은폐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될것 같습니다.
1: 네.
2: 광산 경찰서장이 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로는 이걸 연결짓지 말라는 취지의 어떤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윗선의 개입이 그냥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0: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말 자체가 결국에는 수사 방향에 대해서 미리 설정을 하고 명시적으로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당시에 이제 강간 살인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 자체를 애초에 막았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경찰 입장에서 스토킹 관련된 범죄로 보인다, 혹은 스토킹으로 시작된 그런 강력 범죄로 보인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워낙 이제 유사한 그런 피해 건들이 많기 때문에 스토킹에 해당하는 지역부를 상당히 좀 집요하게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2: 네.
0: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과 완전 정반대로 뭐 성범죄라든가 스토킹과는 연결성을 아예 끊어버리고 수사를 하도록 지시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이 서장 역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이 사건을 축소시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1: 결국
0: 같습니다.
1: 윗선 개입의 핵심이 이제 서장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인멸을 도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팀장도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케이블 타이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거 인정을 했던데요. 뭐 징계받을까 봐 두려웠다, 이런 변명을 했더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뭐 자기가 이제 정년이 2년밖에 남지 않았고 수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문제가 지적이 되면 징계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내용부터 좀 정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2: 네.
0: 이건 뭐 수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징계 당할까 봐 두려웠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덮으려 했던 범죄 사실을 이게 드러나서 부정한 수사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자신이 뭐 증거인멸과 같은 형사처벌 그리고 징계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해서 은폐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말 자체가 사실 듣기에도 참 참담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지금 뭐 징계가 아니고 처벌의 문제인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지금 뭐 증거인멸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고, 이 사안 자체가 워낙에 다 심각한, 그리고 뭐 추후에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중한 처벌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 처벌이 문제다라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피해자의 유가족들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떤 심정일까? 당시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경찰이었고,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들이 확인이 되고 이 가해자 장윤기가 정당한 응당한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바랬을 텐데, 뭐 자신의 징계가 두려워서 이런 사실들을 덮었다라는 것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사실 억장이 무너질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 경찰 내부만 좀 입단속하면 본인의 이런 행동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한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그렇게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뭐 케이블 타이 관련된 영상을 삭제했다라는 것, 삭제를 지시했다라는 것은, 만약 이런 부분들 삭제가 되고 단순 살인으로 검찰로 올라가게 되면은 검찰에서도 검사들도 이 내용들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거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라는 것은 전혀 짐작도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뭐 케이블 타이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제 각종 사실관계들을 매우 축소시키고 누락시켰던 그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당시 수사팀장 혹은 관련자들은 이게 뭐 경찰 내에서만 이 사실관계들이 잘 정리가 되고 축소를 시킨다면 검찰에 가서는 이런 부분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뭐 징계와 같은 일은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2: 지휘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윗선에 대한 수사가 좀 어디까지 갈것 같고, 또 어떤 혐의들이 좀그 적용이 되는 건가요?
0: 지금 일단 서장 그리고 형사 과장까지 입건을 해서 지휘라인 일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 네.
0: 근데 또 한편으로는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광주경찰청에 대해서 혹시라도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분석을 했을 때또 이제 경찰서가 아니라 경찰청에서 무언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점들이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더 윗선까지도 수사가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런 포렌식 결과라든가 증거 분석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이 된 것이고, 또는 구체적인 다른 지시가 있었다, 사건을 축소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직권

0: 남용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혐의들이 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1: 사실 뭐 이번 일로 뭐 경찰 전체를 뭐 비판할 수는 없는 거고 상당히 좀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한 건데 이렇게 대대적인 증거 인멸이 이뤄진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지금 사실 저도 뭐 사건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뭐 물론 경찰 수사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건들 대부분이 뭐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뭐 부실한 정도에서 문제가 됐던 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추가로 이후에 송치가 됐을 때 검찰에서 뭐 보안 수사를 하거나 혹은 보안 수사를 지시를 해서 이 내용들이 보완됐고 부족했던 부분들이 채워지는 경우들은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실 수사 문제가 아니라 부정하게 수사를 하고 왜곡된 그런 사실관계들을 왜곡된 사실관계들을 올려보낸 거기 때문에
1: 지시까지
0: 그렇습니다. 이게 조직적인 개입이 있는 워낙 이례적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충격이 저도 사실 이 사건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리고 상당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지금 또 결국에는 이 사건이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 문제로 또 이어지면서 당분간은 이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로 계속 언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 뭐 수사가 진행되어도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경찰 가족 관련한 어떤 수사로 조금 더 그 조사를 확대한다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0: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혹시나 이런 사건처럼 경찰 혹은 경찰 관계가 경찰의 그런 가족들이 관계된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뭐 은폐가 된다거나 축소시킨 그런 사실들이 있는지 그런 혐의들이 그런 범죄들이 있는지를 전수 조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이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증거 기록들이 있긴 하지만 그 기록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게 뭐 경찰 가족과 연결된 사건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고 결국에는 뭐 당사자들의 제보라든가 주변의 그런 제보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통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어떤 수준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런 조사들이 진행이 되고 뭐 이런 부당한 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정이 되고 또 보완책이 마련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런 방식으로 과연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인이 될지에 대해서는 다소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부실 수사의 핵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이제 수사팀 강력 팀장인데요.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네요. 장흑인 사건 수사 과정에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죠. 광산경찰서 강력 팀장 광모 경감이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2: 자, 저희가
1: 박 경감은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글에서 결과적으로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지 못해 유족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어제 경찰 특별수사단의 발표는 당시 수사를 현재 시점에서 사후 평가한 일방적 추론이라며 실체적 사실관계와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부실 수사 비판에 대해서는 죄송할 따름이지만 부족한 실수가 의도적 범죄로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소명을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뭐 좀 속보로 전해드리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했던 어떤 그 이제 부실이 아닌 이제 일부러 덮으려 했던 그런 걸 좀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0: 저는 오히려 지금 뭐 반대의 그런 입장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일단 사과를 하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이것은 뭐 능력 부족이고 자신의 그런 부실 수사이지 고의적으로 이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은 아니다. 현재 지금 이 특수단에서 발표한 내용은 결과만 두고 이제 거슬러서 과거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자기가 소명하고 입증을 하겠다. 뭐 일단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확인이 되는 이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자신의 그런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 먼저 말씀을 하셨던 뭐 가족들에게 사과를 한다라는 말도 그게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뭐 제가 유가족 입장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뭐 이것들이 뭐 사실은 뭐 자신들의 수사 과정에서 은폐가 있었고 축소가 있었다. 윗선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뭐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한다라는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모르겠는데 자신의 책임을 지금 전적으로 부인한 듯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런 해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저도 좀 의문이 큽니다.
1: 네, 서정민 변호사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이 대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부실 수사 비판은 죄송할 따름이지만 부족한 실수가 의도적인 범죄로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가 소명하겠다. 이거는 내 의도가 개입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는 건데 뭐 경찰서 그 내부 팀원들의 진술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증거가 좀 받아들여질까? 이런 주장이?
0: 사실 지금 상황에서도 이런 예. 주장들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변호사 입장에서 수사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또 재판을 앞으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거긴 합니다만 사실 지금 수사 팀원들도 당시에 강간 살인으로 이 범죄 수사를 해야 된다. 죄명을 조금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걸 묵살을 했다라는 진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사팀과의 의견들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묵살을 했고 예. 또 거기다가 수사 윗선에서의 그런 개입이나 지시를 또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지금까지 드러난 이 정황들은 결국에는 이 강간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거나 혹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증거들에 대해서 수집을 하지 않거나 혹은 그 채집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형이 뭐 그 밖에 장윤기 아버지에게 먼저 이런 정보들 혹은 수사 과정에서의 그런 정보들을 제공한 행위 어느 한두 가지만 문제가 됐고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예.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또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자신의 그런 과실 정도로 자신의
1: 그냥
0: 실수 정도로
1: 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죠.
0: 그렇게 보기에는 예. 지금 상황들 자체가 너무나도 많은 관계 사실관계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는 네. 것 같습니다.
2: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에서 이제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의원직 상실이 이제 되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뭐 돈을 받은 사실부터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수사 과정에서의 그런 부적법함 등을 주장을 했지만 1심, 2심에서 모두 배척이 됐었고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회법 등에 따라서 즉시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 또 향후에 피선거권도 박탈이 되는 그래서 어떤 선거에도 출마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1: 네, 의원직 상실형이 이제 확정이 된 거고 끝으로 간략하게 그러면 김건희 씨 통일교 금품 수수 같은 다른 사건 형량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건가요?
0: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예. 때문에 사실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지금 선고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사건들은 결국 이제 통일교 관계자들, 이제 한학재 총재와 같은 이런 관련자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고 또 징역형이 확정이 됐다라는 것은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한학재 총재 등의 그런 재판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자체가 결국에는 이 통일교라는 종교 집단에서 이 정치권에 대해서 금품 등을 제공했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결과는 이 다른 사건들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1: 권성동 의원이 밥은 먹었지만 돈은 절대 안 받았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지만 유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강원 강릉항 일대 바다에 10달 넘게 홀로 머물던 남방 큰 돌고래 안목이가 구조됐습니다.
2: 이 사람과 선박을 경계하지 않는 행동이 심해진 데다 최근 큰 상처까지 생기면서 폐사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구조 현장에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그물을 들어올리자 포위망 안에 갇힌 돌고래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구조대원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돌고래를 붙잡습니다. 거세게 몸부림치는 돌고래를 크레인과 연결된 들것으로 옮깁니다. 강릉항 일대 바다에 홀로 10달 넘게 머물고 있는 남방 큰 돌고래 안목입니다. 몸 길이 2.2m, 몸무게 130kg으로 대여섯 살의 어린 수컷으로 추정됩니다. 구조팀은 선박을 따라다니는 습성을 이용해 제트스키로 안목이를 항구 안쪽 포위망으로 유인했습니다. 구조된 안목이는 수의사가 동행한 무진동 특수 차량에 실려 울산 고래 생태 체험관으로 향했습니다.
4: 이송하고 수조까지 들어갈 때마다 쇼크사나 스트레스에서 죽을 확률이 너무 높아서 지금 단계도 다 끝난 단계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3: 울산에 도착하면 1,500톤 규모 전용 수조에서 정밀 검사와 치료를 받습니다.
5: 약간 흥분한 상태예요.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3: 남방 큰 돌고래는 제주 연안에 12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 밖 국내 해역에서 확인된 건 암모기가 처음입니다.

0: 모기는 그동안 배를 따라 헤엄치거나 선체에 몸을 비비는 등 사람과 선박을 경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최근에는 선체나 프로펠러에 부딪힌 것으로 추정되는 큰 상처까지 확인됐습니다. 이런 행동이 더 심해지면 폐사할 위험이 커진다는 판단에 따라 이례적으로 구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암모기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외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방류 장소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1: 나홍진 감독이 10년 만에 선보인 SF 신작 호프가 올해 개봉작 가운데 개봉 첫날 가장 많은 관객을 끌어모았습니다. 호프는 개봉일인 어제 관객 33만 명을 불러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이자 같은 날 개봉한 애니메이션 미니언즈 앤 몬스터즈보다 관객 수가 10배 이상 많았습니다. 올해 최고 오프닝 기존 기록은 연상호 감독의 군체가 세운 19만 명이었습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조금 전 뉴스에서 전해드린 가덕도 피습 사건의 배후 세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관련 속보는 지연 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의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7: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8: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썰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9: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10: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1: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한입니다. 작년 여름 큰 사랑을 받았던 서울 썸머비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물론 올해는 세종로 공원까지 넓어졌고 에너지 가득 충전할 푸드트럭도 기다립니다.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 썸머비치에서 워터슬라이드와 대형 수영장을 즐겨보세요. 선선한 바람과 휴식이 필요한 열대에는 청계천 광교 아래 청계 소울 오션을 들리셔도 아주 좋습니다. 사계절 내내 즐길 거리 넘치는 서울, 서울관광재단이 함께합니다.
12: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 간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 노무사회 인정받

0: 하는 공인 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 공인 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오늘 너랑 면담하자고 한 건 사실 너랑 술 마시고 싶어서야. 아이, 목소리가 아주 섹시한데.
4: 한 대학 교수가 답사 뒤풀이 등 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문제를 알렸고 학교는 특별감사를 통해 해당 교수에 대한 최종 해임을 결정했죠.
5: 이번 해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학생들이 계속 요구해온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4: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란 말이 있습니다만 학생들은 왜 해임 결정이 났음에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말을 하는 걸까요? 해임이면 끝 아닌가? 학교가 징계했으니 마무리된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죠.
5: 해임됐다고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원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도 있고 해임이 부당하다고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잖아요.
3: 실제 그런 경우가 있나? 아이 설마 그렇게까지 한다고?
5: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거야. 진짜 끝날 때까지.
4: 교수 징계 사건에서는 학교의 해임이나 파면 처분 이후에도 소청 심사, 행정소송, 징계 수위의 적정성 문제가 다시 다퉈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징계 결정 하나로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말과 행동, 그리고 해임 이후에도 남는 법적 절차들,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대학 내 교수 성희롱, 성추행 의혹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열 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로열 법무법인의 김형철 변호사입니다.
4: 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 개요 말씀 주시죠.
6: 네, 보도에 따르면 동국대학교 A 교수가 2023년 12월 학과 답사 뒤풀이 자리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여학생만 앉게 한 뒤 목소리가 섹스 어필한다, 성적을 잘 받고 싶으면 술값을 내라 등의 발언을 하고 학생들이 손과 허벅지에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듬해 10월 술자리에서는 한 여학생에게 오늘 너와 면담하려고 한 것은 사실 너랑 술을 마시고 싶어서라고 말하거나 남녀 학생 모두 있는 자리에서 성적인 표현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서 이 사실을 공개했고 학교는 처음에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가 특별감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4: 네,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불편하고 불쾌하게 느낄 지점, 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문제 제기된 해당 학교만의 문제가 전혀 아니죠. 교수는 성적을 주고 추천서나 진로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법적으로도 이런 지위 차이,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가 중요하게 고려가 되는 편이죠? 어떻습니까?
6: 네,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원도 이 점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성적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가 더해지면 그 판단이 엄격해집니다. 실제로 법원은 교수와 학생 사이의 지위 격차를 고려할 때 학생들의 교수의 발언에 자유롭게 반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성적을 주고 추천서를 써주고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수가 한 발언이나 행동은 같은 행동이라도 일반인 사이에서 벌어진 것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4: 네, 특히 술자리나 뭐 답사 뒤풀이, 뭐 면담 자리에서 벌어지곤 하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단순한 사적인 뭐 술자리로 볼 수 있냐, 아니면 교수의 지위가 작동한 그런 자리로 봐야 되는가, 차이가 있나요?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까 이게?
6: 네, 충분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교수 측에서는 그건 학교 밖 사적인 자리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사 뒤풀이나 학과 행사 후 술자리는 교수가 주도하거나 참석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교수가 있는 자리에서 자리를 피하거나 거절하기가 어렵죠. 이런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법원은 그 자리의 형식이 사적이더라도 교수의 지위가 작동한 자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교수가 학과 임원 학생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에 귀관 제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에서 그 자리와 전화 모두 교수의 지위가 작동한 것으로 판단해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4: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문제를 알렸고 학교가 이후 징계위원회, 뭐 특별검사까지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절차로 거친 거예요?
6: 네,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거쳤다고 보입니다. 먼저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서 의혹을 공개하자 학교는 A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답사와 행사 참석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학생들이 이 정도 징계로는 부족하다고 반발했고 학교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해임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4: 최종적으로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비슷한 느낌으로 파면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차이는 뭡니까?
6: 네, 둘 다 교원 신분을 잃는다는 점은 같지만 해임보다는 파면이 더 무거운 처분입니다. 파면을 받으면 퇴직금이 일부 삭감되고 공무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됩니다. 해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재임용 제한 기간도 파면보다 짧습니다. 이번 동국대학교 사건은 해임이 내려진 것이고 만약 더 중한 비위가 인정됐다면 파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4: 그 학교에서만 더 이상 교수를 일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학강이나 재취업에도 제한이 생기는 겁니까?
6: 네, 우선은 그 해임이라는 처분은 해당 학교에서의 교원 신분을 잃는 것일 뿐이고 다른 대학교에 취업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교원 임용 시에 전 직장 조회가 이루어지고 해임 사실이 기록에 남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 관련 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면 성범죄자 취업 제한 규정에 따라서 교육기관 취업이 수년간 금지될 수 있습니다.
4: 그런데 학생들은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 같아 보입니다. 해임됐지만 끝까지 지켜보겠다. 학생들이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 뭐 때문입니까?
6: 학생들의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법적으로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원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서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에서 해임이 취소되거나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고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학생 대표가 교수 본인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끝까지 주시하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임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는 거죠.
4: 실제 교원 소청이나 행정소송에서 학교의 해임 처분이 취소되거나 징계 수위가 낮아진 케이스들이 있나요?
6: 네, 실제로 있습니다. 그 법원 판결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해임이 취소되거나 감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절차상 하자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잘못됐거나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는 징계 양정이 과도한 경우입니다. 비 정도에 비해서 해임이 너무 무겁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비의 경우에는 법원이 해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그러면 이번 사건도 해임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6: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해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근거로는 학교가 처음에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뒤에 특별감사를 통해서 추가 사실을 확인하고 해임 처분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이 여러 명이고 비위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4: 네, 이 학교 징계랑은 별개로요.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따져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법적 책임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죠?
6: 학교 징계는 교원으로서의 신분 문제이고 형사, 민사 책임은 별도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법적 책임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형사 책임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성희롱성 발언만 있었다면 모욕죄나 성폭력 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피해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희롱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교수와 학생 사이에 벌어진 성범죄 사건 자꾸 발생하는 게 이게 처벌이 약한 건가요? 아니면 나는 괜찮겠지 하는 건가요? 아무튼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죠?
6: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충남의 한 국립대 교수가 자신의 별장에서 갓 성인이 된 여자를 술에 취한 틈을 타서 성폭행한 사건인데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교수가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오히려 징역 6년으로 형을 더 높였습니다. 법원은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갓 성인이 된 여자를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의 진술은 반성과 거리가 멀며 거짓도 많다. 범행 후 CCTV 영상을 삭제하고 동료 교수에게 허위 진술을 정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이 교수는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학교 측의 책임도 궁금합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거나 2차 가해가 발생을 했다거나 하면 학교도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까?
6: 네, 학교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용자 책임 규정에 따라서 교수가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학생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학교 법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가 의혹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피해 학생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학교의 책임이 더 커집니다. 그 피해 학생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학교에 공식 민원을 제기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번 사건에서 학생들이 인권센터와 징계 절차의 투명성 강화, 학습권 보장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사실 징계는 교수에 대한 처벌이고요. 학습권 보장은 학생들의 일상 회복 문제인데 법적으로 봤을 때 학교는 이런 요구에 어디까지 대응을 해야 할까요?
6: 교육기본법은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희롱,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나 대체 강의 제공은 학교가 당연히 해야 할 조치입니다. 만약 학교가 이런 요구를 간과해서 피해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거나 추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우원재의 시차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지심이 말하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문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았지 날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제들이 돈 주고 가

Don't you know we are, yeah. 4호선 문이 열릴 때 취해 있는 사람들과 날 똑같이 보지 마. 그들이 휘청거릴 때마다 풍기는 술 냄새마저 부러웠지만 난 적응해야 했거든 이 시차.

인침이 마르기도 전에 대기실로 아침 온식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녹화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부 적응에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고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울려대 야 이게 우리 시차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출했었어.
1: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홍성과 광주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쪽 지역은 구름이 많아서 더위를 조금 막아주고 있는데요. 동쪽은 많이 덥습니다. 영남 지역 많은 곳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 강원 동해안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 30도, 대구 33.5도, 전주 28.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홍지문터널 입구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15분 전에 발생한 사고라서 처리 시간은 더 필요하겠습니다. 종암분기점부터 밀리고 있고요. 성수분기점 방향은 성산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서행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중랑교에서 장안교 구간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작업 중입니다. 월릉분기점부터 서행 중이고 의정부 쪽은 중랑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곡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이고 잠실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한강대교까지 서행 흐름 이어지고요. 하남 방향은 서강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TF가 출범 6개월 만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 테러에 배후 세력이 있었는지가 큰 관심이었는데 배후를 특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6개월 만에 최종 수사 결론이 나왔죠?
2: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TF는 오늘 흉기 피습 사건으로 기소

0: 받은 60대 김모 씨의 배우 세력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2018년부터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영상을 신청해왔고 이를 편향적으로 확대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유튜브 정보와 개인의 극단적인 성향, 공범의 조력이 결합해 테러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당시 국정원이 흉기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계자 3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는 의도성과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 도구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하는 등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봤습니다. 또 다른 국정원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실제 대테러 합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 네, 부산 가덕도 흉기 피습 사건, 지난 1월에 테러 사건으로 공식 지정됐죠?
0: 네, 지난 2024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부산 가덕도를 방문했다가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렸습니다. 올해 1월 이 사건이 국가공인 1호 테러로 지정되자 경찰은 가덕도 테러 TF를 꾸려 공범과 배후 세력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직장 동료 A 씨를 범행에 도운 공범으로 보고 살인미수 방조와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피습 사건 직후 현장 물청소를 지시해 혈흔을 없앤 혐의로 당시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포함해 경찰관 3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가해자인 김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1: 대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2: 네, 이로써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3: 네, 대법원입니다.
2: 네, 권성동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고요?
3: 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선고 기일을 열고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나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사건 주요 증거들이 압수수색 영장과 무관하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5선인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집행종료나 면제 뒤에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도 제한됩니다. 권 의원은 선고 뒤 입장문을 내고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서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적을 꺾는 일이 정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 보복이 자신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권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1: 다른 특검 사건들의 대법원 선고도 나왔죠?
3: 네, 대법원은 같은 시간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재판 청탁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7,11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포인 이정필 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고 또 다른 횡령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조건으로 8천만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두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으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김혜성 씨의 횡령 혐의는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차명법인 이노베스트 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 모빌리티 주식을 46억 원에 매도하고 이 가운데 24억 3천만 원을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해서 횡령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24억 3천만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 청탁 의혹 선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특검의 연기 요청

0: 영장이 접수된 이후 오는 24일로 미뤄졌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1: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2: 종합특검이 심 전 총장 구속으로 수사기간 3차 연장을 비롯한 수사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심 전 총장 지금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3: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3시간가량 심문을 마친 심 전 총장은 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출석 당시 법정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 회장할 때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 구속심사에서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설명하셨을까요?
5: 개헌 당시 박성재 장관 통화에서 무슨 대화 나누셨을까요?
3: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당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직권 남용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오후 2시에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1: 이런 가운데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고요?
3: 네, 법원은 어제 최상병 수사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전 비서관에 앞서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도 영장이 기각되면서 종합특검은 잇따라 고배를 마셨습니다. 현재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3차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인데요. 특검은 어제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이 오늘 심 전 총장 구속 결정을 끌어내며 수사기간 3차 연장과 이후 수사에도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1: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조금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2: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강력팀장이 윗선으로 지목한 인물이죠. 형사과장에 대해서도 영장이 신청됐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경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돼서 이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앞서 구속된 강력계장의 바로 윗선입니다. 이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담당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어제 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광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우선 장윤기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증거물인 이 성인용품과 케이블 타이를 압수하지 않았고 주요 증거물을 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장윤기 집 비밀번호와 차량 키를 장윤기 아버지에게 전달하라고 팀원에게 지시했습니다. 과학수사계가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장윤기 면담 보고서도 빠뜨렸고요. 팀원에게는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조사 범위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범죄 분석 보고서를 첨부하면서도 성적 목적 부분을 배제한 수사 보고서를 쓰게 하고 또 케이블타이가 촬영된 현장 영상을 삭제하라고까지 지시했습니다. 강력팀장은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이 오늘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심경과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해서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했고요. 다만 어제 경찰 특별수사단 발표는 당시 수사를 현재 시점에서 사후 평가한 일방적 추론이라며 실체적 사실관계와 거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강력팀장에게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 다른 배경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강력팀장의 바로 윗선인 형사과장을 조사한 데 이어 오늘은 강력팀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데요. 함께 입건된 경무관급 경찰서장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입니다.
1: 네, 그런데 장윤기가 범행에 훨씬 앞서 이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애초 장윤기는 여고생이 누군지 모른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찰 특별수사단이 사건 수사 전반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특이점을 발견했는데요. 장윤기가 쓰던 휴대전화 공기계를 분석했는데 숨진 여고생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흔적의 시점이 장윤기가 범행하기 훨씬 전이라고 밝혔는데요. 장윤기가 오래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특별수사단은 사건 초기였던 지난 5월 8일 광산경찰서도 관련 정황을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추가 수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도 이 같은 정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장윤기의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될 거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제 광주경찰청을 8시간 넘게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산경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까지 강제 수사를 확대한 건데요.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 인멸에 윗선 어디까지 연루됐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당시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 그리고 수사팀원 등 모두 4명을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1: 경북 경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나체로 피를 묻히고 동네를 돌아다닌 24살 정재환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 결과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이 잔혹한 데다 증거도 충분한 점을 고려해 정재환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재환은 지난 4일 새벽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청와대가 2030 청년들의 미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 미래 비서관직을 신설했습니다. 조금 전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7: 청와대 청년 미래 비서관실 신설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청년 미래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청년 미래 비서관에 김태원 이노레드 CEO를 임명했습니다. 청년미래비서관실은 청년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년의 관점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소통하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김태원 청년미래비서관은 다양한 비영리 재단에서 활동하며 청년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꾸준히 소통해온 청년 세대의 멘토입니다.
1: 청년들의 시선에서 네, 강유정 수석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 직속으로 청년미래비서관직을 신설하고 구글 코리아 전무 출신인 김태원 이노레드 공동대표를 임명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또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넘어서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세계 경제에 대해 중동 불확실성에도 AI 투자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는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올해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인 2.6%를 큰 폭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통화 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1: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뒤에 내려집니다.
2: 네, 앞서 검찰은 김 전 총장이 선관위 고위직을 지내면서 자녀의 입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곧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8: 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잠시 후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총장이 선관위 고위직을 지내면서 자녀의 취업을 위해 없는 자리까지 만드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 겁니다. 지난 2024년 4월 감사원이 검

0: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지 2년 3개월 만에 김 전 총장은 사법부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김 전 총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 나온 당시 채용 담당자 증언은 엇갈렸던 만큼 오늘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1: 당시 선관위 내부에서 아들이 세자로까지 통했다고 하는데 특혜 의혹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0: 김세환 전 총장이 지난 2019년 11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을 일입니다.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던 아들 김모 씨가 인천 강화군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게 핵심 의혹입니다. 김 전 총장은 당시 원래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든 건 물론 공고가 나기도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잘 봐달라고 청탁하거나 면접관을 친한 동료로 교체하도록 지시한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후 아들의 인천선관위 전입을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 요건을 낮춰주고 단독 관사까지 특혜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아들 김 씨는 채용된 이후에도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선관위 내부에서 이른바 세자로 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1: 경찰 중간 수사 결과 장윤기가 피해자를 전부터 알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팀의 부실 은폐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2: 네, 또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4살 정재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자, 먼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특별수사단이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내용이 추가됐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4: 이미 수사팀장에 대해서는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네. 수사팀장에게는 증거인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죄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의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상당히 짙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만약 이 형사과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동안 의혹 내지는 어느 정도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던 사실관계, 특히 윗선의 개입과 지시 정황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수사팀장의 독자적인 판단 내지는 전횡으로만 평가하였던 이 사건 전반의 구조가 형사과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윗선의 개입 정황이 뚜렷해지는 그 활로를 찾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네. 자, 근데 이제 이 그 광주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형사과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다면 그 위에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습니까?
5: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변호사입니다. 때 단순히 길 가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라고 처음 알려졌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증거 인멸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데 장윤기의 아버지도 현직 경찰 신분이고요. 큰아버지 또한 현직 경찰로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케이블 타이라든지 관련 체증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사실관계 확인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무능이라든지 아니면 수사 부실로 인해서 이러한 지시가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처럼 실제 서장 단계의 윗선에서까지 어떠한 우리가 윗선으로 표현하는 본청에 해당 인물로부터 지시를 받고 내려와서 결국에는 이렇게 사건 관련된 이 증거들이 은폐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특수본에서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네. 사실상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본청 지시를 받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밝혀내는 것이 이번 특수단의 임무라고 볼 측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의혹 없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 본청 단계 압수수색까지도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예. 자, 이렇게 지금 윗선을 밝히는 작업과 함께 장윤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6: 왜 살해하셨어요?
7: 죄송합니다.
6: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나요?
7: 정말 죄송합니다.
6: 뭐가 죄송해요?
7: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8: 죽으려고 했다는데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7: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3: 계획이십니까?
8: 계획한 거 아니에요?
1: 네, 여학생인 걸 알고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어제 그 중간 수사 결과를 보면 장윤기가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그 여학생은 알 수 없었지만 일방적으로 이 여학생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좀 다른 내용으로 밝혀지는 걸까요?
4: 이 사건은 이미 보통 동기 살인 수준을 넘어서서 강간 등 살인 혐의로서 중대 범죄 결합 살인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네.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장윤기는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일방적으로 알게 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면 계획적 살인의 정황이 상당히 뚜렷해짐으로써 양형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사가 추가 근거를 바탕으로 공소사실 자체를 변경하여야 할 텐데 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장윤기가 인정할지 여부는 비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전에 알았다는 정황이 더해진다면 그 범죄 유형을 달리한다기보다 계획적 살인 범죄로서 관계성 범죄 일환으로 다루어질 것이고 재판부가 일정 부분 양형을 가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정황을 수사팀이 조기에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경찰은 어떠한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양형 나아가서 사건의 실체관계 전반을 밝힐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전후관계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를 어떤 시점에 알게 되어서 어떠한 의도로 접근했는지 충분한 규명 없이 검찰의 사건을 넘겼다는 점에서는 상당 부분 부실수사 나아가서 봐주기 수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일정 강력범죄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하는 이유는 사건의 실체관계가 국민 일반에게 알려지고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관계를 충분히 규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 장윤기의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규명되지 않은 채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다는 부분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자, 장윤기가 사전에 피해자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 부분이 이제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검찰이 이제 공소장을 추가 조사를 통해서 변경을 할 계획이잖아요. 어떤 증거가 추가로 조금 더 필요할까요?
5: 일단은 지금 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예. 그리고 이미 일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 여고생에 대해서도 장윤기가 일방적이지만 수개월 전부터 이 알고 있었다라는 이제 가능성을 지금 새롭게 발견을 한 것인데요. 이러한 휴대전화를 뭐 모두 확보할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장윤기의 아버지가 이 장윤기 거주지에 있던 것은 이미 소각을 해서 사라진 상황이고 범행 당시에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이 첨단 대교에서 뭐 버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직 찾고 있진 못하고 검찰이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디지털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포렌식을 해서 지금 이 해당 여학생에 대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대부분의 이러한 스토킹 범죄라든지 어떠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서 납치라든지 감금이라든지 아니면 의도치 않게 본인이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살인까지 벌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범죄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SNS 기록이라든지 인터넷에서 어떠한 것들을 검색을 했고 어떤 이 자료들을 봐왔는지도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해당 여학생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어떠한 자료인지는 확실하게 특정이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SNS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그러면서 어떠한 사진들을 모았다라든지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러한 디지털 자료를 최대한 남아있는 것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휴대전화 포렌식을 비롯해서 이제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검찰은 또 이제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장윤기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확보해서 포렌식을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안에서는 어떤 증거들을 확보할 수가 있을까요?
5: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일부 디지털 자료의 경우에는 이제 덮어쓰기라고 하죠. 우리가 네. 많이 이제 덮어쓰게 돼요. 일단 이 SD카드가 지금 장윤기가 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했을 당시에 이 사용했던 카드인지는 확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네. 하지만 장윤기의 과거 행적을 알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수개월 전부터 이 여학생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수개월 전부터 이 여학생의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혹시나 봤다라면 그러한 블랙박스에 이 여학생의 모습이 담겨 있을 수 있겠고 여학생이 자주 가는 동선을 장윤기가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랙박스에는 본인이 말하는 부분까지 다 녹취가 되기 때문에 내가

0: 누구와 통화를 하면서 담긴 그러한 음성이라든지 아니면 혹시나 범행 당시의 ESD 카드라고 한다면 범행 흔적이라든지 상황이 고스란히 상세하게 담겨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관련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복구 가능한 부분까지 복구를 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휴대전화와 SD 카드를 디지털 포렌식 한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겠고, 그리고 어제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건을 수사했던 그 수사 팀장이 사후적으로 평가한 일방적 추론이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2: 강간 살인자로 적극적으로 의열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장윤규를 봐줄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사건에서 이 수사팀장은 이미 피의자 신분이고 향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피의자 나아가 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 부실 수사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추가적인 해명이나 적극적인 항변이 필요한 대목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 타이로 확보하지 못했던 수준을 넘어서서 당시 압수수색 당시 체증 영상을 삭제 지시한 정황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관련된 수사 보고, 즉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의심된다는 수사 보고가 올라오면 묵살화했다는 정황, 이까지는 부실 수사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나아가서 이 사건 문제 가 크게 불거졌을 때 경찰 윗선에서 검찰에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추가로 이송하라는 추송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불응 조치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수사 팀원들이 윗선의 지시, 수사 팀장에 관련된 부당한 지시 의혹을 여러모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각종 진술을 배척할 만한 해명을 내놓을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현재까지 정황에 비춰보면 이 수사 팀장의 증거 인멸 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은 벗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와 같은 항변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 수준이 아니라 그를 넘어선 윗선, 예를 들면 형사과장이나 경찰서장, 그를 넘어선 지방청 단위 등 더 윗선의 추가 개입 의혹과 관련된 단서를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3: 뭐 장윤기를 봐줄 의도는 없었다라고 하지만 장윤기가 저지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성범죄 사건이고 살인 사건이 분리배당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도 이렇게 한 명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분리배당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2: 원칙은 분리가 맞습니다. 그 이유가 성폭행, 감금, 스토킹 사건은 여성 청소년과가 담당하고 살인 사건은 형사과 강력팀이 담당하는데 만약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동일했다면 한 부서가 담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동일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피의자만 동일한 사건이다 보니 여성 청소년과와 형사과 강력팀이 각각 수사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 단계에서 피의자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여성 청소년과나 형사과 강력팀의 모든 사건을 배당한다면 배당받은 부서에서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스토킹 범죄가 벌어졌고 그 이후에 다른 피해자를 살인하는 살인범행이 추가로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살인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과 강력팀이 여성 청소년과가 담당하던 스토킹 사건을 가져와서 동시에 수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고 그와 같은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귀 기울여서 들여다봐야 할 대목으로 보이고 특히나 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합병해서 수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여성 청소년과에서 수사해온 성폭행, 스토킹 사건의 정황에 비춰볼 때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 네, 앞서 그 설명해 주실 때 관계성 범죄라는 용어를 쓰셨잖아요. 근데 그 용어를 지금 사건 초기에 광산 서장도 쓴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수사팀에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관계성 범죄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2: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늘상 서로 대면해야 할 관계에 있는 이들 사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를 관계성 범죄라고 읽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난 3월 14일에 스토킹 범행을 반복하다 전 연인을 살해한 김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관련된 수사 라인에서 징계와 무더기 형사 수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5월 5일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자 광산경찰서장이 이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느끼고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한 관계성 범죄를 다루지 못한 데 대한 징계 책임에 상당한 우려를 느끼고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수사팀원에게 지시하였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장윤기가 이 피해 여학생을 일방적으로 알았다는 사정을 광산경찰서장이 인지했는지 여부는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광산경찰서장에게도 충분한 해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스토킹 정황이 엿보이고 상당 부분 관계성 범죄로 분류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이 뒷받침됨에도 불구하고 조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충분히 적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나 광산경찰서장은 경무관 직위로서 일선 일반 경찰서장보다 높은 직급의 경찰서장인데 특별한 청탁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향후 승진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저질렀다고 충분히 전체 구조를 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예. 자, 이런 윗선 개입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또 경찰이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의도된 부실 수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초반에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이것이 이제 무능에서 비롯된 내가 수사를 좀 잘 하지 못해서 이렇게 불거진 문제다라고도 이 수사팀장이 변명을 하기도 했었고 네. 그런데 이미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라든지 특별수사단의 중간 브리핑 내용을 보면 5월 5일에 이러한 범행이 발생했고 5월 8일 그러니까 3일이 지나서 장윤기가 이미 이 고등학생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경찰들은 알았다. 수사팀에서는 알았다라는 지금 이 내용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사 초기 단계, 극초기 단계에서 이미 이러한 연관성이라든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 범행을 했을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놓쳤다라는 것은 사실은 부실수사로 보기는 좀 어렵고 고의가 내포된 조직적으로 이것을 은폐하려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증거들을 인멸하고 하려나 라고 하는 혐의를 받기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일환에서 수사팀장이 사실상 범죄 혐의에 어느 정도의 소명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예정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이 취지에서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은 부실수사였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부실수사가 아닌 것은 이미 드러났다라고 보고 그 이후에 그러면 이것의 수사의 범위, 대상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예. 자, 이렇게 지금 장윤기 사건을 짚어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4: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 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 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제19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하여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습니다. 나아가 내부 비리 감찰 척결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민주적 통제 장치와 기관 간 견제 균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문민 통제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 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민주적 통제와 독립적 감시를 실질화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조사관이 부실 불공정 수사와 검사 보완 수사 요구 미조치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증거 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경찰 외부의 시각으로 발본 색원하겠습니다. 한편 이의제기 사건을 심의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시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확대하는 등

0: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출범할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를 통해 부실 수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만일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협력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수청의 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타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범법 행위 및 비위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경찰의 기강을 확실히 바로잡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대책은 끝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시작입니다. 정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겠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 들으신 것처럼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또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죠.
2: 네,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순환 인사제의 전면 도입 그리고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감시 통제를 전담으로 하는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자, 일단 그 행안부 장관이 밝힌 이 대책들과 관련해서는 좀 잘 작동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3: 행정안전부 장관의 브리핑 중에는 크게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예. 먼저 순환 인사 제도인데 현재 네. 경찰관은 지방청 내부에서는 떠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즉 지방청 내부에서 경찰서를 이동하는 경우는 있어도 예. 그 지방을 떠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승진하였을 때 2년 정도 그 지방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다른 지방으로 떠나지는 않는단 말씀.
1: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향찰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3: 그렇습니다.
1: 있는 거잖아요.
3: 지금 순환 인사제를 도입한다면 현재 검찰처럼 수시로 지방과 수도권을 오고 가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예, 예. 다음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신설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 내부 비리는 감찰 기능에서 먼저 감찰을 진행해보고 징계를 넘어서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수사 의뢰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비리 수사대를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의미는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곧바로 감찰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서를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 감찰을 배제하고 곧바로 수사를 실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나아가서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수사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 요구권은 규정되어 있는데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검찰이 수사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나아가서 어떠한 형태일지는 귀추가 주목되는데 단순히 경찰서 내부에서 수사관을 변경하기보다는 경찰관서를 변경하거나 오는 10월 2일 설립된 중수청에 관련된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수사팀 변경도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 내부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를 경찰이 다시 한번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권 변경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다시 한번 숙고할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1: 예, 지금 이번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들을 본다면 어느 정도 좀 보완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4: 지금 기존에 요구가 되고 있던 이야기가 되고 있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 남기는 그 상황보다는 한 발 짝 나아간 대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제 쭉 브리핑을 들으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사실 내부 수사, 그러니까 내부 비리에 대해서 수사대를 설치를 하겠다, 예. 수사 인권 감찰 조사 기구를 이제 설치를 하겠다.

0: 이런 것들이 사실 경찰의 내부 조직과 완전히 단절된 별도의 기구여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하나가 생각이 들고요.
1: 네.
0: 더불어서 그러한 완전히 연관성이 배제된 외부의 기구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외부 기구가 사실 강제적으로 수사를 한다라든지 강제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해서 어떤 뭐 압수수색이나 아니면 이것들에 대해서 들여다볼 권한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마련이 되는 그러한 기구에 그칠 가능성이 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든지 실효성 있는 그런 체계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증거인멸이라든지 부실수사의 경찰에 대해서 샅샅하게 조사를 하고 외부 시각으로 발본색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외부 기관이 증거인멸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이 수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누락됐는지 세세하게 사실 알기는 힘들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이 대응책이라든지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보안 수사권을 존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크게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행안부 장관의 발표에서 보안 수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번 사건 이후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이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범죄 피해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2: 검찰의 보안 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0: 세종
2: 구멍과도
0: 집단
2: 같았습니다.
0: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3: 가해자가 아니라고 딱 한번 둘러대자 경찰은 그냥
0: 부산
3: 넘어갔습니다.
0: 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3: 그의 휴대폰 포렌식에는 서면 살인, 서면 강간이라는 자백에 가까운 검색 기록도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혈흔 사진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고 가해자의 옷과 신발도 즉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골든타임 첫날을 놓친 것입니다.
1: 조금 전에 행안부 장관의 대책과 더불어서 이 피해자들의 이런 절절한 호소가 앞으로 있을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4: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검경 수사권 논의의 기본 원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면 선별수사와 사실관계의 왜곡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원칙이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보안수사 요구권 폐지 논의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장윤기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은 그와 별개의 문제, 부실수사 나아가 피해자 보호의 문제가 불거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는 보안수사 요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0: 예.
4: 그 다음으로는 보안수사권을 그대로 폐지하되 보안수사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 담당 수사기관을 변경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수 있고 특히 오는 10월 2일 도입될 중수청은 6대 범죄와 경찰, 공수처, 법원 공무원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 만큼 중수청에 수사기관 변경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서 현재도 경찰의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령 위반과 수사권 남용이 있을 때는 검찰이 시정 조치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데 피해자가 직접 검찰에게 시정 조치 요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경찰에게 사건을 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어떠한 방안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될지 숙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피해자 이와 같은 발언이 일정 부분 정책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5: 예. 이런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결국 이제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수사팀 관계자들이 장윤기 아버지하고도 뭐 일각에서 처음에는 5차례 정도 통화를 했다라고 했었는데 중간 수사 결과 12차례로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럼 이런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피의자 전환이라든지 수사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0: 지금 이 장윤기 아버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5: 네.
0: 불러서 조사를 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증거인멸 행위를 사실 저질렀죠. 하지만 이제 가족이잖아요. 친족이고.
5: 네.
0: 그래서 친족 특례에 따라서 사실 처벌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는 단순히 이 장윤기의 주거지에 있던 휴대전화 소각하고 리얼돌들을 이제 분해해서 버리고 이런 부분만 문제 됐을 때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에서는 12차례 이제 수사팀장과 통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어디 버렸나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고 언제 영장이 신청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압수수색이 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까지 다 제공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본인이 한 증거인멸의 행위를 떠나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을 한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있다면 혹시나 교사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공무상 알릴 수 없는 그러한 공무상 기밀 누설이 있다라고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아버지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전환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직 수사가 다 완결된 상황이 아니라 이제 중간 브리핑을 한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참고인 신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동갑내기 친구를 살해한 후에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했던 사건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4살 정재환인데요. 자, 일단 신상 공개에 어떤 점이 좀 고려됐을까요?
4: 이미 지난 5월 내지는 5일, 6일 전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피해의 중대성과 범죄의 잔인성 그리고 범행 증거 충분,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취지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예. 이 사건은 경산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친구를 살해하고 그 살해의 범행 수단도 상당히 잔혹했을 뿐만 아니라 애원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물어 뜯는가 하면 또 다른 인물에게 나 귀엽지 으하하 웃는 모습, 엽기적인 가해 행각도 보인 사건입니다. 예. 중대성도 인정되고 잔인성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실무상으로는 신상정보 공개를 하는 이유가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공공의 이익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이라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5: 예,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정재환이 순찰차와 맞닥뜨렸는데 순찰차에서 경찰이 내리지 않고 잠깐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고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경찰이 112 상황실에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어요.
0: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만 저 지금 마주한 그 상황은 누가 봐도 정말 이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나체 상태에서 혈흔이 범벅이 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길을 지나가고 있는 성인 남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신고가 없었더라고 하더라도 신병 확보를 가장 최우선으로 해서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고 물론 시도는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정재환이 저렇게 도망치면서 빠르게 이제 달려가면서 놓쳤고 그 이후에 정재환이 향한 곳은 어디냐라고 보면 범행이 일어났던 장소로 다시 갔고 네. 거기서 친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피해자의 친구들에 의해서 제압당한 이후에 체포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정재환을 마주쳤을 때 이것을 신병 확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하나 남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발견된 곳이 범죄의 현장이었는데 그것도 친구들에 의해서 제압된 이후에야 신병 확보를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통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면으로 이렇게 가해자와 마주쳤지만 피의자와 마주쳤지만 즉시 하차해서 제압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이제 단순하게 나체로 피를 묻히고 돌아다니는 어떤 남성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 사안의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읽히기도 하고 예. 발견해서 멈추라고 했지만 이제 도망쳐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여서 사실은 지금 뭐 장윤기 사건과 더불어서 이 경찰의 어떠한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이렇게 딱 신병 확보를 했었으면 참 좋았는데 라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섞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1: 네, 경찰의 초동 대응에 분통이 터졌던 유족이 정재환에게 시체 손괴 혐의를 추가해달라면서 경찰에 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4: 이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알몸 상태로 편의점 등 거리를 돌아다니다 예. 범행 현장으로 돌아온 정재환은 피해자 옆에 눕거나 금품을 가져가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체 손괴가 의심된다며 유족 측이 추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실무상 이 사체 손괴 혐의로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도 흔히 있고 실제로 사체 손괴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원에서는
6: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4살 정재환의 신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유가족 측은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을 박성배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7: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0: MG 새마을 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 금고.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9: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0: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1: 건강기능식품.
12: 조금 전 뉴스에서 전해드린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청년미래 비서관직 신설 관련 브리핑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장윤기 사건 관련 브리핑은 지연 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교통안전 1분 턱.
14: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1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6: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7: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톡.

올리면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에 빠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수 부진과 인건비 부담 증가를 근거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거죠. 이후 양측은 12차례나 수정안을 주고받으면서 금액 차이를 130원까지 줄였지만 결국 합의는 불발됐고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표결에 붙여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게 내년 최저임금은요, 시간당 1,700원으로 확정됐죠. 시급 1,70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223만 6,300원이고요. 같은 조건으로 일하더라도 올해보다 월 7만 9,420원을 더 받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경기 남서부는 5mm 안팎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충청에 20에서 60mm, 남부지방은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호남 서해안 지역은 10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과 제주에 비가 이어지고요. 모레는 전국에 또 한 번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사고 소식이 많은데요. 5건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판교분기점에서 3개 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성남요금소부터 판교분기점까지 6km 정도 밀립니다. 사고 소식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평 부근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여파로 인천요금소에서 부평나들목 구간 3km 정도 밀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북상주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수습 중입니다. 북상주 나들목에서 정체고 창원 방향은 장현터널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치악 1터널 부근 갓길에도 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가는 길 5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이고요. 잠실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포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와 와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매일 롤러코스터처럼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며 요동치는 코스피가 오늘은 급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수가 7000선 아래로 깨지면서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뒤 지금은 5%가량 지수가 빠진 모습입니다. 거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2: 네,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1: 오늘은 어떤 이유로 코스피 지수가 내려가고 있습니까?
2: 네, 일단 간밤 미국 증시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한때 6,700선까지 떨어지면서 낙폭을 키웠는데 지금은 6,8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6.3%가량 떨어진 건데 7,000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정규장 시장 직후에는 매도세가 몰렸습니다. 10분 만에 올해 19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였습니다. 월요일은 폭락으로 서킷 브레이커, 수요일엔 반등의 매수 사이드카, 오늘은 다시 급락세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피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하락세는 간밤 미국 증시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빠졌고

0: 미국에 상장된 SK 하이닉스 ADR 주가도 9% 떨어지면서 반도체가 이끄는 우리 국내 증시에도 파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오늘 오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기존에 예상됐던 아닌 만큼 선반영됐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앞으로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앞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오늘도 코스피 하락세를 이끈 건 반도체 대형주들이죠.
0: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25만 원대까지 지금 내려간 상황이고 SK 하이닉스는 200만 선은 물론 190만 원 아래로 내려가서 186만 원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7% 그리고 10% 이상씩 주가가 급락한 건데 커다란 반등 없이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이두 종목의 레버리지 ETF 상품이 코스피의 하락폭을 더욱더 키우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어건 금융위원장은 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서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동반으로 매도에 나섰고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어제보다 지수가 크게 빠지면서 800선이 깨지기도 했는데 한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80원 초반대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정윤우입니다.
1: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거칠게 비판한 데 대해서 친명계를 중심으로 사이비 예언자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도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관련 질문에 노코멘트라고만 답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1: 네, 유시민 작가의 수위 높은 비판을 두고 친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군요.
2: 네, 어제 유시민 작가는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것 같은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며 아주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직격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 반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친명계 최대 계파 조직으로 꼽히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논평을 내고 유 작가는 사이비 예언자가 되려는 것인가, 지식 소매상이 아니라 지식 돌팔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당내 최연장자인 오선 중진 박지원 의원은 SNS에 DJ 정부 때도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힌 유 작가가 아니었느냐며 이 대통령은 필연적 성공의 길로 갈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썼습니다. 친명계 강득구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유 작가의 비판이 금도를 넘었다며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당내 파열음은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부터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도 시작됐습니다. 고민정, 송영길 당대표 후보들도 유 작가의 발언이 대화나 토론을 막는 방식이다,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정청래 전 대표는 기자들이 유 작가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자 내 생각을 물어보라며 노코멘트 하겠다고만 거듭 대답했습니다.
1: 네, 검찰 보안수사권 관련 논란도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이죠?
2: 네, 최근 민주당 내선 검찰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관한 신중론이 급부상하고 있죠. 이를 겨냥해 어제 유 작가는 검찰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정청래 후보도 보안수사권을 남겨두게 되면 검찰이 보인 무소불위 행태가 되살아날 거라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거듭 외쳤습니다. 유 작가 발언을 고리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한 건데요.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보면서 침묵을 지키고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1: 국민의힘은 오늘도 장외 투쟁을 이어간다고요?
2: 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응하지 않고 대여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잠시 뒤인 오후 3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 모여 결의대회를 엽니다. 당내 투톱인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포함해 당 지도부가 총출동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입틀막법이라고 명명한 개정정보통신망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야당이 추천하는 국민 선관위 특검을 받아들이라는 내용이 담긴 시민 서명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합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동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승조원의 실종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친 게 맞는다면 명백한

0: 한 탄핵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처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자신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쿠팡을 겨냥했습니다. 정보 유출 제재 강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라며 특정 기업을 고려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2: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2일차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 현황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부담비용이 보안비용보다 적다 보니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한 제재 금액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과징금 액수가 좀 늘었는데 이를 두고 자신들을 표적으로 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실상 쿠팡을 겨냥한 거로 해석되는데요. 이 대통령은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른 거란 점을 충분히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강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이례적으로 임기 중 귀국하는 등 이른바 쿠팡 사태가 한미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걸 염두에 둔 거로 보입니다.
1: 또 오늘 업무보고에선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의 악용 문제도 다뤄졌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정부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련 사안이 논의됐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이나 사진 등을 만드는 기술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를 악용한 실태를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또 앞서 모두 발언에선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에 의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규제기관으로서 방미통위의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전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도 진행됐는데요.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을 인류가 불을 발견한 것과 비교하며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AI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거듭 내비쳤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 업무보고 일정도 정리해 주시죠.
2: 네, 오후 1시 50분부터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최근 논란이 된 인천공항 주차장 운용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공항공사가 직원들에게 정기주차권을 과도하게 발급해 공항 이용객들의 주차난을 키웠다는 논란을 꼬집은 겁니다. 국토부가 주택 관련 주무부처인 만큼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언급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현재 업무 보고가 진행 중이라 이 사안은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부터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업무 보고도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1: 정부와 여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신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창설 시기는 오는 10월까지 여론 수렴에서 정하겠다고 했는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궐기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이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결정된 건 장소밖에 없는 겁니까?
3: 네, 안규배 국방장관이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기본 구상을 밝혔고 이후에 국방부가 추가 브리핑까지 했는데 일단 대전 자운대에 통합사관학교를 창설하는 방향 아래 세부 계획은 오는 10월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전 자운대는 합동군사대학을 비롯해 이미 임관한 현역 장교들을 교육하는 시설이 밀집한 곳으로 국방부는 이 자리에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의 조감도도 공개했는데 4년제 국군사관학교 아래 기존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학부 형태로 두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인공지능 무인화하는 미래 전장 환경과 인구 절벽에 대응하려면 육해공 장벽을 뛰어넘는 통합형 인재 육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이스트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등 우수 연구기관이 인접한 대전 자운대에 통합학교를 세우고 과감한 집중 투자를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교육기관을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현재 24% 수준에 불과한 민간 교육기관 교수 비율을

0: 50% 이상으로 늘리고 국립대학 수준으로 처우를 보장해서 우수한 교원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다만 통합사관학교의 구체적인 창설 시기는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2028년부터 통합생도를 선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국방부는 현재 생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미래 생도들이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줄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국방개혁이 치열한 진통을 겪고 있고 또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을 실감하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고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사관학교 통합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논의됐던 개혁 과제라며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기존 사관학교의 전통과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획책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궐기 반대 투쟁을 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다양한 직업의 현실을 풍자해 인기를 끈 개그우먼 이수지 씨의 유튜브 채널 제작진이 재선거 구호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재미보다 불편함을 먼저 느끼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2: 개그우먼 이수지가 민원인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그린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3: 어르신 지금 업무 시간이 아직 아니어서요.
4: 아니 앉아있는 김에 좀 해주면 되지. 일도 안 할 거면 거기 못하러 앉아있어. 세금만 축내고 말이야.
2: 황당한 민원인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선거 구호가 자막으로 짧게 등장합니다.
5: 그래도 하나씩 처리해보려는데요.
2: 이후 참정권을 위한 재선거 요구를 악성 민원과 같은 맥락으로 표현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제작진은 즉각 장면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장면을 사용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참정권 문제를 제기한 재선거 구호가 어떻게 정치적 입장이냐는 반문이 이어지는 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예능으로 풀어냈다가 논란으로 이어진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올해 초 순직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사인을 맞추라는 OTT 예능 프로그램도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제작진은 고인을 기리기 위해 실명과 사진을 사용했다는 입장이었지만 고인 모독이라는 비판에 결국 재편집해야 했습니다. 보통 웃음은 규범을 깨는 데서 발생하지만 그 상황을 얼마나 나와 거리가 있는 일로 느끼는지가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라고 느끼는 현실엔 쉽게 웃지 못하지만 남의 이야기라고 느끼는 현실은 같은 농담도 더 쉽게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의 서사는 공감과 웃음을 끌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이 누군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갈등이거나 상처라면 웃음보다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6: 아르헨티나가 메시 이도움으로 잉글랜드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이 맞붙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은 오는 20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4시 미국 뉴저지 메트라이프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7: 네, 리오넬 메시가 벼랑 끝에서 아르헨티나를 구해내며 두 대회 연속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1: 네, 메시는 잉글랜드와의 준결승전에서 후반 막판 도움 두 개로 팀의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축구 종가 잉글랜드도 넘어섰습니다. 잉글랜드는 후반 10분 앤서니 고든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공격적으로 선수를 교체하며 파상 공세를 펼쳤고 잉글랜드는 픽포드 골키퍼의 선방으로 버텼습니다. 잉글랜드는 메시의 슈팅은 한계로 막았지만 그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공격은 막지 못했습니다. 후반 40분 메시는 잉글랜드 선수들이 자신에게 몰리자 빈 공간에 있던 엔소 페르난데스에게 공을 내줬고 페르난데스는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메시가 이번에는 오른발 택배 크로스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헤더 역전골을 돕습니다. 주로스는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로 올려준 크로스였습니다.

0: 잉글랜드는 선제골을 넣은 뒤 수비 라인을 뒤로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패착이 됐습니다.
1: This is way bigger than anything. Beating England in the semi-finals.
2: 준결승에서 잉글랜드를 이겨 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0: 걸어 다니다가도 결정적일 때 스피드를 내고 슈팅할 때와 패스할 때, 드리블할 때를 선택하는 판단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축구 천재 메시. 음바페와 함께 8골로 득점 공동 1위인 메시는 월드컵 최초로 득점상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결승은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 3, 4위전은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대결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3: 네, 월드컵 소식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3: 예. 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엄청난 대역전극이 펼쳐졌죠.
4: 네, 2-1로 아르헨티나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사이는 단순히 이번 월드컵 준결승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축구를 잘하는 두 나라이기 때문에 큰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두 나라는 철천지 왼수 관계라고 불러야 될 정도로 네. 네, 역사적으로 포클랜드 전쟁이라는 전쟁을 치른 사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월드컵 역사상 1966년, 그리고 1998년, 2002년 네, 이렇게 이어지는 서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서사를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짧은 것 같고 어쨌거나 이 두 나라는 정말 앙숙이고 사이가 안 좋은 나라다. 그런데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맞대결을 펼친 거잖아요. 잉글랜드가 55분에 고든 선수의 선제 득점이 나오면서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토마스 투헬 감독도 그렇고 잉글랜드 벤치도 그렇고 더 적극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기보다는 잉글랜드도 이 무대까지 오는데 체력 소모가 극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으로 점점 내려가면서 경기를 지키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그 다음 시간을 모조리 자기 무대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네네. 그 이후로 일방적인 경기 운영이 이어졌고 일방적인 공격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잉글랜드가 수비를 단단하게 만들면서 걸어 잠궈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서 찬스를 아르헨티나에게 많이 내줬습니다.
3: 예.
4: 네, 그런데 그래도 잉글랜드가 실점하지 않고 어찌어찌 80분을 넘겼는데 85분에 리오네 메시의 패스를 받은 엔소 페란데스가 동점골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92분에 다시 한번 리오네 메시의 패스를 받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정말 아르헨티나가 극적으로 결승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5: 예,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리오넬 메시가 오늘 골은 없었지만 두 개의 골에 모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리오넬 메시의 활약상도 좀 분석을 해주시죠.
4: 리오넬 메시의 활약상을 제가 일일이 나열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실례인 것 같아요. 예. 그냥 리오넬 메시가 이 경기에서도 리오넬 메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아마 이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리오넬 메시 선수가 8강에도 득점을 못했고 그리고 오늘 잉글랜드와의 4강전에서도 골은 기록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카타르 월드컵 16강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공격 포인트는 지금 매 경기마다 계속 뽑아내고 있거든요. 네, 무려 11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게 뭐 지난 16강부터 해서 뭐 연속 경기 골도 기록을 하고 있다가 그 연속 경기 골 기록은 9경기에서 중단이 됐어요. 네, 그런데 공격 포인트는 아직도 계속 만들어내고 리오넬 메시 선수가 8강에도 골 넣지 못했지만 승리하는 데 주인공이었고 오늘 잉글랜드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없었다면 과연 아르헨티나가 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을까? 네, 이거는 의문이 아니라 그냥 안 됐을 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3: 예.
4: 네, 그 정도로 중요한 순간에 리오넬 메시 선수가 빛났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재미있었던 것은 결승골을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터뜨렸잖아요. 원래 그런 골을 터뜨리면 극적인 순간이었고 그리고 결승골이 될 확률이 누구보다 높았기 때문에 모든 선수단이나 동료들이 이제 라우타로에게 달려가잖아요.
5: 그렇죠.
4: 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시스트를 한 리오넬 메시에게 모든 선수단이 달려 들어가면서 약간 라우타로 선수가 좀 외롭게 셀레브레이션 하는 모습도 좀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3: 예. 말씀해 주신 그 결승골의 도움이 사실은 메시 하면 왼발을 잘 쓰는 선수잖아요. 근데 오른쪽 발로 공을 띄웠어요.
4: 오른쪽 측면이었습니다. 근데 리오넬 메시 선수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왼발을 좋아하는 선수고요.
3: 네.
4: 왼발의 뭐 감각, 그러니까 왼발의 감각으로 제한하기에는 뭐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역사상으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인 건 맞는데 오른쪽에서 계속 리오넬 메시 선수가 왼발로 이렇게 골라인 쪽으로 감는 크로스를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크로스가 잉글랜드의 수비진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에서 돌발상

0: 하긴 했는데 리오넬 메시 선수가 1대1을 시도했을 때 잉글랜드 수비진은 당연히 왼발을 막았어야 됐겠죠. 네, 한 곳을 선택을 했어야
1: 그렇죠.
0: 되니까. 근데 심지어 협력 수비가 붙었거든요. 협력 수비가 붙어야지만 리오넬 메시 선수의 왼발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리오넬 메시의 선택은 왼발로 감는 크로스를 선택한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가면서 오른발로 넘겼거든요. 근데 그 오른발 크로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날아갔어요.
2: 그러게요.
0: 네, 수비 한 명을 완벽하게 넘기면서 크로스할 때 중요한 거는 앞에 첫 번째 수비수를 완벽히 넘기면서 동료에게 정확하게 날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오른발 크로스가 그렇게 날아가면서 아르헨티나가 역전골, 결승골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1: 네, 그야말로 잉글랜드의 수비진이 좀 허를 찔린 그런 순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리오넬 메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조금 전에 저희가 김동민 기자 리포트에서도 걸어 다니다가 찬스를 만들어낸다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리오넬 메시의 전체 이동 거리의 47%가 걷는 상태에서 만들어진다. 요런 그런 지표가 좀 있었는데, 정말로 효율성 있게 경기를 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리오넬 메시 선수는 전성기 때도 많이 걸어 다니는 선수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오넬 메시가 이제 39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90분 내내 뛰어다니지 못하는 상태가 전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전성기 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이게 뭐 농담이 한80% 이상 뭐 섞인 얘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성기 때는 그렇게 어슬렁 거리다가 공 잡으면 수비수 한 3, 4명을 제쳤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리오넬 메시 선수가 많이 이게 인간미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어슬렁 거리다가 공 잡으면 한명 정도는 그래도 아직 제치더라고요. 네, 한 명은 여전히 제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잉글랜드 대표팀 역시도 리오넬 메시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또뭐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대인 방어라든가 이런 준비를 뭐 했겠어요. 네, 하지만 리오넬 메시 선수가 그걸 모두 다 이겨냈고, 그리고 그렇게 그라운드에서 서 있는 동안에 리오넬 메시 선수를 지도했던 많은 감독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경기를 어떻게 할지 계속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늘 새벽 경기도 리오넬 메시 선수가 전반전에는 중앙 쪽에 좀 치우치려고 하는 그런 아르헨티나의 전술적 선택도 있었고, 리오넬 메시가 중앙에 와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가 후반에는 완전히 오른쪽 사이드로 위치를 바꿨거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계속해서 교체 투입을 하면서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도 오른쪽 사이드였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모두 다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리오넬 메시 선수는 걷고 있어도 걷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축구에서 한 명이 그렇게 서 있고 걷고 있으면 원래 상대 팀들이 신경을 안 써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그래야 맞는 거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경기를 바꾸거나 활약을 해주기 때문에
2: 상대팀이 불안하겠네요.
0: 상대팀은 그래서 정말 곤란한 거죠.
1: 자, 이렇게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결승전이 결국 성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메시는 오래전 특별한 인연이 있는 선수와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무슨 인연인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20살의 리오넬 메시가 한 아기를 씻기고 있습니다. 남다르게 튼실했던 이 아기의 이름은 바로 라민 야말 맞습니다. 아르헨티나와 결승전을 앞둔 스페인의 초신성, 바로 그 라민 야말입니다. 자, 19년 전에 이 사진을 찍었던 사진 기자,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3: 자신은 18살, 20살 정도였어요. 출연장에 있는 욕조에 물이 채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아기가 있었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처음에 아기를 어떻게 안아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당시 사진 기자입니다.
1: 당시 바르셀로나의 유망주였던 메시는 스페인 지역 신문과 유니세프가 공동 주최한 자선 달력 촬영 행사에 참여했는데, 이 행사에 당첨된 게 바로 라민 야말의 가족이었던 겁니다. 야말은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을 거쳐서 메시의 후계자라고 불리면서 결국 지난해 등번호 10번의 새 주인이 됐는데요. 황제의 대관식이냐, 아니면 새 시대의 개막이냐, 영화 같은 두 사람의 인연은 결국 월드컵 결승 무대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메시와 라민 야말의 대결이 결국은 성사됐는데, 아무래도 이 스페인 팀에서도 주목되는 선수 라민 야말, 또 여러 선수들이 또 있겠죠?
0: 스페인 대표팀은 모든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내면서 결승 무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정말 조직적으로 뛰어난 팀이고요. 그리고 압박의 강도도 좋고 스페인 대표팀도 물론 이제 아르헨티나 대표팀도 그렇고

0: 그렇습니다만 감독이 장기간 동안 팀을 지휘하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팀이거든요.
1: 네.
0: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주목받아도 괜찮지만 뭐 그중에서도 당연히 스페인 대표팀의 에이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라민 야말입니다. 네,
2: 예.
0: 물론 이제 로드리 선수가 그 얘기를 들으면은 좀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네,
2: 섭섭하겠네요.
0: 로드리 선수는 정말 스페인 대표팀의 컨트롤 타워고
2: 예.
0: 라민 야말 선수는 그 스페인 대표팀의 어떤 시스템을 마무리 지어주는 네, 그런 이제 공격적인 방점을 찍어주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두 선수가 주로 뛰게 되는 위치도 좀 오른쪽 윙포워드, 그리고 좋아하는 발도 왼발, 네, 이런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대표팀도 이번 대회에 임하기 전까지도 당연히 우승 후보였는데 라민 야말 선수가 대회 전에 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라민 야말 선수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이번 대회를 치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고요. 실제로 그게 된다면 스페인도 당연히 우승을 할수 있는 팀이고,
2: 예.
0: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 스페인은 대체자가 없다는 점에서 좀 불안하다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1: 예.
0: 하지만 라민 야말 선수가 그래도 계속해서 경기에 투입이 됐고 또 경기를 치르면서 라민 야말 선수도 컨디션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컨디션의 정점을 보여줬던 게 프랑스전이었거든요.
2: 예.
0: 네, 그렇기 때문에 라민 야말 선수가 이제 결승전에서 리오넬 메시를 만나게 됐는데 이 경기는 여러 가지 이제 관전 구도, 관전 포인트, 대결 구도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라민 야말이 활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리오넬 메시가 활약을 할 것이냐, 이것도 뭐 당연히 이 경기를 지켜보는 저희 팬들의 관점에서는 뭐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관전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1: 네. 관전 포인트 얘기를 해주셨는데, 준결승까지 7경기를 치르면서 아르헨티나가 19골, 그 출전국 최다 득점을 했거든요. 반면에 스페인은 7경기를 치르는 동안 한 골밖에 내주지 않는 철벽 수비를 펼쳤습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0: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압축하기는 저는 좀 쉽진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가 어떤
1: 수비도
0: 창의
1: 잘하네요. 예.
0: 팀이라기에는 결정력이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1: 아.
0: 있어요. 네, 그리고 어쨌거나 경기를 뒤지고 있을 때나 최대한 공격지향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 경기를 뒤집으려고 하는 네, 그런 어떤 폭발력을 보여주는 반면에 스페인은 정말 90분 동안의 경기를 컨트롤하려고 하거든요.
1: 네.
0: 그렇다고 해서 스페인이 방패다라고 하기에는 내려서 수비하고 이런 거는 스페인 대표팀이 좋아하지 않고요. 공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네,
1: 예.
0: 가지고 있고 패스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가려고 하고 공격 시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창과 방패의 어떤 대결로 압축하기에는 스페인은 정말 90분 동안 경기를 통제하려 하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주도하에 경기를 하려고 하는 팀이고요.
1: 예.
0: 아르헨티나는 뒤지고 있을 때나 이기고 있을 때나 이제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상대를 어떻게든 제압하려고 하는 네, 그런
1: 기회를 순간
0: 굶주린
1: 노리는
0: 맹수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네,
2: 예.
0: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월드컵 2연패. 아르헨티나는 단한 번도 월드컵에서 연속 우승을 하지 못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월드컵 연속 우승이 1980년대에 30년대에 이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58년, 62년에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연속 우승을 한 이후로 그 누구도 월드컵 2연패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아르헨티나가 디펜딩 챔피언이기 때문에 64년 만이죠. 네, 64년 만에 그 대업을 이룰 수 있을지도 이 결승에서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2: 자, 지켜봐야 된다고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 개인적으로는 객관적인 전력은 스페인이 앞섭니다. 네, 그리고 스페인은 모든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자기 역할을 해내면서 정말 뛰어난 조직력을 보여주거든요.
1: 네.
0: 네, 그런데 제가 이번 월드컵 우승부터 시작해서 정말 찍는 족족 다 빗나가고 있어서
1: 예.
0: 빗나가고 있어서 이
2: 네.
0: 결승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1: 네.
0: 거잖아요.
2: 그렇죠.
0: 네,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1: 예.
2: 지켜보겠습니다.
1: 결과는 20일 새벽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이 커지면서 정부가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2: 네, 경찰 내부 비리를 막기 위해 순환 인사를 실시하고 직계 존비속 사건의 경우 자진 신고와 상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행안부 장관이 직접 사과를 했죠?
3: 그렇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짬이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5: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4: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3: 이어 윤 장관은 부실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한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차진 신고로 제19 감싸기 관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비리 척결에 그치지 않고 민주적 통제 장치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 통제 시스템도 언급했는데요. 우선 경찰에 대한 문민 통제 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 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해 민주적 통제와 독립적 감시를 하며 경찰이 검사 보안 수사 요구에 조치하지 않으면 전문성을 갖춘 민간 조사관이 독립적으로 조사해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발본색원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아울러 출범을 앞둔 공소청과 경찰 사이의 견제 역할도 언급했는데요. 만약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우면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 관서를 변경할 수 있게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 수사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경북 경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24살 정재환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2: 정재환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데 유가족은 심신미약을 노린 꼼수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6: 속옷까지 모두 벗은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섭니다. 몸은 문신으로 뒤덮였고 곳곳이 피투성입니다.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4살 정재환입니다. 경찰은 사건 12일 만에 정재환의 나이와 이름,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증거도 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재환은 범행 직후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편의점에서 태연이 음료수를 꺼내 마셨고 범행 현장으로 돌아갔다가 연락을 받고 온 친구들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유가족 측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는 목적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실제로 정재환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경위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7: 바나나 우유를 집어서 편의점에서 나가면서 빨대까지 챙겨서 나가는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심신미약이 존재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 유가족 측은 경찰의 초동 대응도 부실했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정재환이 범행 이후 경찰차와 마주쳤는데 경찰이 즉시 제압하지 않고 쫓아가기만 했다는 겁니다. 자칫 시신 훼손 등 추가 범행이나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경찰은 첫 신고가 남성이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내용으로 들어왔고 핏자국을 쫓아갔다가 현장에 도착해서야 살인사건임을 확인해 체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정재환을 살인 혐의로 송치한 뒤 유가족 측이 추가로 고소한 시신 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1: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종합특검이 오는 19일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는데 김 씨의 건강 문제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출석 일자는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네, 관저 이전 공사 수주 과정에 영향력을 끼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 특정범죄 가중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서 소환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소환 조사가 연기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9일 경북 영주에서 집중호우로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남성이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경북 영주시 안정면 일원교 근처에서 실종된 70대 A씨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습니다.

0: 발견 장소는 A씨가 실종된 남원천에서 약 12km 떨어진 지점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가 실종된 직후부터 드론과 헬기 등 장비를 동원해 수색을 이어갔고, 일주일 만에 A씨를 발견해 작업을 끝냈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8: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올해로 결혼 10년 차 6살 딸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엄마입니다. 제 남편은 은행원입니다. 돈을 다루는 직업이라 그런지 결혼 초부터 생활비에 인색했습니다. 주식 고수는 계좌를 섞지 않는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대면서 모든 자산 관리는 철저하게 각자 하자고 고집을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제 월급으로 아이 양육비와 자잘한 살림을 도맡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주식을 증여하셨고 남편은 그걸 팔아 현금 7억 원을 챙겼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비밀로 한 채 그 돈을 주식과 해외 채권에 굴려서 현재 10억 원까지 불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생활비 한번 시원하게 안 주더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아버지가 준 돈이야. 내 특유 재산이니까 내 몫은 없어 라고요. 사과는커녕 오히려 저를 욕심 많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은 6살 딸을 데리고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법원으로 달려가서 유아인도 사전처분이라고 하는 거를 신청했고 겨우 아이를 되찾아올 수 있었죠. 남편은 이제 와서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헤어지자. 돈은 한 푼도 못 준다. 대신 일주일씩 번갈아 아이를 키우자. 싫으면 내 경제력을 총동원해서 양육권을 가져오겠다. 이대로 아이를 뺏기게 될까 봐 매일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정말 법원이 남편 말대로 일주일씩 번갈아 키우는 공동육아를 판결할 수도 있나요? 저 역시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불어난 투자 수익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 간의 신뢰를 깨뜨린 남편에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신뢰가 깨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돈 문제 그리고 아이 문제가 한꺼번에 얽히면 갈등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임경미 변호사님,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어린 자녀까지 데리고 집을 나가고 네. 경제력을 앞세워 양육권을 가져오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컸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먼저 재산 문제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편 아버지에게 받은 돈이니까 내 특유 재산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거 증여받은 재산으로 불린 투자 수익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1: 증여 재산의 경우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기에 원칙적으로는 특유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네. 사연자의 경우처럼 증여 재산을 수령한 지 3년이 흘렀고 네. 그 돈을 주식과 채권 등의 투자에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연자님이 가사, 육아, 맞벌이 등으로 내조하여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여 재산이 특유 재산일지라도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투자 자산은 혼인생활 기간 및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 네, 그렇네요. 지금 남편은 숨겨놓은 재산이 드러나니까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남편의 행동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요?
1: 네. 재판상의 이혼 사유 중 배우자가 아기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네. 남편은 거액의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여 신뢰를 깨뜨렸고 문제 해결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린 점은 명백한 유착 사유가 있기에 이혼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0: 네. 그렇네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 배우자가 자산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할까요? 사실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1: 네. 사연자님은 남편과는 소득을 각자 관리하여서 정확한 자산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므로 네.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 자산에 대한 확인을 위해 재산 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남편이 주식계좌를 해지하거나 은닉할 수 있으므로 소송 시작과 동시에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해 숨겨진 자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에 앞서 남편 명의의 주식계좌나 부동산에 대해 미리 가압류를 신청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재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조언하고 싶습니다.
0: 네. 그리고 남편은 지금 돈은 못 주겠다. 그러면서 또 일주일씩 번갈아서 아이를 키우자라고 공동 양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 양육하자고 하는 부분도 큰 문제인데요. 현재 법원이 공동 양육 인정하고 있나요?
1: 네, 법원 역시 이혼 후 부모 모두를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 공동 양육이 인정되려면 부모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없고 양육 방식에 대한 긴밀한 협조 체제와 신뢰가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0: 그렇죠.
1: 또한 두 사람의 거주지가 가까워 아이가 학교나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혼란이 없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연자님의 경우 남편은 재산 분할을 회피하고 경제적 우위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 육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신뢰가 완전히 파탄났고 감정적 골이 깊은 상태이므로 법원은 공동 양육이 오히려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 네. 그러면 공동 양육이 아니라고 하면 한쪽이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남편의 압도적인 경제력 이것 때문에 양육권을 빼앗길 수도 있냐 이거를 좀 걱정하세요.
1: 네, 결론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경제력이 양육권자의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며 현재까지 아이를 주로 돌본 사람이 누구인지, 양육의 계속성과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누구와 더 깊은지가 핵심입니다. 엄마가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남편의 경제력은 양육권 박탈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증여받은 재산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입니다. 하지만 이제 혼인 중 투자로 불어난 수익은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거 재판상 이혼 사유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사연자분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면 재산 조회, 소송 중에 재산 조회를 하시고요. 또 소송 전에 가압류 같은 거를 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이제 파악하고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자팍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의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문을 열고 피서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올여름 해수욕장의 단골 불청객인 바가지 요금과 텐트 알박기를 뿌리뽑기 위해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먼저 파라솔이나 튜브 같은 대여 물품은 지자체가 정한 표준 가격을 지켜야 합니다. 해수욕장 운영을 맡은 단체가 공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받으면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위탁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텐트 알박기도 단속 대상입니다. 해수욕장법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할 수 없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곳에 텐트나 취사 도구를 두거나 차박을 하면서 자리를 오래 차지하면 물품이 철거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간 해수욕장에서 터무니없는 자리세를 요구받거나 불법 시설물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해당 지자체나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불편신고센터로 즉시 접수하시면 됩니다. 올여름은 바가지 요금과 알박기 없는 쾌적한 바다에서 기분 좋은 추억만 한가득 안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옥상 달빛에 없는 게 메리트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일어나셨죠? 해봅시다.
1: 충성!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2: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요즘 날씨는 비가 오거나 덥거나 둘 중 하나인데요. 지치기 쉬운 날씨라서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는데 모레는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은 120mm 이상 오는 곳이 있겠고 충남 지역은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는 낮 기온 차츰 떨어지면서 일요일에는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판교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울요금소부터 5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 방향 북양주 부근 갓길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경기광주 분기점 부근 갓길에도 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잠실대교부터 밀리고요. 가양대교까지 서행 흐름 이어집니다.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입니다. 방화대교부터 서행 중이고 영동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에서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목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7: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이 커지면서 정부가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8: 경찰 내부 비리를 막기 위해 순환 인사를 실시하고 직계 좀비속 사건의 경우 자진 신고와 상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양일혁 기자,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 직접 사과했죠?
9: 그렇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짬이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0: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11: 장관으로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10: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9: 이어 윤 장관은 부실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한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 신고로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비리 척결에 그치지 않고 민주적 통제 장치와 기간 간 견제와 균형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 통제 시스템도 언급했는데요. 우선 경찰에 대한 문민 통제 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 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 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해 민주적 통제와 독립적 감시를 하며 경찰이 검사, 보안수사 요구에 조치하지 않으면 전문성을 갖춘 민간 조사관이 독립적으로 조사해

0: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발본 세원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아울러 출범을 앞둔 공소청과 경찰 사이의 견제 역할도 언급했는데요. 만약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우면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게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수사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양혜혁입니다.
1: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에 나선 경찰특별수사단이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입니다.
2: 장윤기의 아버지와 함께 근무했던 강력팀 팀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구속송치된 강력팀장은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주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강력팀장이 윗선으로 지목한 인물 형사과장에 대해서도 영장이 신청됐죠?
3: 네, 그렇습니다. 광산경찰서 정형사과장 박모 경정인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박 경정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경정은 지난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어제 특별수사단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박 경정은 지휘체계상 앞서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의 바로 윗선입니다.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끼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이 강력팀장과 서장 사이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경정은 특별수사단에 자신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강력팀장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습니다. 이제 수사는 형사과장 바로 윗선인 광산경찰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조만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경찰은 오늘 강력팀장과 함께 근무했던 팀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 네, 앞서 구속송치됐던 강력팀장이 사죄의 뜻을 밝혔다고요?
3: 예, 그렇습니다.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인데요. 어제 검찰의 구속송치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오늘 변호인을 통해 심정을 밝혀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로 적용하지 못해서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제 특별수사단의 중간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실체적 사실관계와 거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장윤기를 봐줄 의도가 없었다면서 더 철저히 수사하지 못해 부실수사가 된 점은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부족한 실수가 의도적 범죄로까지 평가되는 부분은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잘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특별수사단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케이블타이 영상 삭제를 지시하는 등 박 경감의 범죄 혐의가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현재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2: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긴축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바꿨습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한웅 기자,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인상이 결정됐는데 배경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4: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전 9시부터 회의를 시작해 9시 50분쯤 기준금리 인상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고 금통위원 7명 전원이 인상에 동의했습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이후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추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는데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장기간 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누적된 물가 상승 압력이 가장 큰 배경으로 보입니다. 또 수도권 집값 상승과 은행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도 긴축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선회하게 만든 요인입니다. 여기 반도체 수출 증가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는 등 성장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된 점도 배경 중 하나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인해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서 신규 대출이 더 어려워졌고 이미 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은 추산으로는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연 1조 8천억 원 늘어나고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56만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은금통위는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0: 들어갈 필요가 있으며 추가 인상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8월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선 8월에 연속 인상을 하기보다는 한 달쯤 더 데이터를 확인한 후 10월에 추가 인상을 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3.75%인데 한미 금리차가 1%포인트로 좁혀지면서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 하락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부처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자신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쿠팡을 겨냥했습니다.
2: 정보 유출 제재 강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라며 특정 기업을 고려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의 이 발언 어디서 나온 겁니까?
3: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2일차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 현황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부담 비용이 보안 비용보다 적다 보니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한 제재 금액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과징금 액수가 좀 늘었는데 이를 두고 자신들을 표적으로 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실상 쿠팡을 겨냥한 거로 해석되는데요. 이 대통령은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른 거란 점을 충분히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강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이례적으로 임기 중 귀국하는 등 이른바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걸 염두에 둔 거로 보입니다.
1: 네, 오늘 업무 보고에서는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의 악용 문제도 다뤄졌죠?
3: 네, 그렇습니다. 중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관련 사안이 논의됐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이나 사진 등을 만드는 기술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를 악용한 실태를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또 앞서 모두 발언에선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에 의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규제기관으로서 방미통위의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전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도 진행됐는데요.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을 인류가 불을 발견한 것과 비교하며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AI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거듭 내비쳤습니다.
2: 네, 이어서 오늘 오후 업무보고 일정도 정리해 주시죠.
3: 네, 오후 1시 50분부터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 시각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천공항 주차장 운용 실태 등 국토부와 산하기관의 업무 현황을 점검했는데요. 국토부가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만큼 부동산 대책 관련 언급이 나올지 관심이 쏠렸지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 의향 여부에 대한 국민 참관단의 질문에 계속 의견 수렴 토론을 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관계부처 주최 토론회에 이어서 오는 23일엔 이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를 여는 걸 염두에 둔 거로 보입니다. 잠시 뒤인 오후 4시 20분부터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도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2: 네, 대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혁 기자.
4: 네, 대법원입니다.
2: 네, 권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죠?
4: 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선고 기일을 열고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사건 주요 증거들이 압수수색 영장과 무관하다는 권 의원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오선인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집행 종료나 면제 뒤에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도 제한됩니다. 권 의원은 선고 뒤 입장문을 내고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적을 꺾는 일이 정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 보복이 자신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권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잠깐만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대법원 선고가 나왔죠?
0: 네, 대법원은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재판 청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7,11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포인 이정필 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고 또 다른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조건으로 8천만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두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으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는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차명법인 이노베스트 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 모빌리티 주식을 46억 원에 매도하고 이 가운데 24억 3천만 원을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해 횡령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24억 3천만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 청탁 의혹 선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특검의 연기 요청이 접수된 이후 오는 24일로 미뤄졌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순엽입니다.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0: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2: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3: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2: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4: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5: 라디오 청취율 조사.
4: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5: 02.
4: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5: YTN 라디오.
4: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5: YTN 라디오.
6: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7: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7: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4: 어떻게 다르게?
7: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8: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6: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0: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요.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임금이 오르면 소비 여력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거란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 중요한 건 단순히 얼마를 더 버느냐가 아닙니다. 늘어난 소득이 물가보다 빠르게 사라지지 않도록 돈의 방향을 설계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그런 것들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머니 소식 살펴봅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작년 9월부터 1억 원으로 오른 예금자 보호 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 목돈 어떻게 나눠야 안전한지 짚어보고요. 두 번째 코너 굿라이프 상담소에서는 60대 학원 원장님의 보험 리모델링을 통한 노후 전략 방법 살펴봅니다. 세 번째 도너리 상담소 사회 초년생의 고민거리 만기가 된 정기예금 목돈 어떻게 불려야 될지 살펴봅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두 분 모시겠습니다.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최성진 팀장님은 네. 목요일에 이제 또 새롭게 목소리를 전해주시네요.
1: 네, 영광입니다.
0: 알찬 정보들 잘 전해주시길 바라며 네. 오늘도 커피 쿠폰과 상담 신청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애청자 여러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윤철 팀장님 혹시 네. 문자 메시지 번호 몇 번으로 보내셔야 커피 선물 당첨될 수 있는지 아시나요?
2: 뭘까요? 샵 0945번이겠죠.
0: 맞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굿모닝 굿나잇

0: 잘 듣고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방송 쭉 따라오시면서 우리 집도 보험 점검 재무 상담이 필요하다. 상담 신청하고 싶다.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는 유료 문자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합니다. 머니 인사이트 만나볼게요. 올해 상반기 미국 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은 30대를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여행자 보험 신계약 건수는 174만 381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3.2% 증가한 반면 국내 여행자 보험은 감소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8월 10일까지 거짓 청구가 많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짓 청구는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 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도 연평균 96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3년 만에 재개됩니다. 이어권 금융위원장이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조만간 보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시거래 중지 방안에 관해선 그렇게 했을 때 더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현재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무려 24년 만에 상향이 된 건데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시행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는 강화됐지만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한 자금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머니인사이트 이 소식과 함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시행은 됐어요. 시행은 네네. 됐는데 내 돈이 정확히 어디까지 보호가 된다는 건지 헷갈린다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 내용 정리해볼게요. 김현철 팀장님 네. 정확히 네. 예금자 보호 한도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1: 일단 예금자 보호는 은행, 저축은행 등이 파산을 해서 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예금 보호 공사가 대신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한도가 지난해 9월 1일부터 원금과 이자 모두를 합쳐서 1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과거에 5천만 원에서 무려 2배까지 뛴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2025년 9월 이전 고객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0: 그렇죠.
1: 다행히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소급된다라고도 네. 이해해볼 수 있겠네요. 네. 한도가 두 배나 오른다는 건 보호받는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럼요. 내 돈이 5천만 원 보호되냐 1억 보호되냐는 다른 개념이니까요.
1: 상당히 크죠.
0: 근데 우리가 또 모르고 헷갈리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생각보다 많이 하시는 질문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계좌마다 한도가 1억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으세요.
0: 아, 내 계좌마다.
1: 그렇죠.
2: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드리면 한 은행에 예금이 7천만 원 있고 적금이 8천만 원 있다라고 하면 합쳐서 총 1억 5천만 원이 되는데 네.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원이라는 점. 네.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0: 인당 1억 원이 보호되는 거지 계좌마다 1억 원씩이 보호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네요.
2: 그렇죠. 거기서 조금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금이나 적금은 보호 대상이 맞는데 이 운영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투자성 그 실적 배당형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변액 보험, 후순위 채권 등 이런 상품들은 미보호 대상입니다. 보호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일반적인 증권사 CMA, 뭐 RP형이나 MMF형 등 투자 상품도 역시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저는 요거는 또 몰랐네요. 그러니까 인당 1억 원 보호라는 네네. 것까지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 투자와 관련된 배당형 상품이나 투자형 상품은 보호에서 제외된다.
1: 그렇죠. 네.

0: 자동차 상품 CMA 사실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보고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금리가 높다고 해서 어쨌든 한 곳에 모두 이걸 다또 모아놔서도 안 되겠어요.
0: 맞아요. 사실 우리가 돈 관리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분산이에요.
1: 맞아요. 바구니를
0: 분산.
1: 나눠야
0: 맞아요.
1: 돼. 네.
0: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일반적인 단일 종목보다는 그래서 펀드나 ETF를 많이 하는 것도 분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실질적으로 이제 뭐 만약에 내 돈을 예치를 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자까지 감안해서 1억 원이 넘지 않도록 예치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목돈이 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나눠가지고 분산해서 나누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근데 또이 타이밍에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가 뭐 당연히 내 자산 다 지켜야 되지만 정말 지켜야 되는 게 노후 연금
2: 아,
1: 자원이잖아요.
2: 그럼요. 연금
0: 중요합니다.
2: 제일 필요하죠.
1: 이거는 그냥 그 법적으로 좀 보호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연금도 예금이랑 합쳐서 1억 원까지만 보호가 될까요?
2: 아,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셔서
1: 예리하죠.
2: 예리하세요. 그런데 중요하긴 정말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DC형, IRP 이런 연금 저축 그리고 일반 사고 보험금의 상품 성격은 일반 예금하고는 별도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가 가능하세요.
1: 네.
2: 퇴직연금으로 1억 원, 일반 예금 적금으로 1억 원 이렇게 따로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서 한도를 잘만 활용하시면 더 안전하게 자금을 굴리실 수가 있으세요.
1: 그렇군요. 내
2: 네.
1: 목돈의 사실 크기도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나누어 잘 담고 있느냐도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 짚어봤습니다. 한도가 올라서 무작정 안심할 수는 뭐 없지만 이렇게 보호되는 항목에 따라서 내 돈을 분산해 놓는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자산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 찾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 듭니다. 지금 우리 집 가정 경제는 어떻고 내가 나누어 놓은 내 자산은 잘 배치가 돼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재무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솔루션.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굿라이프 상담소 역시 전문가분들이 직접 만나 현장에서 상담해드린 사례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 뵙고 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최성진 네. 전문가님 소개해 주시죠.
1: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진천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오랜 세월 보습학원을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금은 학원 차량을 운행하면서 자녀들에게 학원 경영을 맡기고 있는데요. 실손보험료가 너무 비싸져 5년 전에 3세대 실손으로 바꿨는데 전환했지만 여전히 보험료 부담이 이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돼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0: 저 멀리, 네. 그죠? 상암동 기준으로는 조금 멀어요. 충북 진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60대 남성 청취자님 사연 만나고 왔습니다. 와, 보습학원을
1: 네. 오랜 세월 운영하셨어요.
0: 그쵸, 이제는 이거를 자녀에게 좀 물려주려고. 자녀분들도 공부를 똘똘히 잘 하셨나 봐요.
1: 그러셨겠죠, 아무래도.
0: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저것 학원 운영비 그리고 가계부 짚어보다 보니까 보험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부담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사실 이제 상담을 보통 하다 보면 저희가 충북 진천까지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전국 어디든 갑니다.
0: 그럼요. 제주도도 가셔야죠.
2: 네. 제주도도 당연히 가고요. 제 고향인 거제도도 갈 수 있습니다.

0: 이게 사실 보면은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일을 하러 오시는 길에 이제 듣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송을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상담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1: 맞아요. 최근에 이렇게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신 청취자님 어디에서 들으셨나 여쭤보면요. 네. 울산, 상주, 대구,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맞아요.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어디든 좋습니다. 상담 필요하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여러분들 재무 고민 보험 상담 요청하시면 돼요. 자, 충북 진천에 사시는 우리 60대 아버님. 자, 어떤 고민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지 구체적인 내용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2: 네. 사연자님의 고민은 실손보험료가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이미 5년 전에 3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1: 네.
2: 그런데 이러면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1: 그렇죠. 보험료 부담이 줄었어요.
0: 그렇죠.
2: 그렇죠?
0: 네,
2: 왜 아직까지 고민이 되실까 살펴봤더니 단 한 건의 보험료가 45만 원이나 여전히 납입이 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유를 보니 그 보험이 사연자님을 포함해서 가족 네 분이 모두 보장되는 실손 함께 포함된 종합보험 형태의 내용이었어요.
0: 그래서 이제 한 건에 보통 보게 되면 네 분의 이제 한 건에 대한 보장을 받으시는데 이게 표준화 실손 이전에는 이 한 증권에 이 피보험자를 여러 명을 넣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1: 네.
0: 왜 그럴까요? 관리가 편해서요. 그렇죠. 관리가.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보험 상품에 네. 이 보험에 보장받는 사람이 가족 구성원 전부 다 이런 얘기인 거죠.
0: 맞아요. 네. 이제 그런데 사실은 보험료도 그만큼 높겠죠. 한꺼번에 네.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1: 그렇죠.
0: 그러다가 이제 5년 전에 3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셨는데 자, 오늘은 여기서 빠르게 돈이 되는 퀴즈 하나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 4명이 함께 가입된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실손 전환을 할 때는 4명 가족 모두 한꺼번에 전환을 해야지만 실손 전환이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S.
1: 이거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뭔가 가족이 묶여 있으니까
0: 그렇죠.
1: 하나의 보험 상품 묶여 있으니까 전환을 해도 가족 모두가 전환을 해야 유효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전환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정답은 O. 제가 월화수 지금 다 딩동댕 연속 행진이었는데 네. 오늘로 땡이 됐어요.
0: 땡이 됐군요.
1: 왜요? 왜 안 되는 거예요?
0: 이게 사실 각각 원하는 시기를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보험은 하나로 묶여져 있지만 각각 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5년 전에는 전환을 한 게 사연자님 본인 혼자만 전환을 하셨었고요. 나머지 가족분들의 보험은 그대로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료가 비쌌던 거예요.
1: 그렇군요.
0: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3명인데도 45만 원?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뜯어 살펴봤더니 아내분의 실손보험이 20만 원. 자녀분 두 분 합쳐서 8만 5천 원이에요.
1: 너무 비싼데요?
0: 근데 아까 45만 원에 뭐 이거 합산해도 30만 원이 안 되면 나머지 금액이 뭐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살펴보니까 그 외에 나머지 특약들이 있는데 그게 모두 또 갱신형이라서 또 계속해서 올랐던 거예요. 와. 그래서 보험료가 이렇게 비쌌던 겁니다.
1: 그럼요. 아예 애초에 청취자님 실손 전환하실 때 나머지 3명에 대한 가족 구성원도 다 3세대 전환 실손을 했으면 됐을 텐데 왜 그땐 하지 않고 혼자만 이렇게 전환하셨을까요?
2: 네.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 사연자님 아내분이 만성질환으로 드시는 약이 굉장히 많았어요.
1: 아, 병원을 자주 다니셔야 되니까
0: 그러니까.
1: 네. 실손보험이 중요하셨군요.
2: 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실손은 필요할 거라 생각하시니까 선뜻 못 하셨다가 이번에 이제 보험료가 45만 원이 넘어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내분이 치료받으시러 병원 가셨다가 약국에서 쓰시는 비용이 한 3, 40만 원 정도로 높았어요. 그런데 통원 한도는 1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 와 이것도 너무 차이가 커서 불만이 이제 쌓이셨던 차에 이번에 굿머니 굿라이프 청취하시고 사연을 접수하게 되신 내용이세요.
1: 그렇군요. 사실 45만 원도 많이 부담이 되는데
0: 네네.
1: 여기에 약값을 얹어서 3, 40만을 내면서 통원 한도도 10만 원이다. 그럼 차라리 그냥 보험 가입 안 하고 그냥 내가 내 돈으로 병원 다니고 약값 내는 게 낫겠다. 이중 지출처럼 느껴지잖아요.
0: 네.
1: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다가 자녀들에게도 또 학원 물려준다라고 생각하니까 자녀들도 이렇게 운영하면서 부담

0: 부담되지 않게끔 모든 전반적인 재무 점검을 다시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실만 했네요.
1: 특히나 이제 부모분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한테 민폐 안 끼치고 자녀들한테 그래도 좋은 보험 하나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들로 보통 미리미리 자녀들 것까지 준비를 해준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그런데 이게 뭐 갱신되고 보험료가 너무 많이 비싸고 이러면 자녀들한테 물려주면요. 대부분 자녀들 어떻게 할까요?
0: 막
1: 해지예요
0: 원망하고 그쵸.
1: 그냥. 진짜 이것 때문에 싸우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 찰나에 제대로 된 보험을 좀 물려주자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일단 5년 전에 사연자님이 실손을 전할 당시에는 이제 기존 보험이 이제 만기가 80세에 끝나는 거였었어요. 기존 보험들이. 그러니까 80세 요즘에는 사실 적잖아요, 너무. 그래서
0: 그렇죠.
1: 그거를 기간을 좀 늘려서 100세 만기로 해서 종합보험을 추가로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아내분과 자녀들 실손보험 포함한 종합보험이 45만 원, 부부가 아까 전에 준비한 비갱신형 100세 보험으로 24만 원, 자녀들 보험이 21만 원, 그리고 사연자님 실손 7만 원 정도 해서 보험료를 총 4인 가족에 97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던 거예요.
0: 엄청 이거
1: 맞아요.
0: 부담되는 상황이네요.
2: 네, 사연자님의 경우가 인성이 좀더 좋다고 느낀 건 주변에 어머니, 아버님들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시는 이런 것도 하던 차에 이렇게 또 물려주시는 고민을 하시다 보니 굉장히 보험이 부담이 되셨던 거죠.
0: 네.
2: 그런데도 5년 전에 그 자녀분들 비갱신 보험은 잘 들어가신 상태로 유지가 되시는 걸로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연자님 부부의 보험 내용이었어요. 두분 보장이 간편 333이라는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뭐 머리, 뇌혈관, 심장, 허혈성 이런 진단금이 고작 300만 원으로 좀 너무 적었고요. 오히려 보장의 범위가 낮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런 진단금이 1,500 만 원으로 이게 주객이 조금 전도된 내용으로 보여졌어요. 게다가 두 분이 기존에 납입을 끝내놓으신 보험에 다른 진단금, 수술비 이런 게 이미 잘 가입이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5년 전 추가로 또다시 수술비 사계 보장들까지 겹쳐서 그런 내용들만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 정리 검토는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셨어요.
0: 그렇군요. 간편 333으로 부부보험에 가입돼 있다라고 지금 최성진 씨는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유병력자인 분들이 보험 조금 더 쉽게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이
2: 맞아요.
0: 조금 범위가 좀 좁아서
2: 좁죠. 한도도 좀 낮고요.
0: 그렇죠. 좀 그러니까
2: 네.
0: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가입을 해야 될때 하는
1: 네.
0: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리모델링이 필요 보이네요.
1: 이게 333, 뭐355. 사실 지금 청취자분들 들으시면 그게 뭐야?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0: 어려워요.
1: 이걸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333 제일 첫 번째 3은 3개월 이내, 중간에 3은 3년 이내에 입원 수술, 마지막 3은 3년 이내에 암이나 혈관 같은 중대 질환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다 떠나서 우리가 3년 동안 건강한 사람과 10년 동안 건강한 사람, 그럼 둘 중에서 어떤 게 보험료가 싸야 돼요?
0: 10년 동안 건강한 사람이
1: 그렇죠.
0: 저러면.
1: 그러니까 청취자님의 경우에는 333 비교적 좀 짧은 기간만 보기 때문에 보장도 안 좋고 보험료도 비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정이 좀 필요했던 거죠.
0: 그래서 결국에는 전문가를 만나야지만 이런 디테일도 잡을 수 있다.
2: 네.
0: 그렇지 않으면
2: 맞아요.
0: 그냥 보험료만 계속 비싸게 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2: 네.
0: 이 타이밍에 한번더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 집도 비슷하다. 나도 유병력자 보험, 간편보험 가입을 해놨다. 근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 드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듣고 많은 분들이 상담 받고 싶다라고 지금 문자를 넣어주고 계신데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그냥 간단하게 상담 두 글자만 넣어주셔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요거 짚어봤고 다음으로는 또 어떤 것들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드려야 될까요?
2: 사연자님 그 부부는 간편보험 가입 이후에 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심사도 또 다르게 할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또 다른 보상 이력,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를 하신 이력도 딱히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훨씬 저렴하고 보장이 큰 내용을 찾아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은 사연자님의 경우 22,000원 정도면 1,000만 원씩 20년 갱신형 설계를 해드릴 수 있었는데 물론 비갱신형이 더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연자님 연령이 66세인 점을 감안하면 86세까지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만기는 사연자님 본인도 충분하다고 만족해 하셨고요. 오히려 암 치료비나

0: 비급여 이런 보장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했던 터라 이런 걸 매년 1천만 원, 생활비 500만 원 한도로 6만 원대로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했고 아내분 경우도 동일 조건으로 가능해서 두 분이 합쳐서 15만 원으로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기존 간편 두 분의 보험료가 24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9만 원의 공간이 여유가 생긴 거고요. 아내분 실손이 기존 20만 원에서 4만 3천 원까지 낮출 수가 있었기 때문에 확 금액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1: 근데 이 실손보험
0: 네네.
1: 전환이 정말 보험료 줄이는 데는 1등
2: 그렇죠.
1: 공신이네요.
2: 네.
1: 20만 원에서 4만 3천 원. 1세대 실손하고 5세대 실손보험 보험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2: 맞아요.
1: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은 갱신형을 이렇게 20년, 25년 긴 주기로 가져가면
2: 그렇죠.
1: 조금 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좀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상황 등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2: 일단 자녀들의 경우에는 이제 실손보험을 전환을 하면 3만 5천 원, 5만 원이었던 합산해서 8만 5천 원이 각각 만 원, 만 4천 원, 2만 4천 원으로 보험료가 줄어들고요.
1: 네.
2: 아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보험 잘 가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님 부부 역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비급여 암 치료비,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까지 보완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지 마세요. 가족 보험료가 아까 약 97만 원 정도였죠.
1: 네.
2: 그런데 47만 원으로 50만 원을 무려 줄여드렸습니다. 50만 원을 줄인 게 아니라 50만 원이나 줄인 거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1: 그러네요.
2: 자, 엄청 많이 줄었죠.
0: 네, 엄청 크게 줄인 거고요. 여기 이제 사연자님하고 아드님은 학원 승합차 함께 운행을 하시는 상태인데 오히려 운전자 보험이 없으셨어요. 이러면 운전하시다가 일어나는 형사적인 부분에 사고를 또 경제적인 부분으로 손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1만 원대의 보험료로 운전자 보험을 포함시켜서 함께 그것까지 이번에 정리를 해드렸고요. 또 사연자님께서 첫 번째 상담 때 보험료를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해달라고 사실 여러 번 신시 당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중요는 했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보장의 구성, 범위, 보험료 역시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보험사 상품을 조회해서 비교하고 제가 사실 뿌듯할 정도로 만족하게 미션을 클리어 드렸습니다.
1: 역시는 역시다 싶을
2: 네.
1: 만큼 깔끔한 보험 리모델링 그리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굿머니 굿나이프의 재무 상담은 여기서 항상 끝나는 게 아니라
2: 맞아요.
1: 이렇게 줄여놓은 남은 보험금을 가지고 더큰 자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그 이후에 재무 설계를 또 해주시는 거잖아요.
2: 맞아요.
1: 50만 원에 매달 줄어든 보험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끔 또 도와주셨을지 궁금해요.
2: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사실 저희가 무조건 이거를 하세요라고 아니라 사실 얘기를 나눠서 그 청취자분께서 어떤 부분들을 필요로 하시고 어떤 부분들이 궁금해하신지 그거를 접점을 찾아서 저희가 좀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1: 네.
2: 그래서 지금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25만 원은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 계좌로 하시기로 하셨고요. 나머지 자금의 8만 원 정도를 더 포함해서 한 30만 원 정도는 평소 요즘에 워낙 투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펀드 이런 것들 좀 어쨌든 펀드가 간접적인 투자다 보니까 펀드 같은 것들을 조금 해보시고 싶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하면서 변액 펀드로 해서 이동을 좀 시켜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노후 자금과 또 평소 해보고 싶으셨던 펀드까지 운용하실 수 있게 자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전문가 도움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있어요.
1: 아직도 안
0: 네. 나중에 몇 차례 더 상담을 진행했는데 기존 납입이 끝난 그 종합보험에서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이 사연자님과 아내분 두 분만 비갱신으로 가입이 되신 게 있으셨는데요.
1: 네.
0: 이번에 범위가 큰 뇌혈관 허혈성이 들어가면서 보장 범위가 좁은 진단금을 굳이 다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인 1천만 원씩은 감액을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감액을 하게 되면 그동안 20년간 납입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생각보다 제법 발생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상품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 그러면 이 해지 환급금도 활용할 수 있게끔 자금으로 또 쓰여주셨겠네요.
2: 그렇죠. 사실 뭔가 이제 보험을 어쨌든 부족한 걸 메꾸다 보면 사실 새롭게 또 20년을 내야 된다는 부담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새롭게 한 것들을 아까 지금 해지 환급 있죠. 요걸로 자동적으로 납부를 하실 수 있게 세팅을 하면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고 그럼 부담이 어때요?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아 역시 전문가랑 상담을 해야 이런 솔루션이 나오구나 하시고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1: 그럼 앞으로는 보험료 지출 거의 없다
2: 맞습니다.
1: 생각하시면서 이 목돈 마련도 해나가시면서 보장성 보험까지 만들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내 보장이 궁금하거나 우리 집도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가계부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과 함께 상담해볼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0: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노후, 은퇴 등 내 삶의 전반을 바꾸는 자산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도너리 상담소 시작합니다. FM 93.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청취자님 궁금해하시는 문자 사연 좀 소개해드려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7106번님. 직장 동료와 똑같은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저는 사정상 다음 달에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요, 다음 달부터는 보험료가 오른다는 거예요. 똑같은 보험에 같은 보장인데 한 달 차이로 보험료 가 오를 수 있는 건가요?
1: 네.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그런데 체크는 또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 사람 나이가 한 살씩 올라가듯이 보험 연령도 한 살씩 올라가거든요.
0: 보험 나이가 올라가죠?
1: 네. 그러니까 보험 연령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보험회사의 상품 개정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예정 이율이 내려가면 보험료가 올라가서 반영이 되면 똑같은 보장이라도 보험료 높을 수 있거든요.
2: 대부분 요거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험 나이랑 우리 만 나이는 다릅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12월 11일생이에요. 그러면 12월 11일이 지나면 보험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가입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청취자분들 기억하세요. 내 생일에서 플러스 6개월을 하면 그때가 보험 상령이라고 해서 그때 보험 나이가 한 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자, 깨알 홍보합니다. 저는 네. 10월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을 더하면 4월이 되는
2: 맞습니다.
0: 거죠. 저는 4월이 돼야 보험의 상령일이 도래한다.
2: 맞습니다.
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네요. 7106번님 답변이 충분히 됐길 바라보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1697번님의 질문도 만나봅니다. 3년 동안 부은 적금이 다음 달 만기라서 3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생깁니다. 요즘 예금 금리도 예전 같지 않아서 다시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야 할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라고요. 기준금리 뭐 인상 발표 소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항상 예금에 대한 그 이자는 늘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일단은 좀 칭찬 드리고 싶은 게 사실 3년 동안 이 가만히 놔두고 이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0: 그렇죠.
2: 왜냐하면 그 중간에 사실 뭐 주변에 뭐 투자를 해서 수익 많이 봤다 이런 소리 들으면 중간에 깨고 싶잖아요.
0: 깨고 막 차도 바꾸고
2: 맞아요. 그런데 사실 요거는 투자를 해라 아니면 다시 예치를 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사실 이 청취자분의 상황을 몰라요.
0: 그렇죠.
2: 내가 당장에 뭐 내년에 혹은 내후년에 뭐 3년 뒤에 어떠한 목적 자금이 필요하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안전성과 유동성을 다 확보하는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면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5번으로 상담 신청은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8: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7: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8: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9: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에게 맞춤 재무 상담 보험 점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넬의 지구가 태양을 4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0: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폭염특보는 해제됐습니다. 아직 산지를 제외한 제주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현재 서울 29도, 부산 29.5도, 전주 28.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조금 떨어지겠고, 모레는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의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정체고 용산과 강서 지역은 사고도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잠실대교부터 밀리고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방화대교부터 밀리고 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도 정체입니다. 공항 쪽은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혼잡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송파 3차로와 4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여파로 하남분기점에서 송파나들목 구간 8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안현분기점에서 송내까지 9km 정도 정체고 판교 방향은 노우지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막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하.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정치 클리어링 시간입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당내 전당대회와 보안수사권 폐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0: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스피커들이 거침없이 붙었다. 벤치 클리어링보다 무서운 정치 클리어링 시간입니다. 김주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2: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그 유시민 씨의 매불쇼 출연 이후에 발언 파문으로 오늘까지 좀 시끄럽습니다. 그 기자들이 관련 사안을 청와대에 물었는데 뭐 개인의 평론에 대해서 일일이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검찰 개혁 문제, 수사 기소 분리 문제는 뭐 대통령이 확고한 생각이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한 것 같아요. 오늘까지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김주호 대변인은 뭐 이재명 대통령과 워낙 가까운 사이였고 하니까 더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2: 저는 좀 어제 유시민 작가의 방송을 보면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야당 인사와만 소통할 게 아니라 또 두 분이 취미생활로 보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좀 그런 걸 하셨으면 저렇게까지 유시민 작가가

0: 저런 모습을 보였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아마도 왜 저렇게 화가 나 있고 왜 저렇게 분노하고 있고 또 이재명 정부의 실패가 필연적이라고 전망할 수뿐이 없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아마 여태까지 본인이 누렸던 영향력이라든지 진영 내에 어떤 사람들이 존경하는 후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냥 억한 심정을 마구 폭발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는 좀 무섭다. 아, 좀, 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뭔가 좀 이재명 대통령하고 소통하는 그런 접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걱정되더라고요.
1: 장희찬 측은 어떻게 봤습니까?
2: 저는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1: 어떤 부분에서?
2: 내가 한 번이라도 유시민 작가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해 봤던가. 나보다 낫다. 나도 나를 한다고 했는데, 센 이빨인데, 이번에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 때리는 거 보니까 아, 내가 한참 모자랐구나.
1: 아니, 그래서 좀 내가 어제 각종 뭐 종편이나 시사 프로그램, 라디오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좀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야당 평론가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걱정하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0: 아니, 그러니까 그건 평론이라기보다는 저주라는 표현이 맞잖아요.
1: 유시민 작가가 했던 말이.
0: 그리고 뭐 또 좀 다른 표현을 치면 방법 뭐 이런 거잖아요. 실패, 뭐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지금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 너무 확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근거도 굉장히 빈약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야당 패널들 입장에서 봐서도 굉장히 생경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1: 장애차 채우 계속해 주세요.
2: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중도 보수 선언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되게 껄끄럽고 무서운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뭐 이혜훈 의원 처음 들고 갔을 때는 충격이 있겠죠.
2: 뭐 결국 이혜훈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로 낙만했습니다만 뭐 김용남, 허은아뿐만 아니라 어찌되었건 뭐 김종인, 조갑제 이런 분들과도 소통을 하고 중도 보수 블록을 공략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그 수권 정당으로 계속 집권하기 위한 정석적인 공략법인 거잖아요. 음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부 반발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음흠. 유시민 작가나 김어주 씨처럼 안 돼. 중간으로 나가지 마. 계속 여기 코어 뭐 그분들이 말하는 코어 왼쪽 끝에 머물러 있어라고 막 잡아당기는 그 반발이 너무 강하니까 지금은 중도 보수로 나가지도 못하고 코어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국민의힘이 결코 뭘 잘한 건 아닌데 지금 굉장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아주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희한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이해 안 되는 게 제가 여당의 최고위원과 스피커를 해본 사람으로서 정권 1년 차에 이렇게 명확하게 반 대통령 기조를 나타내는 스피커들이 활동을 하면 보통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그냥 박살을 내거든요. 근데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또 그분들을 지지하는 그룹이 또
1: 많아요.
2: 만만치 않게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이해가 되고 기이한 부분이긴 합니다.
0: 저희 여권에서 그런 분이 한 분 더 계셨어요. 이낙연 전 총리라고 이제 그분도 처음에 본인의 어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유튜버들과 패널들에 대해서 뭔가 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을 제기하다가 이제 점점점 이렇게 뭔가 컨센서스가 안 맞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시민 작가는 명확한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전당대회에 참전해서 내 영향력을 되찾고 그 영향력으로 어떤 앞으로 이재명 정권과 관련해서의 본인의 입지를 음흠. 다시 한번 평가받거나 이렇게 하겠다. 재정립하겠다. 그런 목표의식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1: 김철근 사무총장 의원님.
3: 제가 봤을 때 이해찬 전 총리의 부재에 따른 그 이른바 조율자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여권 내의 그 권력 암투가 사실상 불거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의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좀 있겠죠.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유시민 작가라고 저는 보여져요. 특히 이제 이해찬 총리하고는 의원과 보좌관의 관계로 만났던 인연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실은 그동안 여권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조용했던 게 이해찬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해찬의 존재가 사라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X에 과거에 트위터인데요. 거기에 글 쓰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꽉 각계약진하고 각자 도생하는 식으로 당내의 암투가 시작이 됐고요. 이게 유시민 작가가 지금 뭐 필연적으로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0: 유시민 작가의 얘기가 틀린 바도 없어요.
1: 예.
0: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1: 예.
0: 국민 통합을 얘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죠. 중도 보수를
1: 예.
0: 이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선언적인 그 말과 실제 행동이 같으면 사실은 제1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다수파가 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달라요.
1: 예.
0: 다른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니까 심지어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듯이 민주당의 지금 권리당원 구조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 민주당 내부를 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당원이 되신 분이 한 30%.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당원이 권리당원이 되신 분이 한 35%.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당원이 되신 분이 한 35%. 그래서 한 100%의 권리당원 지금 한 128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유시민 작가는 정확하게 증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1: 예.
0: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 보수로 외연을 확장하고 구조적으로 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서
1: 예.
0: 외연 확장을 계속 주장하는데 그 외연 확장이 실제로 결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본인의 말과 정책과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1: 예.
0: 오히려 유시민 작가의 얘기들이
1: 예.
0: 친노 친문에게는 상당히 소구력이 있을 수도
1: 아,
0: 있다.
1: 그러니까 뭐 야당 의원이나 야권 성향의 평론가들 충분히 할수 있는 지적인데 그걸 왜 유시민 입에서 나오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졌는데 그 아까 뭐 장래 암투도 얘기 나왔었고 정권 내 권력 다툼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면 결국은 전당대회 때문에 이렇게 세게 말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2: 아무래도 지금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하는 여러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메시지를 정청래 전 대표가 같이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기자들이 정청래 전 대표에게 여러 질문을 했는데
1: 네.
2: 뭐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본인 소신을 그대로 말했고 유시민 작가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노코멘트라고 했습니다.
1: 네.
2: 근데 정치권에서 노코멘트는 보통 동의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저는 사실 일부러라도 아, 그런 식의 이재명 정부 비판에는 동의 못한다라고 할줄 알았는데 노코멘트라고 한걸 보면 이미 유시민 작가와 정청래 전 대표 사이에는 그게 뭐 전략적 연대든 뭐가 됐든 하나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을 외부자적 시선으로는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정청래 전 대표가 당선되지 못하거나 또는 2위를 하더라도 그표 차이라는 게 굉장히
1: 예.
2: 중요하잖아요. 득표에서 어느 정도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유시민 작가의 영향력도 아 별거 아니었네라고 이제는 평가받는 그런 상황까지 본인들이 그렇게 지금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그게 사실은 처음이 아니거든요. 합당 논란 때, 그다음에 조국 후보가 평택에 3등 했을 때, 그때도 다 김어준, 유시민 함께 등장해서 지지했단 말이죠. 그게 다 불발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한번이 시도가 실패한다면 그러면 장해찬 최고 이야기대로 이제는 뭐 유시민 씨의 이 진보적인 영향력은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유시민 씨가 이렇게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게 정청래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3: 그런데 제가 유시민 작가의 어떤 말씀하시는 태도로 보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권에 있어서 강자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자신보다 낮게 보는
1: 예.
3: 그리고 이제 그 철거 용역 촉법 평론가를 편할 때
1: 예.
3: 천하고 상스럽다는 얘기를 막 이렇게 했잖아요.
1: 예.
3: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출신 자체가 어떤 운동권 정통 그런 586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은 정치인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제 보여주는 행태는 내가 이 정부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인데 나에 대한 대우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지분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내 지지자 내가 뺏어 나가겠다. 그리고 나의 어떤 영향력을 투영해 줄수 있는 전당대회 후보를 나는 강력히 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1: 예.
3: 보고 있습니다.
1: 뭐 비슷한 얘기를 이제 송영길 후보가 이제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했죠. 좀 대통령을 깔보는 게 아니냐. 지금 이제 유시민 씨도 대통령을 깔본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 아마 대통령이 비주류다 이 당에서 대통령은 됐지만 뭐 그런 차원에서 김 대변인이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선거 유불리 그러니까 전당대 유불리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뛰어드는 데 대해서
0: 지금 7대 3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권리당원 70에 여론조사 30 이렇게
1: 예, 돼 그렇게 돼 있습니다.
0: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보수당하고 다르게 순회 경선을 하게 예.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6번에 걸쳐서 3주 정도에 걸쳐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 순회 경선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당은 보통 원샷에 그냥 그 선거하고 거기서 바로 발표하는 식인데 민주당의 경선은 주말마다 한 번씩 예. 그러니까 이틀이죠. 토요일 한 번, 일요일 한 번 이렇게 해서 예. 주말마다 드라마처럼 발표를 해요. 예. 그래서 그게 합산을 계속 시켜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일정을 한번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번에 룰 세팅에는 정청래 전 대표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호투표제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와 다르게 정청래 대표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당규 위반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전당대 이후에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무효가 될 것을 우려해서 당헌 당규를 먼저 손봐라라는 취지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호투표제를 사실상 받았고 예. 그다음에 전당대 일정은 충청도에서 시작해서 충청도에서 끝납니다. 예. 그리고 가장 그 우려하는 호남과 수도권. 수도권이 마지막에 배치돼 있어요. 그러면 초반의 기세라는 게 이른바 밴드웨건 예. 효과를 기대하고 생각하고 저는 짜여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1: 첫 판이 충청도니까.
0: 예.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이제 그 이른바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친청은 없어요. 친청은 없고 거의 대부분 뭐 친 김민석도 뭐 이재명 대통령 예. 입장에 서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 저는 정반대 시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정청래 전 대표나 유시민, 김어준 이런 분들이 권리당원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많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대통령 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검찰개혁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럼 본인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속마음으로.
2: 아니 저는 저 동의가 안 되는데요. 네. 검찰개혁을 이거 이상 어떻게 합니까?
0: 잠깐 내게 들어보세요. 네.
2: 보안수사 폐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1: 네. 그러니까. 반론 걸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네. 네.
0: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가장 잘 드는 칼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칼을 좀 쓰고 싶을 건데 안 해요. 그 반증이 뭐냐면 검찰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민정수석을 계속 임명을 해요. 그리고 실제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당이 그걸 보고도 안 해주고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는 다르게 권리당원들의 상당한 강경파들은 일도 안 된다. 무조건 폐지해라. 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그럼 결국 그게 전당대회에 표심으로 나올 건데 김민석 후보마저도 총리 시절에 마지막으로 왜 보안수석권 폐지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나왔겠어요. 그럼 그건 결국 권리당원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수가 어디 있는지 그걸 안다는 거죠. 사실은.
1: 예, 빠르나서.
2: 저는 좀 반발하고 싶은 예. 게 검찰개혁을 이거보다 어떻게 더 합니까? 예. 우리 야당의 시각이 아무리 당이 달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개혁신당에서. 지금 공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장용기 사건 이후에 민주당 내부나 당원들 사이에서도 여러 여조를 보면
1: 바뀌었죠.
2: 보안수사권은 네. 조금 남겨놔야 된다라는 여론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동영 앵커 질문은 유시민 작가의 이런 적극적 참전이 정청래 후보에게 도움이 되느냐인데 예. 저는 마이너스라고 봐요. 왜냐하면 설령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후보라도 그걸 대놓고 티내면 안 되거든요. 한동훈 의원이 그 윤석열 정부 때 비대위원장으로 총선 말아먹고 다시 나와서 당대표 될 때 뭐라 했냐면 저 같은 사람들은 저 사람 반윤이다 했지만 자기가 대통령 제일 잘 알고 대통령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사기친 거죠. 근데 그 사기를 치니까 당원들이 속아 넘어가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도 지금 청와대와 각이 섰어도 내가 계속 이재명 대통령 내가 지킨다 내가 의리남이다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분칠을 하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가 나타나서 아니야 우리 이재명 편 아니야 하고 그 분칠하는 데다 찬물을 확 끼얹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갈려도 정권 초기에 대통령과 대놓고 각 세우는 후보가 여당 대표가 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는 게 저의 정치 상식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청래 전 대표는 그냥 스무스하게 나도 친명이야 라는 어떤 화장을 하고 싶었을 텐데 유시민이 등장해서 너무 세게 반명 메시지를 내버리니까 네. 오히려 이게 저는 정청래 대표 전략에 좀 마이너스가 네. 될 수도 있다고
0: 그게 보죠. 그게 보수당하고 민주당의 차이입니다.
3: 네. 아니 그 잘 보시면은 그 유시민 작가의 어제 그 방송 발언에 대해서 정청래 전 대표가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잘 답변을 못해요. 예, 예. 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는 그동안 내가 이재명을 지킬 것이다. 이재명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나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민주당의 성공이다.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어제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예. 그 완전히 막말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청래 전 대표 자체가 확실한 입장을 못 내고 있어요.
1: 낼 수가 없죠, 지금은.
3: 아니, 그 확실한 입장을 못 낸다는 것 자체는 이미 선거 캠페인 자체가 많이 꼬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전 대표 좀 약자 프레임. 내가 좀 여러 사람들한테 탄압받고 있다. 그게 이제 지난번 전당대에서도 굉장히 위적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유시민 작가가 너무 저렇게 세게 강하게 나오니까 또 그런 것도 많이 희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이미 큰 건은 다 끝났고 이제 형사소송법의 보완수사권 하나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주객이 전도돼서 보완수사권이 검찰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지금 민주당 내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검찰개혁 전체로 봤을 때 큰 건 아니고 대통령은 어제 유시민 씨 말과는 달리 꾸준히 자기 생각을 얘기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선호투표 유불리에 관해서는 우리 김철근 사무총장께서 정청래 대표 전 대표에게 불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정청래 대표는 처음에 선호투표제에 관해서 받아들인다고 했었는데 친청계 의원들이 아마 굉장히 반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호투표제가 사실은 친청계에서 우리가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은 김민석 송영길은 아마 같은 팀일 것이다. 그러면 선호투표 1, 2번을 그 둘이 나눠가지면 우리가 불리하지 않겠나 이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컷오프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가 봤을 때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3명이 올라갈 건데 그렇게 되면 송영길 후보가 페이스메이커를 못합니다. 완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김민석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송영길 대표가 드랍하면서 김민석을 밀어주면 스무스하게 이기지 않겠나 이 생각했을 텐데 이제 완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청래 대표 쪽이 꼭 불리하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 유불리를 지금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세 명의 후보가 다 완주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좀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청와대에서 청년 미래 비서관직을 신설했습니다. 구글 코리아 전무 출신은 김태원 이노랜드 공동대표를 임명했다고 하는데 1980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이 맞나?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장해찬 위원장도 그 전에 지금 오창석 위원장이 하는 이사장 하던
2: 네 뭐죠? 청년재단 이사장
1: 청년재단 하셨잖아요. 청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을 텐데 청와대에서 그 전에 아마 청년 행정관이 아마 뽑혔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에 비서관하고 두 명 있을 텐데. 뭐 이게 상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비서관 한 명 들어간다고 해서 뭐 청년 정책이 많이 나올까 어떻게 보세요?
2: 꼭 청년이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분도 이력을 보니까 훌륭한 분이겠죠. 다만 대한민국 평범한 청년들의 애로사항에 공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산전수전 다 겪고 밑바닥부터 빡빡긴 오창석 이사장 시키지 그랬냐. 차라리 그런 생각도 좀
1: 아니, 지금 청년재단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2: 뭐 아무튼. 네. 근데 어쨌든 조직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박성민 전 청년비서관 문재인 정부 있을 때 이야기를 또 방송하면서 건너 들어보면 청년비서관실에서 뭘 하려고 해도 예를 들면 다른 조직에서 안 도와주면 이게 그냥 탁상공론에서 그치고 아이디어가 킬되는 경우가 굉장히 예. 많거든요. 대선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년본부장 했지만 결국 그 의사결정권을 가진 대통령 후보가 청년본부의 말을 들어줘야 참신한 이 캠페인을 할 수 있지 그 위에 있는 중진 의원들 선대본부장 결재 거치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청년 정책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비서관만 뽑지 말고 이 비서관실이 그럼 정기적으로 대통령한테 직보할 수 있는 파격적인 시스템이라던가 이게 뭐 또 정무수석 거치고 정책수석 거치고 정책실장 거치며 다 하나만한 안 되는 이유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진짜 예. 기가 막히게 다 찾아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비서관실에 힘을 실어주면서 대통령이 직접 청년들과 소통한다라는 거 보여주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마 그런 제도를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장해찬 최고 얘기처럼 이게 그냥 뭐 청와대 인사 한 명 임명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니고 뭔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당에서도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을 두자고 얘기 나왔었잖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왜 또 불발됐어요?
3: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 선거 유불리를 보고 따진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당대표 선거도 좀 과열 양상이잖아요. 지금 예. 컷오프도 뭐 두 명 이상 될 것 같고, 이렇게 출마를 많이 하고 최고위원도 이렇게 출마를 많이 하고 또 같은 계열의 어떤 당대표직이 많다 보면은 또 그게 특정인에게 유리할 수뿐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청년 최고위원 함합형으로 오르는 사람 중에 친청계가 없다 보니까 예, 예. 아무래도 친청계 입장에서는 지금 뭐 내보낼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 한석을
1: 맨날 말로는 청년 하면서 유불리로 하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3: 아이고 왜 저한테 저는 찬성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선거 유불리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반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청년 비서관 제도를 한번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국회의원이 된 모경정 의원이 청년 비서관으로 어떤 공모 절차를 통해서 뽑았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명목적인 그런 어떤 명분만 있는 자리는 아니고 끝까지 후원하고 뭐 간담회라든지 뭐 여러 회의에 본인이 아마 직접 참여해서 청년 비서관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개혁신당이 지난 총선에 청년들로부터 많은 표를 받지 않았나요?
0: 그렇죠.
1: 네.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표 갖고 뭐 했냐? 뭐 우리한테 좋은 정책을 내놨냐? 뭐 이런 비판도 있던데.
0: 아직 개혁신당은 뭐 일단 세석 의원을 확보한 상황이 됐고요. 일단 청년 정책이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자리 만들고 뭐 또 그 정당에서 최고위원 제도 만들고 뭐 이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 궁극적으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로부터 청년들이 떨어져 나간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결국 예. 불공정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 불공정에 대한 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사실 조국 사태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1: 예, 예.
0: 전통적으로 보면
1: 내로남불 불공정. 예. 예.
0: 20, 30대가 거의 대부분 진보나 민주에 가까운 분들이었는데 예. 그 이후로 전부 탈민주 탈진보를 한 거 아닙니까?
1: 예.
0: 그 이후에도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도 이게 변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이 좀 필요한 거지. 물론 뭐 자리 만들면 그분들이 가서 또 그런 대책을 만들 예. 수도 있겠습니다만.
1: 뭐 없는 것보다 낫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설된 청년 미래 비서관실은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보안수사권 논란은 아직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11명의 의원이 또 당과 또 조금 다른 개별안을 지금 낸 상태고, 관련해서 뭐 고민정 의원 등등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아까 장해찬 최고 말처럼 장윤기 사건 이후로 조금 여론이 바뀐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거의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났던데.
2: 이게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보안수사권 폐지된 상태에서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벌어졌는데 경찰의 어떤 증거인멸이나 증거은닉, 이런 경찰 지방과 가까운 사람의 범죄가 조금 축소된 일들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국민들은요, 이거 정청래 대표가 주장했잖아. 뭐 김어준이 주장했잖아 이렇게 안 해요.
1: 대통령
2: 그냥 이재명 정부 예.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없애서 이렇게 된 거잖아라고 모든 화살은 집권하는 대통령에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위험성을 뭐하러 남겨두느냐. 이번에도 어쨌든 보안수사가 남아서 여러 가지 뭐 증거 확보나 CCTV 등의 추가적인 수사가 가능했고, 피해자 가족분들이 그래도 보안수사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무슨 어디 유튜브 나와가지고 검찰이 언론에 제보하면 된다, 피해자가 직접 수사에 참여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보안수사권 없애자고 하는 건 그야말로 이 강성 당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지, 이 위험한 정책이 실현됐을 때 국민적 비난의 화살이 대통령이나 정부를 향할 거라는 리스크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국가 전체의 공익 차원에서 보안 수사권 여부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새롭게? 좀 차분하게 예. 여론을 수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근데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이걸 그 민주당의 그 강성 지지자를 의식해서 밀어붙인다고 하면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네임덕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꼭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그게 회복될 모멘텀이 별로 없을 거예요.
1: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관련해서 정청래 전 대표가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끝을 내야 한다. 이걸 못해내면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다. 그러면 총선 대선이 어렵다고 썼는데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이 박찬대 후보를 지지했고 정청래 후보 지지한 국회의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에 정청래 당시 후보는 당원들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당원들이 그때처럼 그렇게 움직여 줄 것인가? 이 보안수사권 문제도 그때랑 또 흐름이 좀 다르기 때문에.
3: 아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란 직후에 벌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가 뭐 50%는 못 넘겼지만 그래도 큰 표차로. 이재명 정권을 민주당이 탄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층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개혁 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땐 좀 선명한 지도자를 좀 원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면은 사실은 서울시장도 넘어갔고 경기 남부권에서도 이렇게 패배했고 다음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담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저희가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재명 정권의 정권 하반기에 어떤 그 권력 누수나 레임덕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희 핵심 지지층도 지금은 안심할 그런 시기가 아니라서 저는 좀 유능한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확실히 우리 당을 승리로 이끌 필승 카드를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 그게 누군데요?
3: 그건 잘 선택하셔야죠. 유능한 지도자로
2: 정치인께서
0: 아니 말씀하실
2: 중에 말씀하셔야지. 네.
3: 다섯 명 중에 한 명 나오겠죠.
1: 아이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민주당이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그 김주호 대변인 말처럼 선거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승리했고 누군가는 패배했을 텐데 패배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 다 둘 다 책임을 안 지거든요. 그럼 누가 지고 누가 이긴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 양정당이 싸워서 누구는 졌고 누구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두 사람 다 책임을 안 지면 승패는 어떻게 되는 건지.
2: 박빙의 승부였다는 거.
1: 묘한 상황이 왔습니다. 네. 뭐 각자의 해석으로 할 테니까요. 그래요. 민주당 전당대회 불은 들어왔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광고 듣고 와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순서 마칩니다.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 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0: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2: 라디오 청취율 조사.
0: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2: 02.
0: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2: YTN 라디오.
0: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2: YTN 라디오.
0: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3: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2: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4: 어떻게 다르게?
2: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1: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0: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5: 돌아온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한창이죠. 공유로 시작하는 전화 혹시 받으시게 되면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듣고 있다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에 이동영 응원 문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샵0945번입니다. 샵0945번으로 응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정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찬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두 분이 이 시점에서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사무총장님.
6: 정정식 원내대표가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분만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천하람 원내대표도 네. 같이 이렇게 만나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뭐 공감대를 높이는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국정조사하고 특검 뭐 이런 거 관련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그 밖에서 뭐 추측하거나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런 얘기들이 전혀 얘기될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 정정식 원내대표가 얘기하듯이 무슨 뭐 총선 전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물밑에서 대화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인데 불쑥 뭐 이거 단독 기사 나와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좀 너무 나간 얘기 같아요. 전혀 그런 건 아닐 거.
5: 뭐 기자들이야 뭐 또 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요. 또 게다가 지금 안철수 의원을 빼면 오세훈, 이준석 뭐 또 저 누군가요 저기
6: 한동훈까지
5: 뭐 빅텐트 이야기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긴 하던데 다 이제 외곽에 계시니까 뭐 이런 만남 나올 때는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 싶어요.
7: 근데 저도 양당한테 윈윈이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원구성 협상이나 또는 선관위 특검에 있어서 개혁신당과 정책 공조, 대여투쟁 공조를 할 수 있으면 나쁠 게 없고 개혁신당도 지금 안 좋은 뉴스밖에 없잖아요.
5: 예.
7: 그 정의한 자작극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히 초라한 성적표를 얻었는데 어쨌든 제1야당과 이렇게 정책 공조나 연대 또 러브콜을 받는 모습 보여주면 또 몸값이 다시 또 회복될 수가 있는 거고 양당 입장에선 서로 마다할 일은 없다. 다만 당대당 통합이나 뭐 합당 이런 것은 아직 너무 먼 이야기다.
5: 예.
7: 그거는 뭐 지금 시점에서 논의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 이전에 우선 가장 눈앞에 큰 당면 과제인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라든가 선관위 특검 문제에서 어떤 정책 공조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좀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 네. 예.
8: 근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의미 자체가 큰 게 정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내대표잖아요. 그러면 뭐 법안 관련된 이야기든지 그리고 뭐 원 구성 관련된 이야기면 천하람 원내대표하고 양자 회동을 하면 될 텐데 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같이 이렇게 오찬 회동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제 원내 대표로서 어떤 원내 행정 뭐 법안 처리나 이런 것 이외에 합당까지 뭐 합당 관련해서 어떤 신뢰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런 어떤 뭐 보강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해석할 수 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5: 예.
6: 해석은 자유니까.
5: 네, 예, 예, 예.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참석 안 한다는 거죠?
6: 그렇죠. 예. 예.
5: 장동혁 대표는 전국을 돌면서 장애 투쟁 중인데 대표가 전국을 돌고 장애 투쟁 중인데 뭐 현역 의원들이 참석을 꺼려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입지는 장 대표 입지는 점점 좁아지는 게 아닌가?
7: 그런데 이런 장애 투쟁을 하면서 전국에서 뭐 참정권 침해 집회하는 청년들 만나는 게 장동혁 대표가 또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정정씨 원내대표가 원내를 추슬러서 이런 협상이나 원구성 투쟁을 하는 건 또 정 대표에게 주어진 협상이고, 저는 투트랙이라고 보고 있고요. 입지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당내에서 어느 순간 장동혁 사퇴 이야기는 안 나와요.
5: 예.
7: 이제 그 기사에서도 뭐 장동혁 사퇴를 위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사그라들었거든요. 그 말은 불과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당내 여러 의원들이 뭐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들이 나왔는데, 적어도 당 내부의 입지는 오히려 탄탄해진 게 아닌가.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기류를 보면 내년 초중순을 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인위적으로 사퇴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결국 내년 2월 이후에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새로 선출된 당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장동혁 대표 역시나 연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때까지 누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숨고르기를 할까.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당권 경쟁의 레이스 시

0: 시간이 좀 내년 이후로 늦춰졌기 때문에 당내 상황에서 뭐 그렇게 입지가 줄어들었다, 뭐또 어떻게 투닥투닥한다, 뭐 이럴 만한 상황은 현재로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 어제 권영세 의원이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0: 네, 오랜만에 나오셔서 그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당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거나
1: 네.
0: 여러 의원들이 동조해서 같이 뭐 성명을 하거나 뭐 이런 차원도
1: 아니었던
0: 것
1: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원내는 시간을 좀 갖자 이런 것 같아요. 시간을
0: 그런 것 같아요.
1: 정도.
2: 그러니까 그 뭐 세 가지 설이 많이 돌았잖아요. 10월 설, 내년 2월 설, 내년 8월 설 예.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지금 의원들도 그렇고요. 장 대표도 그렇고 지금은 결전의 시기가 아니라고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잽은 많이 날렸으나 그러니까 공감대는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그거 지금 장동익 대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해서 성사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닐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의원총회 뭐 사퇴 결의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당원 투표를 한번 붙여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면 장동익 대표야 물러날 생각이 없겠지만 지금 두 명의 최고위원 있잖아요. 신동욱 최고와 김재원 최고가 예. 굉장히 큰 압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네 명이 동일하게 되면 장동익 체제는 자동으로 예. 붕괴되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당장은 아닐 걸로 예. 보이고요. 그렇다고 내년 2월까지 또 기다리지도 않을 수 있어요.
1: 어제 김재원 최고 저희 방송에 나왔는데 뭐 나간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2: 당연히 안 한다고 생각하겠죠.
1: 그러니까.
2: 지금 그런 생각하겠습니다.
1: 예,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원 구성 협상은 아예 안 하는 겁니까?
2: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그 이 원구성 협상이 지난한데 사실은 3선 이상의 그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자리라는 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사회권도 있고 언론의 각광도 받고 하기 때문에 하고 싶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그냥 다 줘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1: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2: 왜냐하면 아예 행정부도 그다음에 국회도
1: 다 책임져라.
2: 집권당이 다 책임져라. 그리고 우리가 5번의 정권 교체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야가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 원구성은 미국식이 아닙니다. 미국식은 한 석이라도 많으면 다 독식합니다. 그 구조로 돼 있거든요. 지금 이 원구성이 사실은 13대 국회부터 시작된 건데 그때 7대 4대 3대 2로 여야가 처음으로 의석비로 상임위원장을 나눴어요. 근데 그게 정권 교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유의미하다면 이미 5번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냥 다 책임지는 책임 정치 하자 이거죠. 그 야당 3선 의원님들 좀 죄송한데 다음에 정권 잡고 다수당 돼서 하시면 되잖아요.
1: 우리 김 사무총장께서 배치가 없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3: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상황이 조금 지지율도 좀 뭐 처음보다는 선거 이후보다는 뭐 직후보다는 조금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좀 공격할 거리가 많이 생겼어요.
1: 예, 예.
3: 뭐 국방부 장관 이력 문제라든지 또 보면은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세제 개편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예고하고 있잖아요.
1: 아니 뭐 그것뿐만 아니고 보안수사권도 야당이 공격하기 참 좋은 소재죠.
3: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언제까지 밖에서 저렇게 장애투쟁하고 저렇게 투닥투닥 거리면서 밖으로만 돌 것인가. 지금 이제 어쨌든 야당은 이 원내로 들어와서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예. 예. 할 말 없으십니까?
0: 저는 18개 다 주는 건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준다고 해서 뭐 전부 여당 책임이 되고 우리가 7개 네. 한다고 해서 야당도 책임 있다. 국민들은 그렇게 안 봐요. 그냥 이 정부의 경제 성적표나 민생에 대한 성적표는 그냥 오롯이 집권 여당 책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0: 아무쪼록 그 언제든 여야가 바뀔 수 있잖아요.
1: 네.
0: 최근 이 연이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대승을 했지만 정치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되기도 하고
1: 예.
0: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여당도 적절한 협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저는 뭐 현실적으로 11대 7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은 지금 여당이 법사위를 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그래도 18대 빵으로 그럼 다 같이 가라 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또 마다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현실적으로 상황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국회가 스탑되면 안 되니까 제 말씀을 하면서 들어봤고 오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 의회 의원이 아동 성매매 혐의로 제명 의결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공세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정의한 우리 몰랐어라고 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2: 아니 그렇죠. 한동훈 의원이 언제 알았냐. 내가 당신을 알고.

0: 한 거 아니에요. 주진우 의원이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어? 국민의힘에 대해서 되돌려 준 거지. 우리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 당연히 몰랐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반격이라고 보여집니다.
1: 그런데 네.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의원과도 지금 요즘에 계속 대치 상황이고 이번에 뭐 한동훈 의원이 또 개혁신당을 공격하기도 하고 민주당이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다 같은 뿌리인 것 같기도 한데.
2: 근데 뭐 이번 그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 공천 관련해서는 뭐 개혁신당이 입이 열 개라도 할 필요 있으니까 그리고 뭐 여기 청주시의원
1: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2: 청주시의원 이거 뭐 이 시의원 공천하고 광역단체장 공천은 엄연히 다른 거잖아. 거기다가 뭐 지금 그 정의한 후보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어떤 그 간호부장을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한 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공천 과정이 왜 그렇게 됐는지 또 간호부장은 왜 공천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진솔하게 설명하는 게 낫지 자꾸 이 화살을 딴 데로 돌리는 게 그게 개혁신당에게 정말 국민들에게 뭐 성찰하는 모습일까 저는 그런 의문은 듭니다.
1: 개혁신당은 창당하고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1: 네, 그렇죠. 네, 네.
3: 제가 그 이준석 대표를 위해서 조언을 해준 바가 있는데요. 모든 문제를 본인이 나서서 페이스북에서 해명할 필요가 없다. 그 당에는 공식 기구가 있잖아요. 대변인단이 논평을 내도 되고 하는 건데 일일이 모든 문제 본인이 나서서 싸우니까 이게 잘못을 저지른 어쨌든 공천 실패를 한 정당에서 책임지는 모습인가 회의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부분을 전부 이준석이라는 스피커가 다 나설 필요는 없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1: 딴지일보 게시판에 쓰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3: 그렇죠. 그거보다는 페이스북이 낫죠. 그렇지만 때로는 대표급의 인사라면 침묵을 하거나 좀 말을 아끼는 것도 저는 필요한 정치적 수라고 보고 있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개혁신당이랑도 붙었다가 안철수 의원이랑도 싸웠다가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있던 보수 진영 내에서도 아니 이렇게 모든 보수 진영의 주요 인사와 다 싸우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이 사람과 함께 보수 통합을 할 수 있을까 회의적인 여론이 또 최근에는 많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예.
0: 이게 안철수 의원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안철수 의원이라는 분이 정치적으로 정부적으로 그렇게 막 뛰어난 분이라고는 인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거짓말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재판 증언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격이 됐을 건데 그걸 가지고 해서 또 상대를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 개혁신당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인데 여기다가 또 공격하고 이게 좌충우돌로 계속 공격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면 한동훈 의원이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 무소속 한번 하고 그만둘 사람 같으면 비판하지도 않죠. 뭘 더 해본다고 하니. 그다음에 복당도 해보려고 한다는데 이런 식의 정치 행보가 과연 도움이 될까요? 예.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 예. 요거 하나만 우리 장해찬 최고한테 여쭤보고 다른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애투쟁 중인데 뭐 장단점이 있겠죠. 당대표에서 하는 거에 있어서. 근데 이제 이 장애 투쟁하는 곳에 부정선거론자들도 함께 있는 곳이고 또 대표가 뭐 제명아 나랑 싸우자 이런 팻말을 들고 그다음에 뭐 내란수계 이재명이 내란수계 이런 식으로 뭐 막말에 이런 이거는 조금 장애 투쟁의 어떤 선의도 좀 마이너스로 가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3: 그러니까 참 어려운 지점인데요. 예. 다만 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 관심을 고취시켜야 되니까 이게 그 국회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이나 최고위 발언이 아니라 좀 자유로운 형태의 장애 집회에서 요즘 청년들이 하는 듯한 언어로 쓰다 보니 좀 더 과감하고 또 때로는 과격한 언어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게 되는 것 같고요. 반대급부가 있겠죠. 그것도 본인이 감당하면서 대신 청년층이나 또 호응하는 분들의 지지와 관심을 묶어서 이 선관위 특검 동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의 고육지책을 쓰는 거라고 선회하고 싶습니다.
1: 네. 예. 자, 통일교축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징역 2년 추징금 1억 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죠. 권성동 의원 판결 직후에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치 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1, 2심 대법원이 다 같은 판결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권성동 의원이 어쨌든 뭐 대국민 사과 등등의 최소한 입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어젯밤에 권성동 의원이 강릉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강릉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었다고 해서 이렇게 1억 원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대법원까지 징역형이 확정됐으면 진솔한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들한테 하늘 최소한의 도리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우리 김 대변인.
2: 아니 참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정권 시절 가장 핵심 측근으로 굉장히 많은 권력을 남용한 그런 인사 아니겠습니까?
1: 뭐 황태자라 불리긴 했죠.
2: 네,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뇌물을 받고 이런 형이 확정됐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뭐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유감 표명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사법 결론에 대해서 어떤 정치권의 인사로서 이렇게 뇌물을 받고 확정형을 받았으면 당연히 반성하고 사죄해야 되는 게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좀 국민의힘이 뭐 지방선거 이후에 조금 결과가 좋다고 해서 약간 좀 기분이 업되신 것 같은데 이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면 또 민주당하고 경쟁해서 과연 또 다음에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하나만 더 해보죠. 오늘 국방부가 육해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전시는 당연히 적극 환영 입장을 냈는데 오늘 나온 MBS 여론조사에서는 육해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다는 데에서 반대가 55%, 찬성이 34%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이 반대 여론을 뚫고 좀 잘 해야 될 텐데.
0: 근데 굳이 이걸 지금 이 상황에서 그 3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해야 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그 우리 지금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방위 출신이잖아요.
1: 네.
0: 그다음에 합참의장이 별 4개 대장 아닙니까? 각 참모총장도 다 대장일 건데 별 4개가 방위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인데 군대를 안 가셨어요. 예. 물론 그 몸에 안 좋으셔서 안 가신 건데 방위가 미필하게 보고하는 이런 상황이 정말 웃기지 않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1: 방위 국방장관이라 하지 말고 민간인으로 합시다. 민간인 국방장관 좋은 말 있잖아요.
0: 아니 근데 지금 요즘 국방장관이 너무 핫한 사람이어서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만은 왜 저렇게 장관직에 연연해서 앉아 있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지금 사관학교 통합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군이 전문화돼야 되고 전문직이 전문적인 그 영역이 더 고도화돼야 되는 상황인데 굳이 이게 통폐합해갖고 오히려 군의 전력을 약화시킨 건 아닌지 이런 우려가 됩니다.
1: 예, 반대하셨고 장채군.
3: 저도 방위 출신이라 할 말이 더 없네요.
0: 아니 참고로 저는 민필입니다.
3: 네. 전문용어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안규백 장관의 출신이라기보다는 최근 불거진 뭐 탈영, 뭐 구금 이런 의혹들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가뜩이나 육사뿐만 아니라 공사 회사도 다 반대하고 있으니까 장관을 교체하고 새로운 장관이 그 육해 공사 출신들이나 군인들 또 국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하면서 천천히 진행하면 될 문제지. 예. 이걸 억지로 안규백 장관의 업적으로 만들려고 밀어붙여가지고 군 민심을 이반시키는 건 이재명 정부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1: 뭐 장관 교체설은 꾸준히 있기는 했습니다만 뭐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두고 봐야 되고.
2: 아니 이제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의 군 관련해서 큰 개혁이고 진일보된 그런 정말 개혁적인 정책인데 왜 이런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는지 저도 좀 잘 이해가 안 가고 최근
1: 뭐 설득시켜야죠 그러면.
2: 최근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관련해서 군 복무, 군 이탈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저는 좀 이제는 좀 더 수세적인 모습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사관학교 통합 문제도 왜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되는지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장관이 뭔가 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약간 지금 야당 공세에 대해서 수세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고 이 개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공격적인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1: 예, 그 여론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0: 얘기했던 건 아니고 한 70년 됐습니다.
1: 그럼요.
0: 통합하자는 이야기는 70년 됐고 특히 이제 12.3 내란도 그렇고 그동안 쿠데타가 이제 육사 출신의 인물들만 다 가담했기 때문에 그건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건데 많은 국민들이 모르는 분이 계시니까 이제 김주호 대변인이 여론조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론조사는요. MBS에서 지난 13, 15일, 3일간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이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세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카멜로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네, 문자로 8861번께서 이동의 정면승부 최고입니다. 속히 구독자 100만 기원합니다. 이렇게 응원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1, 2부 순서 마치고 저는 3부에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 선언한 박성준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9: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18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강릉은 29도, 청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거기 내부 순환로 따라서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거기에는 고장차도 있는데요. 홍제와 연희 사이 1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어서 고장차 지점 뒤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 나가는 길도, 일산으로 들어오는 길도 차가운들이 빼곡합니다. 동작대교에서 행주대교까지만 58분 걸리고 있고요. 누들로 63빌딩에서 성산대교까지 36분 필요합니다. 곳곳으로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올림픽대로도 복정에서 63빌딩까지 1시간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돌아온 이동희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박성준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예.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라고 하던데.
1: 네, 오늘 후보 오후 2시에 등록을 했어요.
0: 하셨습니까?
1: 예. 네. 예.
0: 기타금도 내시고.
1: 기타금도 내고.
0: 당대표는 1억?
1: 예, 그렇다고 하대요. 최고위원 5천만 원.
0: 최고위원 5천만 원. 이거 이제 청년들? 예. 원내 청년은 조금 50%
1: 예,
0: 할인.
1: 그렇다고
0: 뭐 이렇게 됐는데. 기타금은... 컷오프 때도 못 돌려받는 겁니까?
1: 기타 이제 일단은 예비 경선에서는 이제 당 대표나 최고위원 네. 2천만 원을 먼저 내는 거고요. 컷오프 통과하면은
0: 그 뒤에 내는 거군요.
1: 1억 5천만 원까지 예. 내게 되는 거죠. 예. 또 워낙 선거 과정이 워낙 장기간이기 때문에 예.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0: 예. 그 이번에 지금 최고위원 출마자가 이제 지금까지 12명이 예, 출마를 12명. 한다고 했고 그러면 예비 경선에서 8명을 추리는 겁니까?
1: 그렇죠.
0: 예. 8명 추리는데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 일단 8명이 들어야 되니까.
1: 선거에서 자신 있다고 하는 건 좀 오만인 것 같고 자만인 것 같고 아. 최선을 다해서 8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를 좀 잘 알려야 되겠죠.
0: 예. 8명 안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5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1: 그렇죠.
0: 뭐 예성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게 뭐 그래서 4등 안일 수도 있고 5등 안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예. 그 뭐 이런 분류법을 뭐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언론에서는 뭐 친청 친명 분류를 했어요. 하기라는데 친명 숫자가 많아서 최고위원 투표는 선호 투표가 아니고 72표제잖아요.
1: 예, 예.
0: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분산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래서 조금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도 있고.
1: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한 4명 정도 나오니까 1인 2표 했을 경우에 표를 과연 어디도
0: 그러니까.
1: 줘야 되느냐. 그런데 예. 일단 8명 이제 정리되는 상황을 보면
0: 예.
1: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당원의 투표가 한 15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0: 예.
1: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어요? 그 숫자들을 봤을 때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고 아. 또 우리 당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0: 예.
1: 잘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0: 예. 그러면 왜 이번 전당대회에 본인이 최고위원에 출마하셨는지 또 내가 돼야 된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제가 이제 이번에 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을 잘하는 지도부가 돼야 되는데요. 제가 그 일을 많이 했어요.
0: 예, 예, 예.
1: 이재명 대표 시절에 제가 원내대변인, 당대변인, 또 수석대변인 했고요. 또 당이 어려울 때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장 비서실장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내란 당시에 제가 원내수석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을 호흡을 많이 맞췄습니다. 저는
0: 예.
1: 일단은 정치는 개인 플레이도 있지만 세트 플레이,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정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일

0: 우선순위가 당정청 원팀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제가 최전선에서 같이 일을 해왔고 또 김민석 당대표 후보와도 추석 최고위원 할 때 제가 원내수석으로서 같이 내란 상황을 내란을 진압하고 탄핵을 이끌어냈던 주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할 수 있다. 차기 지도부에 가서 정말로 코어워크로서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고요. 또두 번째는 제가 원내수석도 하고 당대변인을 하면서 당내 주요한 전략들에 있어서 대안 제시를 하면서 중요한 분기점마다 그것이 승리의 기틀을 만드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슬로건이 민주당의 승부사, 집권 여당의 승리를 만드는 전략가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경쟁력이 있고 차기 지도부에 가서 일과 성과 업적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뭐 이번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를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어야
0: 그렇죠.
1: 되고 당정청 화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지난 정청래 체제는 그게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0: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네. 그것이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저는 첫째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연임의 명분이 없다고 봐요. 명분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1: 지방선거
0: 아니 그것도
1: 때문에?
0: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당 역사에서 볼때 연임을 했던 분은 김대중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인데 군사 독재 정권과 싸웠던 김대중 대통령,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워서 그야말로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당원들의 열의에 의해서 당대표가 됐을 때 77.7%였고요. 연임했을 때는 85.7%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기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 일을 수행했으면 마무리하고 새로운 리더십 교체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지도 체제로 바꿔야 되는 거다. 그게 이 시점에 2기 전당대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 친명 쪽이 좀 숫자가 많아서
0: 네.
1: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친청이 몇명안 되기 때문에 뭐 전략적으로 그 친청계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면 뭐 당대표는 예를 들은 겁니다. 당대표는 김민석인데 친청 의원들이 지도부에 많이 들어가서 그것도
0: 네네.
1: 그렇게 되면 그것도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우려를 또 어떤 사람들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0: 그거는 이제 7월 21일 날 8명 컷오프 되면 아마 진영이 다시 짜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 12명 정도 이제 출발을 해서 8명으로 이제 컷오프 되면 컷오프 구성원을 보면은 전체적인 경쟁력과 누가 더 잘할 수 있냐에 대한 것들을 당원들이 판단한다고 보거든요. 그 결과로 아마 새로운 포진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예.
1: 근데 어제인가요? 그 대통령이 SNS에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이 무죄 증거로 배척된 것을 두고 비판을 좀 세게 했습니다.
0: 네네네.
1: 뭐 다른 사람 글을 이제 인용한 겁니다만은 다른 사람 다른 의원의 글을. 근데 이게 결국은 대통령이 신호 준거 아니냐. 김용 부원장도 이번에 최고위원 나오니까 그런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0: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김용 전 부원장을 뭐 그렇게 신호를 줬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이제 조작 기소 특위에서 간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조작 기소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께 알리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이제 김용 사건인데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부원장이 검찰의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글 타임라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재판에서 가장 뺀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억울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날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상징성인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추후에 이제 앞으로 조작기소 특검법도 이제 원내에서 논의가 될 테고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건데 이런 사건을 한번 되짚어본다는 차원에서 아마 대통령께서 언급하지 않았나 봅니다.
1: 그 혹시 모르는 정치자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부언 설명을 드리면 이 김용 부원장이 그 사실은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제 물질적 증거는 없고요. 유동규 씨의 증언만 있는 거였잖아요.
0: 그렇죠.
1: 내가 줬다. 언제 어디서 돈을 줬다. 그런데 이제 그 김용 부원장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 구글 타임라인을 켜보니까 유동규 씨가 줬다고 하는 그 시점 그 장소에
0: 없었죠.
1: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증거로 채택 안 되는 게뭐 오염될 수 있다 뭐 그랬었는데 구글 본사나 국과수나 다 문제 없다고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은 아마 그 점을 지적한 것 같아요. 다른 재판이나 다른 형사 사건에서는 증거가 되는데 왜이 사건에서만 증거가 채착 안 되냐.

0: 부점인 것이죠.
1: 그렇죠. 예. 구글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동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줬고 재판 과정에서 유력한 증거인데 그것을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한 번 더 예. 짚어보고 그런 알겠습니다. 일이 없어야 된다는 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그 박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 특위 간사를 맡으셨는데 이 예, 조작기소 특검법을 지방선거 전에 하기로 했다가 뭐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뒤로 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이걸 하는 겁니까? 야당의 반발도 심상치 않은데.
1: 아니 저는 아니 야당이 반발한다고 해서 늦춰지고 그런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 검찰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만천하에 우리가 뭐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특히 녹취록 조작한 것도 드러났잖아요. 예, 예, 예. 최창영을 실장님으로서
0: 예, 그래서
1: 제가 그 검사들한테 다 들려줬단 말이에요. 녹취록을 예, 예. 다 들려줬더니 다 최창영으로 들린다고 하는데 녹취록에서는 실장님으로 조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이 조작에 대한 것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특검을 통해서
0: 밝혀야 된다.
1: 밝혀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0: 문제니까.
1: 단죄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저는 시기를 늦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0: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8월 17일 날이 전당대회니까 그 새로운 지도부가 하셔야겠네요. 이거.
1: 저는 지금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거는 법안이 발의가 됐잖아요. 예, 법안 발의했던 예. 내용에 대한 것들도 법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수기와 토론을 통해서 예.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차기 지도부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왜 원내 지도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0: 예. 자 검찰 이야기 나온 김에 그 보안수사권 문제를 두고 정부 여당에서 전면 폐지 아니다 예외적 존치 조금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총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폐지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의원들의 발언이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론도 약간 바뀐 것 같고 그 박성준 의원 과거 발언 보면 보안수사 요구권은 유지하되 보안수사권은 폐지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 제가 한 예를 좀 들면 제가 예. 독일을 방문해서 독일 베를린 검찰총장하고 독일 베를린에 있는 수사본부장을 만나서 독일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얘기들을 충분하게 좀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독일도 명확합니다. 1차 수사권 경찰에게 수사권을 줘서 내무부 소속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은 법무부 소속에 있는데 직접 수사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검찰에게 직접 수사권은 없다는
0: 없고,
1: 겁니다. 그런데
0: 예.
1: 만약에 이제 경찰에 대한 이 수사에 대한 부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검찰에서 보안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안수사가 요구권을 검찰에서 행사를 했을 경우에 경찰이 이걸 안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견제 감시하는 거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독일에서 포와이즈 네 개의 눈이 있다. 경찰의 두 눈과 검찰의 두 눈이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다.
0: 예.
1: 그러니까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 집중을 통해서 남용됐을 경우에 대한 견제 감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 우리가 검찰의 수사 기소라고 하는 것을 다 줬더니 남용했던 사례가
0: 예.
1: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0: 예.
1: 검찰 기획이 나왔고 지금의 많은 우려는 인권이 혹시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잘못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보안수사 요구권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경찰의 수사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0: 예.
1: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0: 그게 이제 장용기 네. 사건 등등으로 해서 더 이제 여론이 안 좋아졌으니까. 그런데
1: 예.
0: 이게 지금 보안수사권은 당론이 아니다. 언론에서 당론이라고 썼다가 최근에는 당론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법사위에서도 지금 한 야당 의원까지 그러니까 친여 성향 야당이죠. 한 네 분 정도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만일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가면은 그 반대표도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민주당 내에서
1: 저는 민주당에 네. 그동안에 이제 어떤 여러 법안들에 대한 토론 과정들을 저도 원내수석 하면서 쭉 해왔고 그전에 대변인 하면서도 지켜봤는데 여러 논란이 있잖아요. 뭐 금투세도 논란이 있었고 또 연동형 비례대 폐지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수많은 논쟁들이 있을 때 이안과 저안에 대한 어떤 비교 분석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0: 예.
1: 저는 의원총회뿐만 아니라 여러 의견들을 다 수용해서 원내 지도부가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좋은 안을 만들고 그것이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예. 예. 그 전당대회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될까요?
1: 저는 시점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한 토의와 논의가 다 이루어졌고 지난번에

0: 김한규 정책수석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부분하고 예외적 허용에 대한 내용까지 다 고려한 내용, 어떤 것이 쟁점이고 어떻게 했을 경우에 대한 것들도 다 검토가 끝났더라고요. 저는 결정만 남았다고 보는 거고 그것이 더 미뤄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미 많은 논의가 돼 있고 그 제가 얘기한 인권에 대한 보호 또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문제들을 다
1: 이쪽은
0: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보완을 해서 저는 이미 다 어느 정도 토론의 단계가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더 전당대회 이전에도 통과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1: 그러니까 한병도 원내대표가 그 문제점 충분히 알고 있다, 완전
0: 그렇죠.
1: 들렸을 때. 그래서 더 아마 깊이 고려하고 토론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혹시 어제 유시민 작가의 그 유튜브 출연 방송 보셨습니까?
0: 뭐 전체적인 보지 못하고 이제 맥락과 몇 가지의 그 논의 쟁점에 대한 것들은 봤습니다.
1: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붕괴해서 강하게 이제 본인의 SNS에 썼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지금 그 내용을 보고 되게 위기감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전체 우리 민당의 지지 그룹들 또 이재명 대통령을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이 파장이 너무 클것 같고 지지층의 분화 또 분열 양상으로 더 가속화될 거라고 하는 위기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저는 잘 파악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저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통령에게 과한 말. 사실 저격이라는 언어를 쓴 거란 말이에요. 저격의 언어를 썼기 때문에 왜 이렇게 과한 언어를 썼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1: 근데 유시민 작가가 처음에 ABC론 갖고 왔을 때는 대통령을 방금 표현한 대로 저격하진 않았거든요. 뭐 평론가나 뭐 지지층 이렇게 얘기해, 정치인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난번 중축 재건축 얘기할 때 이제 약간의 대통령 비판. 근데 이번에는 뭐 확실히 필연적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아직 전당대회는 한 달가량 남았고 오늘이 7월 16일이니까 거의 딱한달 남았네요. 앞으로 유시민 작가 이렇게 몇번더 등판하면 지지층은 또 갈라지지 않겠느냐. 누가 봐도 유시민 씨, 김어준 씨, 정청래 이렇게 지지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갈라지지 않겠느냐. 그 반대 세력하고. 그래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0: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가장 포커스는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부진한 내용들 그리고 결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유시민 작가가 그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심한 언어를 쓴 건데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단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할 때 조속하게 이 부분을 좀 매듭하는 것이 우리 당내 갈등을 잠재 수면 아래 내려가게 하는 가장 결정적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직무에 있는 원내 지도부가 빨리 검찰개혁과 관련된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 보안수사권 논란이 매조지되면 유시민 작가가 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을까요?
0: 저는 일단은 발단을 제가 그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는
1: 알수
0: 잘
1: 없으니까.
0: 알 수가 없었는데 그 맥락을 볼때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이 매우 컸던 것
1: 뭐
0: 같습니다.
1: 인사 얘기도 한것
0: 인사
1: 같은데요?
0: 얘기도 있지만 가장 비교 우위에 뒀던 쟁점은 감찰개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적 과제이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수 있는 가장 지지층의 확고한 지지층의 결집력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거였는데 그것이 지지층이 바라볼 때 미진하다고 하는 부분을 유시민 작가의 그 언어로 지금 말한 거기 때문에 뭐 저는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수면 아래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1: 알겠습니다.
0: 있습니다.
1: 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잃어버린 2030의 지지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청년 최고위를 도입하자. 근데 이게 사실은 내가 최고위 출마하면서 청년 최고 도입하자 그러면 한 석이 또 줄어들 수 있어서 불리한데, 근데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이게.
0: 저는 과감하게 청년 그 최고위원을 도입하자고 제가 최고위원회에서는 제일 먼저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거는 한 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집을 줘야 되는 건데 그 정치적 집을 줘야만 그 사람이 청년들을 대변을 해서 의견을 모으고 정책들을 만들고 입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청년 최고위원을 도입했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2030 정책위원회 같은 역할을 주어줘서 직접 청년들이

0: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그림,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뭐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 이후에 약간 떨어졌다가 반등했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얘기한 청년 문제, 또 내관이죠. 부동산 문제. 게다가 최근에는 대통령이 지지를 많이 받았었던 이 주가시장에서 변동성 문제까지 더해져서 이게 쉬운 길만은 아니겠다 앞으로는.
0: 그럼요.
1: 그래서 네. 이제 전당대회가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 이 문제는 당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대통령 함께 가야겠습니다만.
0: 대통령 함께 가야 되는데 저는 큰 축에 몇 가지 축이 있다고 봐요. 저는 우리 지지층의 핵심 지지층 강화에 있어서는 개혁 작업에 대한 마무리를 좀 잘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이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우리 지지층들을 결속시키는 개혁 작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도 강화, 외연 확장 측면에서의 대통령이 지금 AI 시대의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에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1: 예.
0: 그러한 리더십 하에서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있는 저는 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추진력과 더불어서 당이 이것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그림 속에서 청년들의 미래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아마 세수가 상당한 100조 이상의 세수가 이제 거칠 건데
1: 예.
0: 그 세수를 청년들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자금의 원천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같이 청년과 함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자라고 하는 미래 대안적 제시를 통해서 청년에게 꿈과 희망과 야망을 주어줘야 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저는 같이 연동되어 있다고 보고요. 하나가 저는 이제 7월 23일 날 여는 부동산 대토론회인데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문제는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가장 이익 투표 성향의 표본이에요. 그런데
1: 네.
0: 이 문제를 잘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잘 안다고 봅니다. 그래서
1: 네.
0: 저는 몇 가지 요소만 잘 하면 국민들이 만족스러운 수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세대 주택과 1가구 1주택자를 확실하게 구분해 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다세대 주택자는 투기성에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세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이 다 수용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1: 네.
0: 그런데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세제 혜택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것도 문을 열어줘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종부세 문제도 여전히 뜨거운 논쟁인데 원래 종부세 도입의 취지가 상위 1%란 말이에요.
1: 네.
0: 상위 1%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그것도 정해준다고 하면은 저는 부동산 문제도 어느 정도 좀 가닥을 잡을
1: 예.
0: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기준의 명확성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혼란하고 그것이 나에게 세금에게 증세가 돼서 나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발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 불안감이 지지층을 붕괴시키는 그런 역할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도 이 부동산 세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대통령께서 실용주의로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뭐 이번 대토론회에서도 뭐 세제 문제 당연히 이야기 나오겠죠.
0: 예, 예.
1: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집이 없는 분들은 집값이 조금 안정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고 있는 분들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할
0: 그렇죠.
1: 거고.
0: 그렇죠.
1: 예.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한 건데 그 의원님 지역구가 서울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서울에서 민주당이 어려운 게 다른 게 아니라 뭐 이념 이런 게 아니고
0: 맞습니다.
1: 아파트 부동산 아닙니까?
0: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표층과 심층이 있는데 표층은 여러 가지 뭐 정책이니 뭐니 뭐니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 이런 검찰 계획도 나오고 뭐 누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심층 마음에 있는 층은 이 부동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비전도 좀 제시하고 이 세제 문제에 대한 불안 심리를 좀 잠재울 수 있는 안도 만들어서 안정화시킨다고 하면 저는 국정의 탄력성 특히 저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뭐를 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잖아. AI 시대에서 세계 선도 국가로 갈 수 있고 대체 불가 국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국민의 열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역할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만 세계 5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거
1: 예.
0: 아니겠습니까?
1: 자, 20초 드릴게요.
0: 예.
1: 마지막으로 8월 17일 날 박성준 뽑아달라고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저는 민당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고 일도 해봤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당정청 원팀을 이끌 수 있고 민주당의 승부사적 기질이 있고 집권여당의 승리를 만드는 전략가로서 제가 최고인이 돼서 민주당의 새로운 깃발을 저도 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8월 17일 전당대회에 출마 선언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나비엔.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4: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5: Walk it, walk it 안전화.
16: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7: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6: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7: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9: 휴레키.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내일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되었죠. 내일 하루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발돋움한 날이다. 이런 가치, 법의 가치, 또 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순서 마치고요. 저는 주말 연휴 끝나고 월요일은 아마 제가 어떤 미리 방송 맡기 전에 한 약속이 있어서 아마 대타가 올 것 같고 저는 화요일 날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멋진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계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교통안전 1분 턱.

0: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와이티엔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원치 않아 검찰개혁이 안 되는 거라고 주장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특정인 발언에 별도 입장을 갖거나 대응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청와대와 이 대통령의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핵심 가치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정계 개편 등 구상에 대해 필연적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고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이 대통령 때문이란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후보 접수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고민정 의원 등은 오늘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직접 당사를 방문한 송영길, 고민정 의원은 각각 필승메이커가 되겠다, 젊은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각오를 다졌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는 대리인을 통해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36살의 나이로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은 YTN에 내일 접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개정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법으로 명명하며 집단 헌법소송 절차 개시를 알렸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오만한 권력을 꾸짖고 자녀에게 더 멋진 기회와 풍요를 물려달라며 집단 헌법소송 위임장 서명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북한, 중국과 같은 입틀막 독재국가로 만들려 한다며 헌법 소원은 물론 효력정지 가처분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깊이 아쉽다면서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상고가 기각된 뒤 SNS에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선배 동료 의원들과 당원 동지, 강릉 시민에게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정적을 꺾는 일이 정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보복은 자신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오늘 한미통상안보 분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장, 주미대사관 등이 참석해 한미 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일관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쿠팡 사태와 관련한 한미 정부 간 인식차와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리츠 금융그룹이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한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 DIP 대출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메리츠 증권과 메리츠 캐피탈, 메리츠 화재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연대 보증을 조건으로 대출 지원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즉시 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즉시 항고를 받아들이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취소되고 회생 절차 기한은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됩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 연장 결정이 나오면 협력업체와 협의해 임시 휴업 중인 대형마트의 영업 재개 일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코스피가 반도체주 급락 여파로 6% 넘게 떨어지며 하루 만에 7,000선을 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463.81포인트, 6.37% 내린 6,820.6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7.6% 넘게 떨어지며 6,730선까지 밀렸고 오전 9시 10분쯤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는 8.77% 하락해 25만 원대로 밀렸고 SK하이닉스도 11.53% 급락하며 200만 원 선을 내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53% 내린 791.84로 거래를 마쳐 800선 아래로 떨어졌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고 충청과 남부 곳곳에서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8.5도, 습도는 67%입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6: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한입니다. 작년 여름 큰 사랑을 받았던 서울 썸머비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물론 올해는 세종로 공원까지 넓어졌고 에너지 가득 충전할 푸드트럭도 기다립니다.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 썸머비치에서 워터슬라이드와 대형 수영장을 즐겨보세요. 선선한 바람과 휴식이 필요한 열대에는 청계천 광교 아래 청계 소울 오션을 들리셔도 아주 좋습니다. 사계절 내내 즐길거리 넘치는 서울, 서울관광재단이 함께합니다.
7: 혈당관리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릉 이죽 같은.

0: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서리셨다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1: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수.
0: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통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오늘 너랑 면담하자고 한 건 사실 너랑 술 마시고 싶어서야. 목소리가 아주 섹시한데.
4: 한 대학 교수가 답사 뒤풀이 등 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문제를 알렸고 학교는 특별감사를 통해 해당 교수에 대한 최종 해임을 결정했죠.
5: 이번 해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학생들이 계속 요구해온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4: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학생들은 왜 해임 결정이 났음에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말을 하는 걸까요? 해임이면 끝 아닌가? 학교가 징계했으니 마무리된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죠.
5: 해임됐다고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원 소총 심사를 제기할 수도 있고 해임이 부당하다고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잖아요.
3: 실제 그런 경우가 있나? 아니 설마 그렇게까지 한다고?
5: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거야. 진짜 끝날 때까지.
4: 교수 징계 사건에서는 학교의 해임이나 파면 처분 이후에도 소청 심사, 행정소송, 징계 수위의 적정성 문제가 다시 다퉈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징계 결정 하나로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말과 행동, 그리고 해임 이후에도 남는 법적 절차들,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대학 내 교수 성희롱, 성추행 의혹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열 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로열 법무법인의 김형철 변호사입니다.
4: 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 개요 말씀 주시죠.
6: 네, 보도에 따르면 동국대학교 A 교수가 2023년 12월 학과 답사 뒤풀이 자리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여학생만 앉게 한 뒤 목소리가 섹스 어필한다, 성적을 잘 받고 싶으면 술값을 내라 등의 발언을 하고 학생들이 손과 허벅지에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듬해 10월 술자리에서는 한 여학생에게 오늘 너와 면담하려고 한 것은 사실 너랑 술을 마시고 싶어서 라고 말하거나 남녀 학생 모두 있는 자리에서 성적인 표현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서 이 사실을 공개했고 학교는 처음에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가 특별감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4: 네,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불편하고 불쾌하게 느낄 지점, 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문제 제기된 해당 학교만의 문제가 전혀 아니죠. 교수는 성적을 주고 추천서나 진로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법적으로도 이런 지위 차이,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가 중요하게 고려가 되는 편이죠? 어떻습니까?
6: 네,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원도 이 점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성적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가 더해지면 그 판단이 엄격해집니다. 실제로 법원은 교수와 학생 사이의 지위 격차를 고려할 때 학생들의 교수의 발언에 자유롭게 반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성적을 주고 추천서를 써주고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수가 한 발언이나 행동은 같은 행동이라도 일반인 사이에서 벌어진 것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4: 네, 특히 술자리나 뭐 답사뒤풀이, 뭐 면담자리에서 벌어지곤 하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단순한 사적인 뭐 술자리로 볼 수 있냐 아니면 교수의 지위가 작동한 그런 자리로 봐야 되는가, 차이가 있나요?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까 이게?
6: 네, 충분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교수 측에서는 그건 학교 밖 사적인 자리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사 뒤풀이나 학과 행사 후 술자리는 교수가 주도하거나 참석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교수가 있는 자리에서 자리를 피하거나 거절하기가 어렵죠. 이런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법원은 그 자리의 형식이 사적이더라도 교수의 지위가 작동한 자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교수가 학과 임원 학생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에 기관 제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에서 그 자리와 전화 모두 교수의 지위가 작동한 것으로 판단해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4: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문제를 알렸고 학교가 이후 징계위원회, 뭐 특별검사까지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절차로 거친 거예요?
6: 네,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거쳤다고 보입니다. 먼저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서 의혹을 공개하자 학교는 A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답사와 행사 참석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학생들이 이 정도 징계로는 부족하다고 반발했고 학교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해임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4: 최종적으로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비슷한 느낌으로 파면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차이는 뭡니까?
6: 네, 둘 다 교원 신분을 잃는다는 점은 같지만 해임보다는 파면이 더 무거운 처분입니다. 파면을 받으면 퇴직금이 일부 삭감되고 공무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됩니다. 해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재임용 제한 기간도 파면보다 짧습니다. 이번 동국대학교 사건은 해임이 내려진 것이고 만약 더 중한 비위가 인정됐다면 파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4: 그 학교에서만 더 이상 교수를 일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학강이나 재취업에도 제한이 생기는 겁니까?
6: 네, 우선은 그 해임이라는 처분은 해당 학교에서의 교원 신분을 잃는 것일 뿐이고 다른 대학교에 취업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교원 임용 시에 전 직장 조회가 이루어지고 해임 사실이 기록에 남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 관련 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면 성범죄자 취업 제한 규정에 따라서 교육기관 취업이 수년간 금지될 수 있습니다.
4: 그런데 학생들은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 같아 보입니다. 해임됐지만 끝까지 지켜보겠다. 학생들이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 뭐 때문입니까?
6: 학생들의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법적으로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원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서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에서 해임이 취소되거나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고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학생 대표가 교수 본인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끝까지 주시하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임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0: 시작일 수 있는 거죠.
1: 실제 교원 소청이나 행정 소송에서 학교의 해임 처분이 취소되거나 징계 수위가 낮아진 케이스들이 있나요?
0: 네, 실제로 있습니다. 그 법원 판결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해임이 취소되거나 감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절차상 하자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잘못됐거나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는 징계 양정이 과도한 경우입니다. 비정도에 비해서 해임이 너무 무겁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비의 경우에는 법원이 해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러면 이번 사건도 해임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0: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해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근거로는 학교가 처음에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뒤에 특별감사를 통해서 추가 사실을 확인하고 해임 처분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이 여러 명이고 비위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1: 네, 이게 학교 징계랑은 별개로요.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따져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법적 책임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죠?
0: 학교 징계는 교원으로서의 신분 문제이고 형사, 민사 책임은 별도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법적 책임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형사 책임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성희롱성 발언만 있었다면 모욕죄나 성폭력 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피해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희롱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교수와 학생 사이에 벌어진 성범죄 사건 자꾸 발생하는 게 이게 처벌이 약한 건가요? 아니면 나는 괜찮겠지 하는 걸까요? 아무튼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죠?
0: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충남의 한 국립대 교수가 자신의 별장에서 갓 성인이 된 여자자를 술에 취한 틈을 타서 성폭행한 사건인데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교수가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오히려 징역 6년으로 형을 더 높였습니다. 법원은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갓 성인이 된 여자자를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의 진술은 반성과 거리가 멀며 거짓도 많다. 범행 후 CCTV 영상을 삭제하고 동료 교수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이 교수는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학교 측의 책임도 궁금합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거나 2차 가해가 발생을 했다거나 하면 학교도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까?
0: 네, 학교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용자 책임 규정에 따라서 교수가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학생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학교 법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가 의혹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피해 학생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학교의 책임이 더 커집니다. 그 피해 학생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학교에 공식 민원을 제기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이번 사건에서 학생들이 인권센터와 징계 절차의 투명성 강화, 학습권 보장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사실 징계는 교수에 대한 처벌이고요. 학습권 보장은 학생들의 일상 회복 문제인데 법적으로 봤을 때 학교는 이런 요구에 어디까지 대응을 해야 할까요?
0: 교육기본법은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희롱,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나 대체 강의 제공은 학교가 당연히 해야 할 조치입니다. 만약 학교가 이런 요구를 간과해서 피해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거나 추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우원재의 시차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말하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문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아 지나라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자들이 돈 주고 가

0: 피버도 위 그리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5: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고요. 충청과 남부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서 비가 이어지다가 주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내일 서울 23도, 광주 25도, 부산 24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과 광주는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월요일까지는 전국에 비가 예상되고요. 남부 지방은 화요일

0: 현재 38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진입하는데도 43분 걸리고 있습니다.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은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서울 용산경찰서가 군무이탈 의혹에 대해서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허위 증언했다며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소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병적 자료와 인사명령서를 공개하고 국방부와 안 장관이 군무이탈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소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위병 복무 중 군무이탈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벼랑 끝에서 아르헨티나를 구해내며 두 대회 연속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메시는 잉글랜드와의 준결승전에서 후반 막판 도움 두 개로 팀의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2: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축구 종가 잉글랜드도 넘어섰습니다. 잉글랜드는 후반 10분 앤서니 고든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공격적으로 선수를 교체하며 파상 공세를 펼쳤고 잉글랜드는 픽포드 골키퍼의 선방으로 버텼습니다. 잉글랜드는 메시의 슈팅은 한계로 막았지만 그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공격은 막지 못했습니다. 후반 40분 메시는 잉글랜드 선수들이 자신에게 몰리자 빈 공간에 있던 엔소 페르난데스에게 공을 내줬고 페르난데스는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메시가 이번에는 오른발 택배 크로스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헤더 역전골을 돕습니다. 주로스는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로 올려준 크로스였습니다. 잉글랜드는 선제골을 넣은 뒤 수비 라인을 뒤로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패착이 됐습니다.
0: 이 승리는 무엇보다 큽니다. 준결승에서 잉글랜드를 이겨 제 꿈을 이뤘습니다. 아르헨티나 팬입니다.
2: 걸어다니다가도 결정적일 때 스피드를 내고 슈팅할 때와 패스할 때, 드리블할 때를 선택하는 판단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축구 천재 메시. 음바페와 함께 8골로 득점 공동 1위인 메시는 월드컵 최초로 득점상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결승은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 3, 4위전은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대결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3: 오늘 밤부터 또다시 충청이남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제헌절인 내일도 계속해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충청이남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오겠고 밤에는 수도권으로도 확대되겠는데요. 호남과 경남에 최고 80mm, 충청과 경북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도 계속됩니다. 오늘 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일 낮에도 서울 기온이 32도, 대전 30도, 대구 32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남은 연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서부를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매우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0: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 지난 8일 강력 팀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 앞서 구속 송치된 강력 팀장은 유족에게 사죄했지만 장윤기를 봐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2: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 지난 8일 구속된 데 이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3: 증거인멸 혐의 입증하십니까?
2: 특별수사단은 강력팀장의 바로 윗선인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입니다. 앞서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은 그동안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는데 특별수사단은 형사과장이 강력팀장과 서장 사이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4: 전 광산서 형사과장 등을 입건하여
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입니다.
4: 제명 의혈 판단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2: 앞서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유족에 사죄했습니다. 다만 특별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실체적 사실관계와 거리가 있고 장윤기를 봐줄 의도도 없었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라이노입니다.
0: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은폐 수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결국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과했습니다.
1: 민간 조사관을 중심으로 경찰 수사를 감찰할 기구를 신설하고 또 보안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팀을 교체하겠다는 보안책도 내놓았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6: 성폭행을 제외한 살인 혐의 적용부터 케이블 타이를 비롯한 주요 증거물 누락, 경찰인 피의자 아버지에게 정보 넘기기까지 경찰의 짬짬이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나며 국민 분노와 비판이 커지자 결국 행안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7: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5: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7: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6: 가족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자진 신고나 순원 인사 등 경찰의 연고지 유착 개선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경찰 수사를 외부에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독립기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7: 민간 조사관이 부실 불공정 수사와 검사 보안 수사 요구 미조치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6: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출범을 앞둔 공소청 검사와 경찰의 협조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수사팀이나 수사관서를 변경하거나 합동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을 활용해 사법경찰관의 비리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검찰 보안수사권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확산하자 강경파 의원들이 똘똘 뭉치고 나섰습니다.
1: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황벌경 기자입니다.
8: 국회 토론회장에 유력 당권주자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의지가 없던 유시민 작가 발언은 말을 아낀 대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기치로 내건 논의의 장으로 달려간 겁니다. 정 전 대표는 검찰개혁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 총선도 대선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9: 사건에 대한 암장, 조작, 왜곡 그것이 경찰의 그것보다 저는 10배, 100배 훨씬 더 크다.
8: 지원 사격에 나선 다른 의원들의 목소리에도 더 힘이 실렸습니다.
10: 고쳐 쓸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 검찰에게 의원입니다.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 이거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의원입니다. 있는가 아니냐라는.
8: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일부 보안 수사권은 남겨두잔 당내 신중론이 확산하자 힘을 합쳐 방어전에 나선 셈입니다. 강성 지지층도 이른바 좌표 찍기로 화력을 보태며 당내 갈등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12: 국민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5: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12: 저도
5: 의원입니다.
12: 저도 방향을 바꿨다가 우리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못 살겠습니다. 전화 문자 폭탄에.
8: 국민의힘은 틈새를 파고들며 이 대통령까지 정조준했습니다.
13: 이재명 대통령은
5: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3: 입장을 밝히십시오.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8: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유지를 담은 대안 입법으로 맞불도 놓은 상태입니다. 폐지 법안을 심사 중인 국회 법사위는 다음 주 민주당 내 일부 존치안과 국민의힘 안건까지 병합해 심사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세간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뒤늦게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수기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 반발에다 당권 경쟁과 맞물린 여당 내 파열음까지 더해지면서 보안수사권 전국은 안개 속입니다. YTN 황고혜경입니다.
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TF가 출범 6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 그동안 제기됐던 배후 세력 의혹에 대해서는 배후를 특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14: 지난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한 남성으로부터 피습당했습니다.
15: 좀 거취 표명 예고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5: 피습 사건 가해자입니다.
14: 피자인 척 다가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김모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당시 경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범과 배후 세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경찰은 사건 발생 2년이 흐른 올해 1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국가공인 1호 테러로 지정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60여 명 규모의 TF까지 꾸려 6개월 가까이 다시 사건을 들여다본 경찰은 배후 세력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의 편향적인 사고와 극단적 성격, 공범의 조력이 합쳐지며 범행하게 됐다는 게 경찰의 최종 판단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봤는데 프로파일링 결과 정치적 신념에 맞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편향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지난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있었던 이 대통령의 외부 일정을 쫓아다니며 모두 6차례 걸쳐 범행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0: 경찰이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를 반년 만에 마무리하면서 당시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가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봤습니다.
1: 경찰은 김 전 검사가 길이 18cm의 흉기를 의도적으로 커터칼로 축소 기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6: 지난해 3월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는 국정원 테러 담당 부서로부터 법률 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에서 피습당한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김 전 검사는 검토 보고서에 범행에 쓰인 길이 18cm의 개조된 등산용 칼을 커터칼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를 반년 만에 마무리한 경찰은 김 전 검사가 보고서에 범행 도구를 축소해 적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소관부처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김 전 검사가 참고했던 자료 등을 바탕으로 김 전 검사가 흉기의 형태를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축소해 적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전 검사가 해당 보고서가 테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에 쓰일 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오기가 아니라 피습 사건이 테러로 판단되지 않도록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고 본 겁니다. 김 전 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커터칼로 적은 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커터칼 피습 사건 등을 참고하다 혼동해 잘못 적은 거라며 고의적으로 축소하려 한 게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또 다른 국정원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실제 대테러 합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검사와 국정원 관계자 2명을 허위 공무서 작성, 행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제재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자신만 표적이 됐다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한미 간 주요 현안이 된 이 쿠팡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7: 정부 부처 업무 보고 2일차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정보 유출 제재 강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유출 사고 부담이 보안 비용보다 적다 보니 계속 발생하는 거라며 그래서 과징금을 대폭 올린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표적을 삼아 그러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다며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18: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 다른 것이고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17: 앞서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해 6천억 원대 과징금 철퇴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그간 여러 정부기관이 사고 조사에 나선 점까지 더해져 미국 정치권 일각에선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란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를 반박한 거로 풀이됩니다.
19: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서
20: 개인정보 보호위원장입니다.
19: 어느 기업이나 어느 기관이나 상관없이 엄정하게 또 공정하게 그렇게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17: 특히 강경화 주미대사가 쿠팡 사태를 포함해 대미 투자, 안보 협상 등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귀국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거듭 미츠구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부처 업무 보고에 이어 경제 관련 부처 고위 당국자들과 강경화 대사 등을 불러 한미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자리에서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일수록 국익을 위한 대처 방안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정부 부처와 일관된 대응을 토대로 한미 간 작은 균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에 대해 엄청난 규모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전북 소해론을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새만금 개발청 등 업무 보고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정말 문제라고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염두에 둔 듯 다른 데서 800조 이러니까 이게 뭐야 하는 경향이 생길 것 같다며 이 사업도 성공적으로 확장되면 몇 배, 몇십 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쿠팡이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활동이라면서 미국 사회에서 이 기업의 정상적인 대외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주요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 15,768개 기업이 미국 정부와 백악관, 상하원 등을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벌였다며 쿠팡 INC도 이들 기업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쿠팡 INC의 로비 규모는 국내 주요 대기업 그룹보다 작은 수준이며 미국 주요 자동차 기업이나 대형 IT 기업과 비교해도 훨씬 적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0: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넘어서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세계 경제에 대해 중동 불확실성에도 AI 투자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는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1: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의 8월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의 경로는 사전에 결정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서도 앞으로 나올 데이터가 중요한 게 많다며 어느 한쪽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보다 높은 상황이 얼마나 지속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대응에 따라 근원 물가 궤적이 바뀐다며 통화정책을 잘 쓴다면 목표 수준보다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0: 정부가 연 부동산 세제 관련 토론회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바꿔 초고가 주택 보유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완화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3: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지역에 상관없이 다주택자의 세율이 높고 공제액도 적습니다.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한 채를 소유하면 90만 원, 두 채를 가지면 192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21: 지방의 여러 채보다는 결국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2: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사실 이제 형평성에 더 맞는 거고요.
0: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입니다.
3: 장기 보유 위주로 설계된 종부세 1세대 1주택 세액 공제 혜택을 실거주 기준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23: 역시 이 보유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기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보유세 강화의 강도와 적용 기준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또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폭을 낮춰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24: 보유세를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의 정도를 좀 낮춰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 2년에서 3년 정도
0: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입니다.
25: 충분히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의 안정력과 자산 가격이 있는데 한번 떨어지면요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3: 보유세를 많이 낸 만큼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연동 방식을 쓰자는 대안도 나왔습니다.
26: 내가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그만큼 감면받을 수 있겠다라는
0: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26: 어느 정도 그 조세 부담에 대해서, 조세 저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국내 총생산 대비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낮지 않다며 지방 균형 발전과 공급이 해법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핵심 쟁점을 조율한 뒤 최종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경북 경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24살 정재환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1: 정재환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데 유가족은 심신미약을 노린 꼼수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27: 속옷까지 모두 벗은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섭니다. 몸은 문신으로 뒤덮였고 곳곳이 피투성입니다.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4살 정재환입니다. 경찰은 사건 12일 만에 정재환의 나이와 이름,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증거도 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재환은 범행 직후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편의점에서 태연이 음료수를 꺼내 마셨고 범행 현장으로 돌아갔다가 연락을 받고 온 친구들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유가족 측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는 목적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실제로 정재환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경위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28: 바나나 울리를 집어서
0: 남원호 피해자 유가족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28: 나가는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심신미약이 존재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 유가족 측은 경찰의 초동 대응도 부실했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정재환이 범행 이후 경찰차와 마주쳤는데 경찰이 즉시 제압하지 않고 쫓아가기만 했다는 겁니다. 자칫 시신 훼손 등 추가 범행이나 증거 인멸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경찰은 첫 신고가 남성이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내용으로 들어왔고 핏자국을 쫓아갔다가 현장에 도착해서야 살인사건임을 확인해 체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정재환을 살인 혐의로 송치한 뒤 유가족 측이 추가로 고소한 시신 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0: 인천지방법원이 이른바 아들 특혜 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오늘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이 아들 채용을 청탁하고 전입 지원 요건을 낮추도록 지시하거나

0: 경제성 단독 관사를 배정했다는 등의 핵심 혐의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진술과 문자 메시지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이 독립성과 청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선관위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1: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진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르면 오는 20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을 당시 성조기를 두른 채 혼자 출입문을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0: 미국 반도체주 약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흔들리며 코스피 지수가 7000선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정규장을 마감했습니다.
1: 마지막 날까지 매도 사이드카가 발령되면서 이번 주 내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2: 연휴를 앞둔 목요일 코스피 지수는 6.37% 급락하며 7000선 밑으로 내려간 6820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3: 정규장이 시작되자마자 쏟아진 매도세에 개장 10분 만에 올해 19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2: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25만 원 중반대까지 밀렸고 SK하이닉스는 190만 원 선까지 내주며 184만 원으로 종가를 찍었습니다. 하루 만에 각각 8%, 11%가 빠진 겁니다. 지난밤 ADR로 상장된 SK하이닉스 주가가 9% 빠지는 등 미 증시 반도체주 약세가 국내 증시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4: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5: 박석현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4: AI 투자를 주도하는 기업들의 투자 계획, 캐펙스 계획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2: 지수를 끌어내린 것은 각각 1조 3천억, 2조 3천억을 순매도한 외국인과 기관이었고 개인은 순매수세로 물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마감된 이번 주 코스피 시장은 내내 급등락이 반복된 그야말로 롤러코스피였습니다. 8%가 빠지는 대폭락으로 7천선이 깨지며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검은 월요일에 이어 화요일은 지수가 널뛴 폭이 531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요일과 목요일엔 각각 매수 매도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로 변동이 컸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그간 예상됐던 수준으로 정해졌던 만큼 당장 증시에 큰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하느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둔 만큼 앞으로 금융투자 심리는 갈수록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0: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모리 반도체 투자 수요가 현재 수익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포럼에서 항구적 비즈니스는 없다는 게 역사의 진리라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응하지 않으면 잘 나가던 기업도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공지능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판이라면 지방은 AI 시대를 담을 공간이라며 이 판에서 지방을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1: 메리츠 금융그룹이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한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DIP 대출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메리츠 증권과 메리츠 캐피탈, 메리츠 화재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연대 보증을 조건으로 대출 지원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서 이번 자금이 홈플러스 회생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즉시 항구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0: 잠시 주춤했던 장맛비가 사흘 연휴 내내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과 내일은 남부를 중심으로 주말부터는 중부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1: 특히 토요일 새벽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6: 중부지방에 폭우를 쏟아낸 뒤 잠시 주춤했던 장맛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이번에는 남부지방이 먼저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내일까지 남부 대륙에는 최대 80mm, 충청에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부터는 정체전선에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비구름이 중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강한 비는 취약 시간대인 새벽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토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7: 정체전선의 단순한 모습보다 중규모 저기압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비구름의 강도가 좀 더 강해지며
6: 폭우가 지나갔다 해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일부 수치 모델에서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 또다시 중부지방에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는 걸로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7: 18일, 19일에 대한 예상 강수량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위험 기상과 더불어 수시 브리핑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6: 기상청은 사흘 연휴 내내 강한 비가 집중되는 지역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1: 네, 지난 9일 경북 영주에서 집중호우로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실종됐던 70대 남성이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경북 영주시 안정면 일원교 근처에서 실종됐던 70대 A씨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습니다. 발견 장소는 A씨가 실종된 남원천에서 약 12km 떨어진 지점으로 파악됐습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와 교량 공격 시한을 정하지 않겠다며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이란은 종전 합의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호르무즈 해협 사수를 선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 다음 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주요 교량을 공격할 거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을 바꿨습니다. 데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행동하는 게 좋을 거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9: 나는 시한을 제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들은 무슨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다. 얌전히 행동하는 게 좋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8: 또 이란이 합의를 간절히 원하지만 합의 여부도 미국이 결정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9: 이란은 정말 간절히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지 않으며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란과 합의를 하게 될지 그냥 끝장을 낼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8: 이란 공격을 이어간 미국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무기를 조달해온 개인 3명과 단체 4곳에 대한 제재도 추가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봉쇄가 각각 재개된 가운데 이란은 미국이 합의를 위반한 이상 종전 양해각서를 이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9: 저는 산산조각 났다고 표현했고 이란 외무부 차관은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양해각서 첫 문단 첫 부분부터 약속을 깨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8: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란의 국가안보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유지에 달려있다면서 호르무즈 사수를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와 외교를 분리하지는 않겠다며 협상이 타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사수를 최우선 목표로 강조하면서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돌파하고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란이 억류 중이던 미국인을 전격 석방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선의에 감사하다며 이례적으로 화해의 손짓을 보냈는데요. 이번 유화 조치가 양국의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 시민이 무사히 이란을 벗어났다며 이란의 선의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해외 억류 미국인 구출에 각별한 소명의식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조치는 최대의 외교적 선물로 평가됩니다. 풀려난 인물은 미 재무부의 승인을 받고 빈곤 아동 구호단체를 운영해온 미국 이란 이중 국적자 데나 카랄입니다. 간첩 행위 혐의로 1년 반 넘게 이란 정보보안부의 신문을 받다가 최근 심장마비까지 발생하자 막후 협상 끝에 전격 출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석방은 미국이 이란 남부를 연일 폭격해 3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양국 대치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동결자금 해제 같은 경제적 실리를 노렸던 인질 석방과는 차원이 다른 전면전 방지용 출구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카라리가 자칫 이란 당국 통제하에 숨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보복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안보 리스크를 서둘러 피했다는 겁니다. 미사일이 오가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스위스나 오만 등을 통한 양국 간 막후 소통 채널이 굳건히 작동하고 있음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부모를 뵙기 위해 이란을 찾았다 붙잡힌 언론인 레자 발리자데 등 최소 6명의 미국인이 여전히 억류돼 있습니다. 생존을 택한 이란의 이번 유화 조치가 남은 억류자 문제 해결과 일촉즉발의 중동 위기를 가라앉힐 협상 테이블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1: 대한체육회가 차기 선거부터 사실상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선거인단은 기존보다 41배 늘어난 9만 2천여 명입니다. 당장 현안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1: 지난 2월 총회에서 의결이 보류된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확대안. 5달 동안 공청회와 설명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한 대한체육회가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선거인단은 기존의 추첨을 통한 2,244명에서 9만 2천여 명으로 41배 늘어납니다. 임원과 심판, 지도자는 등록인 모두. 선수는 전국체전 출전 등의 자격 요건을 둬서 사실상의 직선제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임시대위원 총회에서 일단 정관 개정을 의결하고 개선안은 추후 이사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12: 앞으로 현장이 중심이 될 수 있는
13: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입니다.
12: 그리고 다양성을 갖추는 그런 체육계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1: 대한체육회는 개정안의 큰 틀에 맞춰 현안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냅니다. 이번 달 말 이사회를 열어 100명에서 300명으로 되어 있는 종목단체장 선거인단 규정을 폐지하고 60일인 보궐선거 기한도 최대 8개월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12: 저희 대한체육회 기준으로 가이드를 삼으면 충분히 이 현장에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선거인단을 갖고 선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 이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도 달라진 상위단체 규정에 맞게 정관과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내부 반발이 뒤따를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체위원들은 오늘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의 참여를 거듭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원구성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해서 가급적 여야가 함께하는 청문회를 위해 이달 안에는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의원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동료 의원을 통해서 시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의원은 중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이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0: 네, 오늘 코스피가 다시 7,000피 아래로 떨어지면서 검은 목요일을 보냈습니다.
1: 전날 매수 사이드카에 이어서 오늘 장중 매도 사이드카 발동으로 증시가 그야말로 널뛰고 있는데 자, 이 상황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14: 어서 오십시오.
15: 네, 안녕하세요.
0: 네, 코스피가 이제 6% 넘게 급락하면서 6,80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 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의 뭐 매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인 걸로 봐야 될까요?
15: 네, 아무래도 뉴욕 증시 상황을 놓고 보면 S&P500이나 나스닥, 뭐 다우지수 다 상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는 올랐는데요. 그런데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샌디스크, 마이크론, 그리고 SK하이닉스 ADR 이게 다 한 8에서 9% 정도 하락했습니다. 네. 그 하락의 여파를 우리 증시가 그대로 받은 건데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 증시에서 삼전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차지한 시가총액 비중이 60%, 그에 연관된 뭐 SK스퀘어 이런 종목까지 합치면요 70%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 주가가 떨어지면 코스 S&P 지수가 그대로 밀리는 현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뭐 이미 고점을 찍은 거다. 아니다 이제 뭐 펀더멘탈은 견고하다. 뭐 이런 양쪽의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5: 지금 현재 여러 증권사에서 나오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상황을 보자면요. 일단 영업이익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영업이익이 매 분기 증가하는 건 맞고요. 다만 여기서 엇갈리는 부분이 영업이익의 증가세가 꺾였냐 안 꺾였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도 잘 벌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기업들이 일단 뭐 수주를 받아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이 발주를 하는 쪽, 이건 이제 빅테크입니다. 근데 빅테크들이 점점 현금 여력이 딸리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빅테크들이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투자할 돈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마 간간이 들리는 소식이 뭐 유상증자를 한다, 빅테크들이 아니면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이런 소식을 좀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아, 이 빅테크 기업들도 결국 한계 상황에 다다른 거 아니냐. 그럼 앞으로 반도체 기업들한테 계속 발주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가끔 이제 메타가 갑자기 AI 데이터 센터를 예. 뭐 임대해 주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시장이 화들짝 놀라는 일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고점이냐 아니면 펀더멘탈이 견고하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네. 이달 하순에 잇따라 발표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 우리 돈 많다. 현금 흐름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현금을 확보했다라는 부분이요. 두 번째는 이 돈 갖고 우리 투자 계속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줘야지 아마 반도체 기업들, 우리 기업들의 주가도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4: 네,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새 이제 증시를 보면 매일 급등락도 심하고 사실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이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올해 18번째거든요. 이게 하루 걸러 하루 발동되는 느낌인데 정부가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주요 원인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15: 이게 그 변동성을 약간 이게 원인이라고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지수의 변동 폭을 키우는 직접적인 원인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온 다음에 느끼시기에도 아마 하루에 코스피 지수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그리고 홀짝 게임이야? 하루는 급등하고 하루는 급락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 같은데요. 네. 레버리지 ETF가 아마 금융당국에서 허용할 때도 이 정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나온 시점이 코스피 지수가 막 상승하면서 7,000피, 8,000피, 9,000피를 그냥 다이렉트로 통과하던 그 시점에서 나왔거든요. 5월 말에 나왔는데 그때 투자자들, 레버리지 ETF를 사는 개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야 그간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고 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외면했었는데 내가 투자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코스피 지수가 너무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럼 이걸 빨리 따라잡으려면 돈이 많거나 아니면 수익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돈은 많지 않으니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마침 레버리지 ETF가 나왔네 라고 하면서 레버리지 ETF를 너무 많이들 투자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게다가 이제 레버리지 ETF의 특성상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의 특성상 단기간에 많이 벌고 싶으신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회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샀다 팔았다 하는 건데요. 제가 숫자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어떤 그 레버리지 ETF 한 상품의 경우에는 예. 하루에 이 주식의 주인이 24번까지 바뀔 정도로 매매가 굉장히 활발했다는 거예요. 네. 전체 거래 대금 가운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너무 거래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시장에 미친 영향이 커진 건데요. 레버리지 ETF의 특성이 뭐냐면 원래 본주에 두 배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갈 때는 두 배로 사야 돼요. 운용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상승 속도를 더 가파르게 만들어버리고 네. 반대로 떨어질 때는 두 배로 팔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 속도를 더 가파르게 만들고 변동폭을 키우는 이유가 됐다라고 볼 수 있죠.
1: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단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이제 3,000만 원으로 올리고 또 매매 수량 단위를 20주씩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보완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15: 예, 저한테 어떤 대책을 내놔서 좀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겠니라고 물어본 저도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나온 대책을 보자면 과연 이를 통해서 변동성이 좀 완화될 수 있을까?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부분은 있어요. 일단 기본 예탁금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올렸는데요. 네. 그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3,000만 원 올려봐야 할 사람들 다 한다라는 얘기 하시거든요. 예. 다만 이번에 3,000만 원 올린 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3,000만 원 기준이 전액 현금입니다. 네. 기존의 1,000만 원은요. 주식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거의 70%까지 가액을 인정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금 300만 원만 있으면 레버리지 ETF를 투자할 수 있었는데 3천만 원은 진짜 현금 3천만 원이 있는 분들만 투자하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접근성, 장벽을 좀 높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20주씩 매수 매도를 제한한 건 한다는 건 이제 한두 주씩 막 팔면서 약간 그 매매 심리를 부추기는 거. 어쨌든 거래 단위가 커지면 투자할 때도 좀 신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좀 거래 장벽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밖에 뭐 신규 상품 잠정 판매 중단하고 그리고 거래 중인 상품 관련돼서 광고 마케팅 중단하고 이수교육 3시간으로 연장한다라고 했었는데요. 과연 이번 대책을 통해서 변동성이 완화가 될지는 조금 걱정이고요. 네.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신규 기왕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신규 진입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기왕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 본전 회복하면 빨리 팔고 나가야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말하면 근데 본전 회복하려면 레버리지 상품으로 돈이 들어와서 지수가 빠르게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들어오는 건 힘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더 안 오르겠네? 라고들 생각하시나 봐요. 이 대책 발표가 나온 다음에 그 넥스트 시장이라고 왜 한국 거래소 다음에 열리는 시장 있잖아요.
1: 애프터마켓.
15: 네, 애프터마켓에서 하이닉스 주가가 더 떨어졌습니다. 이게 아마 시장이 보기에는 오히려 이 조치가 변동성을 완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상승 쪽으로 가는 길목을 좀 잡는 거 아닌가, 발목을 잡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효과를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효성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14: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보완 대책들이 이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단일 종목 ETF 상품 거래 대금이 13조를 이미 넘었고 신규 유입 차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같은 맥락인 걸까요?
15: 네, 맞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 그 레버리지 할 사람들 3천만 원 어디선가 다 구해와서 할 거다라고 하면서요. 굉장히 이 조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9: 고란 경제 전문 기자입니다.
15: 3천만 원 이렇게 만들었네 라고 아주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대책을 내놓는 게 제가 저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출시할 때부터 조금 더 정교하게 상품을 설계해서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투기성으로 접근하는 경로를 좀 차단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1: 근데 이게 그러면 한번 만들어진 거면은 상장 폐지를 뭐 시킬 수는 없는 겁니까? 왜냐면 네, 후회한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었고 하니까.
15: 근데 상장 폐지를 시켰을 때 갖고 올 시장에 있는 여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혼란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요. 상장 폐지는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상장 폐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단순히 변동성을 키웠다라는 이유만으로 상장 폐지할 수는 없거든요. 뭔가 규정에 있어야지만 상장 폐지가 가능한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상장 폐지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규정을 만든다? 그건 좀 너무 나간 조치죠.
14: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한국은행이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3년 6개월 만에 인상인 건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걸까요?
15: 뭐 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 딱 들어가시면 현판에 써 있는 게 뭐냐면요. 물가 안정입니다. 한국은행의 가장 큰 책무는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런데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가 됐어요. 목표치가 2%거든요. 네. 훨씬 뛰어넘는 수치죠. 게다가 중동발 지정학적 갈등,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또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있으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을 거고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아마 올리기도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 경제가 반도체 호황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극화나 내수는 여전히 침체됐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숫자만 놓고 보자면 우리 1분기, 2분기 성장률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네. 수출 데이터 보자면 뭐 그 수출 뭐 5위에 오르기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리를 올리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환율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잖아요. 환율 문제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로 한미 금리 차이를 이제 언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 예.
15: 우리가 금리를 올려서 금리 차이를 축소시키면 아무래도 환율이 좀 안정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 한미 간의 기준금리 폭이 역전폭이 네. 지금 1%포인트까지 좁혀졌는데 일단은 금융당국에서는 추가 긴축도 지금 시사한 상황이거든요.
15: 네, 맞습니다.
1: 뭐 이게 폭이 더 좁아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5: 일단 대외 부분에 있어서는 환율 관련돼가지고요. 지금 환율이 보자면 1,500원대 위에서 막 놀고 있던 환율이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 ADR 상장 등 효과에 힘입어서 1,400원대로 내려왔잖아요. 여기도 금리차까지 이제 축소가 되니까 아무래도 환율은 1,400원대 후반에서 좀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환율 환율이 안정화되면 당연히 물가에도 긍정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특히 원자재 같은 경우에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상당히 환율 때문에 자극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안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하느니 금리를 올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기가 어디가 좋냐? 반도체만. 일부 특정 대기업, 수출 대기업만 좋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자영업자, 내수, 금리를 올리면 더 힘듭니다. 특히나 대출을 많이 받으신 일반 가게, 게다가 한계 상황에 있는 가게 차주분들은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사실 허덕허덕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금리 올려서 빚 갚느라고, 이자 갚느라고 쓸 돈 더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내수는 더 침체되고 이런 부분은 부작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내수 활성화,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하느냐가 또 다른 숙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 네.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집값 상승을 좀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15: 어쨌든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집을 살 때요, 아마 대부분이 다 내 돈 가지고만 사진 않으시잖아요.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사실 텐데 지금 주택담보대출금리 앞자리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4자는 보기 힘들고요. 이제는 이제 5%대 중반 넘어서서 여기서 더 가서 만약에 신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주담대 받는다라고 하시면 6%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금리가 오르면요, 월 상환에 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을 30년 만기로 빌렸는데 금리가 4에서 5.5가 단다. 그럼 월 상환액이 284만 원에서 322만 원, 38만 원이 늘어나요.
1: 체감이 확 다르네요.
15: 이러면 38만 원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쓸 돈이. 이렇게 되면 사실 그간 주택시장의 주요 매수 주체였던 3040 영끌족들 집 사기는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아마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심리적인 장벽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분들이 많습니다.
14: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1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8: 경동 나비엔.
19: 어디까지 가시나요?
20: 살아서 장까지요.
19: 혹시 닥터 캡슐 천?
21: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1: 닥터 캡슐.
2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5: 글레오?
26: 네, 현대 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7: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8: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9: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0: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1: 워킷 안전화.
3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지금까지 뉴스

0: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2: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1: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3: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7: 라디오 청취율 조사.
6: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7: 02.
6: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7: YTN 라디오.
6: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7: YTN 라디오.
3: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8: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7: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6: 어떻게 다르게?
7: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9: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3: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1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1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충청과 남부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내일까지 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이어지다가 주말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토요일 새벽부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23도, 광주는 25도, 부산은 24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과 광주가 30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릅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월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남부지방은 화요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반포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1, 2차로에 사고가 났고요. 그리고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4차로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공항으로 들어가는 길이 영동대교부터 많이 답답하고 한강대교를 지나와서도 양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더딘 흐름을 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의 1시간보다는 그래도 정체가 좀 짧아지긴 했는데요.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중간에 한강대교 부근으로 잠시 속도 냅니다. 고속도로 정체도 무척 깁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 수원 부근,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답답하고요. 외곽으로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년 6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3: 신현송 총재는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4: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 7명 전원의 일치 결정으로 지난 2023년 1월 연 3.25%에서 3.5%로의 인상 이후 3년 6개월 만에 통화 긴축입니다.
5: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6: 신현송
5: 있는
6: 한국은행
5: 가운데
6: 총재입니다.
5: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4: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의 높은 상승세와 더불어 물가에 대해서는 비용 측면의 간접 효과에 더해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 확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5: 수요 쪽에서 오는 압력을 간과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금융통화위원회 전체에서 어느 정도 좀 컨센서스를 이루었습니다.
4: 증시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조정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신현송 총재는 금리가 주가를 100% 좌우한다는 평가엔 동의 안 한다며 선을 걷고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펼치고 있는데 통화 정책과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5: 이제 생산성을 높여서 잠재 성장률을 높인다고 하면은 그거는 통화 정책과 부합한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4: 신현송 총재는 앞으로의 통화 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국내 경제 개선세와 물가 상승률 등에 근거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물가가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며 2분기 국민소득 통계와 7월 물가를 주의 깊게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5: 통화 정책의 경로라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결정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희는 그 정책을 펴겠습니다.
4: 다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는 다음 달 27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보겠다 선언하고 여론을 듣고 있는데요. 부동산 세제 관련 토론회에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바꿔서 초고가 주택 보유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완화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7: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지역에 상관없이 다주택자의 세율이 높고 공제액도 적습니다.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한 채를 소유하면 90만 원, 두 채를 가지면 192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8: 지방의 여러 채보다는 결국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할 수밖에 부동산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사실 이제 형평성.
0: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입니다.
7: 장기 보유 위주로 설계된 종부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혜택을 실거주 기준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10: 역시 이 보유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건국대
0: 김영학과 교수입니다.
10: 기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보유세 강화의 강도와 적용 기준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또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폭을 낮춰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11: 보유세를 보편적으로 강화한 것을
0: 전제로 해서
11: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의 정도를 좀 낮추

0: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2년에서 3년 정도
2: 이광수 광순의 북덕방 대표
1: 충분히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의 안정력과 자산 가격이 있는데 한번 떨어지면요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3: 보유세를 많이 낸 만큼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연동 방식을 쓰자는 대안도 나왔습니다.
0: 내가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그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라는
2: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0: 어느 정도 그 조세 부담에 대해서 조세 저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국내 총생산 대비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낮지 않다며 지방 균형 발전과 공급이 해법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핵심 쟁점을 조율한 뒤 최종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4: 후반기 국회가 40일 넘게 공전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장외 대여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민생 발목잡기를 봐주지 않겠다고 경고했지만 재헌절 전 원구성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6: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에 돌입한 지 2주째.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가 국회 본관 앞에 총출동했습니다.
7: 입장마법 폐기하라!
6: 이른바 입틀막법 폐지와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 요구 결의대회를 열고 장외 총공세에 나선 겁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병 실종 당일 골프 의혹을 고리로 맹폭을 이어갔는데 이미 명백한 탄핵감이다. 발언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했던
2: 장동혁
8: 행동들에 비추어
2: 대표입니다.
8: 보면 대통령 탄핵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6: 그러는 사이 후반기 국회 개문 발차를 위한 원구성 협상은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재헌절 전까지 타결하라고 못 박았지만 막판 협상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9: 짧은 시간에 협상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
2: 조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9: 실패하실 겁니다. 진척이 없기 때문에 추가 해동은 지금으로는 미지수입니다.
6: 민주당은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재헌절까지 국민의힘이 민생 인질극을 이어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겠다. 최후 통첩도 날렸습니다.
10: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으로 멈춰서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끝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6: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부터 밀어붙일 태세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예고했습니다.
11: 장동혁 대표는 원구성이나 특검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국회에서 열리는 재헌절 경축식 대신 올림픽 공원으로 향하겠다고 공언했는데 헌법 정신을 기리는 재헌절 행사마저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은폐 수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결국 행안부 장관이 사과했습니다.
5: 민간 조사관을 중심으로 경찰 수사를 감찰할 기구를 신설하고 보안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팀을 교체하겠다는 보안책도 내놨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12: 성폭행을 제외한 살인 혐의 적용부터 케이블 타이를 비롯한 주요 증거물 누락, 경찰인 피의자 아버지에게 정보 넘기기까지 경찰의 짬짬이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나며 국민 분노와 비판이 커지자 결국 행안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3: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2: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13: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2: 가족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자진 신고나 순환 인사 등 경찰의 연고지 유착 개선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경찰 수사를 외부에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독립기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13: 민간 조사관이 부실 불공정 수사와 검사 보안 수사 요구 미조치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함으로써
2: 장관입니다.
13: 경찰 내부의 증거 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12: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출범을 앞둔 공소청 검사와 경찰의 협조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수사팀이나 수사관서를 변경하거나 합동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을 활용해 사법경찰관의 비리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 ITN 양일혁입니다.
1: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강력 팀장의 바로 윗선 형사과장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장윤기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강력 팀원 A경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아버지와 6개월간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A경사는 수사 상황을 장윤기 아버지에게 공유한 혐의가 있습니다.
2: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의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이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 경감은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글에서 결과적으로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지 못해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제 경찰 특별수사단의 발표는 당시 수사를 현재 시점에서 사후 평가한 일방적인 추론이라면서 실체적 사실관계와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란이 억류 중이던 미국인을 전격 석방했습니다.
2: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선의에 감사한다며 이례적으로 화해의 손짓을 보냈는데요. 무력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이번 유화 조치가 양국의 대화 재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 시민이 무사히 이란을 벗어났다며 이란의 선의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해외 억류 미국인 구출에 각별한 소명의식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조치는 최대의 외교적 선물로 평가됩니다. 풀려난 인물은 미 재무부의 승인을 받고 빈곤 아동 구호단체를 운영해온 미국 이란 이중 국적자 데나 카랄입니다. 간첩 행위 혐의로 1년 반 넘게 이란 정보보안부의 심문을 받다가 최근 심장마비까지 발생하자 막후 협상 끝에 전격 출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석방은 미국이 이란 남부를 연일 폭격해 3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양국 대치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동결자금 해제 같은 경제적 실리를 노렸던 인질 석방과는 차원이 다른 전면전 방지용 출구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카라리가 자칫 이란 당국 통제하에 숨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보복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안보 리스크를 서둘러 피했다는 겁니다. 미사일이 오가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스위스나 오만 등을 통한 양국 간 막후 소통 채널이 굳건히 작동하고 있음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부모를 뵙기 위해 이란을 찾았다 붙잡힌 언론인 레자 발리자데 등 최소 6명의 미국인이 여전히 억류돼 있습니다. 생존을 택한 이란의 이번 유화 조치가 남은 억류자 문제 해결과 일촉즉발의 중동 위기를 가라앉힐 협상 테이블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제재를 강화하는 데 대해 자신만 표적이 됐다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한미 간의 주요 현안이 된 쿠팡 사태를 염두에 둔 걸로 풀이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4: 정부 부처 업무 보고 2일차,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정보 유출 제재 강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유출 사고 부담이 보안 비용보다 적다 보니 계속 발생하는 거라며 그래서 과징금을 대폭 올린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표적을 삼아 그러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다며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5: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 다른 것이고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4: 앞서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해 6천억 원대 과징금 철폐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그간 여러 정부기관이 사고조사에 나선 점까지 더해져 미국 정치권 일각에선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란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를 반박한 거로 풀이됩니다.
6: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서 뭐 어느 국가나 어느 기업이나 어느 기관이나 상관없이 엄정하게 또 공정하게 그렇게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4: 특히 강경화 주미대사가 쿠팡 사태를 포함해 대미 투자,

0: 안보협상 등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귀국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거듭 미츠 고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부처 업무 보고에 이어 경제 관련 부처 고위 당국자들과 강경화 대사 등을 불러 한미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자리에서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일수록 국익을 위한 대처 방안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 이는 청와대가 정부 부처와 일관된 대응을 토대로 한미 간 작은 균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쿠팡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의 회사를 통해 백악관과 미 연방 하원 등에 최근까지 거액을 로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로비 업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수십 년간 친분이 있는 워싱턴의 핵심 로비스트로 꼽힙니다.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3: 미 연방 상원이 로비 공개법에 따라 공개한 올해 2분기 로비 자금 집행 내역입니다. 쿠팡은 로비 회사 밸러드 파트너스에 25만 달러, 우리 돈 3억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로비 사안으로는 한국과 타이완 등 미 동맹국들과 경제통상협력 강화 논의가 적시됐습니다. 로비 대상은 백악관과 미 대통령실, 미 연방 하원, 미 무역대표부로 명시했는데 눈에 띄는 점은 쿠팡이 선택한 로비 회사입니다. 이 회사 대표인 브라이언 벨러드는 트럼프 대통령과 30년간 친분이 있어 트럼프 재직권 뒤 워싱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4: 모르는 번호에 전화를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신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벨러드입니다.
3: 트럼프 2기 백악관의 문고리 권력인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펜 본디 전 법무부 장관이 몸담았던 회사기도 합니다. 지난 1분기에도 쿠팡은 이 회사를 통해 백악관과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를 상대로 17만 달러, 2억 5천여만 원 로비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쿠팡은 그동안 백악관과 미 정부, 의회를 상대로 꾸준히 대관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최근 하원 법사위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가 나온 데 이어 백악관도 쿠팡이 표적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5: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3: 결국 쿠팡이 트럼프 인맥까지 동원해 백악관과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확대하며 한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활동이라며 미국 사회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대외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주요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 15,768개 기관이 미국 정부와 백악관, 상하원을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벌였다며 쿠팡도 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쿠팡의 로비 규모는 국내 대기업 그룹이나 미국 자동차, IT 기업보다 훨씬 작다고 밝혔습니다.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0: 합성 목재 예스팀바.
9: 경동산업 주식회사.
1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0: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5: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6: 듀엣토의 더 클래식.
7: 7월 16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8: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중에서 3악장 손민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7월 16일 목요일 듀엣토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중에서 3악장 손민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오는 7월 22일 서울 롯데 콘서트홀에서는 KBS 교향악단의 70주년 특별 연주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손민수와 임윤찬이 함께 무대에 올라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연주할 예정이죠.
1: 이 손민수와 임윤찬,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두 사람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0: 피아니스트 두 명이 함께 연주하는 작품은 두 사람의 호흡이 정말 중요하죠. 아무래도 스승과 제자라면 이런 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겠습니다.
1: 이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연주한 음악을 모아서 감상해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0: 아무래도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음악을 배웠을 테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런데 스승과 제자가 한 무대에서 연주하면 제자 입장에서는 좋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도 그런 무대를 또 한 적이 있는데 너무나 이제 사랑하고 그 감사한 분이지만 선생님 혹시 뭐 기분이 조금 안 좋으신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니까.
0: 네, 어렵죠. 스승과 제자가 같은 악기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은 가곡을 부를 땐 항상 헬무트 도이치가 피아노 반주를 맡는데 카우프만이 뮌헨 국립음대 다닐 때 헬무트 도이치에게 독일 가곡을 배웠다고 하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독창회를 가졌을 때도 스승과 함께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1: 이들의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리스트의 피아노 곡 사랑의 꿈 원곡입니다. O lieb, so lang du lieben kannst. 오 그대여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 헬무트 도이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리스트의 가곡 오 그대여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 헬무트 도이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요나스 카우프만의 가곡 음반은 모두 헬무트 도이치가 반주를 맡았다고 합니다.
0: 이야 이게 스승 앞에서 노래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노래 부를 때마다 이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1: 이 스승과 제자가 한 무대에 선 일은 의외로 많은 편이라고 해요. 주로 유명 연주자가 자신의 제자를 소개하기 위해 이런 무대를 마련합니다.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레리치는 여러 페스티벌에서 자신이 발굴한 연주자나 제자들과 함께 연주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0: 첼리스트 장한나 데뷔 초기 스승인 로스트로포비치의 도움을 크게 받았죠. 당시 로스트로포비치는 지휘자로도 활동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연주회에서 장한나를 협연자로 세웠다고 하죠.
1: 장한나의 데뷔 음반도 로스트로포비치가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 음반 중한곡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장한나의 첼로, 무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내일은 제헌절이라 뿌띠 듀더클은 하루 쉬고요.
0: 저희는 모레 토요일 슬기데이,
1: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올해로 결혼 10년 차 6살 딸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엄마입니다. 제 남편은 은행원입니다. 돈을 다루는 직업이라 그런지 결혼 초부터 생활비에 인색했습니다. 주식 고수는 계좌를 섞지 않는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대면서 모든 자산 관리는 철저하게 각자 하자고 고집을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제 월급으로 아이 양육비와 자잘한 살림을 도맡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주식을 증여하셨고 남편은 그걸 팔아 현금 7억 원을 챙겼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비밀로 한 채 그 돈을 주식과 해외 채권에 굴려서 현재 10억 원까지 불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생활비 한번 시원하게 안 주더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아버지가 준 돈이야. 내 특유 재산이니까 내 몫은 없어. 라고요. 사가는커녕 오히려 저를 욕심 많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은 6살 딸을 데리고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법원으로 달려가서 유아인도 사전처분이라고 하는 거를 신청했고 겨우 아이를 되찾아올 수 있었죠. 남편은 이제 와서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헤어지자. 돈은 한 푼도 못 준다. 대신 일주일씩 번갈아 아이를 키우자. 싫으면 내 경제력을 총동원해서 양육권을 가져오겠다. 이대로 아이를 뺏기게 될까봐 매일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정말 법원이 남편 말대로 일주일씩 번갈아 키우는 공동육아를 판결할 수도 있나요? 저 역시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불어난 투자 수익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 간의 신뢰를 깨뜨린 남편에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뭐 부부 사이에서 신뢰가 깨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돈 문제 그리고 아이 문제가 한꺼번에 얽히면 갈등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임경미 변호사님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어린 자녀까지 데리고 집을 나가고 네. 경제력을 앞세워 양육권을 가져오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컸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먼저 재산 문제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편 아버지에게 받은 돈이니까 내 특유 재산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거 증여받은 재산으로 불린 투자 수익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1: 증여 재산의 경우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기에 원칙적으로는 특유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네. 사연자의 경우처럼 증여 재산을 수령한 지 3년이 흘렀고 네. 그 돈을 주식과 채권 등의 투자에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연자님이 가사, 육아, 맞벌이 등으로 내조하여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여 재산이 특유 재산일지라도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투자 자산은 혼인생활 기간 및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 네, 그렇네요. 지금 남편은 숨겨놓은 재산이 드러나니까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남편의 행동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요?
1: 네. 재판상의 이혼 사유 중 배우자가 아기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네. 남편은 거액의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여 신뢰를 깨뜨렸고 문제 해결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린 점은 명백한 유축 사유가 있기에 이혼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0: 네. 그렇네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 배우자가 자산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할까요? 사실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1: 네. 사연자님은 남편과는 소득을 각자 관리하여서 정확한 자산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므로 네.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 자산에 대한 확인을 위해 재산 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남편이 주식계좌를 해지하거나 은닉할 수 있으므로 소송 시작과 동시에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해 숨겨진 자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에 앞서 남편 명의의 주식계좌나

0: 부동산에 대해 미리 가압류를 신청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재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조언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리고 남편은 지금 돈은 못 주겠다. 그러면서 또 일주일씩 번갈아서 아이를 키우자라고 공동 양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 양육하자고 하는 부분도 큰 문제인데요. 현재 법원이 공동 양육 인정하고 있나요?
0: 네, 법원 역시 이혼 후 부모 모두를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0: 단 공동 양육이 인정되려면 부모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없고 양육 방식에 대한 긴밀한 협조 체제와 신뢰가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그렇죠.
0: 또한 두 사람의 거주지가 가까워 아이가 학교나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혼란이 없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1: 네.
0: 그런데 사연자님의 경우 남편은 재산 분할을 회피하고 경제적 우위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 육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미 신뢰가 완전히 파탄났고 감정적 골이 깊은 상태이므로 법원은 공동 양육이 오히려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네. 그러면 공동 양육이 아니라고 하면 한쪽이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남편의 압도적인 경제력 이것 때문에 양육권을 빼앗길 수도 있냐 이거를 좀 걱정하세요.
0: 네, 결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력이 양육권자의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1: 네.
0: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며 현재까지 아이를 주로 돌본 사람이 누구인지, 양육의 계속성과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누구와 더 깊은지가 핵심입니다. 엄마가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남편의 경제력은 양육권 박탈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증여받은 재산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하지만 이제 혼인 중 투자로 불어난 수익은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거 재판상 이혼 사유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사연자분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면 재산 조회, 소송 중에 재산 조회를 하시고요. 또 소송 전에 가압류 같은 거를 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이제 파악하고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의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문을 열고 피서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올여름 해수욕장의 단골 불청객인 바가지 요금과 텐트 알박기를 뿌리뽑기 위해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먼저 파라솔이나 튜브 같은 대형 물품은 지자체가 정한 표준 가격을 지켜야 합니다. 해수욕장 운영을 맡은 단체가 공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받으면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위탁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텐트 알박기도 단속 대상입니다. 해수욕장법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할 수 없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곳에 텐트나 취사 도구를 두거나 차박을 하면서 자리를 오래 차지하면 물품이 철거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간 해수욕장에서 터무니없는 자리세를 요구받거나 불법 시설물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해당 지자체나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불편신고센터로 즉시 접수하시면 됩니다. 올여름은 바가지 요금과 알박기 없는 쾌적한 바다에서 기분 좋은 추억만 한가득 안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옥상 달빛에 없는 게 메리트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제원절을 앞두고 있는 저녁 시간인데요. 내일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토요일 새벽부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서울은 23도, 광주 25도, 부산 24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과 광주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낮 일겠습니다. 월요일까지는 전국에 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화요일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이동량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고속도로 평소와 다르게 많이 밀리는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여주분기점 부근 문경세제에서 진남터널까지 어두운 시간, 차가 많은 시간이 아닌데도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평 가는 길 충주분기점에서 감곡 쪽으로도 교통량이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제천 가는 길 서충주 부근에 고장차 있고요. 서한성 부근에서 안성 분기점까지도 답답합니다. 제2경인 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석수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 일찍에서 광명터널까지 더딘 가운데 안현 분기점 부근에는 사고까지 나면서 혼잡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0: 앞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려면 현금으로 기본 예탁금 3천만 원을 준비해야 하고 한 주가 아닌 20주 이상이 돼야만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1: 롤러코스터 장세의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진입 장벽을 높여서 거래량을 줄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2: 한국 거래소?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
3: 예, 그렇습니다.
2: 보안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시고요.
4: 이재명 대통령이 개선책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금융당국이 기본 예탁금 강화와 매매 수량 단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천만 원인 신규 매수 시 기본 예탁금을 8월 중 3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주식이나 채권, ETF 등 대용 증권은 인정 않고 오직 현금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 시에도 적용되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수 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는 11월 중에는 매매 수량 단위도 한 주에서 20주 이상으로 확대해 한 주씩 거래해 주가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최대한 막기로 했습니다. 또 8월 중으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이를 위반 시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괴리율은 순자산가치와 시장가격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인데 이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벗어나지 않도록 증권사가 추가 매수를 하거나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등 가격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한 겁니다. 이와 함께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상장돼 거래 중인 상품에 대해서도 광고와 마케팅은 할 수 없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0: 통외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 이에 따라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5: 대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의원은 그동안 이번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이 있다며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6: 무리한 수사.
7: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5: 그러나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권 의원의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5선인 권 의원은 직을 잃게 됐습니다.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에도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넨 윤영호 전 본부장은 이미 지난 9일 대법원 선고가 진행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선거 테러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오늘 오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에 도착한 정 전 후보는 범행을 시인하고도 사퇴하지 않은 이유 등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성실히 수사와 재판을 받겠다고 답했습니다. 정 전 후보와 함께 구속된 헬스 트레이너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0: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의원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는데 동료 의원을 통해 시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의원은 중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이 강제 수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청이 사고 현장인 하나로마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1: 지게차

0: 운전 자격과 작업 과정, 안전관리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1: 지난달 학이농협 하나로마트에서 20대 고 김영균 씨가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차량이 넘어져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한달 만에 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하나로마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노동청 수사관 등 18명이 투입됐고 압수수색은 7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계자 5명을 입건한 경찰은 지게차 운행 기록과 작업 계획서 등 사고 경위와 관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2: 문서나 PC 등 이런 부분에
3: 제주경찰청
2: 대해서
3: 강력범죄수사대장입니다.
2: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확보된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그다음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증거와 법리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그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4: 규정이 돼 있어요.
3: 제주산재예방감독
4: 그런 부분에
3: 팀장입니다.
4: 대해서 저희가 미리 확보한 자료, 그리고 오늘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죠.
1: 확보된 자료에는 사고 당시 작업 상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작업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관리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유족들이 바라는 대로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 발언을 두고 여당 내에선 친명계를 중심으로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0: 사이비 예언자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당권 주자 가운데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만 말을 아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6: 법률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필연적 실패, 검찰개혁 의지 부족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날선 비판을 쏟아낸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은 종일 들끓었습니다. 친명계 최대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사이비 예언자나 할 소리라고 꼬집었고, 친명 의원들도 저마다 총대를 맸습니다.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갓 1년이 지난 대통령을 흔들어대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낸 겁니다.
7: 저는 군들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3: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7: 상당 부분
3: 의원입니다.
7: 현실과 괴리가 돼 있다.
8: 그러면
7: 그리고 왜곡돼 있다.
6: 당권 주자들도 대부분 유 작가 발언이 지나치고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9: 유 작가께서 말씀하신 것이 꼭다
3: 김인석
9: 맞지는
3: 전
9: 않기 때문에
3: 국무총리입니다.
9: 예, 그냥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왜 그러셨을까?
10: 충정은 이해하겠으나
3: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10: 그것을
3: 의원입니다.
10: 저렇게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것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11: 무조건 모든 것을
3: 고민정
11: 선악을
3: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1: 내려는 것이 오히려 더 필패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6: 그러나 정청래 전 대표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구체적인 언급 없이 이런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12: 기자님 머릿속 생각으로 쓰세요.
3: 정청래 전
12: 제가
3: 더불어민주당
12: 대신 노코멘트 한다고
3: 대표입니다.
12: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6: 당 안팎에선 유 작가 발언의 시점과 배경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일종의 당권 경쟁 참전으로 보는 시각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특정인 발언에 대해 별도 입장을 갖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면서도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는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3: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권 주자 4인방은 모두 첫날부터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당권 레이스가 공식 시작된 가운데 유시민 작가 발언의 파장으로 노선 대결도 더욱 가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방적 원구성에 항의하며 국회 제헌절 행사에 불참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입틀막법 폐지 촉구 및 국민특검 동의 서명 전달식에 참석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차지한 만큼 제헌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대신 올림픽 공원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해서 손팻말 제작에 참여하는 등 시민운동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입니다.
5: 국방부가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폐지하고 국군 사관학교로 통합하는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0: 통합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두기로 했는데 3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국방계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8: 국방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제시했습니다. 3군사관학교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둔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1, 2학년은 통합교육을 받고 3, 4학년 때 각 군으로 흩어져 전문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애초 계획도 국군사관학교 내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이를 위해 국군사관학교 본부와 육해공군 학부가 위치한 예상 조감도를 공개하고 통합교육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14: 다양역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3: 안교백 국방부 장관입니다.
14: 사관학교 교육도 전장이 전 영역으로 확대될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로 변해야 합니다.
8: 그러면서 기존 3군 사관학교는 존치하되 박물관 등 기념공간 등의 형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설 시기 등 세부 계획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인데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사관학교 폐지는 정체성과 전통을 끊으려는 획책이자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교 교육체계 개선은 기존 틀을 유지한 채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도 실현할 수 있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궐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5: 파산 위기에 몰린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다시 밟는 데 필요한 2천억 원의 긴급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메리츠 금융그룹이 대출 지원안을 최종 승인했고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은 대출금 전액에 대해 연대 보증을 서기로 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5: 메리츠 금융그룹이 계열사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의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DIP 대출을 지원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대출금 전액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연대 보증을 제공합니다. 회생 절차가 폐지되며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회생 재개 필요한 최소 자금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동안 MBK와 메리츠는 2천억 원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지를 놓고 맞서왔습니다. 메리츠는 1천억 원을 대출하되 김 회장이 보증하고 나머지 1천억 원도 대주주인 MBK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MBK 측은 이미 대출 보증 등을 통해 상당한 자금을 투입했다며 메리츠의 2천억 원 전액을 대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양측의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사이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고갈로 대형마트 영업까지 전면 중단했습니다. 팽팽했던 대치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양측을 불러 자금 지원을 촉구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까지 예고하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결국 김병주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2천억 원 전액에 대해 보증을 서기로 했고 메리츠가 같은 금액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예정입니다. 즉시 항고가 제기되면 회생법원은 기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가 재개되면 회생 계획안 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돼 긴급 운영 자금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다시 파산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회생 절차 연장을 결정하면 협력업체들과 협의해 대형마트 영업 재개 일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2천억 원은 회생 절차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자금일 뿐 영업 정상화와 새로운 투자자 유치 등 홈플러스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5: 다양한 직업의 현실을 풍자해 인기를 끈 개그우먼 이수지 씨의 유튜브 채널 제작진이 재선거 구호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순간 재미보다 불편함을 먼저 느끼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개그우먼 이수지가 민원인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그린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17: 어르신 지금 업무 시간이 아직 아니어서요.
18: 아니 앉아있는 김에 좀 해주면 되지. 일도 안 할 거면 거기 못하러 앉아있어. 세금만 축내고 말이야.
16: 황당한 민원인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선거 구호가 자막으로 짧게 등장합니다.
19: 그래도 하나씩 처리해보려는데요.
16: 이후 참정권을 위한 재선거 요구를 악성 민원과 같은 맥락으로 표현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제작진은 즉각 장면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장면을 사용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0: 참정권 문제를 제기한 재선거 구호가 어떻게 정치적 입장이냐는 반문이 이어지는 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예능으로 풀어냈다가 논란으로 이어진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올해 초 순직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사인을 맞추라는 OTT 예능 프로그램도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제작진은 고인을 기리기 위해 실명과 사진을 사용했다는 입장이었지만 고인 모독이라는 비판에 결국 재편집해야 했습니다. 보통 웃음은 규범을 깨는 데서 발생하지만 그 상황을 얼마나 나와 거리가 있는 일로 느끼는지가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라고 느끼는 현실엔 쉽게 웃지 못하지만 남의 이야기라고 느끼는 현실은 같은 농담도 더 쉽게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의 서사는 공감과 웃음을 끌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이 누군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갈등이거나 상처라면 웃음보다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5: 라디오 청취율 조사.
4: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5: 02.
4: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5: YTN 라디오.
4: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5: YTN 라디오.
6: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7: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7: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8: 어떻게 다르게?
7: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9: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10: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11: 굿모닝 굿라이트.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머니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요.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임금이 오르면 소비 여력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거란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 중요한 건 단순히 얼마를 더 버느냐가 아닙니다. 늘어난 소득이 물가보다 빠르게 사라지지 않도록 돈의 방향을 설계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그런 것들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머니 소식 살펴봅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작년 9월부터 1억 원으로 오른 예금자 보호 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 목돈 어떻게 나눠야 안전한지 짚어보고요. 두 번째 코너 굿라이프 상담소에서는 60대 학원 원장님의 보험 리모델링을 통한 노후 전략 방법 살펴봅니다. 세 번째 도너리 상담소 사회 초년생의 고민거리 만기가 된 정기예금 목돈 어떻게 불려야 될지 살펴봅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두 분 모시겠습니다.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최성진 팀장님은 네. 목요일에 이제 또 새롭게

0: 목소리를 전해주시네요.
1: 네, 영광입니다.
0: 알찬 정보들 잘 전해주시길 바라며 네. 오늘도 커피 쿠폰과 상담 신청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애청자 여러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윤철 팀장님 혹시 네. 문자 메시지 번호 몇 번으로 보내셔야 커피 선물 당첨될 수 있는지 아시나요?
2: 뭘까요? 샵 0945번이겠죠.
0: 맞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굿모닝 굿나이프 잘 듣고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방송 쭉 따라오시면서 우리 집도 보험 점검 재무 상담이 필요하다. 상담 신청하고 싶다.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는 유료 문자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합니다. 머니 인사이트 만나볼게요. 올해 상반기 미국 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은 30대를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여행자 보험 신계약 건수는 174만 381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3.2% 증가한 반면 국내 여행자 보험은 감소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8월 10일까지 거짓 청구가 많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짓 청구는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 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도 연평균 96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3년 만에 재개됩니다. 이어권 금융위원장이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조만간 보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시거래 중지 방안에 관해선 그렇게 했을 때 더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현재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무려 24년 만에 상향이 된 건데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시행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는 강화됐지만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한 자금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머니인사이트 이 소식과 함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시행은 됐어요. 시행은 네네. 됐는데 내 돈이 정확히 어디까지 보호가 된다는 건지 헷갈린다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 내용 정리해볼게요. 김현철 팀장님 네. 정확히 네. 예금자 보호 한도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2: 일단 예금자 보호는 은행, 저축은행 등이 파산을 해서 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예금 보호공사가 대신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한도가 지난해 9월 1일부터 원금과 이자 모두를 합쳐서 1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과거에 5천만 원에서 무려 2배까지 뛴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2025년 9월 이전 고객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0: 그렇죠.
2: 다행히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소급된다라고도 네.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네. 한도가 두 배나 오른다는 건 보호받는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럼요. 내 돈이 5천만 원 보호되냐 1억 보호되냐는 다른 개념이니까요.
2: 상당히 크죠.
0: 근데 우리가 또 모르고 헷갈리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생각보다 많이 하시는 질문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계좌마다 한도가 1억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으세요.
0: 아, 내 계좌마다.
2: 그렇죠.
1: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드리면 한 은행에 예금이 7천만 원 있고 적금이 8천만 원 있다라고 하면 합쳐서 총 1억 5천만 원이 되는데 네.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원이라는 점. 네.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0: 인당 1억 원이 보호되는 거지 계좌마다 1억 원씩이 보호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네요.
1: 그렇죠. 거기서 조금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금이나 적금은 보호 대상이 맞는데 이 운영 실적에 따라 지금

0: 변액이 변동되는 투자성 그 실적 배당형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변액 보험, 후순위 채권 등 이런 상품들은 미보호 대상입니다. 보호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일반적인 증권사 CMA, 뭐 RP형이나 MMF형 등 투자 상품도 역시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는 요거는 또 몰랐네요. 그러니까 인당 1억 원 보호라는 것까지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 투자와 관련된 배당형 상품이나 투자형 상품은 보호에서 제외된다.
2: 그렇죠. 증권사 상품 CMA 사실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보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금리가 높다고 해서 어쨌든 한 곳에 모두 이걸 다또 모아놔서도 안 되겠어요.
2: 맞아요. 사실 우리가 돈 관리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분산이에요.
1: 맞아요. 바구니를
2: 분산.
1: 나눠야 돼.
2: 맞아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일반적인 단일 종목보다는 그래서 펀드나 ETF를 많이 하는 것도 분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2: 실질적으로 이제 뭐 만약에 내 돈을 예치를 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자까지 감안해서 1억 원이 넘지 않도록 예치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목돈이 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나눠 가지고 분산해서 나누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근데 또이 타이밍에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가 뭐 당연히 내 자산 다 지켜야 되지만 정말 지켜야 되는 게 노후 연금
0: 그럼요.
1: 자원이잖아요.
0: 연금
2: 중요합니다.
0: 제일 필요하죠.
1: 이거는 그냥 그 법적으로 좀 보호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연금도 예금이랑 합쳐서 1억 원까지만 보호가 될까요?
0: 아,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셔서 예리하세요. 그런데 중요하긴 정말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DC형, IRP 이런 연금 저축 그리고 일반 사고 보험금의 상품 성격은 일반 예금하고는 별도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가 가능하세요. 퇴직연금으로 1억 원, 일반 예금 적금으로 1억 원, 이렇게 따로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서 한도를 잘만 활용하시면 더 안전하게 자금을 굴리실 수가 있으세요.
1: 그렇군요. 내 목돈의 사실 크기도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나누어 잘 담고 있느냐도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 짚어봤습니다. 한도가 올라서 무작정 안심할 수는 뭐 없지만 이렇게 보호되는 항목에 따라서 내 돈을 분산해 놓는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자산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 찾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 듭니다. 지금 우리 집 가정 경제는 어떻고 내가 나누어 놓은 내 자산은 잘 배치가 돼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재무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솔루션.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굿라이프 상담소 역시 전문가분들이 직접 만나 현장에서 상담해드린 사례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 뵙고 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최성진 네. 전문가님 소개해 주시죠.
1: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진천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오랜 세월 보습학원을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금은 학원 차량을 운행하면서 자녀들에게 학원 경영을 맡기고 있는데요. 실손보험료가 너무 비싸져 5년 전에 3세대 실손으로 바꿨는데 전환했지만 여전히 보험료 부담이 이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돼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0: 저 멀리, 네. 그죠? 상암동 기준으로는 조금 멀어요. 충북 진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60대 남성 청취자님 사연 만나고 왔습니다. 와, 보습학원을
1: 오랜 세월 운영하셨어요.
0: 그렇죠. 이제는 이거를 자녀에게 좀 물려주려고. 자녀분들도 공부를 똘똘히 잘 하셨나 봐요.
1: 그러셨겠죠. 아무래도.
0: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저것 학원 운영비 그리고 가계부 짚어보다 보니까 보험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부담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사실 이제 상담을 보통 하다 보면 저희가 충북 진천까지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전국 어디든 갑니다.
0: 그럼요. 제주도도 가셔야죠.
2: 네. 제주도 당연히 가고요. 제 고향인 거제도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보면은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일을 하러 오시는 길에 이제 듣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송을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상담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0: 맞아요. 최근에 이렇게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신 청취자님 어디에서 들으셨나 여쭤보면요. 네. 울산, 상주,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굉장히 맞아요.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어디든 좋습니다. 상담 필요하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여러분들 재무 고민 보험 상담 요청하시면 돼요. 자, 충북 진천에 사시는 우리 60대 아버님. 자, 어떤 고민 어떻게 해결해 주셨 을지 구체적인 내용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1: 네. 사연자님의 고민은 실손보험료가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이미 5년 전에 3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러면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0: 그렇죠. 보험료 부담이 줄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왜 아직까지 고민이 되실까 살펴봤더니 단 한 건의 보험료가 45만 원이나 여전히 납입이 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유를 보니 그 보험이 사연자님을 포함해서 가족 네 분이 모두 보장되는 실손 함께 포함된 종합보험 형태의 내용이었어요.
2: 그래서 이제 한 건에 보통 보게 되면 네 분의 이제 한 건에 대한 보장을 받으시는데 이게 표준화 실손 이전에는 이 한 증권에 이 피보험자를 여러 명을 넣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0: 네.
2: 왜 그럴까요? 관리가 편해서요. 그렇죠. 관리가.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보험 상품에 네. 이 보험에 보장받는 사람이 가족 구성원 전부 다 이런 얘기인 거죠.
2: 맞아요. 네. 이제 그런데 사실은 보험료도 그만큼 높겠죠. 한꺼번에 네.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0: 그렇죠.
2: 그러다가 이제 5년 전에 3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셨는데 자, 오늘은 여기서 빠르게 돈이 되는 퀴즈 하나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 4명이 함께 가입된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실손 전환을 할 때는 4명 가족 모두 한꺼번에 전환을 해야지만 실손 전환이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S.
0: 이거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뭔가 가족이 묶여 있으니까
2: 그렇죠.
0: 하나의 보험 상품 묶여 있으니까 전환을 해도 가족 모두가 전환을 해야 유효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전환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정답은 O. 제가 월화수 지금 다 딩동댕 연속 행진이었는데 네. 오늘로 땡이 됐어요.
2: 땡이 됐군요.
0: 왜요? 왜 안 되는 거예요?
2: 이게 사실 각각 원하는 시기를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보험은 하나로 묶여져 있지만 각각 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5년 전에는 전환을 한 게 사연자님 본인 혼자만 전환을 하셨었고요. 나머지 가족분들의 보험은 그대로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료가 비쌌던 거예요.
0: 그렇군요.
2: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3명인데도 45만 원?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뜯어 살펴봤더니 아내분의 실손보험이 20만 원. 자녀분 두 분 합쳐서 8만 5천 원이에요.
0: 너무 비싼데요?
2: 근데 아까 45만 원에 뭐 이거 합산해도 30만 원이 안 되면 나머지 금액이 뭐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살펴보니까 그 외에 나머지 특약들이 있는데 그게 모두 또 갱신형이라서 또 계속해서 올랐던 거예요. 와. 그래서 보험료가 이렇게 비쌌던 겁니다.
0: 그럼요. 아예 애초에 청취자님 실손 전환하실 때 나머지 3명에 대한 가족 구성원도 다 3세대 전환 실손을 했으면 됐을 텐데 왜 그땐 하지 않고 혼자만 이렇게 전환하셨을까요?
1: 네.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 사연자님 아내분이 만성질환으로 드시는 약이 굉장히 많았어요.
0: 아, 병원을 자주 다니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손 보험이 중요하셨군요.
1: 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실손은 필요할 거라 생각하시니까 선뜻 못 하셨다가 이번에 이제 보험료가 45만 원이 넘어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내분이 치료받으시러 병원 가셨다가 약국에서 쓰시는 비용이 한 3, 40만 원 정도로 높았어요. 그런데 통원 한도는 1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 와 이것도 너무 차이가 커서 불만이 이제 쌓이셨던 차에 이번에 굿모닝 굿라이프 청취하시고 사연을 접수하게 되신 내용이세요.
0: 그렇군요. 사실 45만 원도 많이 부담이 되는데 네네. 여기에 약값을 얹어서 3, 40만을 내면서 통원 한도도 10만 원이다. 그럼 차라리 그냥 보험 가입 안 하고 그냥 내가 내 돈으로 병원 다니고 약값 내는 게 낫겠다. 이중 지출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2: 맞아요.
0: 그런데다가 자녀들에게도 또 학원 물려준다라고 생각하니까 자녀들도 이렇게 운영하면서 부담되지 않게끔 모든 전반적인 재무 점검을 다시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실만 했네요.
2: 특히나 이제 부모분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한테 민폐 안 끼치고 자녀들한테 그래도 좋은 보험 하나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들로 보통 미리미리 자녀들 것까지 준비를 해준단 말이에요.
0: 맞아요.
2: 그런데 이게 뭐 갱신되고 보험료가 너무 많이 비싸고 이러면 자녀들한테 물려주면요. 대부분 자녀들 어떻게 할까요?
0: 해지해요
2: 그냥.
0: 그쵸.
2: 진짜 이것 때문에 싸우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찰나에 제대로 된 보험을 좀 물려주자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일단 5년 전에 사연자님이 실손을 전할 당시에는 이제 기존 보험이 이제 만기가 80세예요. 끝나는 거였었어요. 기존 보험들이. 그러니까 80세 요즘에는 사실 적잖아요. 너무.
0: 그렇죠.
2: 그래서 그거를 기간을 좀 늘려서 100세 만기로 해서 종합보험을 추가로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아내분과 자녀들 실손보험 포함한 종합보험이 45만 원, 부부가 아까 전에 준비한 비갱신형 100세 보험으로 24만 원, 자녀들 보험이 21만 원, 그리고 사연자님 실손 7만 원 정도 해서 보험료를 총 4인 가족에 97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던 거예요.
0: 아, 엄청 이거 부담되는 맞아요. 상황이네요.
1: 네. 사연자님의 경우가 인성이 좀 더 좋다고 느낀 건 주변의 어머니, 아버님들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시는 이런 것도 하던 차에 이렇게 또 물려주시는 고민을 하시다 보니 굉장히 보험이 부담이 되셨던 거죠.
0: 네.
1: 그런데도 5년 전에 그 자녀분들 비갱신 보험은 잘 들어가신 상태로 유지가 되시는 걸로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연자님 부부의 보험 내용이었어요. 두 분 보장이 간편 333이라는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뭐 머리 뇌혈관 심장 허혈성 이런 진단금이 고작 300만 원으로 좀 너무 적었고요. 오히려 보장의 범위가 낮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런 진단금이 1500만 원으로 이게 주객이 조금 전도된 내용으로 보여졌어요. 게다가 두 분이 기존에 납입을 끝내놓으신 보험에 다른 진단금 수술비 이런 게 이미 잘 가입이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5년 전 추가로 또다시 수술비 사계보장들까지 겹쳐서 그런 내용들만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 정리검토는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셨어요.
0: 그렇군요. 간편 333으로 부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지금 최성진 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네. 결국에는 유병력자인 분들이 네네. 보험 조금 네. 더 쉽게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이 맞아요. 조금 좀 범위가 좀 좁아서
1: 좁죠. 한도도 좀 낮고요.
0: 그렇죠. 좀 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가입을 해야 될 때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리모델링이 필요 보이네요.
2: 이게 333, 뭐 355. 사실 지금 청취자분들 들으시면 그게 뭐야?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0: 어려워요.
2: 이걸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333, 제일 첫 번째 3은 3개월 이내. 중간에 3은 3년 이내에 입원 수술. 마지막 3은 3년 이내에 암이나 혈관 같은 중대 질환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다 떠나서 우리가 3년 동안 건강한 사람과 10년 동안 건강한 사람, 그럼 둘 중에서 어떤 게 보험료가 싸야 돼요?
0: 10년 동안 건강한
2: 그렇죠.
0: 사람이 저러면.
2: 그러니까 청취자님의 경우에는 333 비교적 좀 짧은 기간만 보기 때문에 보장도 안 적고 보험료도 비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정이 좀 필요했던 거죠.
0: 그래서 결국에는 전문가를 만나야지만 이런 디테일도 잡을 수 있다. 네. 그렇지
2: 맞아요.
0: 않으면 그냥 보험료만 계속 비싸게 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이 타이밍에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도 비슷하다. 나도 유병력자 보험, 간편보험 가입을 해놨다. 근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 드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듣고 많은 분들이 상담 받고 싶다라고 지금 문자를 넣어주고 계신데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그냥 간단하게 상담 두 글자만 넣어주셔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일단은 요거 짚어봤고 다음으로는 또 어떤 것들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드려야 될까요?
1: 사연자님 그 부분은 간편보험 가입 이후에 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심사도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또 다른 보상 이력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를 하신

0: 이력도 딱히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훨씬 저렴하고 보장이 큰 내용을 찾아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은 사연자님의 경우 2만 2천 원 정도면 1천만 원씩 20년 갱신형 설계를 해드릴 수 있었는데, 물론 비갱신형이 더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연자님 연령이 66세인 점을 감안하면 86세까지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만기는 사연자님 본인도 충분하다고 만족해 하셨고요. 오히려 암 치료비나 비급여 이런 보장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했던 터라 이런 걸 매년 1천만 원, 생활비 500만 원 한도로 6만 원대로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했고, 아내분 경우도 동일 조건으로 가능해서 두 분이 합쳐서 15만 원으로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기존 간편 두 분의 보험료가 24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9만 원의 공간이 여유가 생긴 거고요. 아내분 실손이 기존 20만 원에서 4만 3천 원까지 낮출 수가 있었기 때문에 확 금액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1: 근데 이 실손보험
2: 네네.
1: 전환이 정말 보험료 줄이는 데는 1등
2: 그렇죠.
1: 공신이네요.
2: 네.
1: 20만 원에서 4만 3천 원. 1세대 실손하고 5세대 실손보험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2: 맞아요.
1: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은 갱신형을 이렇게 20년, 25년 긴 주기로
2: 그렇죠.
1: 가져가면 조금 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좀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상황 등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2: 일단 자녀들의 경우에는 이제 실손보험을 전환을 하면 3만 5천 원, 5만 원이었던 합산해서 8만 5천 원이 각각 만 원, 만 4천 원, 2만 4천 원으로 보험료가 줄어들고요.
1: 네.
2: 아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보험 잘 가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님 부부 역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비급여 암 치료비,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까지 보완을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지 마세요. 가족 보험료가 아까 약 97만 원 정도였죠.
1: 네.
2: 그런데 47만 원으로 50만 원을 무려 줄여드렸습니다. 50만 원을 줄인 게 아니라 50만 원이나 줄인 거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1: 그러네요.
2: 자, 엄청 많이 줄었죠.
0: 네, 엄청 크게 줄인 거고요. 여기 이제 사연자님하고 아드님은 학원 승합차 함께 운행을 하시는 상태인데 오히려 운전자 보험이 없으셨어요. 이러면 운전하시다가 일어나는 형사적인 부분에 사고를 또 경제적인 부분으로 손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1만 원대의 보험료로 운전자 보험을 포함시켜서 함께 그것까지 이번에 정리를 해드렸고요. 또 사연자님께서 첫 번째 상담 때 보험료를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해달라고 사실 여러 번 신시 당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중요는 했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보장의 구성, 범위, 보험료 역시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보험사 상품을 조회해서 비교하고 제가 사실 뿌듯할 정도로 만족하게 미션을 클리어 드렸습니다.
1: 역시는 역시다 싶을
2: 네.
1: 만큼 깔끔한 보험 리모델링 그리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굿머니 굿라이프의 재무 상담은 여기서 항상 끝나는 게 아니라
2: 맞아요.
1: 이렇게 줄여놓은 남은 보험금을 가지고 더큰 자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그 이후에 재무 설계를 또 해주시는 거잖아요.
2: 맞아요.
1: 50만 원에 매달 줄어든 보험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끔 또 도와주셨을지 궁금해요.
2: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사실 저희가 무조건 이거를 하세요라고 아니라 사실 얘기를 나눠서 그 청취자분께서 어떤 부분들을 필요로 하시고 어떤 부분들이 궁금해하신지 그거를 접점을 찾아서 저희가 좀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1: 네.
2: 그래서 지금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25만 원은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 계좌로 하시기로 하셨고요. 나머지 자금의 8만 원 정도를 더 포함해서 한 30만 원 정도는 평소 요즘에 워낙 투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펀드 이런 것들 좀 어쨌든 펀드가 간접적인 투자다 보니까 펀드 같은 것들을 조금 해보시고 싶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하면서 변액 펀드로 해서 이동을 좀 시켜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노후 자금과 또 평소 해보고 싶으셨던 펀드까지 운용하실 수 있게 자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전문가 도움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있어요.
1: 아직도 안
0: 네.
1: 끝났어요.
0: 나중에 몇 차례 더 상담을 진행했는데 기존 납입이 끝난 그 종합보험에서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이 사연자님과 아내분 두 분만 비갱신으로 가입이 되신 게 있으셨는데요.
1: 네.
0: 이번에 범위가 큰 뇌혈관 허혈성이 들어가면서 보장 범위가 좁은 진단금을 굳이 다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인 1,000만 원씩은 감액을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감액을 하게 되면 그동안 20년간 납입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생각보다 제일

0: 제법 발생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상품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 그러면 이 해지 환급금도 활용할
2: 네네.
1: 수 있게끔 자금으로 또 쓰여주셨겠네요.
2: 그렇죠. 사실 뭔가 이제 보험을 어쨌든 부족한 걸 메꾸다 보면 사실 새롭게 또 20년을 내야 된다는 부담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새롭게 한 것들을 아까 지금 해지 환급 있죠. 요걸로 자동적으로 납부를 하실 수 있게 세팅을 하면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고 그럼 부담이 어때요?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아, 역시 전문가랑 상담을 해야 이런 솔루션이 나오구나 하시고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1: 그럼 앞으로는 보험료 지출 거의 없다
2: 맞습니다.
1: 생각하시면서 이 목돈 마련도 해 나가시면서 보장성 보험까지 만들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내 보장이 궁금하거나 우리 집도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가계부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과 함께 상담해 볼수 있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노후, 은퇴 등내 삶의 전반을 바꾸는 자산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도너리 상담소 시작합니다. FM 93.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청취자님 궁금해하시는 문자 사연 좀 소개해드려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7106번님. 직장 동료와 똑같은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저는 사정상 다음 달에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요, 다음 달부터는 보험료가 오른다는 거예요. 똑같은 보험에 같은 보장인데 한 달 차이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건가요?
0: 네.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그런데 체크는 또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 사람 나이가 한 살씩 올라가듯이 보험 연령도 한 살씩 올라가거든요.
1: 보험 나이가 올라가죠.
0: 네. 그러니까 보험 연령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보험회사의 상품 개정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예정 이율이 내려가면 보험료가 올라가서 반영이 되면 똑같은 보장이라도 보험료 높을 수 있거든요.
2: 대부분 요거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험 나이랑 우리 만 나이는 다릅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12월 11일생이에요. 그러면 12월 11일이 지나면 보험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가입해야 되지 않나요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청취자분들 기억하세요. 내 생일에서 플러스 6 6개월을 하면 그때가 보험 상령이라고 해서 그때 보험 나이가 한 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자, 깨알 홍보합니다. 저는 네. 10월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을 더하면 4월이 되는
2: 맞습니다.
1: 거죠. 저는 4월이 돼야 보험의 상령일이 도래한다.
2: 맞습니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네요. 7106번님 답변이 충분히 됐길 바라보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1697번님의 질문도 만나봅니다. 3년 동안 부은 적금이 다음 달 만기라서 3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생깁니다. 요즘 예금 금리도 예전 같지 않아서 다시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야 할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라고요. 기준금리 뭐 인상 발표 소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2: 그렇죠.
1: 불구하고 항상 예금에 대한 그 이자는 늘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일단은 좀 칭찬드리고 싶은 게 사실 3년 동안 이 가만히 놔두고 이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 그렇죠.
2: 왜냐하면 그 중간에 사실 뭐 주변에 뭐 투자를 해서 수익 많이 봤다 이런 소리 들으면 중간에 깨고 싶잖아요.
1: 깨고 막 차도 바꾸고 싶고.
2: 맞아요. 그런데 사실 요거는 투자를 해라 아니면 다시 예치를 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사실 이 청취자분의 상황을 몰라요.
1: 그렇죠.
2: 내가 당장에 뭐 내년에 혹은 내후년에 뭐 3년 뒤에 어떠한 목적 자금이 필요하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안전성과 유동성을 다 확보하는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면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은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에게 맞춤 재무 상담 보험 점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내래 지구가 태양을 네 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좀 출했었어.
2: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제헌절을 앞두고 있는 밤 시간 충청과 남부지방에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요. 내일까지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토요일 새벽부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2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고요. 남부지방은 화요일 오후까지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남산 1호 터널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1호 터널 이용해서 강남으로 가는 길 차량들 많이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1호 터널에서 한남대교까지 20여 분 필요합니다. 3호 터널에서 반포대교까지는 13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태계로 2가에서 한남고가차도 쪽으로 교통량 자체가 무척 많은 상황입니다. 소파 소월로도 태계로 2가에서 버티고개까지 12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동호로 따라가는 길도 장충체육관에서 금호역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심 곳곳으로도 정체가 되지만 평소보다는 많이 밀리는 구간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한남대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동호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답답하고요. 고속도로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 매송유계소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고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월곶분기점 부근 2, 3차로에 사고도 있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2: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7: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은폐 수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결국 행안부 장관이

0: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0: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2: 가족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자진 신고나 순원 인사 등 경찰의 연고지 유착 개선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경찰 수사를 외부에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독립기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0: 민간 조사관이 부실 불공정 수사와 검사 보안 수사 요구 미조치 등에 대해
1: 행안부 장관입니다.
0: 독립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증거 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2: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출범을 앞둔 공소청 검사와 경찰의 협조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수사팀이나 수사관서를 변경하거나 합동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을 활용해 사법경찰관의 비리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3: 그런가 하면 경찰은 지역경찰의 이른바 향찰 논란을 겨냥해 순환인사제를 강화하는 등 쇄신책을 내놨습니다.
4: 경찰관 가족 사건의 경우 즉시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다연 기자입니다.
5: 장윤기 사건이 발생한 광주 지역 내 경찰서는 모두 다섯 곳뿐입니다. 부실 수사 의혹 제기 2주 만에 경찰이 지역 연고에 따른 이른바 향찰 논란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연고지에서 오래 근무하며 쌓인 인적 관계가 수사 공정성을 해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조처입니다. 현재는 총경급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인사 교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실제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경정이나 경감, 경위는 전국 단위 순환 규정이 없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10년 동안 경찰의 타시도 전보율을 살펴보니 경정은 12.1%, 경감은 6.5%, 경위는 3.2%에 그쳤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역 온정주의 차단을 위한 순환 인사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 경찰 수사 역량 제고, 사회적 약자 대상
1: 경찰청장
6: 사건 처리 등에 있어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국민께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 또 경찰관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 사건 관계인인 경우엔 시도 경찰청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다른 관서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경찰이 사건 관계인에게 가족관계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어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순환 인사 역시 지역 치안의 연속성이나 수사 효율성, 생활권 문제 등을 이유로 내부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TF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4: 경찰이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순환 인사제도 강화를 검토하자 내부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일부 지휘라인의 무능이자 판단 실패인데 왜 조직 전체의 초가삼간을 태우느냐는 취지의 글이 잇따랐습니다. 또 생활권을 흔드는 저출산, 이혼, 장려 정책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과 지역 밀착 치안을 강조하는 정부의 자치경찰제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일부 게시글에서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용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3: 검찰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확산하자 강경파 의원들이 똘똘 뭉치고 나섰습니다.
4: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7: 국회 토론회장에 유력 당권주자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의지가 없단 유시민 작가 발언엔 말을 아낀 대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기치로 내건 논의회장으로 달려간 겁니다. 정 전 대표는 검찰개혁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 총선도 대선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휘둘렀던 사건에 대한
1: 암작,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8: 조작, 왜곡, 그것이 경찰의 그것보다 저는 10배, 100배 훨씬 더

0: 지원 사격에 나선 다른 의원들의 목소리에도 더 힘이 실렸습니다.
1: 고쳤을 수 없는 검찰에게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이거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의원입니다. 있는가 아니냐라는.
0: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일부 보완 수사권은 남겨두자 당내 신중론이 확산하자 힘을 합쳐 방어전에 나선 셈입니다. 강성 지지층도 이른바 좌표 찍기로 화력을 보태며 당내 갈등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3: 국민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방향을 바꿨다가 우리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못 살겠습니다. 전화 문자 폭탄에.
0: 국민의힘은 틈새를 파고들며 이 대통령까지 정조준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5: 정점수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4: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0: 국민의힘은 보안 수사권 유지를 담은 대안 입법으로 맞불도 놓은 상태입니다. 폐지 법안을 심사 중인 국회 법사위는 다음 주 민주당 내 일부 존치안과 국민의힘 안건까지 병합해 심사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세간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뒤늦게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수기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 반발에다 당권 경쟁과 맞물린 여당 내 파열음까지 더해지면서 보안수사권 전국은 안개 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6: 통일교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대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의원은 그동안 이번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이 있다며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8: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5: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7: 그러나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권 의원의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5선인 권 의원은 직을 잃게 됐습니다.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에도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넨 윤영호 전 본부장은 이미 지난 9일 대법원 선고가 진행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6: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내란가담 의혹에 연루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갈림길에 섰습니다. 수사기간 3차 연장을 시도하는 종합특검이 심 전 총장 구속을 통해서 수사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9: 내란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법정에서 설명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남겼습니다.
10: 내란가담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11: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 심 전 총장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계엄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받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박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내란가담 정황이 있다는 판단을 내놨는데 특검은 심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위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2: 피의자가 검찰 총수다 보니까
5: 권영빈 2차 중앙특별검사입니다.
12: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 수사하는 데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9: 종합특검은 최근 두 차례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잇따라 고배를 마셨습니다. 수사기간 3차 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특검이 심 전 총장 구속으로 수사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6: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1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와 특수강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을 당시 성조기를 두른 채 혼자 출입문을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가로막고 조롱과 모욕 등을 한 혐의로 시위 참가자 20대 남성 A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6일 시위 현장에서 손과 발을 이용해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경정을 가로막고 얼굴에 대고 중국 경찰이라 조롱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SNS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온 결과 이들의 신원을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24살 정재환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정재환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7: 속옷까지 모두 벗은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섭니다. 몸은 문신으로 뒤덮였고 곳곳이 피투성입니다.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4살 정재환입니다. 경찰은 사건 12일 만에 정재환의 나이와 이름,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증거도 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재환은 범행 직후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편의점에서 태연이 음료수를 꺼내 마셨고 범행 현장으로 돌아갔다가 연락을 받고 온 친구들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유가족 측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는 목적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실제로 정재환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경위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13: 바나나 우유를 집어서
5: 남원호 피해자 유가족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13: 침대에서 나가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심신미약이 존재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 유가족 측은 경찰의 초동 대응도 부실했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정재환이 범행 이후 경찰차와 마주쳤는데 경찰이 즉시 제압하지 않고 쫓아가기만 했다는 겁니다. 자칫 시신 훼손 등 추가 범행이나 증거 인멸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경찰은 첫 신고가 남성이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내용으로 들어왔고 핏자국을 쫓아갔다가 현장에 도착해서야 살인사건임을 확인해 체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정재환을 살인 혐의로 송치한 뒤 유가족 측이 추가로 고소한 시신 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14: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인상했습니다. 신현송 총재는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 7명 전원의 일치 결정으로 지난 2023년 1월 연 3.25%에서 3.5%로의 인상 이후 3년 6개월 만에 통화 긴축입니다.
16: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5: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16: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15: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의 높은 상승세와 더불어 물가에 대해서는 비용 측면의 간접 효과에 더해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 확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16: 수요 쪽에서 오는 압력을 간과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금융통화위원회 전체에서 어느 정도 좀 컨센서스를 이뤘습니다.
15: 증시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조정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신현송 총재는 금리가 주가를 100% 좌우한다는 평가엔 동의 안 한다며 선을 걷고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펼치고 있는데 통화 정책과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16: 이제 생산성을 높여서 잠재 성장률을 높인다고 하면은 그거는 통화 정책과 부합한다.

0: 것도 할 수도 있습니다.
1: 신현송 총재는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국내 경제 개선세와 물가 상승률 등에 근거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물가가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며 2분기 국민소득 통계와 7월 물가를 주의 깊게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0: 통화 정책의 경로라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결정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희는 그 정책을 펴겠습니다.
1: 다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는 다음 달 27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 앞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려면 현금으로 기본 예탁금 3천만 원을 준비해야 하고 한 주가 아닌 20주 이상이 돼야만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롤러코스터 장세의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진입 장벽을 더 높여서 거래량을 줄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이 같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3: 한국 거래소?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
4: 예, 그렇습니다.
3: 보안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시고요.
5: 이재명 대통령이 개선책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금융당국이 기본 예탁금 강화와 매매 수량 단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천만 원인 신규 매수 시 기본 예탁금을 8월 중 3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주식이나 채권 ETF 등 대용 증권은 인정 않고 오직 현금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 시에도 적용되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수 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는 11월 중에는 매매 수량 단위도 한 주에서 20주 이상으로 확대해 한 주씩 거래해 주가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최대한 막기로 했습니다. 또 8월 중으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이를 위반 시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괴리율은 순자산 가치와 시장 가격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인데 이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벗어나지 않도록 증권사가 추가 매수를 하거나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등 가격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한 겁니다. 이와 함께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상장돼 거래 중인 상품에 대해서도 광고와 마케팅은 할 수 없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2: 메리츠 금융그룹이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한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DIP 대출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메리츠 증권과 메리츠 캐피탈, 메리츠 화재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연대 보증을 조건으로 대출 지원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번 자금이 홈플러스 회생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란이 억류 중이던 미국인을 전격 석방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선의에 감사하다며 이례적으로 화해의 손짓을 보냈는데요. 무력 시위가 이어지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나온 이번 유화 조치가 양국의 대화 재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 시민이 무사히 이란을 벗어났다며 이란의 선의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해외 억류 미국인 구출에 각별한 소명의식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조치는 최대의 외교적 선물로 평가됩니다. 풀려난 인물은 미 재무부의 승인을 받고 빈곤 아동 구호단체를 운영해온 미국 이란 이중 국적자 대나 카랄입니다. 간첩 행위 혐의로 1년 반 넘게 이란 정보보안부의 신문을 받다가 최근 심장마비까지 발생하자 막후 협상 끝에 전격 출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석방은 미국이 이란 남부를 연일 폭격해 3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양국 대치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동결자금 해제 같은 경제적 실리를 노렸던 인질 석방과는 차원이 다른

0: 전면전 방지용 출구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카라리가 자칫 이란 당국 통제하에 숨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보복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안보 리스크를 서둘러 피했다는 겁니다. 미사일이 오가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스위스나 오만 등을 통한 양국 간 막후 소통 채널이 굳건히 작동하고 있음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부모를 뵙기 위해 이란을 찾았다 붙잡힌 언론인 레자 발리자데 등 최소 6명의 미국인이 여전히 억류돼 있습니다. 생존을 택한 이란의 이번 유화 조치가 남은 영유자 문제 해결과 일촉즉발의 중동 위기를 가라앉힐 협상 테이블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제재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자신만 표적이 됐다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한미 간 주요 현안이 된 쿠팡 사태를 염두에 둔 걸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2: 정부 부처 업무보고 2일차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정보 유출 제재 강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유출 사고 부담이 보안 비용보다 적다 보니 계속 발생하는 거라며 그래서 과징금을 대폭 올린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표적을 삼아 그러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다며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3: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 다른 것이고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2: 앞서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해 6천억 원대 과징금 철퇴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그간 여러 정부기관이 사고 조사에 나선 점까지 더해져 미국 정치권 일각에선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란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를 반박한 거로 풀이됩니다.
4: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서 어느 국가나 어느 기업이나 어느 기관이나 상관없이
5: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입니다.
4: 그렇게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2: 특히 강경화 주미대사가 쿠팡 사태를 포함해 대미 투자, 안보 협상 등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귀국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거듭 미측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부처 업무 보고에 이어 경제 관련 부처 고위 당국자들과 강경화 대사 등을 불러 한미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자리에서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일수록 국익을 위한 대처 방안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6: 이는 청와대가 정부 부처와 일관된 대응을 토대로 한미 간 작은 균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국방부가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폐지하고 국군 사관학교로 통합하는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통합 국군 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두기로 했는데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국방 개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국방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국군 사관학교 창설 기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3군 사관학교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국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둔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1, 2학년은 통합 교육을 받고 3, 4학년 때 각 군으로 흩어져 전문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애초 계획도 국군사관학교 내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이를 위해 국군사관학교 본부와 육해공군 학부가 위치한 예상 조감도를 공개하고 통합 교육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8: 다영역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진화하고 장관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사관학교 교육도 전장이 전 영역으로 확대될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로 변해야 합니다.
7: 그러면서 기존 3군 사관학교는 존치하되 박물관 등 기념 공간 등의 형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설 시기 등 세부 계획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인데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사관학교 폐지는 정체성과 전통을 끊으려는 획책이자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교 교육체계 개선은 기존 틀을 유지한 채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도 실현할 수 있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 궐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0: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른바 아들 특혜 채용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의 핵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관위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꼬지졌습니다. 보도에 정영수 기자입니다.
1: 아들 특혜 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들의 선관위 8급 경력직 입사와 전입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2: 제공된 특혜는 직접 기재하신 건가요?
1: 1심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이 선관위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했다며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국민에게 무력감을 넘어 분노를 안겨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김 전 총장이 지난 2019년 사무차장 재임 시절 공고가 나기도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해 아들의 채용을 청탁했다거나 면접관을 친한 동료로 교체하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주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아들의 입사 이후 인천 선관위 전입을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 요건을 낮춰주고 단독 관사를 특혜 제공한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 전 총장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선관위 관계자들의 진술과 문자 메시지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본 겁니다. 다만 면접 참석이 어려운 아들을 위해 전입 시험 방식을 비대면으로 바꾸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노선을 필패의 길이다라고 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에 대해서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 우리 진영의 대통령, 민주 진영의 대통령들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하신 것입니다. 뭐 여러 번 있으니까 네. 또 그것이 꼭 늘 맞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그것보다는 네. 지금의 이유는 뭘까? 뭐 통상적인 평론의 영역은 좀 벗어나신 것으로 보여서 네. 그것 또한 뭐 본인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유시민 작가님이
3: 명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 그것을 저렇게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것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진심으로 뭔가 조언할 게 있다면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든지 별도의 만나서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좋지 않았을까.
4: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3: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깃발이고 상징입니다. 누구의 말을 떠나서 저는 검찰개혁을 실패하면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0: 자, 그리고 역시 당권 주자인 고민정 의원은 모든 걸 선악으로 구분하는 게 오히려 더 필패의 길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두 분은 유시민 작가의 전날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5: 일단 뭐 진보 진영의 분열을 부추기는 언어라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3: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5: 길에 좀 동조를 하는, 그러니까 외연 확장, 중도 실용주의, 마치 이것이 반개혁인 것처럼 어제 표현을 많이 하셨거든요.
0: 예.
5: 그리고 이 증축, 재건축론 이야기를 한 3주 전에 하셨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반론을 3주 만에 어제 하신 거거든요.
0: 예.
5: 3주 동안 본인에 대한 비판과 반론을 쭉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왜, 그 비판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하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내로남불식의 평론이 아니었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본인의 증축 재건축론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도 본인이 이 과거에 구민주계를 그렇게 철거하듯이 쫓아내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0: 예.
5: 그랬더니 어제 방송에서 구민주계는 그럴만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아.
5: 구민주계는 그렇게 쫓아낼만 했다. 좀 개혁의 대상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지금 사실 이 중도실용을 말하는 분들은 진보주를 주장하는 분들을 쫓아내자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전략적으로 중도 확장을 하면서 진보를 조금 속도 조절을 하자는 건데, 마치 그게 본인이 20년 전에 했던 철거와 비슷한 것처럼 막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지난 3주 동안.
0: 네.
5: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 FTA, 뭐 이라크 파병, 우측 정책 많이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보호했던 본인은 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이거에 대해서 보수적 정책을 포용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판하느냐. 그랬더니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노무현 대통령은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그런 생각 갖고 있던 사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변절이다라는 식으로 거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0: 예.
5: 이것도 잘못된 거죠. 저는 근데 이런 전체적인 모습이 되게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한 22년, 2004년에 당시 조순영 새천년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을 좀 몰아 세웠었거든요. 그때 막 그 거의 뭐 독선과 오기로 가득 찼다 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을 했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경호실장을 자처하던 유시민 의원이 딱 22년 전에 조순영 대표 같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마치 필연적 필패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독설을 쏟아내는 것이 본인이 그렇게 지적하고 비판했던 조순영을 닮아가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0: 성추영 부대변인은 네 글자를 표현했습니다. 내로남불 발언이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들으셨습니다만은 다른 당권 주자들은 다 이제 유 작가의 발언을 비판을 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만 노코멘트라고 했습니다.
6: 제가 총체적으로 좀 평가를 하자면 네. 지금 여권의 담론 자체가 후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도 후지고 여기에 대한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반응도 저는 후지다고 생각해요. 자, 이 유시민 전 이사장의 어제 발언은 이른바 건축학 개론 시즌2 또는 건축학 원론이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은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했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권에 대한 재건축이 아니라 증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요약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증축이나 재건축 말고 더 큰 의미의 정계 개편을 암시하는 재개발도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반론 차원에서 저 얘기들을 풀어놓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집을 생각해보면 그 당의 그 집에 입주해 있는 민주당원들도 민생이 고통스럽긴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유하자면 1층은 녹물 나오고 중간층, 1층은 담배 연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중간층은 녹물 나오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수시로 고장나는 그런 집에 살고 있다시피 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 고용률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단 한 달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단 한 주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이나 또 그다음에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 본 김민석 전 총리나 송영길 전 대표나 노코멘트를 하겠다고 한 정청래 전 대표까지 누구도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증축, 재건축, 재개발을 떠나서 입주자 대표의 동대표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야당으로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 예, 송영훈 대변인은 새로운 건축학 개론을 지금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가 노코멘트라고 하면서도 검찰 개혁을 못하면 지지층이 외면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유 작가의 발언에 동조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5: 동조한 거죠. 근데 검찰 개혁 못하면 지지층이 외면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검찰 개혁 제대로 못하면 국민들이 외면할 겁니다. 국민들이 2년 뒤 총선에서 3년 뒤 대선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저는 노코멘트 얘기를 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을 해줬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사실 그 유시민 작가의 그 발언만큼은 저는 팩트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검찰 수사 기소 지금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쟁점으로 남은 거는 보안 수사권과 관련된 이 쟁점 하나 남은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결국 1년 내 수사와 기소 이거 분리해놔서 10월에 검찰이 해체되게 됩니다. 분리됩니다. 그거를 갖고 의지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유시민 작가와 정청래 대표가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게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요?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결국 수사와 기소 분리 시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자 그러면은 그때는 왜 유시민 작가와 정청래 의원은 당시엔 침묵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문정부 때 5년 내내 침묵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겨우 분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 남은 보안수사권과 관련된 그 국민들의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자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는 의지가 없다라고 평가절하 하는 것을 어떻게 전직 당대표로서 이거를 노코멘트 한다고 하고 넘길 수가 있죠? 저는 그 부분은 그 뒤에 이야기야 뭐 평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평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예.

0: 적어도 수사기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근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는 게 그동안 이제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이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면은 지금은 좀 신중하자 이 목소리가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오히려 나머지 당권 주자들도 지금 폐지를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검찰 보안 수사권이 필요 없다. 요구권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요?
2: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하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곡하가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하지가 않죠? 지금 오늘만 해도 또 어떤 사례가 새로 보도됐습니까?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2021년에 검찰이 보안수사 요구를 한 사기 사건을 4년 이상 방치하다가 지난달에 공소시효를 한 달을 앞두고 그제서야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안수사 요구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난주에 창원지검에서 기소한 그 400억 원대 금융사기 사건 같은 경우도 애초에 경찰에서 3천만 원대 사기 사건으로 봤는데 검찰에서 보안수사를 요구하면서 그 할부금융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의심되니까 그 대여업자와 그다음에 대출을 받은 사업자 간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 수사하라라고 보안수사 요구를 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경찰이 그대로 사건을 올려 보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직접 계좌 추적을 했더니 범죄가 고구마 줄기처럼 나와서 400억 원대 금융사기가 밝혀진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보안수사 요구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법률가 출신 정치인이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민주당 전당대회 땔감으로 쓰이면서 그야말로 권력투쟁의 도구가 되고 있는데 보안수사권을 정말로 폐지하면 일부 정치인들과 범죄자들이 득을 보고 그 피해는 국민 대다수가 봐야 됩니다. 왜 그런 길을 가야 됩니까? 야당으로서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또한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예. 그래서 이제 신중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청와대에서는 오늘 특정인의 발언에 별도로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 작가의 발언을 이제 일축한 그런 상황인데 유시민 작가 어제 이 대통령이 국회의장도 서울시장도 당대표도 명픽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당대표 명픽 누굽니까?
0: 뭐딱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김민석 전 총리,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출신의 김민석 후보를 딱 지적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와 사실상 지금 유시민 작가가 지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정청래 후보 이 둘의 대결에서 김민석 후보를 약화시키기 위한 발언인 거죠. 이 사람은 그냥 명픽이다. 대통령이 밀어주니까. 그러니까 되려고 하는 후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확실히 그 김민석 후보가 말하고 있는 중도 실용 확장 노선, 대통령과 결을 맞추는 당대표가 되겠다라는 주장, 이거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좀 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경선들, 뭐 국회의장이나 뭐 아니면 서울시장 후보나 이런 것들을 불공정 경선이라는 단어를 또 꺼내시더라고요. 자, 근데 유시민 작가가 불공정 경선을 말씀하실 자격이 있을까요? 통합진보당의 이 조직적인 부정경선 사례가 과거에 있었는데 그 내부 그 부정경선 사례에서 당시 국민참여단계 유시민 작가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국민참여단계에서도 이 조직적 부정경선 했던 것이 탄로가 났었고 유시민 작가도 당시에 그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야말로 조직적인 부정경선을 이끌었던 본인이 과연 불공정 경선을 뭐 입에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반성 전그 뒤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특정 정청래 후보라고 좀 밖에 볼수 없다고 보는데 그 후보와 지금 그 각축세를 벌이고 있는 김민석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런 또 대통령의 명픽이란 단어 사실 이 단어는요 야당의 언어거든요. 야당이 여당을 우리 민주당을 공격할 때 쓰는
1: 그러니까요.
0: 언어인데 이거를 굳이 입에 올리면서 그렇게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그렇게까지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었냐 저는 역시 그거에 대해서 또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그리고 이 명픽 이야기를 하다가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인 것 같은데 유 작가가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순간 당은 망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명픽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들립니다.
2: 답은 맞는데 그리고 중간에도 맞는 말을 했는데 전제가 틀렸고 그다음에 방법에 문제가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여당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직적 당정관계를 탈피해야 되고 수평적 당정관계, 건강한 당정관계로 가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그 답은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수사기소의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까지 했던 특검을 보면요. 특검은 전부 다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형태 아닙니까? 그런 특검을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5번이나 발동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스스로가 수사와 기소는 엄격하게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분리되지 않는 것이 범죄를 처벌하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니까 예.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한 말은 중간 답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전제가 틀렸죠. 수사와 기소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언론으로 치면은 취재와 보도의 분리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 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유시민 전 이사장처럼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분명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정서적으로 큰 소구력을 갖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법적인 면에서도 표현을 좀 달리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1: 건축학개론에 이어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새로운 논을 또 한번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장외 여론전에 계속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 국회에서 열리는 제헌절 기념행사 대신에 이 부정선거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3: 내일 거행되는 제헌절 행사에는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3: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힘을 한번 다시 모으자고 제가 먼저 내일을 월공대의로 정하고 우리 시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왜 제1야당 대표가 매일 올림픽 공원에 나가냐고 묻습니다. 왜 한 달 반이 지나도록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냐고 시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저에게 왜 한 달 반 동안 나가냐고 묻지 말고 우리가 한 달 반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1: 자, 제헌절 18년 만에 이제 휴일이 됐는데요. 내일 제헌절 경축식 행사 대신에 올림픽 공원 시위 현장을 찾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적합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0: 뭐 행보도 그렇고 멘트도 그렇고 너무 후지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할 만한 멘트나 행보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자꾸 제도권 정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국회의원으로서 특히나 제1야당 대표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거리로 나가서 말을 할 게 아니라요. 가끔 국민들의 목소리로 들으러 나갈 수는 있죠. 근데 언제든 소통관을 빌려서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게 국회의원의 권한입니다. 특히나 제1야당 대표가 그런 기자회견을 한다? 수많은 언론이 받아 써줄 겁니다. 이 제도권 정치 안에서 충분히 예. 뭐 저희 당이 민주당을 견제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면서 수많은 행동들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저기 거리로 나가느냐. 근데 거리로 나가서 지금 함께 한다는 사람들, 저는 부정선거론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전국을 집회를 돌고 있잖아요. 그 전국 집회 돌 때 한 며칠 차이로 그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한길 씨, 황교안 전 총리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제1야당 대표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게 뭡니까? 전면 완전 재선거 해야 된다. 이 얘기 오세훈 시장과는 합의가 된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합의가 된 겁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영상 요즘 나오는 거 보면요. 곁에 의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찐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명만 소수의 의원들만 남아있고요. 아무도 함께하지 않아요. 대구 집회 같은 경우는 원래 참석하려고 했다가 대구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면 안 된다. 가지 말라고 해서 거의 아예 취소가 됐잖아요. 다른 지역도 가보면 간담회 때 겨우 몇 명 나올까 말까 하고요. 지금 저런 집회에 나갔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거의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국민의 국회의원들이 장동혁 대표가 자꾸 저 집회 같이 나가자고 압박을 가한다고 그것 때문에 곤란해 죽겠다는 그런 볼멘소리들도 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저렇게 후지고 제도권 정치에 적합하지 않은 행보를 하고 있는 제1야당 대표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1: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참정권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제헌절인 내일 참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2: 지금 장동혁 예. 대표가 6.25 기념식도 안 갔었고요. 그다음에 한성숙 총리가 예방한다고 할 때도 일정을 순연시키면서 광주지방경찰청을 갔었죠. 그리고 또 재원절 경축식은 안 가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계속 장외나 외곽을 향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도인지는 사실 정치권에서는 대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장외에서의 일종의 강성 지지층을 본인의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층에 소구하고 나아가서는 어떤 장외의 머릿수를 보여주겠다 이런 전략으로 예.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것이 제1야당 대표라고 하는 공적 지위와 양립하기는 어려운 것이잖아요. 더더군다나 내일 재원절 경축식 같은 때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악수하면서 이 선관위 개혁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즉석으로 구두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재원절 경축식

0: 끝난 다음에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하면서 어떤 멘트를 던진다고 하면은 그것이 장소의 정치학으로서의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외로 가는데 이것의 문제는 이겁니다. 이 선관위 사태를 해결하려면요. 야당이 민심의 중앙값까지 적어도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되는 그런 여론 지형에서 울려점해야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 고유의 몫은 전체 여론에서 5분의 1 내지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민심의 중앙값에 접근해서 그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지점까지 야당이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초당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집회에 야당 대표가 합류하게 되면은 그 길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관위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예. 그러니까요. 내일 특히 이제 제헌절이고 그것도 이제 국회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거기를 이제 안 가고 올림픽공원 행사에 가겠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요즘 또 이제 손팻말이 또 논란인데 집회 현장에서 이제 연일 대통령을 겨냥하는 이제 반말 손팻말 손팻말로 이제 그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의 내란수괴다 이런 이제 손팻말도 들었고요. 당내에서도 이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2: 이젠 마스크는 그래도 벗으셨네요. 처음에 이제 셀프 입틀막 시위를 하시더니 그러니까 사실 피켓 시위라는 게 뭡니까? 본인의 뭔가 이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전달되기 어려운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시위를 할 때 사실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피켓 1인 시위 이런 것들. 근데 장도혁 대표는 아까 제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제1야당 대표입니다. 언제든지 막강한 스피커 볼륨을 키우면서 집권 여당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약자들이 해야 되는 피켓 시위 그리고 지금 마스크를 벗으니까 표정이 되게 행복해 보이는 거기 나가면요. 장도혁 대표를 연호해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도혁 대표가 그 당내로 오면 저희 당도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내로 가면은 본인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많으니까 당내 집회는 당내 뭐 행사나 이런 것들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저 밖으로 나가서 본인을 연호해주는 본인에게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 호칭도 붙이지 않고 이재명 거기다가 이제 내란수괴 저런 극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국민들 공감을 얻기 어려운 물론 저기에 나온 사람들은 공감하겠죠. 저게 나온 사람들만 환호하겠죠. 점점, 그러니까 아까 그 송영호 대변인께서 이 국민의 중간값을 딱 말씀을 하셨는데 장동현 대표는 중간값이 아니라 저기 최대 우측에 있는 정말 극단값으로 계속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행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글쎄요, 저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승룡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 손팻말.
0: 저 손팻말이 국민의힘에 이득이 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일단 바람직하지 않고 이득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 내란수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은 당장 국민들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아마 똑같은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왜 절연을 하는 것을 거부했었느냐 이 질문이 또 돌아옵니다. 그게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도층이 보기에 정서적으로도 거리가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장동혁 대표가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라고 하는 손팻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보통 국민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정치적 예양에서 벗어나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결국 정당에 대한 이미지, 인상 이런 것들이 또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당에 이득이 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결국 장동혁 대표 개인이 강성 지지층을 소구하는 데에만 일부 효용이 있는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은 좀 지양돼야 된다는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1: 예. 이렇게 이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에 대한 당 내에서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런 국민의힘 최고위에서요 이 시도당 위원장 이 선출 방식을 두고 이견이 분출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 당협위원장이 지금은 당협위원장들이 뽑고 있는데 당원들이 직접 이 시도당 위원장을 뽑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송영 대변인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0: 일단 원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주장 자체만 놓고 보면은 당원의 권리가 넓어져야 한다 일견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주장이 이제 정당의 건강성을 높이고 또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결과로 연결이 되려면요 당원이 아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방법도 같이 강구되어져야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제가 당위의 측면과 현실의 측면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정당의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당원들의 당비만 가지고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매년 정당의 회계보고 및 활동 개황이라고 하는 예. 보고서를 내거든요. 2024년 자료가 작년 12월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2024년에 877억을 벌어들였는데 그중에 23.4%가 당비고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두 배가 넘는 46.9%가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러면은 예. 당원만 어떤 선택을 하고 국민의 선택권은 없는 그런 제도는 사실 당위적으로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현실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그 당원들이 지금 당원주권이라는 명분을 갖고 당원들의 권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 실제로는 그 투표율,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단적으로 올해 1월에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1인 1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전당원 투표를 했거든요. 당원들한테 권리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당원 투표의 투표율이 31.6%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소수의 공고한 지지층, 이 소수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국민 대비 소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있으면은 거대 정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당 전체가 움직이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권리당원이 한 책임당원이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 그중에 한 30%가 투표하면 30만 명이죠. 15만 명 정도의 공고한 당원 블록이 있으면은 거대 정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국회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거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이게 맞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이중당적을 방지하고 당원을 실질로 하고 동시에 국민의 의사도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주장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1: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이제 당원 주권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꼭 그런 것도 아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셨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럴까? 이제 원외잖아요, 일단은.
2: 그렇죠.
1: 예. 그런데 오늘 김민수 최고 말을 들으니까 이래서 그랬나?라고 싶기도 합니다.
2: 그렇죠. 거기에 또 장동현 대표가 주장하는 지금 이 시도당 위원장 임기 연장. 그러니까 원래 1년인데 2년으로 바꾸자는 이것도 다 맞다 있는 거거든요.
1: 네.
2: 왜냐하면 지금 당권파들의 얘기나 목소리의 톤이나 아니면은 지금 정책을 이렇게 바꾸자고 하는 내용이나 방금 말한 그 시도당 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하자. 임기도 장동현 대표는 2년으로 늘리자. 이 얘기가 지금 당권파는 본인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금 네. 장동현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의 당원의 다수. 아마 거기에는 적극 당원, 거기에는 뭐 올림픽 공원에 나오는 그런 우파, 극우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죠.
1: 예.
2: 이 숫자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근데 이게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골의 우위를 점했을 때 시도당 위원장을 차지하고 2년의 임기를 가져야 그럼 2년 뒤에 뭐가 있죠? 총선이 있습니다.
1: 예.
2: 총선 때 이 시도당 위원장의 자리를 갖고 우리가 당권을 유지해야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송영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강성당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의 목소리와 지금 당원들의 목소리가 다를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를 설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당권 유지, 본인들의 총선에서의 공천권 유지 여기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1: 네.
2: 때문에 제1야당 당권파의 이런 마인드나 네. 이런 것들이 너무 후지다는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없네요.
1: 마무리 발언으로 짧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 지금 이렇게 그 당원들의 투표로 이제 하자고 그러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한데.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0: 이제 시도당 위원장 선거가 임박해 있고요.
1: 예.
0: 지금 그 시도당 위원장이 되겠다고 하신 분들은 사실상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룰을 바꾸면요. 민주당이 지금 당대표 선거하면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면서 많은 논란을 초래하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호탄이 울렸는데 중간에 경기 규칙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치 집단에서나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말로 순수하게 정당 개혁의 의도를 갖고 나온 주장이라면 시도당 위원장 선출이 임박하기 이전에 평소에 했어야 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특정 후보의 유불리와 관계가 없다면 그런 네. 것들을 평소에 당규에 명확하게 해놓았어야 되겠죠. 공통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주춤했던 장맛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사흘 연휴 내내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남부를 중심으로 또 주말부터는 중부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토요일 새벽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3: 중부지방에 폭우를 쏟아낸 뒤 잠시 주춤했던 장맛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이번에는 남부지방이 먼저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내일까지 남부대륙에는 최대 80mm, 충청에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부터는 정체전선에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비구름이 중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강한 비는 취약 시간대인 새벽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토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정체전선의 단순한 모습보다 중규모 저기압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비구름의 강도가 좀 더 강해지며
5: 오진규 기상청 통보관입니다.
3: 폭우가 지나갔다 해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일부 수치 모델에서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 또다시 중부지방에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는 걸로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4: 18일, 19일에 대한 예상 강수량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5: 위험 기상과
4: 더불어
5: 통보관입니다.
4: 수시 브리핑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3: 기상청은 사흘 연휴 내내 강한 비가 집중되는 지역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1: 내일 저녁부터 19일까지 경기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내일 저녁 8시부터 호우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시군별 강우량과 기상특보, 시설물 통제와 주민 대피 현황,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일 경북 영주에서 집중호우로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남성이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경북 영주시 안정면 일원교 근처에서 실종된 70대 A씨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습니다. 발견 장소는 A씨가 실종된 남원천에서 약 12km 떨어진 지점으로 파악됐습니다.
6: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가덕도 테러 TF가 출범 6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배후 세력 의혹에 대해서는 배후를 특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소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지난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한 남성으로부터 피습당했습니다.
8: 좀 거취 표명 예고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7: 지지자인 척 다가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김모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당시 경찰은 살인 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범과 배후 세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경찰은 사건 발생 2년이 흐른 올해 1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국가공인 1호 테러로 지정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6개월 가까이 다시 사건을 들여다본 경찰은 배후 세력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의 편향적인 사고와 극단적 성격, 공범의 조력이 합쳐지며 범행하게 됐다는 게 경찰의 최종 판단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봤는데 프로파일링 결과 정치적 신념에 맞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편향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지난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있었던 이 대통령의 외부 일정을 쫓아다니며 모두 6차례 걸쳐 범행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6: 경찰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를 반년 만에 마무리하면서 당시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가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길이 18cm의 흉기를 의도적으로 커터칼로 축소 기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지난해 3월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는 국정원 테러 담당 부서로부터 법률 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에서 피습당한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김 전 검사는 검토 보고서에 범행에 쓰인 길이 18cm의 개조된 등산용 칼을 커터칼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를 반년 만에 마무리한 경찰은 김 전 검사가 보고서에 범행 도구를 축소해 적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봤습니다.

0: 본 겁니다. 김 전 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커터칼로 적은 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커터칼 피습 사건 등을 참고하다 혼동해 잘못 적은 거라며 고의적으로 축소하려 한 게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또 다른 국정원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실제 대테러 합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검사와 국정원 관계자 2명을 허위 공무서 작성, 행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8일 강력팀장에 이어 두 번째로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요. 앞서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은 유족에게 사죄했지만 장윤기를 봐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2: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 지난 8일 구속된 데 이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3: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2: 특별수사단은 강력팀장의 바로 윗선인 형사과장 박모 경정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입니다. 앞서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은 그동안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는데 특별수사단은 형사과장이 강력팀장과 서장 사이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4: 전 광산서 형사과장 등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5: 오동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입니다.
4: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2: 앞서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유족에 사죄했습니다. 다만 특별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실체적 사실관계와 거리가 있고 장윤기를 봐줄 의도도 없었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라이노입니다.
1: 장윤기의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지역경찰에 이른바 향찰 논란을 겨냥한 쇄신책을 내놨습니다. 순환 인사제를 손질하고 경찰관 가족 사건의 경우 즉시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장윤기 사건이 발생한 광주 지역 내 경찰서는 모두 5곳뿐입니다. 부실 수사 의혹 제기 2주 만에 경찰이 지역 연고에 따른 이른바 향찰 논란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연고지에서 오래 근무하며 쌓인 인적 관계가 수사 공정성을 해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조처입니다. 현재는 총경급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인사 교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실제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경정이나 경감, 경위는 전국 단위 순환 규정이 없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10년 동안 경찰의 타시도 전보율을 살펴보니 경정은 12.1%, 경감은 6.5%, 경위는 3.2%에 그쳤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역 온정주의 차단을 위한 순환 인사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 경찰 수사 역량 제고, 사회적 경찰청장 약자 대상 대행입니다. 사건 처리 등에 있어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국민께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 또 경찰관 배우자나 직계 존비 속에 사건 관계인인 경우엔 시도 경찰청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다른 관서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경찰이 사건 관계인에게 가족관계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어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순환 인사 역시 지역 치안의 연속성이나 수사 효율성, 생활권 문제 등을 이유로 내부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TF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경찰 순환 인사 확대와 연고지 근무를 막는 상피제 도입을 발표하자 전국 경찰

0: 직장협의회가 반발했습니다. 직협은 오늘 성명을 내고 장윤기 단 하나의 사건으로 경찰 조직 전체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조직 전반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 대책이 사건 본질 해결보다 경찰 조직 전체의 책임을 전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 순원 인사를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 행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수사관에 대한 검사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오늘 법안 심사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구속사건의 경우 검경의 사전 협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보고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정도 대안으론 장윤기 사건 관련 국민 우려를 덜기에 부족하다며 더욱 치밀한 구성을 다시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1: 파산 위기에 몰린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다시 밟는 데 필요한 2천억 원의 긴급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메리츠 금융그룹이 대출 지원안을 최종 승인했고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은 대출금 전액에 대해 연대 보증을 서기로 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2: 메리츠 금융그룹이 계열사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의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DIP 대출을 지원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대출금 전액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연대 보증을 제공합니다. 회생 절차가 폐지되며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회생재개에 필요한 최소 자금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동안 MBK와 메리츠는 2천억 원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지를 놓고 맞서왔습니다. 메리츠는 1천억 원을 대출하되 김 회장이 보증하고 나머지 1천억 원도 대주주인 MBK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MBK 측은 이미 대출 보증 등을 통해 상당한 자금을 투입했다며 메리츠의 2천억 원 전액을 대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양측의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사이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고갈로 대형마트 영업까지 전면 중단했습니다. 팽팽했던 대치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양측을 불러 자금 지원을 촉구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까지 예고하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결국 김병주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2천억 원 전액에 대해 보증을 서기로 했고 메리츠가 같은 금액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예정입니다. 즉시 항고가 제기되면 회생법원은 기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가 재개되면 회생계획안 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돼 긴급 운영 자금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다시 파산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회생 절차 연장을 결정하면 협력업체들과 협의해 대형마트 영업 재개 일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2천억 원은 회생 절차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자금일 뿐 영업 정상화와 새로운 투자자 유치 등 홈플러스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소외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도 엄청난 규모라며 특히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국토교통부와 새만금 개발청 등을 상대로 진행된 업무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을 한국에서 가장 오래 지연된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 지역이 이번 정부 들어선 달라졌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지난 2월 현대차 그룹이 9조 원을 들여 새만금의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제조 부품 클러스터 등을 만들기로 한 투자 계획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4: 현대차의 그 투자 내역이 사실 엄청난 대규모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9조 한다고 그러다가 딴 데서 800조 이러니까 이게 뭐야 이런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3: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기지를 광주에 조성키로 하는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소외됐다는 주장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반 시민이 아닌 책임 있는 사람들의 언행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4: 일반 시민들은 우리는 욕밖에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정말 문제라고 보여져요.
3: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경제 논리에 따라 기업의 운명을 걸고 정책적 결단을 한 거지 공기업을 설립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대통령이 밝히진 않았지만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근 전북을 찾아간 정 전 대표가 관련 발언으로 소외론을 부추겼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5: 전북은 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5: 소외감이 없도록 당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3: 이 대통령은 섭섭해한다고 하나 더 넣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나눠주기식으로 지역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진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이들의 무책임을 강하게 꼬집었는데 가열되는 민주당 당권 경쟁과 맞물려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1: 삼성전자의 모바일 가전 사업을 담당하는 DX 부문 노조가 반도체 부문과의 성과급 격차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오늘 수원 사업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성과를 논할 때 DX 부문은 소외됐다면서 DX 부문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수준의 성과급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노조의 요구에 따른다면 필요한 성과급 재원은 12조 5천억 원인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등 스마트폰과 가전의 부품 원가가 올라 올해 DX 부문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차기 선거부터 사실상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선거인단은 기존보다 41배가 늘어난 9만 2천여 명인데요. 당장 현안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7: 지난 2월 총회에서 의결이 보류된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확대안. 5달 동안 공청회와 설명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한 대한체육회가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선거인단은 기존의 추첨을 통한 2,244명에서 9만 2천여 명으로 41배 늘어납니다. 임원과 심판, 지도자는 등록인 모두. 선수는 전국체전 출전 등의 자격 요건을 둬서 사실상의 직선제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임시대회원 총회에서 일단 정관 개정을 의결하고 개선안은 추후 이사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8: 앞으로 현장이 중심이 될 수 있는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9: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입니다.
8: 다양성을 갖춘 그런 체육회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7: 대한체육회는 개정안의 큰 틀에 맞춰 현안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냅니다. 이번 달 말 이사회를 열어 100명에서 300명으로 되는 종목단체장 선거인단 규정을 폐지하고 60일인 보궐선거 기한도 최대 8개월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8: 저희 대한체육회 기준으로 가이드를 삼으면 충분히 현장에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선거인단을 받고 선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 이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도 달라진 상위단체 규정에 맞게 정관과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내부 반발이 뒤따를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체 위원들은 오늘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의 참여를 거듭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원구성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해 가급적 여야가 함께하는 청문회를 위해 이달 안에는 일정을 조정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0: 지난 지방선거에서 테러 자작극 사건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수사는 이제 정 전 후보의 아버지 회사가 선거운동에 개입한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10: 마스크를 쓴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경찰 승합차에서 내립니다. 선거 테러 자작극을 경찰에 시인하고도 사퇴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지만 구체적인 대답은 피합니다.
11: 개혁신당에 조사받는 사실 알리신 적 있으십니까?
12: 성실히 수사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13: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10: 지난 부산시장 선거에서 음료가 든 컵에 맞은 것처럼 꾸미며 자작극을 벌인 정전 후보와 공범 헬스트레이너 A씨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정전 후보로부터 금전 대가를 받기로 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두 사람의 금융 거래를 살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혐의나 배후 세력 여부 등은 이제 검찰 수사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7: 범행 누가 먼저 제안하셨습니까? 음료컷 던지자고 누가 먼저 제안하셨나요?
9: 범행 약속 사장에 있습니까?
10: 경찰이 자작극 수사는 마무리했지만 정전 후보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 그룹을 겨냥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불법 동원했다는 의혹과 병원 산하 여론조사 기관의 공정서 여부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최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증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0: 제주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청이 사고 현장인 하나로마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게차 운전 자격과 작업 과정, 안전관리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14: 지난달 학유농협 하나로마트에서 20대 고 김영균 씨가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차량이 넘어져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하나로마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노동청 수사관 등 18명이 투입됐고 압수수색은 7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계자 5명을 입건한 경찰은 지게차 운행 기록과 작업 계획서 등 사고 경위와 관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15: 문서나 PC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6: 김만경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입니다.
15: 그다음에 그 신속하고 뭐 엄정하게 증거와 법리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14: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17: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그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16: 김창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 예방감독 팀장입니다.
17: 저희가 미리 확보한 자료 그리고 오늘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죠.
14: 확보된 자료에는 사고 당시 작업 상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작업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관리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유족들이 바라는 대로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0: 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해 비판을 받은 전직 경찰관들이 손해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사건 피해자 가족이 국가와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일부 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은 해당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피해자 가족에게 3억 5천만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현실을 풍자해 인기를 끈 개그우먼 이수지 씨의 유튜브 채널 제작진이 이 재선거 구호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순간 재미보다 불편함을 먼저 느끼는 걸까요?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개그우먼 이수지가 민원인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그린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19: 어르신 지금 업무 시간이 아직 아니어서요.
20: 아니 앉아있는 김에 좀 해주면 되지. 일도 안 할 거면 거기 못하러 앉아있어. 세금만 축내고 말이야.
18: 황당한 민원인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선거 구호가 자막으로 짧게 등장합니다.
21: 그거 하나씩 처리해보려는데요.
18: 이후 참정권을 위한 재선거 요구를 악성 민원과 같은 맥락으로 표현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제작진은 즉각 장면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장면을 사용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참정권 문제를 제기한 재선거 구호가 어떻게 정치적 입장이냐는 반문이 이어지는 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예능으로 풀어냈다가 논란으로 이어진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올해 초 순직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사인을 맞추라는 OTT 예능 프로그램도 문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제작진은 고인을 기리기 위해 실명과 사진을 사용했다는 입장이었지만 고인 모독이라는 비판에 결국 재편집해야 했습니다. 보통 웃음은 규범을 깨는 데서 발생하지만 그 상황을 얼마나 나와 거리가 있는 일로 느끼는지가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라고 느끼는 현실엔 쉽게 웃지 못하지만 남의 이야기라고 느끼는 현실은 같은 농담도 더 쉽게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의 서사는 공감과 웃음을 끌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이 누군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갈등이거나 상처라면 웃음보다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 발언을 두고 여당 내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사이비 예언자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이 당권 주자들 가운데서는 정청래 전 대표만 말을 아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2: 법력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필연적 실패, 검찰개혁 의지 부족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날선 비판을 쏟아낸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은 종일 들끓었습니다. 친명계 최대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사이비 예언자나 할 소리라고 꼬집었고 친명 의원들도 저마다 총대를 맺습니다.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갓 1년이 지난 대통령을 흔들어대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낸 겁니다.
4: 저는 군들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
22: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4: 괴리가 돼 있다. 그러면 그리고 왜곡돼 있다. 예.
2: 당권 주자들도 대부분 유 작가 발언이 지나치고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23: 유 작가께서 말씀하신 것이 꼭 다 맞지는 않기 국무총리입니다. 때문에 예, 그냥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왜 그러셨을까?
24: 충정은 이해하겠으나
22: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24: 의원입니다.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것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25: 무조건 모든 것을 선악으로
22: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5: 오히려 더 필패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러나 정청래 전 대표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구체적인 언급 없이 이런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5: 기자님 머릿속 생각으로 쓰세요.
22: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5: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2: 당 안팎에선 유 작가 발언의 시점과 배경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일종의 당권 경쟁 참전으로 보는 시각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특정인 발언에 대해 별도 입장을 갖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면서도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는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권 주자 4인방은 모두 첫날부터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당권 레이스가 공식 시작된 가운데 유시민 작가 발언의 파장으로 노선 대결도 더욱 가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후반기 국회가 40일 넘게 공전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장외 대여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민생 발목잡기를 봐주지 않겠다고 경고했지만 재헌절 전 원구성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26: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에 돌입한 지 2주째.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가 국회 본관 앞에 총출동했습니다.
27: 입증막법 폐기하라!
26: 이른바 입틀막법 폐지와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 요구 결의 대회를 열고 장외 총공세에 나선 겁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병 실종 당일 골프 의혹을 고리로 맹폭을 이어갔는데 이미 명백한 탄핵감이다. 발언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28: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했던
22: 국민의힘
28: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 탄핵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26: 그러는 사이 후반기 국회 개문 발차를 위한 원구성 협상은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재헌절 전까지 타결하라고 못 박았지만 막판 협상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29: 짧은 시간에 협상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2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29: 없기 때문에 추가 해동은 지금으로는 미지수입니다.
26: 민주당은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재헌절까지 국민의힘이 민생 인질극을 이어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겠다. 최후 통첩도 날렸습니다.
30: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으로 멈춰서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22: 한명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30: 끝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26: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부터 밀어붙일 태세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예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원구성이나 특검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국회에서 열리는 제헌절 경축식 대신 올림픽 공원으로 향하겠다고 공언했는데

0: 헌법정신의 길이는 제헌절 행사마저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K-STAT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와 한국 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조사를 한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4%를 기록했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22%, 조국혁신당이 2%, 개혁신당이 3%였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31%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전국지표조사 N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2: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2차 종합특검팀의 김건희 씨 첫 소환 조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틀 뒤인 21일로 미뤄졌습니다. 특검은 김 씨를 관저 공사 의혹 관련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김건희 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가 오는 19일에서 21일로 연기됐습니다. 조사를 사흘 앞두고 김 씨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날짜를 늦춰달라 요청했고 양측의 조율 끝에 이틀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날 김 씨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특가법상 알선 수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검은 김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인테리어 업체 21g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고가의 선물을 받고 관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원 면허가 없는 21g이 다른 건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공사를 수주한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건데 앞서 사건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해 김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디올 자켓 16벌과 허리띠 7개, 팔찌 4개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종합특검팀은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 등을 통한 행정안전부 예산 불법 전용 의혹에도 김 씨가 연루됐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심 전 총장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를 지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아래 재판 관할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더 추가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최근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1심 판결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한 판결문을 의견서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 역시 유리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며 명 씨에게 조사를 의뢰했고 결과가 조작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이 북한의 도발 목적이라는 내란 특검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는 오늘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에 나서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메모를 제시한 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게 아니라 북한 도발을 억제하자는 차원의 문건으로 보이는데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그렇다며 여전 사령관은 작전 전공이 아니라

0: 전략, 정책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라 그 측면에서 관심 사항을 메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찰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잇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기계실 출입문을 무단으로 파손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한 여성이 성조기를 치마처럼 두른 채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지난달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끝까지 막아선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입니다. 경찰이 체육단체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 참정권 보장 주장하시는데 체육단체 일할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예로가 들어가시죠. 본인도 본인 행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1: 앞서 A씨는 지난 10일 경찰 조사에서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증거 보전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해 체육단체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경장을 가로막고 중국 경찰이라 조롱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소지품을 불법 수색한 30대 남성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지난 7일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기계실 출입문을 무단으로 파손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오는 21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4: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항공 리서치가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자체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8: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9: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됐습니다. 시간당 1,700원인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2026년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원이죠.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시간당 12,000원을,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한 1,320원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노동계는 임금 오르는 속도가 물가 오르는 속도를 못 따라간다고 주장했는데요. 1시간 일하고 번 돈으로는 점심도 못 사 먹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에 빠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수 부진과 인건비 부담 증가를 근거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거죠. 이후 양측은 12차례나 수정안을 주고받으면서 금액 차이를 130원까지 줄였지만 결국 합의는 불발됐고,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표결에 붙여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게 내년 최저임금은

0: 요 시간당 1,700원으로 확정됐죠. 시급 1,70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223만 6,300원이고요. 같은 조건으로 일하더라도 올해보다 월 7만 9,420원을 더 받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연구였습니다.
1: 듀엣토의 더 클래식.
2: 7월 16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3: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중에서 3악장 손민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7월 16일 목요일 듀엣토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중에서 3악장 손민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오는 7월 22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는 KBS 교향악단의 70주년 특별 연주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손민수와 임윤찬이 함께 무대에 올라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연주할 예정이죠.
1: 이 손민수와 임윤찬,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두 사람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0: 피아니스트 두 명이 함께 연주하는 작품은 두 사람의 호흡이 정말 중요하죠. 아무래도 스승과 제자라면 이런 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겠습니다.
1: 이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연주한 음악을 모아서 감상해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0: 아무래도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음악을 배웠을 테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런데 스승과 제자가 한 무대에서 연주하면 제자 입장에서는 좋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도 그런 무대를 또 한 적이 있는데 너무나 이제 사랑하고 그 감사한 분이지만 선생님 혹시 뭐 기분이 조금 안 좋으신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니까.
0: 네, 어렵죠. 스승과 제자가 같은 악기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은 가곡을 부를 땐 항상 헬무트 도이치가 피아노 반주를 맡는데 카우프만이 뮌헨 국립음대 다닐 때 헬무트 도이치에게 독일 가곡을 배웠다고 하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독창회를 가졌을 때도 스승과 함께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1: 이들의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리스트의 피아노곡 사랑의 꿈 원곡입니다. O lieb solang du lieben kannst. 오 그대여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 헬무트 도이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리스트의 가곡 오 그대여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 헬무트 도이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요나스 카우프만의 가곡 음반은 모두 헬무트 도이치가 반주를 맡았다고 합니다.
0: 이야, 이게 스승 앞에서 노래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노래 부를 때마다 이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1: 이 스승과 제자가 한 무대에 선 일은 의외로 많은 편이라고 해요. 주로 유명 연주자가 자신의 제자를 소개하기 위해 이런 무대를 마련합니다.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는 여러 페스티벌에서 자신이 발굴한 연주자나 제자들과 함께 연주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0: 첼리스트 장안나 데뷔 초기 스승인 로스트로포비치의 도움을 크게 받았죠. 당시 로스트로포비치는 지휘자로도 활동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연주회에서 장안나를 협연자로 세웠다고 하죠.
1: 장안나의 데뷔 음반도 로스트로포비치가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 음반 중 한 곡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장안나의 첼로, 무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내일은 제헌절이라 뿌띠 뒤덕클은 하루 쉬고요.
0: 저희는 모레 토요일 슬기데이,
1: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인상했습니다. 신현송 총재는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 7명 전원의 일치 결정으로 지난 2023년 1월 연 3.25%에서 3.5%로의 인상 이후 3년 6개월 만에 통화 긴축입니다.
2: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1: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의 높은 상승세와 더불어 물가에 대해서는 비용 측면의 간접 효과에 더해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 확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0: 뭐 부합한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1: 신현송 총재는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국내 경제 개선세와 물가 상승률 등에 근거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물가가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며 2분기 국민소득 통계와 7월 물가를 주의 깊게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0: 통화 정책의 경로라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결정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희는 그 정책을 펴겠습니다.
1: 다음 기준금리를 결정한 회의는 다음 달 27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시대 메모리 반도체 호황을 맞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내부에서는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성과급 차이가 최대 100배까지 벌어지면서 가전 모바일 사업 부문 노조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 역대 최대 실적을 넘어 전 세계 민영기업 가운데 최고 기록에 올랐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가격도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삼성의 스마트폰과 TV 역시 세계 판매 1위 자리를 유지하며 명실상부한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400조 원이 넘는 국내 투자를 약속하면서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기업인의 본분인 고객 중심, 품질 중시, 그리고 최첨단 기술 혁신과 우수 인재 양성에 매진하여
3: 삼성은 고 이건희 명예회장이 꿈꿨던 초일류 기업을 현실로 만들었지만 오히려 내부 파열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6억 원대 600만 원, 100배까지 벌어진 메모리 사업부와 가전 모바일 사업 부문 직원들의 성과급 차이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가전 모바일 사업 부문 중심의 노조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반도체 사업 부문 노조와 회사의 일방적인 합의로 같은 회사 안에서 가전 모바일 사업 부문만 소외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1인당 1,000주, 2억 5천만 원 수준의 자사주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5: 삼성전자를 세계 최고 기업으로 키우는 진짜 주인은 이 땅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3: 반도체 사업 부문 내부에서도 갈등이 번졌습니다. 특히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부 직원들의 80% 안팎이 이직을 희망하고 있다는 노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낸 메모리 사업부보다 적은 성과급에 내부 분위기 역시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내부의 성과급 격차 논란은 내년도 임금 협상을 앞두고 노조 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부가 수년째 실적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고 가전과 스마트폰 역시 메모리 등 원가 인상 탓에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삼성전자 경영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2: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타이완 TSMC가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급증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TSMC는 올해 2분기 순이익이 7,066억 타이완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9분기 연속 두 자릿수 순이익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자 시장 예상치 6,326억 타이완 달러를 크게 웃도는 실적입니다. 이에 따라 TSMC의 시가총액은 약 1조 9,700억 달러까지 뛰면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약 2배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파산 위기에 몰린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다시 밟는 데 필요한 2천억 원의 긴급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메리츠 금융그룹이 대출 지원안을 최종 승인했고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은 대출금 전액에 대해 연대 보증을 서기로 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메리츠 금융그룹이 계열사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의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DIP 대출을 지원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대출금 전액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연대 보증을 제공합니다. 회생 절차가 폐지되며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회생재개에 필요한 최소 자금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동안 MBK와 메리츠는 2천억 원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지를 놓고 맞서왔습니다. 메리츠는 1천억 원을 대출하되 김 회장이 보증하고 나머지 1천억 원도 대주주인 MBK가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0: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MBK 측은 이미 대출 보증 등을 통해 상당한 자금을 투입했다며 메리츠에 2천억 원 전액을 대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양측의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사이 홈플러스는 운영 자금 고갈로 대형마트 영업까지 전면 중단했습니다. 팽팽했던 대치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양측을 불러 자금 지원을 촉구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까지 예고하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결국 김병주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2천억 원 전액에 대해 보증을 서기로 했고 메리츠가 같은 금액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예정입니다. 즉시 항고가 제기되면 회생법원은 기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가 재개되면 회생 계획안 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돼 긴급 운영 자금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다시 파산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회생 절차 연장을 결정하면 협력업체들과 협의해 대형마트 영업 재개 일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2천억 원은 회생 절차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자금일 뿐 영업 정상화와 새로운 투자자 유치 등 홈플러스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 파산 위기에 직면했던 홈플러스가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을 확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진행하려던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는 27일 진행하려던 청문회는 보류하고 오는 21일 현안 질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 홈플러스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무책임한 경영 방식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제재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서 자신만 표적이 됐다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한미 간 주요 현안이 된 쿠팡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3: 정부 부처 업무 보고 2일차,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정보 유출 제재 강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유출 사고 부담이 보안 비용보다 적다 보니 계속 발생하는 거라며 그래서 과징금을 대폭 올린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표적을 삼아 그러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다며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4: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라는 것이고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3: 앞서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해 6천억 원대 과징금 철퇴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그간 여러 정부 기관이 사고 조사에 나선 점까지 더해져 미국 정치권 일각에선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란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를 반박한 거로 풀이됩니다.
5: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서 뭐 어느 국가나 어느 기업이나 어느 기관이나 상관없이 엄정하게 또 공정하게 그렇게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3: 특히 강경화 주미대사가 쿠팡 사태를 포함해 대미 투자, 안보 협상 등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귀국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거듭 미치구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부처 업무 보고에 이어 경제 관련 부처 고위 당국자들과 강경화 대사 등을 불러 한미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자리에서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일수록 국익을 위한 대처 방안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정부 부처와 일관된 대응을 토대로 한미 간 작은 균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7: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8: 당신은 나의 동반자.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1: Oh, I'm obsessed with the way your head is laying on my chest. How you love the things I hate about myself that no one knows. But with you, I see hope again. Oh, I'm a mess.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소외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도 엄청난 규모라며 특히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6: 국토교통부와 새만금 개발청 등을 상대로 진행된 업무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을 한국에서 가장 오래 지연된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 지역이 이번 정부 들어선 달라졌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지난 2월 현대차 그룹이 9조 원을 들여 새만금의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제조 부품 클러스터 등을 만들기로 한 투자 계획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7: 현대차의 그 투자 내역이 사실 엄청난 대규모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9조 한다고 그러다가 딴 데서 800조 이러니까 이게 뭐야 이런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6: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기지를 광주에 조성키로 하는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소외됐다는 주장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반 시민이 아닌 책임 있는 사람들의 언행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7: 일반 시민들은 우리는 욕밖에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정말 문제라고 보여져요.
6: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경제 논리에 따라 기업의 운명을 걸고 정책적 결단을 한 거지 공기업을 설립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대통령이 밝히진 않았지만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근 전북을 찾아간 정 전 대표가 관련 발언으로 소외론을 부추겼다.

0: 접수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고민정 의원들은 어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36살의 나이로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은 YTN에 오늘 접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젯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대표 후보 등록을 한 송영길 의원과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자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최고위에선 복당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송 의원과 당비 납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김전 부원장의 출마 자격을 논의했고 최고위원들 간 찬반이 팽팽히 맞서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아침 8시 반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 친명계로 분류되는 송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전 부원장의 출마가 무산될 경우 계파 간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확산하자 강경파 의원들이 똘똘 뭉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 국회 토론회장에 유력 당권주자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의지가 없던 유시민 작가 발언엔 말을 아낀 대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기치로 내건 논의회장으로 달려간 겁니다. 정전 대표는 검찰개혁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 총선도 대선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휘둘렀던 사건에 대한 암장, 조작, 왜곡, 그것이 경찰의 그것보다 저는 10배, 100배 훨씬 더 크다.
1: 지원 사격에 나선 다른 의원들의 목소리에도 더 힘이 실렸습니다.
3: 고쳤을 수 없는 검찰에게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 이거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1: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일부 보완수사권은 남겨두잔 당내 신중론이 확산하자 힘을 합쳐 방어전에 나선 셈입니다. 강성 지지층도 이른바 좌표 찍기로 화력을 보태며 당내 갈등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5: 국민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방향을 바꿨다가 우리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못 살겠습니다. 전화 문자 폭탄에.
1: 국민의힘은 틈새를 파고들며 이 대통령까지 정조준했습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1: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유지를 담은 대안 입법으로 맞불도 놓은 상태입니다. 폐지 법안을 심사 중인 국회 법사위는 다음 주 민주당 내 일부 존치안과 국민의힘 안건까지 병합해 심사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세간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뒤늦게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숙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 반발에다 당권 경쟁과 맞물린 여당 내 파열음까지 더해지면서 보완수사권 전국은 안개 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이 경찰의 수사 빈틈을 메운 사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살인으로 묻힐 법한 사건부터 아동학대까지 사건 은폐를 막아낸 구체적인 수사 기록들을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7: 단순 살인 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로 강간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장윤기 역시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의 부실 수사와 봐주기 수사 의혹의 실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의 보완 수사로 경찰 수사의 빈틈을 메우거나 묻힐 뻔했던 사건을 밝힌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달 울산에 사는 1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휴대전화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건데 당초 경찰은 누나의 남자친구만 사기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 보완 수사로 누나와 남동생도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지 약 2년 만입니다. 아파트 부실 시공도 모자라 이를 문제 사는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를 방해하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했던 건설사. 이 같은 횡포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꿨던

0: 300여 명의 입주 예정자들은 4년 동안 입주를 하지 못한 채 원룸 등을 전전해야 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지검이 보안 수사를 통해 8년치 회계자료와 계좌 거래 내역 2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 기록을 분석한 끝에 시공사 대표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20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 15명을 120여 차례 학대한 사건 역시 검찰의 보안 수사로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직 재직 시절 알게 된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고 보안 수사를 통해 공범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얼마 전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검찰의 보안 수사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역 법조계도 보안 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 보안 수사권을 폐지할 경우에 검경 간 상호 견제와 협력 구조가 무너져서 수사의 질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0: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봐주기 부실 수사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도 되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2: 장윤기 사건 부실 은폐 수사 의혹으로 구속된 강력팀장의 윗선 형사과장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경 정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장윤기의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원 A경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윤기 아버지와 6개월 동안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A경사는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상황을 장윤기 아버지에게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3: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사랑을 할 때는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후반기 국회가 40일 넘게 공전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장외 대여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민생 발목 잡기를 봐주지 않겠다고 경고했지만 재헌절 전 원구성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부장훈 기자입니다.
5: 후보를 외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에 돌입한 지 2주째.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가 국회 본관 앞에 총출동했습니다.
6: 입천막법 폐기하라!
5: 이른바 입틀막법 폐지와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 요구 결의대회를 열고 장외 총공세에 나선 겁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병 실종 당일 골프 의혹을 고리로 맹폭을 이어갔는데 이미 명백한 탄핵감이다. 발언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했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 탄핵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5: 그러는 사이 후반기 국회 개문 발차를 위한 원구성 협상은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재헌절 전까지 타결하라고 못 박았지만 막판 협상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8: 짧은 시간에 협상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겁니다. 진척이 없기 때문에 추가 해동은 지금으로는 미지수입니다.
5: 민주당은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재헌절까지 국민의힘이 민생 인질극을 이어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겠다. 최후 통첩도 날렸습니다.
9: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으로 멈춰서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끝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5: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부터 밀어붙일 태세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예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원구성이나 특검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국회에서 열리는 재헌절 경축식 대신 올림픽 공원으로 향하겠다고 공언했는데 헌법 정신을 기리는 재헌절 행사마저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를 원치 않아 검찰개혁이 안 되는 거라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 작가의 최근 발언들은 현실과 상당 부분 괴리돼 있다며 금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 원로격인 박지원 의원도 유 작가는 누구를

0: 대통령의 수사기소분리라는 검찰개혁 핵심 가치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오늘 이른바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해 시민들을 청와대로 초청합니다.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겸 사태 당시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설치됐습니다. 행사에는 박미경 위원장과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민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8일 강력팀장에 이어 두 번째로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요. 앞서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은 유족에게 사죄했지만 장윤기를 봐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1: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 지난 8일 구속된 데 이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 증거인멸 혐의
3: 전혀.
2: 입증하십니까? 하지만
1: 특별수사단은 강력팀장의 바로 윗선인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입니다. 앞서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은 그동안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는데 특별수사단은 형사과장이 강력팀장과 서장 사이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4: 전 광산서 형사과장 등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제명 의율 판단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1: 앞서 구속 송치된 강력 팀장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유족에 사죄했습니다. 다만 특별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실체적 사실관계와 거리가 있고 장윤기를 봐줄 의도도 없었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라인호입니다.
0: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지역 경찰의 이른바 향찰 논란을 겨냥한 쇄신책을 내놨습니다. 순환 인사제를 손질하고 경찰관 가족 사건의 경우 즉시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다윤 기자입니다.
5: 장윤기 사건이 발생한 광주 지역 내 경찰서는 모두 5곳뿐입니다. 부실 수사 의혹 제기 2주 만에 경찰이 지역 연고에 따른 이른바 향찰 논란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연고지에서 오래 근무하며 쌓인 인적 관계가 수사 공정성을 해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조처입니다. 현재는 총경급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인사 교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실제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경정이나 경감, 경위는 전국 단위 순환 규정이 없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10년 동안 경찰의 타시도 전보율을 살펴보니 경정은 12.1%, 경감은 6.5%, 경위는 3.2%에 그쳤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역 온정주의 차단을 위한 순환 인사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 경찰 수사 역량 제고,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등에 있어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국민께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 또 경찰관 배우자나 직계 존비 속에 사건 관계인인 경우엔 시도 경찰청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다른 관서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경찰이 사건 관계인에게 가족관계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어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순환 인사 역시 지역 치안의 연속성이나 수사 효율성, 생활권 문제 등을 이유로 내부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TF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0: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0: 재판부는 심전 총장의 행명 내용과 이미 수집된 증거 등을 볼 때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도주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김 전 차장의 구속 적부 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적부심 기각으로 김 전 차장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받게 됩니다. 통일교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1: 대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의원은 그동안 이번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이 있다며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1: 그러나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권 의원의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5선인 권 의원은 직을 잃게 됐습니다.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에도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넨 윤영호 전 본부장은 이미 지난 9일 대법원 선고가 진행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와이튼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은폐 수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결국 행안부 장관이 사과했습니다. 민간 조사관을 중심으로 경찰 수사를 감찰할 기구를 신설하고 보안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팀을 교체하겠다는 보안책도 내놨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4: 성폭행을 제외한 살인 혐의 적용부터 케이블 타이를 비롯한 주요 증거물 누락, 경찰인 피의자 아버지에게 정보 넘기기까지 경찰의 짬짬이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나며 국민 분노와 비판이 커지자 결국 행안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5: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4: 가족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자진 신고나 순원 인사 등 경찰의 연고지 유착 개선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경찰 수사를 외부에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독립기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5: 민간 조사관이 부실 불공정 수사와 검사 보안 수사 요구 미조치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증거 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4: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출범을 앞둔 공소청 검사와 경찰의 협조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수사팀이나 수사관서를 변경하거나 합동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을 활용해 사법경찰관의 비리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검찰 보안수사권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 논의 확산하자 강경파 의원들이 똘똘 뭉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6: 국회 토론회장에 유력 당권주자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의지가 없던 유시민 작가 발언엔 말을 아낀 대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기치로 내건 논의회장으로 달려간 겁니다. 정 전 대표는 검찰개혁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 총선도 대선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휘둘렀던 사건에 대한 암장, 조작, 왜곡 그것이 경찰의 그것보다 저는 10배, 100배 훨씬 더 크다.
6: 지원 사격에 나선 다른 의원들의 목소리에도 더 힘이 실렸습니다.
8: 고쳤을 수 없는 검찰에게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 이거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6: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일부 보안수사권은 남겨두자 당내 신중 논의 확산하자 힘을 합쳐 방어전에 나선 셈입니다.

0: 민주당은 대안 입법으로 맞불도 놓은 상태입니다. 폐지 법안을 심사 중인 국회 법사위는 다음 주 민주당 내 일부 존치안과 국민의힘 안건까지 병합해 심사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세간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뒤늦게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숙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 반발에다 당권 경쟁과 맞물린 여당 내 파열음까지 더해지면서 보안 수사권 전국은 안개 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어젯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후보 등록을 한 송영길 의원과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자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최고위에선 복당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송 의원과 당비 납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김 전 부원장의 출마 자격을 논의했고 최고위원들 간 찬반이 팽팽히 맞서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아침 8시 반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 친명계로 분류되는 송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의 출마가 무산될 경우 계파 간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 대해 핵심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 선고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유죄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회개한 결론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글도 함께 공유했는데 이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를 핵심 증거를 활용했던 검찰이 선택적 법 집행을 하고 있다며 여권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사기간 3차 연장을 시도하던 종합특검은 수사 동력에 타격을 입을 걸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2: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서 구속심사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취재진에 법정에서 소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는데
3: 총장이 오늘 그 내란 가담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4: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 법원은 심 전 총장의 해명 내용과 이미 수집된 증거 등을 볼 때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심 전 총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계엄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받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검찰에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뒤 수뇌부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왔지만 법원은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심 전 총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사기간 3차 연장을 노리며 막판 무더기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 종합특검이 이번 주만 3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수사 동력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2차 종합특검팀의 김건희 씨 첫 소환 조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틀 뒤인 21일로 미뤄졌습니다. 특검은 김 씨를 관저 공사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0: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김건희 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가 오는 19일에서 21일로 연기됐습니다. 조사를 사흘 앞두고 김 씨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날짜를 늦춰달라 요청했고 양측의 조율 끝에 이틀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날 김 씨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특가법상 알선 수재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검은 김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인테리어 업체 21g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고가의 선물을 받고 관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원 면허가 없는 21g이 다른 건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공사를 수주

0: 수사하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단 건데 앞서 사건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해 김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디올 자켓 16벌과 허리띠 7개, 팔찌 4개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종합특검팀은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 등을 통한 행정안전부 예산 불법 전용 의혹에도 김 씨가 연루됐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방금 뉴스 나왔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언제 어디서나 내 품 안의 뉴스. 취향은 달라도 뉴스는 YTN.
6: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7: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에 떴어.
6: 굿모닝 매거진 해.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김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2: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퀘어 시작합니다.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8일 강력팀장에 이어 두 번째로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요. 앞서 구속송치된 강력팀장은 유족에게 사죄했지만 장윤기를 봐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4: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 지난 8일 구속된 데 이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5: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4: 특별수사단은 강력팀장의 바로 윗선인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입니다. 앞서 구속송치된 강력팀장은 그동안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는데 특별수사단은 형사과장이 강력팀장과 서장 사이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6: 전 광산서 형사과장 등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제명 의율 판단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4: 앞서 구속송치된 강력팀장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유족에 사죄했습니다. 다만 특별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실체적 사실관계와 거리가 있고 장윤기를 봐줄 의도도 없었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라이노입니다.
3: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지역경찰의 이른바 향찰 논란을 겨냥한 쇄신책을 내놨습니다. 순환 인사제를 손질하고 경찰관 가족 사건의 경우 즉시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7: 장윤기 사건이 발생한 광주 지역 내 경찰서는 모두 5곳뿐입니다. 부실 수사 의혹 제기 2주 만에 경찰이 지역 연고에 따른 이른바 향찰 논란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연고지에서 오래 근무하며 쌓인 인적 관계가 수사 공정성을 해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조처입니다. 현재는 총경급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인사 교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실제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경정이나 경감, 경위는 전국 단위 순환 규정이 없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10년 동안 경찰의 타 시도 전보율을 살펴보니 경정은 12.1%, 경감은 6.5%, 경위는 3.2%에 그쳤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역 온정주의 차단을 위한 순환 인사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 경찰 수사 역량 제고,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등에 있어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국민께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 또 경찰관 배우자나 직계 존비 속에 사건 관계인인 경우엔 시도 경찰청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다른 관서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경찰이 사건 관계인에게 가족관계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어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순환 인사 역시 지역

0: 출동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의지가 없던 유시민 작가 발언은 말을 아낀 대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기치로 내건 논의의 장으로 달려간 겁니다. 정 전 대표는 검찰개혁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 총선도 대선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휘둘렀던 사건에 대한 암장, 조작, 왜곡, 그것이 경찰의 그것보다 저는 10배, 100배 훨씬 더 크다.
0: 지원 사격에 나선 다른 의원들의 목소리에도 더 힘이 실렸습니다.
2: 고쳤을 수 없는 검찰에게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이거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0: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일부 보안수사권은 남겨두잔 당내 신중론이 확산하자 힘을 합쳐 방어전에 나선 셈입니다. 강성 지지층도 이른바 좌표 찍기로 화력을 보태며 당내 갈등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4: 국민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방향을 바꿨다가 우리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못 살겠습니다. 전화 문자 폭탄에.
0: 국민의힘은 틈새를 파고들며 이 대통령까지 정조준했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0: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유지를 담은 대안 입법으로 맞불도 놓은 상태입니다. 폐지 법안을 심사 중인 국회 법사위는 다음 주 민주당 내 일부 존치안과 국민의힘 안건까지 병합해 심사에 들어갑니다.
6: 민주당은 세간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뒤늦게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숙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 반발에다 당권 경쟁과 맞물린 여당 내 파열음까지 더해지면서 보안수사권 전국은 안개 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7: 후반기 국회가 40일 넘게 공전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장외 대여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민색 발목잡기를 봐주지 않겠다고 경고했지만 제헌절전 원구성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8: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에 돌입한 지 2주째.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가 국회 본관 앞에 총출동했습니다.
9: 입장막법 폐기하라!
8: 이른바 입틀막법 폐지와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 요구 결의대회를 열고 장외 총공세에 나선 겁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병 실종 당일 골프 의혹을 고리로 맹폭을 이어갔는데 이미 명백한 탄핵감이다. 발언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10: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했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 탄핵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8: 그러는 사이 후반기 국회 개문 발차를 위한 원구성 협상은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 전까지 타결하라고 못 박았지만 막판 협상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11: 짧은 시간에 협상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겁니다. 진척이 없기 때문에 추가 해동은 지금으로는 미지수입니다.
8: 민주당은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제헌절까지 국민의힘이 민생 인질극을 이어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겠다. 최후 통첩도 날렸습니다.
12: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으로 멈춰서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끝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8: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부터 밀어붙일 태세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예고했습니다.
13: 장동혁 대표는 원구성이나 특검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국회에서 열리는 제헌절 경축식 대신 올림픽 공원으로 향하겠다고 공언했는데 헌법 정신을 기리는 제헌절 행사마저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7: 당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다음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어제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안 되는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 유시민 작가 주장에 대해선 노코멘트 하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 발언을 두고 유 작가의 말이 꼭 다 맞는 것은 아니라며 왜 그렇게 말했는지 궁금합니다.

0: 궁금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총리는 어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유 작가가 예전에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강하게 공격한 적이 있었다며 통상적인 평론의 영역은 좀 벗어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 발언에 대해 유 작가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어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심으로 조언할 게 있으면 별도로 전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고민정 의원은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모든 것을 선악으로 구분하는 게 오히려 더 필패의 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고 의원은 어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 민주당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유 작가의 충정을 100% 이해한다면서도 그런 방식의 발언은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사기간 3차 연장을 시도하던 종합특검은 수사 동력에 타격을 입을 걸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서 구속심사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취재진에 법정에서 소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는데
2: 총장님 오늘 그 내란 가담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3: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원은 심 전 총장의 해명 내용과 이미 수집된 증거 등을 볼 때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심 전 총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계엄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받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검찰에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뒤 수뇌부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왔지만 법원은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심 전 총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사기간 3차 연장을 노리며 막판 무더기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 종합특검이 이번 주만 3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수사 동력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잠시 주춤했던 장맛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사흘 연휴 내내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은 남부를 중심으로 내일부터는 중부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1: 예, 특히 내일 새벽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중부지방에 폭우를 쏟아낸 뒤 잠시 주춤했던 장맛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이번에는 남부지방이 먼저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남부 내륙에는 최대 80mm, 충청에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정체전선에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비구름이 중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강한 비는 취약 시간대인 새벽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토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정체전선의 단순한 모습보다 중규모 저기압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비구름의 강도가 좀 더 강해지며
2: 폭우가 지나갔다 해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일부 수치 모델에서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 또다시 중부지방에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는 걸로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3: 18일, 19일에 대한 예상 강수량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위험기상과 더불어 수시 브리핑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2: 기상청은 사흘 연휴 내내 강한 비가 집중되는 지역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0: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된 제헌절 기념 행사가 국회의사당에서 열립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일의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여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개최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경축식에 불참하는 대신 정점식 원내대표가 참석합니다. 후반기 국회가 40일 넘게 공전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장외 대여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민생 발목 잡기를 봐주지 않겠다고 경고했지만 제헌절 전 원구성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4: 외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에 돌입한 지 2주째.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가 국회 본관 앞에 총출동했습니다.
5: 장막법 폐지하라!
4: 이른바 입틀막법 폐지와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 요구 결의대회를 열고 장외 총공세에 나선 겁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병 실종 당일 골프 의혹을 고리로 맹폭을 이어갔는데 이미 명백한 탄핵감이다. 발언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6: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했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 탄핵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4: 그러는 사이 후반기 국회 개문 발차를 위한 원구성 협상은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 전까지 타결하라고 못 박았지만 막판 협상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7: 짧은 시간에 협상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침착하실 겁니다. 진척이 없기 때문에 추가 해동은 지금으로는 미지수입니다.
4: 민주당은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제헌절까지 국민의힘이 민생 인질극을 이어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겠다. 최후 통첩도 날렸습니다.
8: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으로 멈춰서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끝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4: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부터 밀어붙일 태세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예고했습니다.
9: 장동혁 대표는 원구성이나 특검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국회에서 열리는 제헌절 경축식 대신 올림픽 공원으로 향하겠다고 공언했는데 헌법 정신을 기리는 제헌절 행사마저 반쪽짜리로

0: 지지 못했던 이 지역이 이번 정부 들어선 달라졌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지난 2월 현대차그룹이 9조 원을 들여 새만금의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제조 부품 클러스터 등을 만들기로 한 투자 계획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1: 현대차의 그 투자 내역이 사실 엄청난 대규모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9조 한다고 그러다가 딴 데서 800조 이러니까 이게 뭐야 이런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0: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기지를 광주에 조성키로 하는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소외됐다는 주장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반 시민이 아닌 책임 있는 사람들의 언행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1: 일반 시민들은 우리는 욕밖에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정말 문제라고 보여져요.
0: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경제 논리에 따라 기업의 운명을 걸고 정책적 결단을 한 거지 공기업을 설립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대통령이 밝히진 않았지만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근 전북을 찾아간 정 전 대표가 관련 발언으로 소외론을 부추겼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2: 전북은 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전북도 소외감이 없도록 당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0: 이 대통령은 섭섭해한다고 하나 더 넣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나눠주기식으로 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진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이들의 무책임을 강하게 꼬집었는데 가열되는 민주당 당권 경쟁과 맞물려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며 치열한 노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의원은 대통합의 방점을 찍고 정청래 전 대표는 이른바 코어 지지층에 구애하며 강력한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4: 1인 1표제에 이어 선호 투표제까지 진통 끝에 전당대회 룰이 확정되면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자리를 놓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노선 경쟁에 뛰어든 건 김민석 전 국무총리로 4대 혁신 플랜을 발표하며 당심을 파고들었습니다.
5: 상시적으로 청년 문제를 다루는 종합정책 플랫폼으로 민주당 내 전방위적인 1030 정책단을 의원단으로 상설화하겠습니다.
4: 청년 민심을 다잡고 진보와 중도, 보수까지 아울러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통합을 전제로 실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선점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역시 당의 체질 변화를 언급하며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우선시하는 정청래 전 대표와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일 강경 발언으로 정 전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데 김 전 총리와의 연대설을 차단하고 양강 구도 속에 존재감을 키우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6: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뭔가 대통령을 좀 약간 깔본다 그럴까?
4: 반면 정 전 대표는 강력한 개혁을 내세워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검찰 개혁 등의 메시지로 선명성을 드러내며 코어 지지층의 표심에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7: 수십 년간 논의해왔고 수십 년간 염원해왔던 수사권의 전면 폐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이제 끝장을 내야 합니다.
4: 다른 후보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을 자제하며 방어에만 주력하는 전략도 펼치고 있습니다. 친명계의 공세를 받으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통해 이른바 언더독, 약자 이미지로 지지층 동정표를 얻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거물급 주자들 사이 고민정 의원은 젊은 민주당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40대 여성 후보라는 차별성을 부각하며 세대 교체론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8: 세 분 다 너무 오래 하셨다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는 좀 물러서 주실 때도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4: 당권 주자들은 각자 처한 위치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짜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선 차별화 과정에서 거친 표현 등이 쏟아지는 등 공방이 과열돼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0: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은폐 수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결국 행안부 장관이 사과했습니다. 민간 조사관을 중심으로 경찰 수사를 감찰할 기구를 신설하고 보안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팀을 교체하겠다는 보안책도 내놨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1: 성폭행을 제외한 살인 혐의 적용부터 케이블 타이를 비롯한 주요 증거물 누락, 경찰인 피의자 아버지에게 정보 넘기기까지 경찰의 짬짬이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나며 국민 분노와 비판이 커지자 결국 행안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 가족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자진 신고나 순원 인사 등 경찰의 연고지 유착 개선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경찰 수사를 외부에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독립기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2: 민간 조사관이 부실 불공정 수사와 검사 보안 수사 요구 미조치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1: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출범을 앞둔 공소청 검사와 경찰의 협조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수사팀이나 수사관서를 변경하거나 합동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을 활용해 사법경찰관의 비리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0: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지역경찰의 이른바 향찰 논란을 겨냥한 쇄신책을 내놨습니다. 순환 인사제를 손질하고 경찰관 가족 사건의 경우 즉시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3: 장윤기 사건이 발생한 광주 지역 내 경찰서는 모두 5곳뿐입니다. 부실 수사 의혹 제기 2주 만에 경찰이 지역 연고에 따른 이른바 향찰 논란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연고지에서 오래 근무하며 쌓인 인적 관계가 수사 공정성을 해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조처입니다. 현재는 총경급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인사 교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실제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경정이나 경감, 경위는 전국 단위 순환 규정이 없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10년 동안 경찰의 타시도 전보율을 살펴보니 경정은 12.1%, 경감은 6.5%, 경위는 3.2%에 그쳤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역 온정주의 차단을 위한 순환 인사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 경찰 수사 역량 제고,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등에 있어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국민께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 또 경찰관 배우자나 직계 존비 속에 사건 관계인인 경우엔 시도 경찰청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다른 관서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경찰이 사건 관계인에게 가족관계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어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순환 인사 역시 지역 치안의 연속성이나 수사 효율성, 생활권 문제 등을 이유로 내부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TF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0: 경찰이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순환 인사제도 강화를 검토하자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일부 지휘 라인의 무능이자 판단 실패인데 왜 조직 전체에 초과 삼간을 태우느냐는 취지의 글이 잇따랐습니다. 또 생활권을 흔드는 저출산 이혼장려 정책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과 지역 밀착 치안을 강조하는 정부의 자치경찰제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일부 게시글에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용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3: TV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사기간 3차 연장을 시도하던 종합특검은 수사 동력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서 구속심사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취재진에 법정에서 소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는데
6: 총장이 오늘 그 내란 가담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7: 제가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 법원은 심 전 총장의 해명 내용과 이미 수집된 증거 등을 볼 때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심 전 총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계엄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받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검찰에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뒤 수뇌부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왔지만 법원은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심 전 총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사기간 3차 연장을 노리며 막판 무더기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 종합특검이 이번 주만 3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수사 동력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대법원은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의 원칙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깊이 아쉽다면서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상고가 기각된 뒤 SNS에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선배 동료 의원들과 당원 동지, 강릉 시민에게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정적을 꺾는 일이 정치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 보복은 자신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8: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1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9: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0: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11: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12: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13: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1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새벽 5시 뉴스앤뮤직 스페셜 박규빈입니다. 오늘은 제78주년 제헌절이죠.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걸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1949년부터 줄곧 공휴일이었는데요. 2008년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공휴일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18년 만에 올해부터는 다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것이죠. 그동안은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기보다는 일상의 평일로 그냥 지나쳐온 게 사실인데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의 내용입니다. 그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면서 오늘 하루 보내면 좋겠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5시 뉴스앤뮤직 스페셜 첫 곡은 넬라 판타지아 포레스텔라의 노래였습니다. 예전에는 재원절도 공휴일로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꽤 오랫동안 그냥 평일로 지내왔는데요. 그게 벌써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군요. 그런데 공휴일인 것과 그

좋지 않은 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단순히 휴일, 그냥 쉬는 날이라는 생각보다도 제헌절이 어떤 날인데 공휴일이지? 이렇게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일상의 쉼도 하루 더 늘어나는 거니까 좋은 거고요. 오늘부터 내일, 모레 이렇게 3일 동안 연휴가 됐습니다. 오늘 연휴 첫날인데요. 편안한 음악 들으시면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River Flows in You, 이루마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타이타닉의 OST죠. My Heart Will Go On, 투첼로스의 연주입니다.

이루마의 연주곡 먼저 들으셨습니다. River Flows in You 피아노 연주곡이었고요. 투첼로스의 My Heart Will Go On 전해드렸습니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실 수 있죠. 또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실시간 듣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들려드린 음악은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셀린 디온이 함께 부른 곡입니다. 더 프레이어 전해드리고요. 일볼로의 일몬도 두 곡 듣고 옵니다.

두곡 들으셨습니다. 일볼로의 일몬도 방금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더 프레이어, 안드레아 부첼리, 셀린디온의 노래였습니다. 새벽 5시 뉴스앤뮤직 스페셜 마무리하겠습니다. 7월도 중순이라서 아침이 더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덥고 장마도 아직 끝나지 않았죠.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라라랜드 OST입니다. Another Day of Sun.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넘버죠. Think of Me. 뮤지컬 헤드윅 오리지널 브로드웨이 캐스트의 곡입니다. The Origin of Love. 세곡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6시 뉴스 앤 뮤직 스페셜로 다시 오겠습니다. 박기빈입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미군이 엿새째 이란 공습을 이어가며 공격 범위를 수도 테헤란 외곽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3: 이란은 발전소와 교량이 공격받으면 중동 전역의 인프라를 겨냥하겠다며 맞대응을 경고했고 후티 반군도 지원 태세를 갖추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미국이 엿새째 공습에 나섰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4: 네, 미군 중부사령부는 약 3시간쯤 전인 새벽 3시, 미 동부 시간으로 16일 오후 2시부터 공습을 재개했다며 이란 군사력 추가 약화를 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엿새 연속으로 야간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란 매체들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섬 등 남부 지역을 다시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군이 이란 수도 테헤란 외곽과 내륙 안쪽으로 공습 범위를 전격 확대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미사일 기지가 있는 중서부와 북부 여러 도시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테헤란 외곽에서는 방공부대가 적의 정찰기에 대응해 방공망을 가동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은 해상 봉쇄도 사흘째 이어가면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선박 한 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강력한 공습 때문에 이란은 합의를 원하고 있다며 이란을 곧 패배시킬 거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5: They want to settle so badly. They don't like what we're doing. And they do want to settle. We'll find out whether or not we settle with them or we just finish it off. And we'll have Iran defeated soon. They'll be defeated very soon.
2: 네, 이런 가운데 이란도 맞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요?
4: 네, 이란군은 미국이 발전소와 교량 등 자국의 기반 시설을 공격할 경우 중동 전역의 인프라를 보복 대상으로 삼겠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군 대변인 성명을 인용해서 미국이 위협을 실행에 옮기면 영내에 남아있는 모든 인프라를 타격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쿠웨이트와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공격을 지원하는 주변국들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인프라까지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은 미국에 의해 자국의 전력 인프라가 공격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홍해 원유 수송로를 봉쇄할 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티 측은 홍해 관문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 인근에 미사일과 드론 배치를 마쳤으며 현재 공격 개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할 경우 사우디의 원유 시설과 주요 인프라도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6: 타자 للتصعيد بدلا من ان يحترم نفسه وان يكف عن حصارنا.
4: 이미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 상황에서 홍해까지 마비될 경우 중동의 양대 원유 수출로가 동시에 막히는 사상 초유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우려되는데요. 다만 이날 국제 유가는 향후 사태 전개를 지켜보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장보다 0.9%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3: 무력 행사 수위는 높아지고 있는데 대화 채널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습니까?
4: 네, 백악관은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위반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은 계속 미국과 대화하고 있으며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설명 잠시 들어보시죠.
7: Iran very much continues to talk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express that they want to make a deal with us because they are suffering devastating blows on behalf of our United States military.
4: 반면 이란은 이란에 억류됐던 미국인 한 명이 풀려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표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이란 사법부 공식 매체인 미자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달리 이란 교도소에서 미국인 수감자가 석방되거나 교환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에 나섰는데 백악관은 연설 앞부분에서 이란에 대한 내용도 언급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군의 공습 범위가 이란 내륙

0: 교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외국의 선거 개입을 허용할 수 있는 미국 투표 체계의 취약점을 설명하며 그동안 수집한 기밀 정보를 직접 공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1: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솔직한 시선으로 듣는다면 충격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모든 내용은 함께 제시될 사실과 증거로 뒷받침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0: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사기간 3차 연장을 시도하던 종합특검은 수사 동력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2: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서 구속심사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취재진에 법정에서 소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는데
3: 총장이 오늘 그 내란 가담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4: 제가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 법원은 심 전 총장의 해명 내용과 이미 수집된 증거 등을 볼 때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심 전 총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계엄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받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검찰에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뒤 수뇌부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야 했지만 법원은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심 전 총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사기간 3차 연장을 노리며 막판 무더기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 종합특검이 이번 주만 3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수사 동력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대법원은 어제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도피시켰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이 오는 24일 마무리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산 수출이 목적이었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는데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5: 이미 수차례 걸쳐서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중보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6: 지난 2024년 3월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도피성 출국 논란이 일자 호주로 떠난 지 11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당시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망에 오른 이 전 장관은 출국 금지 상태였는데 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법무부가 곧바로 출국 금지를 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최상병 특검에서 주요 사건으로 다뤄진 이 의혹은 기소된 지 8개월 만인 오는 24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에서 모든 주요 의혹들이 시작됐다고 봤던 특검은 도피 출국 의혹의 정점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7: 결국 이 사건은 최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인 이종섭 전 장관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중대한 범행입니다.
6: 당시 안보, 외교, 법무라인 책임자였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차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과거 방산 수출에 큰 성과를 냈다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거쳐 대사로 임명하게 됐다.

0: 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없이 출국 금지만 연장했다고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게 이례적이었다는 등 혐의에 부합하는 증언도 재판에서 나온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어떨지 주목됩니다. YTN 신규입니다.
1: 오늘 19일로 예정됐던 2차 종합특검팀의 김건희 씨 첫 소환 조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틀 뒤인 21일로 미뤄졌습니다. 특검은 김 씨를 관저공사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김건희 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가 오는 19일에서 21일로 연기됐습니다. 조사를 사흘 앞두고 김 씨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날짜를 늦춰달라 요청했고 양측의 조율 끝에 이틀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날 김 씨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특가법상 알선 수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검은 김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인테리어 업체 21g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고가의 선물을 받고 관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원 면허가 없는 21g이 다른 건설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공사를 수주한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건데 앞서 사건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해 김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디올 자켓 16벌과 허리띠 7개, 팔찌 4개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종합특검팀은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 등을 통한 행정안전부 예산 불법 전용 의혹에도 김 씨가 연루됐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 발언을 두고 여당 내에선 친명계를 중심으로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사이비 예언자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당권 주자들 가운데선 정청래 전 대표만 말을 아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3: 법력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필연적 실패, 검찰개혁 의지 부족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날선 비판을 쏟아낸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은 종일 들끓었습니다. 친명계 최대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사이비 예언자나 할 소리라고 꼬집었고 친명 의원들도 저마다 총대를 맸습니다.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갓 1년이 지난 대통령을 흔들어대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낸 겁니다.
4: 저는 군들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 현실과 괴리가 돼 있다. 그러면 그리고 왜곡돼 있다. 예.
3: 당권 주자들도 대부분 유 작가 발언이 지나치고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5: 유 작가께서 말씀하신 것이 꼭 다 맞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왜 그러셨을까?
6: 충정은 이해하겠으나 그것을 저렇게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것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7: 무조건 모든 것을 선악으로 구분해내려는 것이 오히려 더 필패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3: 그러나 정청래 전 대표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구체적인 언급 없이 이런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8: 기자님 머릿속 생각으로 쓰세요. 제가 계속 노코멘트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 당 안팎에선 유 작가 발언의 시점과 배경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일종의 당권 경쟁 참전으로 보는 시각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특정인 발언에 대해 별도 입장을 갖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면서도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는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9: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권 주자 4인방은 모두 첫날부터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당권 레이스가 공식 시작된 가운데 유시민 작가 발언의 파장으로 노선 대결도 더욱 가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후반기 국회가 40일 넘게 공전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장외 대여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민생 발목잡기를 봐주지 않겠다고 경고했지만 재헌절 전 원구성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0: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에 돌입한 지 2주째.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가 국회 본관 앞에 총출동했습니다.
11: 이 천막법 폐기하라!

0: 이른바 입틀맞법 폐지와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 요구 결의대회를 열고 장외 총공세에 나선 겁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병 실종 당일 골프 의혹을 고리로 맹폭을 이어갔는데 이미 명백한 탄핵감이다. 발언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했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 탄핵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0: 그러는 사이 후반기 국회 개문 발차를 위한 원구성 협상은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재헌절 전까지 타결하라고 못 박았지만 막판 협상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2: 짧은 시간에 협상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겁니다. 진척이 없기 때문에 추가 해동은 지금으로는 미지수입니다.
0: 민주당은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재헌절까지 국민의힘이 민생 인질극을 이어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겠다. 최후 통첩도 날렸습니다.
3: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으로 멈춰서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끝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0: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부터 밀어붙일 태세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예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원구성이나 특검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국회에서 열리는 재헌절 경축식 대신 올림픽 공원으로 향하겠다고 공언했는데 헌법 정신을 기리는 재헌절 행사마저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Walk it,
8: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10: walk it. 안전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산책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아침 6시 뉴스앤뮤직 스페셜입니다. 제헌절 휴일로 선물 같은 3일의 연휴가 주어졌는데요. 이번 주 정말 무더운 날씨가 계속됐죠. 그나마 이른 아침이라 좀 덜하지만 하긴 요즘에는 밤이고 아침이고 열대야 때문에 덥고 습하긴 하죠. 하지만 한낮에는 뭐 더할 테니까요. 어쨌든 휴일, 바쁜 일상은 잠시 내려놓고 시원한 곳에서 음악 감상하면서 여유를 느끼시면 좋겠고요. 그 시작을 음악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6시 뉴스앤뮤직 스페셜 첫 곡은 베란다 프로젝트의 산행이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곡이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산에 올라가시나요? 주말에도 장맛비가 예보돼 있던데요. 비가 오면 뭐 당연히 못 가시겠지만 그래도 여름에 사는 그 짙은 녹음 때문에 그것을 감상하고 느끼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여름 산의 매력을 아시는 분들은 그 매력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데니고의 Just You, 박종성의 I Believe 두곡 듣고 옵니다.

동양의 고전 장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람은 깃털을 가볍게 날리지만 스스로 옭아매지 않는다. 물은 흐르되 억지로 길을 만들지 않으며 그저 그릇의 모양에 따를 뿐이다. 삶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스스로 만든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사회 정의와 질서를 위해 우리는 법을 지킵니다. 만약 사회에 법이 없다면 정말 많은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겠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보이지 않는 규칙과 수많은 마음의 법들이 있습니다. 내 안의 규칙은 나를 올바로 가게 하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다만, 나의 인생을 옳은 길로, 더 나은 길로 가도록 스스로 만든 기준과 원칙이 아집이 되어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까지 올가매는 굴레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새벽에 읽는 고전, 오늘은 장자에 있는 구절을 전해드렸습니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주중 휴일 아침 6시 뉴스 앤 뮤직 스페셜

걸. 이 방송은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실시간 듣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들려드린 음악은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김광민의 지금은 우리가 멀리 있을지라도 피아노 연주 전해드리고요. More Than Was 정성화의 기타 연주입니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6: 7월 17일 금요일 휴일 이른 아침 뉴스앤뮤직 스페셜이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히사시조의 키쿠지로의 여름 음악이죠. 썸머, 빈 교향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충청 지역에서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도 5에서 60mm의 비가 오겠고요. 제주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강한 비가 쏟아질 텐데요.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은 많게는 250mm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이외 중북부 지역에 최대 1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미리 비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외동 2터널 출구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안동분기점 2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휴일이라서 벌써부터 긴 정체 보이는 곳이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 부근에서 양지터널까지 11km 정도 밀립니다. 군포에서 부곡 구간도 정체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남사 진위 부근에서 남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도 움직임 뚜렷한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3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News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5: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장맛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사흘 연휴 내내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은 남부를 중심으로 내일부터는 중부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6: 특히 내일 새벽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중부지방에 폭우를 쏟아낸 뒤 잠시 주춤했던 장맛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이번에는 남부지방이 먼저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남부

0: 내륙에는 최대 80mm, 충청에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정체전선에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비구름이 중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강한 비는 취약 시간대인 새벽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토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정체전선의 단순한 모습보다 중규모 저기압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2: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입니다.
0: 폭우가 지나갔다 해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일부 수치 모델에서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 또다시 중부지방에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는 걸로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1: 18일, 19일에 대한 예상 강수량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2: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입니다.
1: 수시 브리핑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0: 기상청은 사흘 연휴 내내 강한 비가 집중되는 지역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3: 오늘 저녁부터 19일까지 경기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오늘 저녁 8시부터 호우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 1단계를 발령하면 경기도 자연재난대책팀장이 상황관리 총괄 반장을 맡고 풍수에 관련 부서 공무원과 주요 부서, 기관, 자체 상황실 근무자 등 모두 40명이 근무합니다. 경기도는 시군별 강우량과 기상특보, 시설물 통제와 주민 대피 현황,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휴 기간 취약 시간대에 특히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시간에 계곡이나 하천, 야영장 등에 있다면 신속하게 대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0: 미국과 이란 간 무력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잠시 후 대국민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16일 밤 9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주요 방송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와 투표기기와 관련해 이른바 빅뉴스를 예고한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표 공정성 문제가 연설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다시 격화하고 있는 만큼 이란 전쟁과 관련한 발언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1: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과 관련해 솔직한 시선으로 듣는다면 충격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모든 내용은 함께 제시된 사실과 증거로 뒷받침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선거 패배에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언론이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선거의 존엄성에 대해 대통령과 같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번 연설에서 선거뿐 문제뿐 아니라 연설 초반부에 이란과의 현 상황과 경제 문제도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0: 미국은 이란에 대해 엿새째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소셜미디어에서 미 동부 시간으로 16일 오후 2시부터 이란의 군사력을 추가로 약화하기 위해 6일 연속으로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 테헤란 현지 시간으로 16일 밤 9시 반에 해당합니다. 미국이 이란 수도 테헤란 외곽과 내륙 안쪽으로 공습 범위를 전격 확대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도 미국이 주둔하는 주변국 기지를 겨냥해 보복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해 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 학생과 가족 13,000명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과 교환 방문 J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교환 방문도 4년까지만 가능해지고 특파원을 비롯한 외국 언론인 비자 역시 240일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다면 국토안보부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학생

0: 장외 대여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경축식에 불참하고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도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기념식 참석이 어렵다고 말했지만 입장을 바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후반기 국회가 40일 넘게 공전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장외 대여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민생 발목 잡기를 봐주지 않겠다고 경고했지만 재헌절 전 원구성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에 돌입한 지 2주째.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가 국회 본관 앞에 총출동했습니다.
2: 입장막법 폐기하라!
1: 이른바 입틀막법 폐지와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 요구 결의대회를 열고 장외 총공세에 나선 겁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병 실종 당일 골프 의혹을 고리로 맹폭을 이어갔는데 이미 명백한 탄핵감이다. 발언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했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3: 맞지 않습니까?
1: 그러는 사이 후반기 국회 개문 발차를 위한 원구성 협상은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재헌절 전까지 타결하라고 못 박았지만 막판 협상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5: 짧은 시간에 협상이 종료된
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5: 침착하실 겁니다. 진척이 없기 때문에 추가 해동은 지금으로는 미지수입니다.
1: 민주당은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재헌절까지 국민의힘이 민생 인질극을 이어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겠다. 최후 통첩도 날렸습니다.
6: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으로 멈춰서 있어
4: 더불어민주당
6: 원내대표입니다. 송구할 따름입니다. 끝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1: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부터 밀어붙일 태세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예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원구성이나 특검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국회에서 열리는 재헌절 경축식 대신 올림픽공원으로 향하겠다고 공언했는데 헌법 정신을 기리는 재헌절 행사마저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며 치열한 노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의원은 대통합에 방점을 찍고 정청래 전 대표는 이른바 코어 지지층에 구애하며 강력한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7: 1인 1표제에 이어 선호 투표제까지 진통 끝에 전당대회 룰이 확정되면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자리를 놓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노선 경쟁에 뛰어든 건 김민석 전 국무총리로 4대 혁신 플랜을 발표하며 당심을 파고들었습니다.
8: 상시적으로 청년 문제를 다루는 종합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민주당 내 전방위적인 1030 정책단을 의원단으로 상설화하겠습니다.
7: 청년 민심을 다잡고 진보와 중도, 보수까지 아울러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통합을 전제로 실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선점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역시 당의 체질 변화를 언급하며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우선시하는 정청래 전 대표와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일 강경 발언으로 정 전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데 김 전 총리와의 연대설을 차단하고 양강 구도 속에 존재감을 키우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9: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4: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9: 뭔가 대통령을 좀 약간 깔본다 그럴까?
7: 반면 정 전 대표는 강력한 개혁을 내세워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검찰 개혁 등의 메시지로 선명성을 드러내며 코어 지지층의 표심에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10: 수십 년간 논의해왔고 수십 년간 연구해왔던
4: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10: 수사권의 전면 폐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이제 끝장을 내야 합니다.
7: 다른 후보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을 자제하며 방어에만 주력하는 전략도 펼치고 있습니다. 친명계의 공세를 받으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통해 이른바 언더독, 약자 이미지로 지지층 동정표를 얻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0: 거물급 주자들 사이 고민정 의원은 젊은 민주당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40대 여성 후보라는 차별성을 부각하며 세대 교체론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1: 세 분 다 너무 오래 하셨다 생각도 좀 들고요.
2: 민정 더불어민주당
1: 이제는 좀
2: 의원입니다.
1: 물러서 주실 때도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3: 당권 주자들은 각자 처한 위치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짜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선 차별화 과정에서 거친 표현 등이 쏟아지는 등 공방이 과열돼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4: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훈라면.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지금까지 뉴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오래 쓰는 건전지 오렉스.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한입니다. 작년 여름 큰 사랑을 받았던 서울 썸머비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물론 올해는 세종로 공원까지 넓어졌고, 에너지 가득 충전할 푸드트럭도 기다립니다.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 썸머비치에서 워터슬라이드와 대형 수영장을 즐겨보세요. 선선한 바람과 휴식이 필요한 열대에는 청계천 광교 아래 청계 소울 오션을 들리셔도 아주 좋습니다. 사계절 내내 즐길거리 넘치는 서울, 서울관광재단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체불산업제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구름은 영남권까지 확대됐습니다. 청주와 대전뿐 아니라 포항과 울산에서도 비가 내리고 있고요. 양은 남부지방이 더 많습니다. 밤부터는 중북부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겠고, 내일엔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 곳곳에서 100mm 이상 오는 곳도 많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에서 강원 지역 가는 길이 가장 밀립니다. 사고 소식도 꽤 들어오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경부 동탄터널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대전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구간 8km 정도 정체고,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향 근덕터널 1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수습 중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강일에서 서종까지 24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마성터널 부근에서 양지터널 구간 11km가량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방향 종암분기점에서 신내나들목까지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3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구리암사대교에서 수성나들목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홍천휴게소 부근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좋은 음악과 실시간 주요 뉴스 함께 전해드립니다. YTN 라디오 주말 대표 프로그램 뉴스 앤 뮤직 시간이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저 오늘은 주말 아니고 금요일이죠. 7월 17일 제헌절인데 얼마만에 쉬는 제헌절인지 모르겠어요. 쉰다라고 말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여튼 평소와는 달리 오늘 금요일 우리 YTN 라디오는 뉴스 앤 뮤직으로 종일 채워질 예정입니다. 일상 속에 배경음악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많이 들어와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곡도 받고 있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있으니까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리처드 막스, Right Here Waiting.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네, 이번 시간 첫 곡은 리처드 막스의 Light Year Waiting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7시 27분 아침입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오늘이 법정 공휴일로 다시 지정이 됐다라는 거를 모르셨던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헌절이 어느덧 공휴일이긴 하지만 빨간 날이긴 하지만 쉬지 않는 날이 꽤 익숙해졌었잖아요. 그런데 18년 만에 다시 한번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오늘은 다들 아마 평일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출근 안 하시고 좀 쉬어가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YTN 라디오도 이렇게 휴일 편성으로 해서 뉴스 앤 뮤직으로 오늘 종일 채워질 예정입니다. 모르셨던 분이 혹시 계시다면 아마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달력 때문일 것 같아요. 일부 달력들,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달력 많이 확인하실 텐데 외국 달력, 해외에서 제작한 달력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오늘이 빨간색으로 색칠이 안 돼 있는 경우들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달력들도 보면 빨간색이 아닌 달력들이 꽤 있더라고요. 한 절반 가까이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쉬는 거야 안 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8년 만입니다. 예,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이 됐고 마침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주말까지 이어지는 사흘간의 연휴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좀 계획을 세워서 여행을 가시거나 나들이 가시거나 혹은 무언가 특별한 계획을 짜셨을 것 같고, 모르고 있다가 오늘 쉬는 날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깜짝 선물을 받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또 일부 저희 청취자 중에서는 이런 빨간 날, 공휴일에 더 바쁜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그런 분들은 좀 썩 달갑지 않은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겠는데, 여튼 이러나 저러나 뭐 이 제헌절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환영합니다.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법, 헌법 이런 것들이 주는 그 의미가 더 예전보다 더 강해진 것 같아서, 더 중요해진 것 같아서 그 의미를 꼭 되새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에게 익숙한 가요와 팝 함께 전해드리고 있어요. 신청곡은 샵 0945로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채팅방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뮤지컬 렌트 넘버죠? Seasons of Love, 그리고 사라 맥락클란의 I Will Remember You 라이브 버전으로 총 두 곡 이어갑니다.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된 제헌절 기념행사가 국회의사당에서 열립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이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여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개최합니다. 다만 국회 원구성에 동참하지 않고 장외 대여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경축식에 불참하고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도 원구석 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기념식 참석은 어렵다고 말했지만 입장을 바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간 무력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관망세 속에 하락했습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국제 유가 기준인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종가는 배럴당 84.23달러로 전장보다 0.9%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8월 인도분 미국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8.95달러로 0.8% 떨어졌습니다. 미국 이란 간 무력 공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재개된 이후 브렌트유는 전날 배럴당 86달러대로 오른 뒤 85달러 선 안팎에서 오르내리면서 향후 사태 전개를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인공지능 AI 관련주 고평가 논란 속에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2% 내린 52,552.9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푸어스 500 지수는 0.51% 내린 7,533.7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47% 내린 25,881.95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ADR은 13.69% 급락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7시 41분입니다. 이 시간은 팝과 가요 함께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 띄워드릴 곡은 루시드 폴의 보이나요, 김세환의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노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잠시 후 대국민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16일 밤 9시,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 10시에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주요 방송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와 투표기기와 관련해 이른바 빅뉴스를 예고한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주요 인사들이 6월 물가지표 둔화에도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거두지 않으며 잇따라 매파적 발언을 내놨습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행사 연설에서 물가 상승률이 2%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정책적 긴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로서는 금리를 다소 높이는 것이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연준의 이중 책무와 관련한 전망과 위험의 균형을 더 잘 맞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 끝곡으로 김현식의 여름밤의 꿈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8시 20분에 뉴스 앤 뮤직 계속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4: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5: 한 모금 같은 소리 하네.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6: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7: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이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독립운동가.
8: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7: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9: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춤,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춤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의 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아,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충남 보령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충청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오고 있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무더위는 조금 가시면서 현재는 제주에만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비구름은 점점 확대되면서 호남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미리 시설물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지역에서 난 사고는 아직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하행선 위로 벌써 10km 넘는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향 근덕터널 1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 중이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12km 정도 밀립니다. 덕평에서 호법분기점 구간도 막히고 있습니다. 만종분기점에서 원주 구간도 교통량 늘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안성 맞춤휴게소에서 안진터널 구간 10km가량 정체입니다. 강서 지역에서는 주말 작업이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1차로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와 와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제헌절인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청과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2: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비가 내리겠고 밤사이 전국적으로 야행성 폭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는 예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과학기상부 유다연 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1: 네, 제헌절 연휴여서 바깥 활동 계획하는 분들 많을 텐데 비가 오는 지역이 있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아쉽게도 맑은 날보다는 비가 오는 날이 더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계신 분들은 오늘 낮이 나들이하기 가장 좋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시작이 돼서 일단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현재 충청과 영남에 비가 내리고 있고 충남 보령에 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4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세찬 비가 정신없이 쏟아지는 수준인데요. 앞으로 오전 중에는 충청과 그 밖에 남부에도 비가 오겠고 충청과 남부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도는 낮 동안 흐리기만 하다가 밤 9시 정도부터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충청과 남부에 내리는 비의 양을 살펴보면 충청에 20에서 60, 또 경남에도 최고 60mm, 호남과 경북에 5에서 50mm, 제주도는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2: 이제 밤사이에 강한 비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역마다 언제 집중호우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까?
3: 네, 이제 오늘 밤부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매우 요란하고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 근처에서 야영은 금물이고요. 또 지하차도나 산책로도 고립될 수 있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역별 예상 집중호우 시기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픽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경기 남부와 충청도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그리고 강원도는 내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에 시간당 50에서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호남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영남 지역은 내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야행성 폭우가 내립니다. 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변에 날아갈 만한 시설물이나 입간판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날아가지 않게 단단히 묶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아무래도 야행성 폭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어요.
3: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두운 밤에는 뭐 시야 확보도 어렵고요. 또 이렇게 잠이 들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대처하기도 어려운데요. 야행성 폭우는 언제든지 또 이 시설물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비 피해를 예방하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는 하천이나 계곡물이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야영은 하지 말아야 하고요.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이동할 때도 고립될 수 있어서 출입하면 안 됩니다. 또 산사태나 시설물 붕괴 위험이 큰 만큼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고 하수도와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폭우가 내릴 때는 가시거리도 짧고 또 도로가 많이 미끄러우니까요. 앞차와의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하고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서 이동하시고 또 시동 꺼짐에도 유의가 필요합니다.
2: 네. 자, 비뿐만 아니라 오늘 또 더위 소식도 있죠?
3: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지난 밤사이 영동과 또 영남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강릉과 포항, 대구, 울산, 광주, 또 제주 등 주로 남부와 제주도였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도 습도가 높아서 무덥겠습니다. 서울이 32도, 광주 31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실제로 느껴지는 체감 더위는 더하겠습니다.
1: 네, 토요일인 내일도 비가 계속되는 건가요?
3: 네, 내일도 종일 비가 이어집니다.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울 경기에 80에서 150mm, 특히 남부와 강원 또 충청의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북에도 100mm 이상, 경북 북부에도 150mm 이상의 폭우가 오겠는데요. 밤사이 1시간에 50에서 많게는 8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도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 많으니까요.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해 주셔야겠습니다.
2: 네. 다음 주 비 전망도 좀 말씀해 주시죠.
3: 네, 다음 주에도 내내 항상 우산이 필요합니다.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자세한 다음 주 날씨 전망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죠. 오늘 시작된 비는 다음 주 후반까지 계속 오락가락 이어집니다. 수요일에만 잠시 중부지방은 비가 쉬어가겠는데요. 이 비가 내려도 낮 동안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습도가 높아서 더 꿉꿉하겠는데요. 이번 예보 기간 동안 정체전선의 위치 변화와 또 태풍의 발생 등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분간 발표되는 최신 예보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 유다영 캐스터와 날씨 전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0: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심전 총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계엄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받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특검은 박전 장관 1심 재판부가 검찰에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뒤 수뇌부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왔지만 법원은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심전 총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사기간 3차 연장을 노리며 막판 무더기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 종합특검이 이번 주만 세 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수사 동력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대법원은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2: 권성동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깊이 아쉽다면서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상고가 기각된 뒤 SNS에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선배, 동료 의원들과 당원 동지, 강릉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서 정적을 꺾는 일이 정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 보복은 자신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1: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8일 강력팀장에 이어 두 번째로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요.
2: 앞서 구속송치된 강력팀장은 유족에게 사죄했지만 장윤기를 봐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3: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 지난 8일 구속된 데 이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4: 증거인멸 혐의
5: 전혀
4: 인정하십니까?
3: 특별수사단은 강력팀장의 바로 윗선인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입니다. 앞서 구속송치된 강력팀장은 그동안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는데 특별수사단은 형사과장이 강력팀장과 서장 사이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6: 전 광산서 형사과장 등을
7: 오동욱 경찰청
6: 입건하여
7: 국가수사본부
6: 수사 중이며
7: 특별수사단장입니다.
6: 제명 의혈 판단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3: 앞서 구속송치된 강력팀장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유족에 사죄했습니다. 다만 특별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실체적 사실관계와 거리가 있고 장윤기를 봐줄 의도도 없었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라인호입니다.
1: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지역 경찰의 이른바 향찰 논란을 겨냥한 쇄신책을 내놨습니다.
2: 이 순환 인사제를 손질하고 경찰관 가족 사건의 경우 즉시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8: 장윤기 사건이 발생한 광주 지역 내 경찰서는 모두 5곳뿐입니다. 부실 수사 의혹 제기 2주 만에 경찰이 지역 연고에 따른 이른바 향찰 논란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연고지에서 오래 근무하며 쌓인 인적 관계가 수사 공정성을 해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조처입니다. 현재는 총경급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인사 교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실제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경정이나 경감, 경위는 전국 단위 순환 규정이 없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10년 동안 경찰의 타시도 전보율을 살펴보니 경정은 12.1%, 경감은 6.5%.

0: 경위는 3.2%에 그쳤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역 온정주의 차단을 위한 순환 인사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경찰 수사 역량 제고, 사회적 약자
2: 유재성
1: 대상
2: 경찰청장
1: 사건
2: 직무
1: 처리 등에
2: 대행입니다.
1: 있어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국민께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0: 또 경찰관 배우자나 직계 존비 속에 사건 관계인인 경우엔 시도 경찰청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다른 관서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경찰이 사건 관계인에게 가족 관계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어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순환 인사 역시 지역 치안의 연속성이나 수사 효율성, 생활권 문제 등을 이유로 내부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TF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3: 정부가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부실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국민과 피해자 유가족에게 깊은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하며 경찰의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연고지 유착을 막기 위한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자진 신고 및 상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외부에서 수사 전반을 감시 통제할 수사인권 감찰 조사 기구를 신설하고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를 미이행할 경우 수사팀을 즉각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8: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5: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6: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9: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흐리고 낮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도 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살짝 내려갈 텐데요. 서울 32도, 강릉 30도, 광주 31도로 예상됩니다. 연휴라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벌써 충청과 강원 지역은 10km 넘는 정체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주말에 큰 비 소식이 있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북천안에서 천안호두 휴게소까지 20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비룡분기점 구간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강일에서 서종 구간 24km 정도 밀리고요. 남춘천에서 춘천분기점까지 10km가량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매송휴게소에서 팔탄분기점까지 11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방향 모현터널 부근에 에서 운학터널 구간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강일에서 서하남 휴게소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18년 만에 다시 맞이한 법정 공휴일 제헌절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하고요. 이번 시간 역시도 우리에게 익숙한 가요와 팝 위주로 선곡해봤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첫 곡 듣고 와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98 Degrees의 My Everything 준비했어요. 듣고 오시죠.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7: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0: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3: 네, 8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98Degrees의 My Everything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빨간 날 하나가 생겼을 뿐인데 참 마음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라는 그 마음이 주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평소에 보고 싶었던 책을 꺼내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약속을 잡은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YTN 라디오를 또 청취를 한다라고 해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중에서 5130님께서는 또 이번 연휴를 맞이해서 서울 삼성동에 친구 만나러 간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신청곡도 원웨이 티켓으로 남겨주셨는데 갔다가 안 오실 건가요? 예. 아마 또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뭐 한잔 하시려나? 예, 그렇습니다. 돌아오세요, 집으로. 샵 0945입니다. 8시 29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청곡 있는 분들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은요.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0945로 문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7월 17일인데 오늘까지가 저희 여름 개편과 청취율 조사를 함께하는 감사 이벤트가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문자 또 많이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커피 쿠폰, 요즘 날씨 많이 또 덥고 습하잖아요. 좀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쭉 봤더니 이 뉴스 앤 뮤직 시간에 배정된 저희 쿠폰이 있는데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 문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청취율 조사 혹시 전화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YTN 라디오 그리고 즐겨 들으시는 프로그램 말씀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버트 오설리반의 Alone Again 그리고 제프 버넷의 Call You Mine 이렇게 두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두 곡 함께 띄워드렸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오늘 이른바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해 시민들을 청와대로 초청합니다.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기업 사태 당시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설치됐습니다. 행사에는 박미경 위원장과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민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된 제헌절 기념행사가 국회의사당에서 열립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여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개최합니다. 다만 국회 원구성에 동참하지 않고 장외되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경축식에 불참하고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도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기념식 참석은 어렵다고 했지만 입장을 바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로 예고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과 관련해 솔직한 시선으로 듣는다면 충격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모든 내용은 함께 제시될 사실과 증거로 뒷받침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기존 주장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변진섭의 숙녀에게 그리고 노영심의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네, 변진섭의 숙녀에게 노영심의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 가는 외국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의 체류 기간이 앞으로 4년까지로 제한됩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현지 시간 16일 F비자를 소지한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최종 규정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4년이 지난 뒤에도 미국에 머물러야 할 경우는 비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학생 비자를 갖고 있으면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비자 자동 연장을 통해 미국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미군은 이란에 대해 엿새째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에서 미 동부 시간으로 16일 오후 2시부터 이란의 군사력을 추가로 약화하기 위해 6일 연속으로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 테헤란 현지 시간으로 16일 밤 9시 반에 해당합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하기 위해 휴전 양해각서 체결 뒤 지난주 처음으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지난 11일부터 이란을 6일 연속 야간 타격했으며 15일에는 대낮에도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는 19일 열리는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 간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을 관전한다고 백악관에 전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뉴욕시 트럼프타워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 FIFA 리셉션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시로 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요일인 19일에는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을 관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전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를 기록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공적인 월드컵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은 우리 시간으로 20일 오전 4시 뉴욕시 인근 뉴저지주의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월드컵 결승전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딱 두 경기 남았어요. 3, 4위전 그리고 결승전. 이번 월드컵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물론 우리 축구대표팀의 성적은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한다면 꽤 흥미로운 월드컵이었다라고 볼만한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월드컵에서는 유명한 선수들이 이렇게 대거 득점한 경쟁을 치른 적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늘 월드컵 때만 되면 그 월드컵에서 반짝하는 비교적 덜 유명한 반짝 스타들이 늘 나타나곤 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정말 유명한 선수들이 다들 득점을 자랑하고 있어서 그게 참 볼만했던 것 같고 실제로 준결승전에 진출한 1, 2, 3, 4위 팀이 다 월드컵 랭킹, FIFA 랭킹 1, 2, 3, 4위 팀이었잖아요. 그래서 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1, 2위 간의 대결이 결승전에서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긴 한데 20일 오전 4시. 시간이 좀 문제입니다. 아마 기대하시는 분들도 조금 무리해서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시간 끝곡으로는요.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9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0: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고돼 있는데요. 낮 기온 떨어지는 곳도 있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폭염특보는 산지를 제외한 제주에만 내려져 있고 충남 서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 26.7도, 대구 30도, 전주 29.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도 정체 늘고 있습니다. 동북권과 마포, 강동 일부 지역에서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월릉분기점에서 중랑교 구간 1차로와 2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 중입니다. 의정부 방향은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막힙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하월곡에서 신내나들목까지 정체고 강변북로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구리 방향은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가는 길 혼잡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1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이고요.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방향 광명교에서 금천교 구간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소외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도 엄청난 규모라며 특히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국토교통부와 새만금 개발청 등을 상대로 진행된 업무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을 한국에서 가장 오래 지연된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 지역이 이번 정부 들어선 달라졌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지난 2월 현대차 그룹이 9조 원을 들여 새만금의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제조 부품 클러스터 등을 만들기로 한 투자 계획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3: 현대차의 그 투자 내역이 사실 엄청난 대규모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9조 한다고 그러다가 딴 데서 800조 이러니까 이게 뭐야 이런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2: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기지를 광주에 조성키로 하는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소외됐다는 주장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반 시민이 아닌 책임 있는 사람들의 언행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3: 일반 시민들은 우리는 욕밖에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정말 문제라고 보여져요.
2: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경제 논리에 따라 기업의 운명을 걸고 정책적 결단을 한 거지